후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0: 개수는 산강 서쪽 높은 강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남쪽으로 흥안과 30리쯤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모두 4,500가구쯤 될까 하였다. 마을은 푸른색 키와 집들로 빼곡했다. 홍군은 수많은 나룻배를 이어 여기에 다리를 놓았다. 홍군대호가 줄을 지어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주울레와 주덕은 대호 쪽으로 걸어간다. 부교 들머리는 사람들의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와 말이 힝힝 울부짖는 소리, 어지런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몹시 우수소리다. 강기슭 높은 곳에는 양끝이 건듯 달린 바람벽에 삼관당이라는 현판을 매단 으리으리한 집 한 채가 보이었다. 몸집이 커다란 군인 하나가 뒷짐을 진 채 그 사당 앞을 서성거리었다. 부교를 건너는 부대를 살피면서 곁에는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다. 주련은 그가 팽독해임을 금방 알아보았다. 그는 참모들과 함께 도우강을 지휘하고 있었다. 팽독해도 주울레와 주덕을 보고 걸음을 멈추더니 원망하듯 말했다.
1: 당신들 왜 이제 오는 겁니까? 올 수 있어야지요.
0: 주덕이 대답하며 주울레와 함께 기슭에 올라섰다.
1: 이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싸우라니 말이 됩니까?
0: 팽독해는 좀 화가 난 듯 말을 이었다.
1: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너무 큰 대가를 냈습니다.
0: 주울레는 깊이 동감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팽독해를 바라보며 물었다.
1: 그런데 박고동지는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습니다. 리덕도 아까 갔어요.
0: 팽독해가 시답지 않게 말했다.
1: 모두석은요? 못 봤습니다.
0: 팽독해가 고개를 저었다.
1: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왕가상 동자고 락보 동지는? 둘 다 못 봤습니다.
0: 주울레의 눈빛이 어두워지면서 얼굴에 걱정이 가득 찼다. 주덕도 어딘가 조급해서 물었다.
1: 팽동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북쪽에서 하근이 두세 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개자식.
0: 팽독해가 사납게 욕을 해댔다.
1: 금방 림표 서병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힘드나 봅니다. 한 개 더.

0: 영이 적에게 보위를 했답니다. 그중 두 개 영이 보위를 뚫고 나갔다가 다시 적들한테 돌려 쌓였다 하는군요. 사상자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 탄의 간부들이 다치고 전사했답니다. 지금은 전화선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남쪽은 관영에서도 치료랍니다. 사상자도 많을 겁니다. 팽덕희는 서남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흥안쪽은 좀 나을 텐데. 백송이는 아주 약해 빠진 놈입니다. 졸레가 웃으며 말했다. 놈은 광설을 지키려는 생각뿐이지요. 홍군이 들어오는 게 싫다면서 장계석에 조항군이 오는 것도 그린다니까요. 공군 나팔이 울리더니 사람들이 놀라 외치는 소리가 잇따라 들려왔다. 적기가 온다! 적기가 온다! 어느새 비행기 몇 대가 낮게 날았다. 쾅쾅! 곧 귀청을 찢는 소리가 들리더니 부교 양쪽으로 높다란 물기둥이 치솟았다. 달이 우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말이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서로 먼저 다리를 건너려고 밀쳐대다가 적지 않은 사람들의 물이 빠지고 말았다. 곧이어 적기가 기관총으로 사격을 퍼부었다. 홍군 전사들이 쓰고 있던 동근 삿갓이 순식간에 물으로 동동 떠올랐다. 어서 저쪽으로 가세요! 팽덕희는 주덕과 조우례를 북쪽에는 버드나무 숲으로 밀면서 아래쪽을 보고 소리를 쳤다. 밀지 말아요. 멈추면 안 됩니다. 비행기가 사람을 잡지는 못합니다. 조울레와 주덕도 강기슭에 서서 손을 내줘며 소리를 쳤다. 동지들 어서 걸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땅에 엎드려 서둘러 숨을 곳을 찾던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히었다. 두두두두 기관총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지만은 하나 둘 주춤주춤 일어났다. 총에 맞은 사람들도 온 힘을 다하여 일어나 서로 어깨를 긋고 절름절름 걸어갔다. 전사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핏자국이 얼룩덜룩하였다. 포연이 사라지자 무루에는 또 홍군 전사들의 시체와 둥그런 삿갓, 오각비리 달린 모자, 서류와 조항섭의 특구역에서 쓰던 종이돈들이 동동 떠올랐다. 팽덕현은 낮게 날아다니는 적기를 보며 욕을 퍼부었다. 개같은 놈들. 그러더니 참모장을 보며 소리를 쳤다. 공격하라는 신호는 왜 보내지 않은 겁니까? 어서 보내세요. 나팔 소리가 세 번 길게 울리자 강변에 숨어있던 경기관 총 사수들이 비행기를 겨누고는 사격을 퍼부었다. 적기는 다급하게 높이 날아올랐다. 도강하는 홍군은 더욱 침착하게 걸음을 옮기었다. 하지만 북쪽에서 들려오는 포성이 점점 가까워지는가 싶더니 종소리도 더 자지러지었다. 진지가 남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았다. 팽덕현은 불안한 얼굴로 주울레와 주덕을 보았다. 조종사령, 어서 부주속과 떠나십시오. 그러자 주덕이 말했다. 원래 당신이 먼저 가세요. 나는 일군단에 가봐야겠습니다. 주울레가 말을 받았다. 그만두세요.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주덕이 포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주울레가 더 말을 하자 주덕은 손을 저으며 간곡하게 말했다. 원래 당신이 먼저 요차평에 가세요. 무전기를 설치하고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주울레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팽덕회를 보며 청중하게 말했다. 팽동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오후 5시까지는 이곳을 지켜내야 조항홍군이 모두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모두속과 다른 사람들이 모두 건넌 다음에 몸을 베야 합니다. 후퇴하기 전에 군사위원회 보고하세요. 행덕회가 노련한 군인답게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받았다. 조례는 조덕 행덕회와 헤어져 일행을 거느리고 강을 건넜다. 서쪽에 있는 큰 산들은 모두 자욱한 구름에 쌓여 있었다. 홍군이 광서로 들어가려면 청평계, 삼천계 아니면 타조계 가운데 하나를 넘어야 했다. 이 세 고개는 모두 높고 험했다.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삼천계 쪽으로 전진하였다. 조례는 앞선 대우를 따라 걸었다. 높은 곳에서는 북쪽현에서 포탄이 터져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연기가 훤히 보이었다. 적들은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다. 멀어야 20리 거리를 사이두고 있었다. 남쪽으로는 불과 2, 3리쯤 떨어져 있는 작은 산등성에서 홍군 3군당과 광서 군대가 맞서고 있었다. 이렇듯 좁다란 동로에서 천군만마가 서쪽으로 지쳐 나갔다. 가장 힘든 사람은 부상병들이었다. 재팽이를 짚고서도 뛰다시피 걸어야만 하였다. 점심 무렵 조울래는 삼천계 꼭대기에 올랐다. 서쪽으로는 눈앞으로부터 아득한 곳까지 푸른 산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 산들은 하나같이 우중충했다. 산이라면 지난 몇 해 강서에서 적지 않게 누비었지만 이렇게 높은 산은 본 적이 없었다. 동쪽으로 5, 60리쯤 떨어진 삼토에서는 여전히 쿵쿵 포성이 울리고 포연이 자욱하였다. 발밑에 산강이 띠처럼 구불구불 뻗어 있었다.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니 개수나루터에 있던 중앙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대부분 건너왔고 뒤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흩어진 채 뒤쳐져 있었다. 홍황치와 태평나루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례는 마음이 좀 놓이었다. 하지만은 뒤따라오던 5군단과 8군단이 건너왔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자 마음이 또 무거워졌다. 강물 우로는 아직도 홍군 전사들의 시체가 떠내려가고 있었다. 주부주석 동지, 여기서 좀 쉬어갈까요? 호위병 홍국이가 물었다. 조례는 대꾸 없이 한쪽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았다. 검은 신 한쪽을 벗어 흙을 털려고 보니 신발바닥에 다 달아서 구멍이 나 있었다. 다른 쪽 신도 마찬가지였다. 발밑이 왜 딱딱한가 했더니 조례가 웃으며 중얼거리였다. 아유, 주부수석 동지,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홍고기가 나무랐다.
1: 며칠 동안 신을 못 벗고 잤으니 알 수가 없지.
0: 참 제 잘못입니다. 홍국이 얼른 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더니 주머니에서 집신을 꺼내 조울리게 건넸다. 그리고는 달아빠진 신을 멀리 산 아래로 던지며 말했다. 국민당 놈들아, 옜다, 기념품이다. 홍국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울레와 호위병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리였다. 모처럼 경쾌한 웃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리였다. 골짜기 아래는 크고 우중충한 숲이 우거져 있었다. 숲 어디선가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암만 들어봐도 무슨 일로 다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조울레는 몸을 일으켜 가까이 다가갔다. 작달막한 키에 도수 높은 안경을 쓴 당주왕 총석의 박구가 얼굴이 벌게 진 채 몹시 흥분해서 서 있었다. 그 옆에는 한 부상병이 머리와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들것에 누워 있었다. 주왕 직속기관사

0: 사람들과 행군을 하던 전사들이 더러 둘레에 모여 기웃대고 있었다. 그 부상병은 달아오른 얼굴로 끊임없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를 지었다.
1: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갈 게 아닙니까?
2: 그런 무례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0: 박고도 화가 나서 소리를 치었다. 얼굴에 땀이 나서 안경이 자꾸 아래로 흘러내리는 통에 부지런히 주워 올려야 했다.
1: 아니, 왜 무례한 질문입니까?
0: 보상병이 팔을 휘두르며 말했다.
1: 당신은 총석이고 저는 당원입니다. 저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황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피를 흘리든 목숨을 바치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늦장을 부리는 바람에 우리 탄이 깡그리 날아갔습니다. 우리 정치위원과 몇몇 영장들이 다 희생이 됐습니다. 1800명이나 되던 우리 탄은 지금 500명도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나는...
0: 부상병은 감정이 북받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결국 눈물 범벅이 되어 울음을 터뜨렸다. 작달막한 키에 근시 안경을 건 주왕국 서기는 더 참지 못하고 성큼 담갑으로 다가섬에 꾸짖었다.
2: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당정이 민주를 짓누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언제 의견을 내놓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1: 의견이 있어도 감히 말할 수나 있었습니까?
0: 보상병이 되물었다. 그는 격분하여 말했다.
1: 좋습니다. 오늘 의견을 말하라니 하지요. 저는 1928년에 참군하여 다섯 차례 반포위 토벌에 모두 참가했습니다. 앞에 네 번은 잘 싸웠는데 왜 당신들이 오니까 이 꼴이 되었습니까? 에? 근거지마저 다 잃지 않았습니까?
0: 부상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구는 싸움에 나선 수탉처럼 목을 쭉 빼돌고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쳤다.
2: 이건 당주왕을 의심하는 겁니다. 당의 노선을 반대하고 제3국 제당을 반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동지가 다 직계망정이지. 이건 호된 비판을 받을 일이에요. 당장 동지한테 책임을 물었을 거란 말입니다.
0: 여기까지 들은 주울레는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갔다.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2: 동지들 어서 돌아가세요. 어서 뭐 구경거리라도 났습니까?
0: 사람들은 주부주석의 낯빛을 살피더니 흩어져 돌아갔다. 주울레는 부상병의 곁으로 가서 조용하면서도 엄숙하게 말했다.
2: 우리 당에서는 누구나 의견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처럼 흥분해서 총서기를 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0: 그러고는 말투를 누그러뜨리며 물었다.
2: 동지는 어디 소속입니까? 무슨 일을 맡고 있죠? 일군단에서 탄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뭐지? 한동정입니다.
0: 한동정. 조울래는 문득 뭐가 생각난 듯 말했다.
2: 그럼 4차 반포위 토벌 때 적군사장 진시기를 사로잡은 부대가 동진의 탄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진은 전에 아원탄광에서 광보로 일했지요.
0: 한동정이 고개를 끄덕거리었다.
2: 그러면 참군한 지 정말 오래됐군요. 그런 사람이 이러면은 더 안 되지.
0: 조울래가 말을 이었다.
2: 동지가 말한 것은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왕에서 잘 토론한 다음에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일이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이 하는 일과 공산주의 사업에 대해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상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뼈저린 교훈을 얻었죠. 하지만 건너왔으니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곳에 흰 비둘기 있네. 날아라 비둘기야 나래쳐 날아라. 장공은 너와 나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인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윤활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청심, 치명, 팔면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부신 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본 제품 자체의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장병 치료에서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우수한 특점을 갖고 있는 제품 자체로서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병 치료 제품인데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역시 호흡계통의 문제를 중복해서 제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면서 심폐를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꼬지 아픈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리 심한 증상을 왕왕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폐리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게 중요한 여러 가지 증상을 종합으로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심폐리 심한

0: 라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유관 학설입니다. 학설이라면 단순 어느 뭐 한 가지 뭐 증상만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그 깊은 범위의 이론과 그리고 림상 표현이 결부된 이런 큰 내용에 속한다. 그걸 말하게 되겠습니다.
1: 네, 그래요.
0: 그러면서 지금 림상 표현의 심혈이 심한 림상 표현은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지켜보시게 되면 심장병 환자들은 기침을 잘 기습니다. 그리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이 마르면 당뇨병인가 입이 쓰게 되면 혹시 단순히 담낭에 이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심장병으로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심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증상이라면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자기들로 어쩔 수 없는 이런 뭐 위치를 해봤다 구강 청소를 하는 걸 때문에 여러 번 뭐 절질하고 이래도 잘 맞지 않는데 본 제품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입에서 그렇게 모진 냄새가 나던 증상이 기본으로서 개선을 가져와서 지금은 옛날에 그랬던가 싶게 완전히 대인관계도 편리해졌고 집식구들과 물어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냄새가 없는데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다고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운 청심환은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치료해 주게 되었는데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무릇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은 199원입니다. 세 곽을 싸면 한 곽을 무료로 드리고 아홉 곽을 싸면 세 곽을 무료로 열여덟 곽을 싸면 여섯 곽을 무료로 드리는 셈이 되는데요. 세 곽에 한 곽 이때게 되면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아홉 각의 세 각이게 되면 기본 넉 달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제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열여덟 각의 여섯 각은 네. 두 개 치료 과정 야덟 달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 심장병 치료는 일절일석에 끝나는 치료가 아니게 되었으니까 기본으로서 많은 분들이 지금 료정을 따라 네. 견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아홉 각의 세 각은 기본 넉 달은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1년 뭐 석 달, 넉 달 이렇게 견제했던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전에는 심장병 때문에 쩍 하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혹은 쩍 하면 요령에 불량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기본 그 보조 제품을 드시면서 좋은 청심환을 드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 때문에 큰 건강의 이상을 거의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초운 청심환 심장병 치료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이렇게 여러모로서 편할 수밖에 없더라. 바로 심장병은 어떤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병이 제일
1: 네, 그래요.
0: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찹니다.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반드시 노작이 힘들어지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혈이 고르지 않습니다. 1분에 60차부터 100차까지는 영호범위에 속한다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평균 심혈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0-80차 자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서 심혈이 원래 아주 40몇 차 돼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심장 집어치를 여치 않으면 안 되겠다 하던 분들 가운데서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서 심율이 40차 건방 벗어지던 게 지금 60차 중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병원에가 검사하니까 지금 치부치를 여치 않아도 되겠다고 이 정도까지 호전을 가져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예.
2: 예. 예. 나도 이 전 정신만 쓰고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합시다.
0: 예, 말...

0: 네, 이것을 이전에는 예, 제 심장이 나쁘다. 난 살래 생각 다 했습니다.
1: 예, 예.
0: 못 산다 그랬습니다. 예. 예. 아주 중요했습니다. 예, 약 안 맞는 병원에 가서 좋다는 약은 다 해다 먹고, 그래도 예, 효과를 못 보고, 전전에도 하고, 예, 밥도 못 먹고, 예, 그냥 잠도 자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 모든 데를 나가지 못하고, 예. 그랬던 게 좀, 예. 예, 모든 데를 못 나갔습니다.
1: 예.
0: 라디오도 퇴 안 주면 또 막 까물 치고 이랬습니다.
1: 어, 심각할 예. 정도입니다. 지금 어떠세요?
0: 예. 지금 많이 났습니다. 어제는 많이 났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이 약을 쓰고서 예, 효과를 많은 효과를 보고 밥도 잘 먹고 예, 예, 저 안개라 잠도 잘 자고 이랬고 예, 나도 정말 예, 기쁩니다.
1: 예.
0: 예. 예, 그래, 이 많이 좋은 약이 세상에 저한테 드물다고 해서 없다고 내 그래. 이 맞춤 잘 썼다고 내 그래.
1: 까무러치는 건 어떠세요?
0: 예?
1: 쉽게 까무러쳤다는 그 증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0: 예, 많이 났습니다.
1: 예, 예.
0: 예. 어, 그래, 예. 저는 안 그래, 예. 내 약을, 예. 굶지 않겠습니다. 예.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아.
0: 예, 어선 1년 먹었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예, 예.
0: 예. 예. 그래, 내, 예, 이 약이, 예, 내 심장에 많이 났다 해도, 예,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0: 내, 나중에 나더라도 알긴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 저기, 뭐든가, 병원에 가서 내, 예, 수술을 할 때도, 예, 심장 나쁘면, 예, 그 여섯 시간 동안 수술 못 합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 내, 예. 네, 나, 예, 많이 났다고 해서 그럽니다.
1: 예, 예. 예.
0: 네, 나, 예, 기뻐서, 예, 좀 안겨라, 예. 못 살래 했는데서 또 대비 살아났습니다. 그래.
1: 예, 예, 예. 예.
0: 계속 약, 예, 이 약 끊지 않고 예, 계속 쓸 예서입니다.
1: 예, 예, 예. 예.
0: 선생님의
1: 네,
0: 조언을
1: 네.
0: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참 선심하는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3: 이전에 고성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심장병으로.
1: 아, 그래요? 심장병 때문에 자주 입원하셨네요.
3: 예, 예. 당장 숨이 막히고 예, 숨이 올라오지 않고 이래 죽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열린이 불리아 병원 가고 했는데 아 이거 예, 쓴 후에 지금 한 번도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1: 어 대단하죠 치료 효과가.
3: 전혀 안 가졌습니다.
1: 예.
3: 예. 난 심장 찐 다음에 예, 막 내 소리에 쿵닥쿵닥 하니 막 올라서서 뭐 쓰게 서서 뛰는 것 좀 그렇게 빨리 올라가면 됐습니다.
1: 예.
3: 내 소리 몇 개씩 막 이렇게 됐죠.
1: 어. 예.
3: 그러니까 지금 80개씩 뛴다.
1: 이야 대단합니다. 예. 예.
3: 예
1: 그렇죠.
3: 왼쪽 가슴이 자꾸 이렇게 와서 지난해 심장약 먹어도 안 되고 이래서 심장약을 자꾸 먹었지 않습니까?
1: 예.
3: 이렇게 와서 예. 막 눈을 쑤시는 것처럼 아프던데. 그런 게 지금 이 약 먹고 예, 한 번도 예, 이 뭔가 진짜 가슴이 아프나 겨우지 않습니다.
1: 예.
3: 지금 좀 아프지도 않고 예. 예. 그럼 또 숨이 차서 증계를 올라갔더니 한강 듣고 예, 증계마다 앉아서 올라왔습니다.
1: 어, 예.
3: 하지 않습니다.
1: 그럼요.
3: 예. 그리고 예, 약간만 언제든 놀랍니다.
1: 예.
3: 약간만으로 지금 놀라진 게 지금 놀라지 않습니다.
1: 아, 심장병이 여러 가지 증상이 기본에서 개선을 가져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3: 예, 겨우 잠 못 자는 게 잠 잘 자고, 예, 또 이, 또 뭡니까, 혈압도 정상이 되고, 이빨이 아프던 것도 이빨도 아예 아프, 예, 겨우 자꾸, 예, 당뇨염인가 냈습니다. 입이 쓰고 봐서. 근데 입도 알 수가 없습니다.
1: 아, 예. 심폐혈이 심한 증상입니다. 예.
3: 예, 약 선생님 심장약 중은 최고 약인 것 같습니다.
1: 아, 예, 예.
3: 예, 그 배달받아 난 장기적으로 쓰자 또 오늘 또 약이 떨어져 배달받자 그랬다.
1: 예,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심장병에는 초원청심환이구나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여러 사람 소개해줬습니다. 내 비트 쓰는 사람. 아,
1: 쉽게 이야기하면 소개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치아를 듣지 욕먹을 뜻은 하지 않았다 그럴 겁니다.
3: 예, 이 약이 좋은 약이 돼서 아예 욕먹습니다. 괜찮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초원 정신환 쓰는 환자입니다. 예. 저는 초원 정신환 처음에 중간 감기 걸려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대지. 그런데 이게 심장 빼고 연구 상황부터 병원에 입원해서 아이 나와도 며칠 지나자면 또 그더래고 그렇지. 그래 선생님 강의 누워 굴다가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쉐터에 한강 줄게다. 예. 그런 거 그거 먹고 한 달 먹고 한게 우선 먼저 이바이스 없던 게 안을 거쳐하던

0: 그게 이렇고 이빨이 아프던 게 이렇고 배인데 자기 눕지 못하던 게 이렇고 예. 계략도돌이 예. 잘 되놓거나 예. 그래 밤잠 잘 자니까 밤잠 못 잔 게 인국나예.
1: 심장병 환자가 밤잠 예. 자기 힘들어집니다. 그런 환자가 예. 많습니다.
0: 그래 소화가 아이 될까 밥은 먹지 못하고 낭내급수 누워있던 사이 아이 이야기 먹고 야 정말 이야기만한 이야기 없습니다.
1: 예.
0: 예. 반응도 없고 그리고 아 효과 빠르고 하거나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떨구지 않고 계속 아웃값 받아서 또 장기적으로 쓰자 그랬는데.
1: 예, 배달 받으려면 332-9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땅본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아, 저는 몇 년 전에 심장이 나빠나서 심장이 두 다리 두 개 넣었습니다.
1: 예.
3: 그래서 가슴 키고 숨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전시 왔었으니까 예. 그렇게 가슴 키고 숨 차던 것도 숨도 차지하고 가슴을 키우지 않습니다.
1: 예.
3: 우리 집에 7층에 올라오다 한 서너 번 썼다 올라왔는데 지금 5명 올라왔습니다.
1: 큰 해결이네요. 예.
3: 예. 이전에는, 이거 쓰기 전에는 올라와서 숨 싹 넘어가는데 가슴이 켜와서 주사는 뭐가 됐습니다.
1: 예.
3: 그러니 지금 어서 주사는 가슴 다니지 않습니다.
1: 아, 예.
3: 정신 주사는 효과가 오니까 더 싸서 쓰다고 그랬습니다.
1: 이 제품을 이미 시장에서 복용하셨다면 다시 2차, 3차로 저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원래 일찍부터 이 제품을 시장하셨더라면 저지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주의하시겠다면 심장 관리에서는 알아주는 좋은 제품이니까 열심히 여성을 따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심장병 자체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심장병 치료를 멀리하고 당분간 눈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에 유관되는 자기절로 거기에 대중치료하는 이런 분들이 낫는 갔다가도 금방 며칠 지나가면 또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이런 폐단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잠자기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누워서 잠 누가 내 가슴은 꽉 누르고 있는 같은 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며 항상 잔다는 게 어떤 분들이 말씀한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악몽에 시달립니다. 악몽이란 건 심장이 불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늘 무서운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심장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지염처럼 띄엄띄엄 아프고 하품을 많이 하고 왼쪽 어깨가 아픈가 하면 오른쪽 어깨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끄지 내리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합니다. 왕왕 보게 되면 위안에 무슨 물건이 많이 꿀뚝한 감을 느낄 때게 되면 내가 위에다 억지로 힘줘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쩌다 그럴 수 있지만 해도 우리 심장병 자체는 왕왕 이런 증상을 꽤나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깁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치솔질을 할 때게 되면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은 문제없는데 나만은 혹시 치부에 문제 있는가 치부를 바꿔봐도 입금에 출혈이 잘 생기는 건 심장병으로 이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치아통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병으로서 치아가 흔든다면 제가 이미도 신을 들었지만 해도 주자하고 나니까 반년 후에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한 분은 치아가 흔드니까 직접 가서 치아를 교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내 이빨이 좋은데 방법이 없어서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심장병 환자들은 일단 치아가 흔든다면 급하게 치아를 교체할 예산을 하지 마시고 심장병 치료를 하시면서 지켜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은 쉽게 하슬이 부종이 생깁니다. 발등, 발목, 그리고 아래 작은 다리 셔틀이가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황제의 기관이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심장은. 그러니까 심지어 부종이 생기는 것.

0: 등 심장 功능의 약화로 인해서 콤팥 功능의 약화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콤팥 功능의 약화는 진을 비롯해 심장 功능의 약화를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종합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바로 심장으로 인해서 부종이 생기는데 그 원인 자체는 바로 심장 功능의 약화가 콤팥 功能의 약화를 부르게 되어 있다. 이런 걸 말하게도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심장병으로 쉽게 놀랍니다. 어지간한 소리에 놀랍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밤에 자다가도 쥐가 자주 올라오는데 보통 최가에 칼슘 부족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부의 증상이 100% 심장병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해도 심장병으로 인해서 다리에 쥐가 올라오는 증상도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2: 나 심장병에 고소 많이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2: 광고약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저기 중일비하고 천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좋은 정신만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2: 예. 심장이 떨리고 그 다음에 저기 숨이 올라오자 저녁에 몇 번씩 깨어나 댔습니다.
0: 아, 예.
2: 그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심률이 빠르던 것도 심률도 많이 좋아져. 원래 심률이 저기 100이 넘던 게 80을 정사에 됐어.
0: 예.
2: 자고 이거 쓰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어.
0: 예.
2: 층결이 오르내리적인 본래 손 차서 오르내리적인 몇 번씩 쇠다 오르내리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에 숨이 차지하니까 단꺼번에 올라가 단꺼번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내가 이거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예. 자체는 요정을 따라 견제하시게 되면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니까 열심히 치료하시기 네. 바랍니다.
2: 예,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네. 안녕하세요.
3: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약 소개를. 나는 살았었구만.
0: 아, 예.
3: 예, 나는 예, 숨이 차서 걸지 못하고 해서 살라도 못 당겼습니다.
0: 아, 숨이 차서 그 정도까지 움직이기 힘들어졌네요. 예.
3: 네, 그래 남이 신세 채소.
1: 네.
0: 남이 신세 채소 싸다 먹고 그랬죠. 예.
3: 예, 남이 신세 채소 싸 먹은 게 우선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나는 예, 이 선생님 소개를 한 대로 처음에는 예, 선생님이 그 같이 먹으라는.
0: 예, 보조 제품 몇 가지를. 예.
3: 그래도 이제 지금은 예, 그거 같이. 같이 아이 먹어도
0: 아 좋은 정신만 쓰고 계세요.
3: 많습니다.
0: 아 그래요? 예예.
3: 야 이야기
0: 예 효과가 좋다 그렇죠.
3: 예 숨이 차서 걷지 못하던 게 어서는 그 걸어서 채소 살라도 가고 혈압이 높은데 얘 맥박은 기재해서 얘 43
0: 예. 안 되는데 예.
3: 그래도 이게 예, 어서는 혈압은 그냥 높아서 얘 약을 먹습니다.
0: 예.
3: 그러지만 지금 맥박이 뛰는 거는 얘 67, 65 이렇습니다.
0: 아, 원래는 어땠습니까?
3: 원래는 43, 40 이랬습니다.
0: 아, 안 되는데. 예, 예.
3: 걷지 못했습니다. 숨이 차서.
0: 그렇죠. 예.
3: 지금 이렇게 65로 올라갈까, 예.
0: 정상으로 돌아가고.
3: 숨이 있고, 숨이 다 차고.
0: 예.
3: 그 다음에 놀라던지, 예. 저따집에서 문을 닫아도 놀라고. 내 전화 와도 놀랐습니다.
0: 예.
3: 그러던지,
1: 네.
0: 쉽게 놀라던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셨다. 그렇죠. 예.
3: 예, 떨기지 않고서를 거저 훌러올라간 일 없습니다.
0: 예, 예. 자. 그렇죠. 예.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하시게 되면 심장병. 예. 좋은 효과를 보는 데는 뭐, 기본상 두 번씩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3: 예. 선생님, 이리 좋은 약 소개를 했길래 자고 나도 예. 자꾸만 하품이 났습니다.
0: 예, 예. 산소 부족이.
3: 그러던지
0: 예.
3: 하품 어서는
0: 아, 그렇죠. 예, 예.
3: 그러니까 예, 사는 것 같더랍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채소도 제대로 싸먹지.
0: 예.
3: 얼마나 더.
0: 그렇죠. 예, 예.
3: 숨이 아이 차가 잘 걸지.
0: 예.
3: 선생님, 이리 좋은 약을 소개를 해서 나는 어서는 계속 그냥 쓰겠습니다.
0: 예.
3: 좋은 약을 많이 먹어도 아이들 때.
0: 아, 예, 예.
3: 그러고 90만 원 그냥 가지고 댕겼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예. 저녁까
3: 저녁에 예, 90만 원도 안 먹습니다.
0: 예. 그렇죠.
3: 야, 그래가 예, 선생님이 돈 깨졌기 때문에 내 지금 사는 것 같더랍니다.
0: 아, 예.
3: 고맙습니다.
0: 예. 예. 여정을 따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3: 또 그냥 배달 받아서 쓰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3: 여기다가 옷을 넣어 눌러서 배달 받겠습니다.
0: 아, 너무 잘하시네요. 기억도 잘하시고. 야. 예.
1: 네. 그래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주시죠.
0: 지금 본 제품 자체는 이미 제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 제자는 끝 이런 것 절대 아닙니다. 제자는 그 부분적으로 막힌 그 부분에 금속 구멍을 위해서 혈관을 확장해 줄 뿐이지 전반 심장혈을 개조해 주는 것은 아니게 되어 있으니까 2차, 3차로 제재할 필요가 없이 이 제품 자체는 그 보수료법 가운데서는 비교적 알아주는 좋은 제품 자체니까 제자를 하셨거나 제자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뇌졸중은 바로 심장의 혈전이 뇌에 올라가면서 동맥경화를 형성하거나 혹은 또 직접적으로 뇌혈전을 형성해서 뇌졸중으로서 쓰러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제품 이미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한테도 필요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서 심부의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심근염이란 신지에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비후성 심근증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 이러한 분들을 막내해서 좋은 치료효과를 볼 수 있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료정을 따라 견제하시겠다며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노년에 갱년기 전후로부터 시작해서 조혈 공능이 완판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혈 공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심장 혈액량이 많이 이전에 비해서 순수한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이 청단백 도타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칭단바이 도타이라는 이 제품을 세각 쓰면 뭐 가격적으로도 100분제 한 70자으로서 우대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괜찮으면서 이 제품을 함께 아침과 정심 그 사이에 한번 정심과 저녁 그 사이에 한번 간단하게 차를 마시는 것처럼 풀어 드시면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심장병 환자들은 수전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전증이 그러니까 손을 뜬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백자양시환을 들 필요가 있습니다. 백자양시환 들게 되면 수전증이 많이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잠이 오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있으니까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은 제품이 바로 초원청심환을 추천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4: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어제는 바로 7월 1일이죠. 위대한 중국 공산당 105돌 생일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100여년 역사는 중화민족의 궐기와 발전, 고난과 영광이 깃든 소중한 역사 기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평화로운 생활, 비약적인 국가 발전, 인민의 행복한 삶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창립된 이후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 끊임없는 투쟁과 탐구를 통해 이룩한 소중한 결실입니다.
1: 네, 역사는 한 국가와 민족의 뿌리이자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역사를 단순한 과거의 기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정한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네,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는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은 지혜, 고난 속에서 굳건히 버틴 의지,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심, 또 시대와 함께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중국 공산당 역사와 관련된 퀴즈들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역사 강의가 아닌 재미있고 알기 쉬운 풀이로 누구나 부담 없이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배우고 또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봤습니다.
1: 네, 퀴즈를 통해서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요, 역사 속에 담긴 중국 공산당의 초심과 사명을 느끼고 또 오늘날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많은 중국 공산당원들의 투쟁 성실을 배워서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에 좀 힘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우리 중국 공산당 역사 퀴즈 여정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네, 2919333번 전화 연락이 있고요. 이제 딱딱한 역사 공부가 아닌 퀴즈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정식으로 개최된 년월은 언제일까요? 자, 선택상 드리겠습니다. 1번 1919년 5월, 2번 1921년 7월, 3번 1922년 7월, 4번 1949년 10월.
0: 네,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고요.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정식으로 개최된 연월은 언제일까요? 1번 1919년 5월, 2번 1921년 7월, 3번 1922년 7월, 4번 1949년 10월입니다. 어느 것일까요? 네, 전화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금요일인가 했습니다.
1: 아, 네, 그래요.
0: 요새 좀 퀴즈가 네. 많죠. 근데 좀 살짝 코너가 변경이 돼가지고 이렇습니다.
2: 예, 그렇습니다. 예. 예, 1921년 7월입니다.
1: 1921년 7월. 예. 알겠습니다.
0: 그래요. 예. 네, 정답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1: 여보세요.
3: 네, 두 분 선생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3: 예, 당평생 105주년을 기념합니다. 예.
1: 네, 그래요.
3: 예, 정답은 2번 하겠습니다.
1: 2번 1921년 7월.
0: 알겠습니다.
1: 예, 네, 그래요.
0: 참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4: 들립니까?
1: 예, 얘기 주세요.
4: 1921년 7월.
1: 1921년 7월. 알겠습니다.
0: 네. 네. 정답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정식으로 개최된 년월 맞춰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가볍게 시작해보는 겁니다.

0: 네, 그렇죠. 자, 뭐 이걸 모르면 또 안 되겠죠.
1: 기본 예, 상식적으로 다 장악해야 될 부분이죠. 예,
0: 정답 공개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 대회가 정식으로 개최된 연월은 바로 이번 1921년 7월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 대회는 1921년 7월 23일 상해에서 정식으로 개최됐습니다. 1919년 5.4운동을 계기로 중국의 막수주의가 널리 전파되고 노동자 계급이 정치 무대에 등장하며 공산당 창건의 사상적 계급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공산주의 연구단체가 설립됐고 급기야 1921년 전국 각지 대표 13명이 상해에 모여 제1차 전국대표 대회를 열고 중국 공산당의 정식 창건을 완성했습니다.
1: 네, 대회는 중국 혁명의 새로운 지도 핵심이 생겼음을 의미하고 반지의 반봉건 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중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릴게요.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의 마지막 날 회의가 개최된 최종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상해 프랑스 소계지, 2번 절강성 가흥시 남오유람선, 3번 북경 천안문 광장, 4번 광주 황포 육군학교 회의실, 어느 것일까요? 네,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 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마지막 날 회의가 개최된 최종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상해 프랑스 조계지, 2번 절강성 가흥시 남오유람선, 3번 북경 천안문 광장, 4번 광주 황포육군학교 회의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절강성 강시 나무 유람선으로 합시다.
0: 절강성 강시 나무 유람선, 알겠습니다.
1: 네. 네. 네. 개최된 날이 있고 마지막 날 회의가 개최된 장소가 따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렇죠.
1: 살짝 그때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렇다면 상해 프랑스 조계지가 될까요? 절강성 가흥시 남오 유람선이 될까요? 네, 북경 천안문 광장이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광주 황포 육군학교 회의실이 될까요? 이 문제 어렵나요?
0: 글쎄요. 사실 뭐 중국 공산당이 걸어온 역사 과정은 뭐 퀴즈로서 저희가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끔 중요한 어떤 사건들은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짚어
1: 그럼요.
0: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 자,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3: 네. 이번 가 그 나무 유람실랍니다.
0: 나무 유람선.
3: 유람선.
0: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1: 네. 근데 회의가 유람선에서 열릴 수가 있을까요?
0: 글쎄요. 뭐 어떤 회의들은 사실 또 비밀리에 네. 회의되기 때문에
1: 그
0: 장소와 시간 또 여러모로 그때 당시의
1: 그때 상황상.
0: 상황에 따라서 장소도 변경될 수도 있고.
1: 네. 예. 자, 그럼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0: 자,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마지막 날 회의가 개최된 최종 장소입니다. 정답은 바로 이번 절강성 가흥시 남오유람선 맞습니다. 예. 예,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는 1921년 7월 23일 상해 프랑스 조계지 한 주택에서 정식 개막됐습니다. 당시 중국은 북양정부의 통치하에서 공산주의 사상과 단체 활동이 엄격히 탄압받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회의 마지막 날 갑자기 정체불명의 수상한 인물이 회의 장소에 잠입하는 사건이 발생해 비밀 경찰의 조작을 의식한 대표들은 즉시 회의를 중단하고 장소를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네, 대표들은 안전한 외곽 장소로 절강성 가흥시 남오를 선택해서 유람선을 빌려 비밀리에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곳에서 당의 강령과 결의를 최종 확정하고 중국 공산당 정식 창건을 선포했습니다. 네, 남오 유람선은 오늘날까지도 붉은 배 정시의 상징으로 남아서 혁명 초기의 어려움과 투쟁 정신을 보여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내어드릴게요.
0: 네, 중국 혁명 역사상 농촌을 토대로 도시를 포위하고

0: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중국 특색 혁명 로선을 확립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오사운동, 2번 정강산 혁명 근거지 건설, 3번 연안시기 당학교 설립, 4번 로구교 사변.
1: 네, 혁명, 중국 혁명 역사상 농촌을 토대로 도시를 포위하고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중국 특색 혁명 로선을 확립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요. 어느 것일까요? 오사운동일까요? 정강산 혁명 근거지 건설일까요? 연안시기 당학교 설립이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로고교 사변이 될까요? 네, 역사 공부 열심히 잘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화 자주 옵니다.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2: 예, 오사운동으로 해요.
0: 오사운동. 알겠습니다.
1: 그래요. 예. 네, 어머님도 평소에 역사 공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사운동 정답 맞을까요?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정강산 혁명 근거지 건설입니다.
0: 정강산 혁명 근거지 건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예.
1: 우리가 학교 때 교과서에 많이 등장했던 여러 사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역사 교과서를 함께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막 화가 났던 일도 너무 많았고, 근데 우리 후대들은 아마 역사 공부를 하면서 오늘날의 이 역사를 말할 때는 좀 행복할 것 같아요.
0: 각 나라마다 자기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발전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역사를 거쳐서 오늘날의 그 역사의 변화 과정에서 거듭 발전해온 그런 요즘 현대 사회거든요. 그런데
1: 네.
0: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오늘의 행복한 날이 온 거는 사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1: 네. 예. 그래요. 자,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2번 정강산 그거 하겠습니다.
0: 정강산 예. 혁명 근거지 건설.
1: 알겠습니다. 예. 예. 정답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이 역사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알아야 앞으로 갈 길을 제시할 수 있고 앞으로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 아픈 역사가 있었고 그 아픈 역사를 청산하고 또 새로운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도 그 역사의 흔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1: 그럼요.
0: 그 역사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1: 그럼요. 자, 오늘의 세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0: 자, 중국 혁명 역사상 농촌을 토대로 도시를 포위하고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중국 특색 혁명 로선을 확립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정답은 바로 2번 정강산 혁명 근거지 건설입니다. 자, 중국 공산당 초기 혁명 과정은 매우 험난했고 중국 공산당은 굴곡진 길을 걸었습니다. 당이 창립된 초기에는 러시아 혁명 경험을 참고해 도시 노동자 봉기를 중심으로 혁명을 추진했지만 당시 중국 사회는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군벌 세력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시 중심의 혁명 방식은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봉기 실패와 혁명 손실을 겪은 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기존의 기계적인 외국 경험 모방을 버리고 중국 국정에 맞는 독자적인 혁명기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이러한 혁명 초난의 핵심 계기가 바로 정강산 혁명 근거지 건설입니다. 모택동은 도시 봉기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민 계층의 혁명의 주요 역량임을 인식했습니다. 네, 이후 농촌 지역에 혁명 근거지를 조성하고 농민을 동원해 토지 혁명을 추진하며 독립적인 군대를 건설해 지속적인 무장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농촌을 토대로 도시를 포위하고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다는 중국 특색 혁명 로선이 최초로 확립됐습니다. 이는 막수주의 혁명 리로를 중국 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발전시킨 중요한 성과로서 중국 혁명이 좌절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 국면을 맞이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 오늘의 네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0: 네, 중국 혁명 역사상 위대한 전략적 전위로 평가받는 홍군의 2만 5천이 장정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연도는 언제일까요?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1933년, 2번 1936년, 3번 1937년, 4번

0: 1945년.
1: 네, 중국 혁명 역사상 위대한 전략적 전위로 평가받는 홍군의 2만 5천리 장적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연도가 있습니다. 1933년, 1936년, 1937년 아니면 1945년이 될까요? 네,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2: 네, 1936년.
0: 1936년. 알겠습니다. 예.
1: 정답됐으면 좋겠고요.

0: 네,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2: 네, 네. 1936년을 합시다. 내가 탄생하기 전에 시작됐습니다.
0: 어머님 태어나기 전에. 알겠습니다.
1: 1936년.
0: 그래요.
1: 네. 네.
0: 다음 분 전화 받아볼게요.
1: 여보세요?
3: 예. 45년 하겠습니다.
1: 1945년.
0: 그래요.
1: 알겠습니다.
0: 네.

0: 이만노천리 장전길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1: 아유,
0: 네. 예. 하지만 또 그 장전길을 거쳐서 수많은 역사적 전환점이 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 그래요. 여러 가지로 정말 우리 홍군이 걸어온 그런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 여러 가지 또 힘든 과정을 거쳐서 중국 공산당의 그 굳센 의지를 또 보여줬고, 자 그래서 2만 5천리 장정도 역시도 우리 역사에서 위대한 어떤 하나의 승리라고 봐야 되겠죠.
0: 그럼요. 예. 자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0: 네, 훈천에 계신 김 여사님.
2: 여보세요.
1: 예.
2: 1936년 하겠습니다.
1: 1936년 알겠습니다.
0: 그래요.
2: 1936년 하겠습니다.
1: 네, 네 그래요.
0: 네, 참여 감사하고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1: 네, 중국 혁명 역사상 위대한 전략적 전위로 평가받는 홍군의 2만 5천리 장정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연도입니다. 정답은 바로 이번 1936년이었습니다.
0: 네, 2만 5천리 예. 장정하기는 여러분 많이 익숙하시죠? 네, 중국 공산당과 홍군이 국민당 정부의 강력한 토벌을 피해서 진행한 전략적 전위로 세계 군사 역사상 유례없는 위대한 투쟁이 되겠습니다. 네, 1934년 10월 중앙홍군은 장정을 시작해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서쪽으로 전위했습니다. 초기 장정 과정에서는 잘못된 지도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준위회의를 통해서 올바른 지도 로선이 확립되며 장정의 방향이 바로잡혔습니다.
1: 자, 이후 홍군은 사품치는 큰 강을 건너고 사계절 눈 덮인 설산을 지나고 육지의 수렁이라는 초지를 건너며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2년의 시간을 거쳐 1936년 10월 마침내 장정이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장정 종료는 중국 혁명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했고 당과 홍군의 생존을 지키면서 훗날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승리의 핵심적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0: 네, 계속해서 오늘의 다섯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세종국 성립을 공식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은 무엇일까요?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1919년 5.4운동, 2번 1927년 남창봉기, 3번 1949년 천안문 광장에서 건국식, 4번 1936년 홍군 장정 승리.
0: 네,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화인민공화국 세종국 성립을 공식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 무엇일까요? 1번 1919년 5.4운동, 2번 1927년 남창봉기, 3번 1949년 천안문 광장에서의 건국식, 4번 1936년 홍군 장정 승리.

0: 자,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1949년 그 천안문 그거 합시다.
1: 천안문 광장에서 건국식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3번 49년도.
0: 네, 예. 49년 천안문 광장에서 건국식 알겠습니다.
3: 예. 예.
0: 참여 감사합니다. 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4: 네, 3번 천안문 광장 그거 합시다.
1: 역시 3번 알겠습니다. 예. 네.
0: 네, 세종국이 성립된 다음 저희가 또 역사상에서 정말 예전에 가열처절했던 혁명연대를 벗어난 좀 미소를 머금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자, 천안문 광장에서 건국식일까요? 아니면은 남창봉길까요? 아니면 오사운동일까요? 아니면 홍군 장정 승리일까요?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중화민공화국 세종국 성립을 공식 상징하는
0: 네. 예.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잠시만요.
1: 예.
0: 전화 또 한 통 걸려왔습니다.
1: 그래요.
0: 전화 받아볼까요?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네, 김 여사님?
1: 네, 전화 받았습니다.
5: 여보세요?
1: 예.
0: 라디오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저희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5: 3번 하겠습니다.
0: 예, 그래요.
1: 알겠습니다.
0: 여러분 네. 전화 참여하실 때 라디오 볼륨을 아주 낮게 해주거나 아니면 라디오랑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화해 주시면 이제 그 실시간으로 저희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1: 자, 정답 공개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 1949년 천안문 광장에서의 건국식이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있은 세종국 건국식은 세종국 탄생의 공식적인 상징으로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28년간의 혁명투쟁을 통해 반제, 반봉건, 반관료자본주의 혁명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남경 국민정부의 통치를 종료하고 전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후 1949년 9월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국가기본제도와 국호, 국기 등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모태동 주석이 천안문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정식 성립을 선포했습니다.
0: 네, 중앙인민정부 성립은 수백 년간 반식민지 반봉건 어감 역사를 정식하고 중국인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중국 현대 역사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며 아시아와 세계 정치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나라가 경제 건설을 국가 핵심 업무로 삼고 개혁 개방이라는 역사적 중대 결단을 내린 중요한 당회의는 어느 것일까요? 선택 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중국 공산당 제11기 3차 전체 회의, 2번 중국 공산당 제7차 전국 대표 대회, 3번 중국 공산당 제12차 전국 대표 대회, 4번 중국인민 정치 협상회 제1차 회의.
0: 우리나라가 경제 건설을 국가 핵심 업무로 삼고 개혁 개방이라는 역사적 중대 결단을 내린 중요한 당회가 있습니다. 어느 회의가 될까요? 1번 중국 공산당 제11기 3차 전체 회의, 2번 중국 공산당 제7차 전국 대표 대회, 3번 중국 공산당 제12차 전국 대표 대회, 4번 중국인민 정치 협상회 제1차 회의. 어느 것일까요? 자, 전화 받아 봅니다.
1: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중국 공산당 제12기 3차 전체 회의입니다.
1: 네, 그래요.
0: 그래. 예. 회의가 예. 하게 되면 좀 솔직히 몇 차 회의인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0: 또박또박 얘기하셨는데 진짜 정답 맞을지는 잠시 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렵거든요.
1: 그렇죠. 이게 생각하기에는 여기 숫자가 사실 뭐 2차 회의, 3차 회의 이렇지만은 정확하게 이걸 기억하기는 좀 네.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0: 네. 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2번 하겠습니다.
0: 2번 할까요? 그래요. 네. 참여 감사합니다. 2번 중국 공산당 제7차 전국 대표 대회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0: 이 문제 좀 어렵긴 하죠.
1: 그렇죠. 네. 사실 중국 공산당의 그 이제 회의는 참 많은 회의를 또 하기 때문에
0: 네.
1: 매 회의마다 또 중요한 회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근데 그 어떤 주제를 둘러싸고 하는 회의는 또 그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개혁개방이라는 역사적 중대 결단을 내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0: 네. 예. 개혁개방입니다.
1: 그렇죠. 선택상 네 가지 가운데서 정답은 바로 중국 공산당 제11기 3차 전체 회의였습니다.
0: 1번이었죠?
1: 네.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1기 3차 전체 회의는 중국 현대사와 중국 공산당 역사상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회의입니다. 그 이전까지 중국은 정치운동을 중심으로 국가 업무를 진행했고 경제발전이 지체되고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이 더딘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회의는 당과 국가의 모든 업종 중심을 정치 투쟁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경제 건설로 완전 전환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대외개방 정책과 국내 경제 체제 개혁을 추진하는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 확립했고요.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폐쇄적인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시장 경제 소요를 요소를 도입하고 대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속 경제 성장, 국력 강화, 국민 생활 부흥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현대 중국 발전의 기본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0: 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국 범위 빈곤 해탈 목표를 완수하고 전면적 소요사회 건설의 역사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연도는 언제일까요? 1번 2019년, 2번 2020년, 3번 2021년, 4번 2022년.
1: 우리나라가 전국 범위의 빈곤 해탈 목표를 완수하고 전면적 초유 사회 건설의 역사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연도는 언제일까요? 1번 2019년, 2번 2020년, 3번 2021년, 4번 2022년.
0: 네, 초유사회 건설이라면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1: 그렇죠. 예.
0: 우리가 바라는 바도 많았었고 기대치도 높았는데 네, 초유사회 건설의 역사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019년이 될까요? 20년이 될까요? 21년 아니면 22년이 될까요? 네,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2: 네. 20년으로 하고 두 분 선생님이 오늘 역사 공부 잘했습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혼자 또 얘기하고 끊겼어요. 예. 소요사회 건설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살았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연도가 있습니다. 어느 해가 될까요?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3: 예, 예, 안녕하십니까. 두 선생님 잘 보내 이발합니다. 그리고 2020년 합시다.
1: 2020년. 알겠습니다. 예. 예.
0: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봅니다.
1: 여보세요.
4: 예, 어서는 마지막 문제니까.
1: 네, 그렇습니다.
4: 예, 두 분 선생님 주말 잘 보내세요.
0: 어디요? 네. 내일 출근 안 하실 거예요?
1: 아니, 내일 금요일 또.
0: 예, 예. 잘 가셔야죠.
4: 아, 오늘 그 목요일입니다.
1: 그렇죠, 예. 예.
4: 맞습니다. 예. 이사 너무 빨랐네.
1: 예.
4: 1번 하겠습니다.
1: 1번, 알겠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참여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정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자, 우리나라가 전국 범위 빈곤 해탈 목표를 완수하고 전면적 초유사회 건설의 역사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연도입니다. 1번 2019년, 2번 2020년, 3번 2021년, 4번 2022년. 정답은 바로 2번 2020년이었습니다. 전면적 초유사회 건설과 전국 빈곤 탈출은 중국 공산당이 제시한 중요한 중기발전 목표이자 민생개선의 핵심 임무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제발전과 빈곤 구제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는 점차 농촌 빈곤 인구를 줄여왔습니다.
0: 네, 전국 범위의 정밀 빈곤 구제정책을 전면 시행해서 라코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산업 육성, 교육, 의료, 기반시설 개선, 이주정착 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을

0: 추진했습니다.
1: 2020년 말 우리나라는 전국 832개 빈곤현을 전면적으로 빈곤해탈시키고 절대 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했으며 당이 제시한 전면적 초유 사회 건설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습니다. 이는 중국 민생 발전의 큰 성과일 뿐만 아니라 세계 빈곤 감축 사업에도 큰 기여를 한 역사적 성과입니다.
0: 좀 어려운 역사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살짝 걱정했었는데 여러분 정말 잘 맞추셨어요. 또 이런 공부를 통해서 빠른 시대 속에 살아가며 과거의 역사를 잊기 쉽지만 역사를 잊는 것은 미래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1: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작은 지식 하나하나가 바로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역사의 조각이며 우리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정신 자산이란 걸 한 번 더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매 순간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 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저희가 중국 공산당 역사 퀴즈와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방송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그럼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사지는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타의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은 며칠간 잠깐 진행하는 우대활동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대활동의 내용이 아주 여러분들을 흡인할 수 있는 좋은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지 원액은 80각을 싸면 100각을 드립니다. 원 가격이 124원이었는데 지금 99원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80각에 100각을 드리고 거기에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립니다. 홍남강 치료이기에 대해서 아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80각에 100각이게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한 40원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지 원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우리가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노인이 젊은이로 변하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습니다. 12각에 12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게 되면 절반값으로 뚝

0: 떨어지죠. 그런 기초상에서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홍남강 7호 이 길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잠깐 진행하는 우대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며칠 남지 않은 우대활동을 제때 잘 파악하고 이용하시게 되면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는 사지 원액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2억 3천만 전에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영양 활성소는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는데요.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사지 대회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한마디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결론이 내렸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제일 완미한 선물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수혜되는 성분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걸 여기에서 얻을 수 있어서 건강과 장수와 젊음을 찾는 좋은 길을 선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사지 원액 어서 먹은 지 한 여러 달이 됩니다.
0: 하하, 그래요?
2: 예, 예. 나 공실 포즈 있으면서 머리 늘상 힝하고 정신이 깜빡깜빡 하면서 좀 힘합대다 그러면서 그 하루에 남이 정신을 살다시피 했댔습니다.
0: 아, 예.
2: 그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하면서 많이 또 우울했댔습니다. 그 마음이 그냥 우울하더라만
0: 아, 예.
2: 이런 증상이 요즘에는 많이 나서서 정신이 나고 머리 맑아졌습니다.
0: 많이 우울해지는 원인 자체가 예. 주약에는 내 혈관에 영양물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모세혈관 통해서 세포를 살려주는데 그 공력이 떨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 알았습니다. 이렇게 요새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0: 그렇죠.
2: 또로 해줬습니다.
0: 예. 아, 또로 예. 해줬단 말이 맞습니다.
2: 예. 예. 그래, 더 좋은 건 뭘 좋아졌는가. 오랫동안 내 이렇게 발이 자꾸 내리저리면서 손가락 끝이 그냥 저랬댔습니다.
0: 예.
2: 이 이야기, 오랫동안 1년 거의 되게 먹으니까 이 저리던 게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0: 신경말 처염입니다. 순환장애 예. 때문에 오는. 예.
2: 나도 모르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0: 아, 그렇죠. 예. 그 문제 해결입니다.
2: 예. 그래, 너무 좋았고, 정신도 나고, 요새는 오전 자꾸 맥도 납니다. 맥였던 게.
0: 그렇죠.
2: 그래, 건망증에도 좋지, 스트레스 자꾸 받던 것도 좋았지, 면역력이 떨어지던 것이 면역력이 많이 올라간다, 저는.
0: 그렇죠.
2: 예, 어서 다리 맥도 어제 약간 잘 걸었어도 그 운동도 부시대 생깁니다.
0: 아, 면역력이 올라갈 수밖에. 인삼녹용이 다섯에서 배 효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죠.
2: 예, 그래, 내 들어보니까, 나, 요즘에 활동 너무 좋지, 또, 홍남광 치료 이겨준다, 해서, 내 지금, 오늘, 활동 며칠 안 남았다가, 오늘 또 배달받자, 그랬는다, 야구.
0: 그렇게 하셔.
2: 배달받고, 이 기계 하나 더 싸게 했습니다.
0: 그렇게 하셔.
2: 예, 배달받은 주세요,
0: 예.
2: 그죠.
0: 예, 예, 그렇죠. 물어러 주는 부분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전화 맞습니까?
0: 그렇죠, 말씀하세요. 예, 잘 들려요.
3: 예. 천이 박사 쓰는 환자입니다, 선생님. 어, 천이 박사께는 이따기 보니까 사지 원액을 쓰고, 예, 명소방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0: 그렇죠, 예, 말씀하세요. 예.
3: 사지 원액이 이게 약이 나는 예, 처음부터 먹으니까 1년에서 많이 넘어먹었는데, 사지 원액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그, 명소방과 같이 먹으니까 눈이 더 환해지더라, 내 보니까나.
0: 바로 배합이 그렇게 잘 되는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이 두 가지 제품입니다.
3: 예, 둘 다 다 이렇게 부작용도 없고 위를 작아야 하고 예. 예. 그래 머리 어지럽고 기억력이 좋은데 이 사지 원액이 좋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뭡니까 이게 맥이 나는 게 좀 특집되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0: 그렇죠. 인삼녹용이 다섯에서 빼니까 인삼 먹어보셔. 녹용 먹어보셔. 그런데 그 부작용이 무서워서 모두 못 드시는데 이 제품은 부작용을 배제한 인삼녹용이 다섯에서 빼 효과니까.
3: 맞습니다.
0: 예, 더 선택할 여지 가운데 충분하죠.
3: 나는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약이나 먹으면 나는 이렇게 자꾸 미리 자고가지고 부작용이 커서 예, 잘 먹지 못하는데 이거는 아니, 이 사지 원액은 정말 예, 후수가 잘 돼서 예, 물약이 돼서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맥이 날까 용 좋습니다.
0: 그렇죠.
3: 처음에도 예. 밤에 세 번 넣는 게 어떤 한 번 넣지 아까 예, 얼마나 좋은지 피부도 용 좋아집니다, 선생님.
0: 아, 이게 기본입니다. 젊어지고 예, 이뻐지고 피부. 그렇다고 치아를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한테
3: 예,
0: 나가면.
3: 피부만을 예, 선생님 많이 미용했는가 하는 게 누구 많이 무슨 돌 써야 미용하지. 미용은 돌 얼마나 들어가는가 하고 예, 그래. 완을 10년 더 먹으면 나오

0: 다 날린다 완전.
1: 그렇죠.
0: 이거 뭐 사실 원액 먹으라까 그랬까나 그거 그렇게 한병사 지금 알비사 제품이니까 한
1: 그렇죠. 예예. 지금 대단히 싸게 돼. 한 40원 자밖에 되지 않는데.
0: 어, 그러니까 절반도 아이디 지금 선생.
1: 아예 그렇죠.
0: 어, 그러니까 언니도 나 이번에 우리 학생이고 호남아 기계를 참가하자고 그럽니다.
1: 홍남강 치료기가 너무 좋은 1억이기입니다. 이거 하나 마련해 놓게 되면 그게 기술 그 광이라는 게 일종 립자입니다. 그게 인체에 파고 들어가면서 모든 세포가 노화 세포를 젊은 세포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지는 이런 공능 발휘하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콤파즈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고 위장 도와주고 심장 도와주고 뇌혈관을 도와주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후회될 겁니다. 예.
0: 그러니까 그게 세포를 살고니까
1: 세포 새로운 세포 나오게끔 도와줘. 광이라는 게 한 개의 벌이 얼샹싱이라는 파하고 파는 또 립자다. 립자는 바로 우리 세포를 살려주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하는 이런 립자가 우리 세포에 침투된다면 광으로 들어가는 거는 빨리 침투됩니다. 우리 먹기보다 직접 들어가. 세포에 우리가 모든 드시는 약은 위를 통해서 간을 통해서 모든 대사활동을 통해서 흡수되지만 이건 빛은 직접 세포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그리 좋단 말입니다. 예.
0: 네,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기시오.
1: 예.
0: 예. 그 만약에 콩팥이 나쁘다, 위 나쁘다, 그런 부위에 무슨 됩니까, 어찌입니까?
1: 그런 부위에다 딱, 광 조절한 게 있습니다. 그 코드를. 예. 강, 약, 중, 이렇게. 그래서 그거 딱 누르게 되면 그 부분에다 빛을 뚝 대, 붙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갖다 떡 이렇게 가차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예예.
0: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 편리하구나. 됐다.
1: 작은 녹음기만큼 그렇게 큽니다. 이전에 그 작은 녹음기만큼 예, 예. 지금 녹음기 없으니까 예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좋은 제품이니까 효과가 빠릅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이 사지원액은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 논원에 들어서가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얼마에 고사했겠습니까. 근데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고 그렇게 어림지대나던 게 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그래 왜 이 맥박이 막 100을 올라갈 때문이요. 이 몸이 불편했는데 지금 맥박이 70을 내려오니까 정상을 내려왔습니다.
1: 오,
3: 너무
1: 예.
3: 좋습니다.
1: 너무 정상이죠. 예.
3: 예, 이 사지원액이 소변이가 그저 나아가지 않고 자수가 좀 많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어제는 쓴 후에는 한 번밖에 밤이 일어나지 않고 낮에라 그렇게 누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대출 잘 되고 그래 이 사지원액을 쓰니까 잠을 잘 잡니다. 근데 지금 수면제를 그렇게 먹던 게 몇 년 전 먹었는데 이 사지원액을 쓴 후에는 수면제를 떼었습니다.
1: 그렇죠. 수면제를 떼야 됩니다. 수면제가 치매를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 제공자는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신경 억제제니까 모든 신경 그 세포를 살려주는 데서 눌러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차원이게 되면 내가 건강하게 수면을 보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 그래서 이 사지원의 약수도 중앙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명서방은 우리 언니가 쓰는데 우리 언니는 주의하게 이 눈이가 항상 부엌에 눈물이 자꾸 나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이래 쓰는데 반년 얻은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그 희미하던 증상이 많이 사라졌답니다. 영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 왜 눈물이 나던 건 어제 완전히 잃었고 눈이 깔깔하고 침침하던 것도 어제 완전히 잃었답니다. 그래 이번에 들으려고 활동이 영 좋을 때 우리 두 분이 지금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 명서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21가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눈병은 절대 치료하지 않는다면 눈은 일신에서 천냥이라면 구백냥이라 하는데 눈에 일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세상을 등지는 셈이 되게 되었는데 수술은 염지를 깎는 그 격으로 된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술 받더라도 이 제품이 필요한데 황차 수술 전이라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정하니까 여사분이 인정하는 게 아주 적당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사실 원약에서는 1년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4: 그런 게 이렇게 많은 면에서 지금 효과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4: 나는 젊었을 때부터 이 소변이 자꾸 졸이고 아파서 연고생활 했습니다.
1: 예.
4: 그래, 그래서 그럴 지금 발자가 지금 계속 소염제를 먹고 했는데, 그냥 저기 조금만 참으면 자도 좀 발자간단 말입니다.
1: 예.
4: 그런데 이거 먹고서는 지금이 소변이 자은 게 해결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프고 졸이고 하던 증세 지금 내일 없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저기 밤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심하고요. 그리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리 밥 못 먹었대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을 백이 납니다.
1: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혈압이 엄청 안 돼서 영 고생만 했는데 지금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게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1: 그렇죠. 예.
4: 예. 그러니까 나 좀만 왔는데 얼마나 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 예.
4: 허리 아프던 것도 좀 많이 났고요. 그리고 저기 이 기침가래가 좀 심해서 난 원래도 고생 많이 했는데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예.
4: 그래도 그게 안 났던 게 지금 이게 지금 깍대기로 없습니다.
1: 그렇죠. 예예.
4: 예. 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차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요. 어쨌든 모든 면에서 좀 효과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도 나는 영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예예.
4: 예. 예, 만나 어쨌든 자지 못해 잠깐 쉴 때만 했는데 잠을 영 잘 잡다 지금.
1: 그렇죠.
4: 그러니까 예, 나 좀 몸이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계약이 하도 효과가 좋으니까 이렇게서 쓰려고. 냉수방은 우리 언니가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는 요 눈이 좀 고기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저기 눈 좀 가렵고 쌍꺼풀도 바르고 바른 맛은 눈물도 나고 그리고 저기 눈이 항상 뿌옇게 보인답니다.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소리.
1: 예.
4: 그래든지 지금 이 증세가 지금 많이 났답니다.
1: 이게 명사방은 눈병치료 해서는 아주 인정할 만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눈병 치료에서는 맹서방이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4: 네, 눈이 거기 살아난 게 그게 좀 많이 줄어드니까 영편안하다니까.
1: 그렇죠. 그거 집대적으로 중이 중약 치료를 하지 않고 검은 동작까지 범하게 되면 그런다면은 시력이 많이 떨어지다 거의 실명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그런 효과를 보는 게 확실합니다. 예.
4: 예, 백내장도 이전 보고 많이 맑아졌다지, 형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들어보니까 이번에 하도 용접습니다.
1: 예. 예, 특히 이번에 예. 그 홍남강 치료액이라는 걸 이거 물으러 주게 되는데 이 이기는 뭐 어디 아프면 어디에 다서리 딱 세포다 딱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거리가 있으니까 그만한 거리를 두고 그러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좀 뭐 할 때 잘 저기 우리 드실서 약 다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전화번호,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4: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이륙 후 비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eo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eong'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혜입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여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으면 펼쳐지는 그곳의 풍경, 코끝을 스치는 바람, 그리고 설레는 발걸음. 오늘도 다른 새로운 곳으로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음악과 이야기와 함께하는 이 여행,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겠어요?

옮겨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여행에 함께 할까요? 자, 중화요리를 만나다.

오늘은 중국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천년 고도의 고장 섬서성 서안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서안은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진, 한, 당 등 13개 왕조의 도읍지였던 곳입니다. 진시황의 병마용이 잠들어 있는 이 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입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이 도시는 중국 문명의 보고이자 비단의 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이곳에서 음식 또한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 독특하고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서안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와 정신을 표현합니다. 구수하고 깊은 국물, 쫄깃한 면발, 그리고 정성스러운 손맛. 그것이 바로 서안 음식의 매력입니다. 특히 서안 사람들은 면을 매우 사랑합니다. 서안 사람의 하루는 면으로 시작해 면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서안은 밀가루 요리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밀가루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오늘 40분 동안 섬서성 서안을 대표하는 세 가지 향토 음식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며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깊고 구수한 서한의 미식 여행을 시작할게요.

서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바로 양고기 국밥입니다. 이 음식은 부드럽게 삶은 양고기와 진하게 우려낸 국물에 잘게 부순 전병을 넣어 먹는 요리입니다. 국물 맛이 깊고 구수하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양식으로 유명합니다. 양고기는 오랜 시간 푹 고아서 살이 뼈에서 발라질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육수에는 생강, 대추, 계피, 팔각, 정향, 천궁, 당귀 등 다양한 한약재가 들어있어 깊고 진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많은 한약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양고기의 따뜻한 성질을 더욱 살리고 몸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서입니다.

양고기 국밥의 유래는 송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한 지역은 겨울이 매우 추웠고 사람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양고기를 넣은 뜨거운 국물을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국물에 남은 전병을 부숴넣고 먹었는데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주변에 퍼져나갔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송나라의 명장이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을 위해 이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후로 이 요리는 서한을 대표하는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서양 사람들은 양고기 국밥을 먹을 때 마늘을 곁들여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깔끔하게 깐 마늘 한 쪽을 국물에 살짝 찍어 먹으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더욱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양고기 국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서한 사람들에게는 추운 겨울을 나는 지혜이자 따뜻한 위로의 상징입니다.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서한 사람에게 양고기 국밥은 없어서는 안 될 겨울의 반려사라고. 여러분도 겨울에 서한을 방문하신다면 꼭 한번 양고기 국밥으로 몸과 마음을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서한의 또 다른 대표 음식 바로 육가면입니다. 육가면은 중국식 햄버거라고 불리는 음식으로 부드러운 빵 속에 부드럽게 삶은 고기를 넣어 먹습니다. 빵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쫄깃합니다.

안에 넣는 고기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오랜 시간 푹 삶아 살이 보들보들해질 때까지 익힙니다. 고기를 삶는 육수에는 간장, 설탕, 생강, 팔각, 계피, 정향, 회향, 초가 등 무려 10여 가지의 향신료가 들어가 깊은 맛을 냅니다. 이 향신료들의 조화는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비법으로 집집마다 식당마다 그 비율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다 익은 고기를 잘게 다져 빵 속에 가득 채워 넣습니다. 한입 베어 물면 바삭한 빵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가 입안 가득 퍼지는 환상적인 맛을 선사합니다. 육감면은 만들 때부터 먹을 때까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음식입니다. 특히 빵을 굽는 과정에서는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 철판에 구운 후 오븐에 살짝 더 구워내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서면의 역사는 당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안은 비단의 길의 출발점으로 서역의 상인들이 이곳을 오가며 다양한 문화와 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네, 고기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안 사람들의 자부심이 담긴 표현. 서한 사람들은 아침 식사로 점심 식자로 때로는 늦은 밤 간식으로도 육가면을 즐깁니다. 육가면과 함께 깔끔한 당면을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는 별미입니다. 당면은 시원하고 매콤한 맛으로 육가면의 진한 맛을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서안의 거리를 걸으면 육가면을 파는 노점상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에 발걸음이 멈추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나라 시대 장안 지금의 서안 거리에는 육가면을 파는 노점이 즐비했습니다. 어느 날 외국 사신이 이 육가면을 맛보고 이것이 바로 동양의 신비로운 맛이다라며 고국으로 가져갈 방법을 고민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우리의 최고의 맛을 당신과 나누겠다는 어찌 보면 예의스러운 생각이죠. 네, 여러분 서안을 방문하신다면 중국식 햄버거 육가면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안의 또 다른 하나의 자랑 바로 수타면입니다. 이 수타면은 말 그대로 손으로 직접 쳐서 만든 면인데요.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하고 늘리고 접고를 반복하며 쫄깃한 면발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서안 사람들은 면의 춤이라고 부릅니다. 숙련된 면장의 손끝에서 하나의 반죽이 수백 가닥의 가는 면발로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예술입니다. 면장은 반죽을 공중에 던지고 접고 다시 던지고를 반복하며 면발의 탄력을 살려냅니다. 이때 팔과 어깨의 힘을 고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면발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수타면의 가장 큰 매력은 면발의 식감입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입안에서 살아있는 듯한 그 식감은 기계로 만든 면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매력입니다. 수타면의 역사는 한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면은 귀한 음식이었고 손으로 직접 반죽하는 것은 큰 정성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면장들은 어릴 때부터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이 기술을 익혔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전에는 수타면을 잘 만드는 면장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한 가지 전설이 전해집니다. 옛날 서안의 면을 매우 사랑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도 수타면장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전투에서 피해 식량이 떨어졌지만 면장이 남은 밀가루로 수타면을 만들어 군사들의 사기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 후 장수는 면의 힘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며 수타면을 군대의 주요 식량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만큼 수타면은 정성과 기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안 사람들은 수타면을 먹을 때 면의 탄력과 식감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또한 수타면은 볶음면, 국수, 비빔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어 1년 내내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서안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수타면을 보면 사람이 멈추고 냄새를 맡으면 발걸음이 돌아선다. 그만큼 수타면의 매력이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서안의 골목골목을 걸으며 수타면장의 손놀림을 감상하고 그 쫄깃한 면발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 함께한 섬서성 서안의 향토 음식들을 잠시 되돌아볼까요? 천년 고도 서안의 깊고 구수한 국물이 일품인 양고기 국밥, 중국식 햄버거라고 불리는 고소하고 든든한 육가면, 면장의 손끝에서 춤추는 쫄깃한 면발의 수타면. 이 모든 음식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정성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서안의 음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시간과 정성이 만든 깊은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빚어낸 이 맛들은 오늘날에도 서안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여행 가이드 섬서성 서안 특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박미나,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건강하고 항상 따뜻한 음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아버지의 고향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아버지, 그분이 걸었던 고향길에는 어떤 추억과 어떤 그리움이 담겨있을까요? 배소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구련옥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고향길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같은 책상을 나누던 그 친구,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함께 하던 그 얼굴,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그 시절, 여러분은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를 말입니다. 김철아 작사, 장영남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동생을 보듬어주던 그 손길, 야단치시면서도 걱정 가득했던 그 눈빛.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가슴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그리운 얼굴, 바로 누나입니다. 리금덕 작사 남희성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누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기적이 되는 순간이 있지요. 김인덕 작사, 김미란 작곡의 량순아 가수가 부른 그대는 나의 기적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국약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요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세뇌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국약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활동은 특별합니다. 이번에 그 공장 측에서 이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큰 우대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약이 안 죽도 있다. 예, 이런 분들 이 기회 빨리 사놓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 이 값은 전국적으로 통일로 오르는 겁니다. 예, 값이 얼마 오르는 거 제가 잘 말합니다. 지금 698원이죠. 예, 이제 898원으로 오릅니다. 예, 200원 더 오릅니다. 예, 그래서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0세트 가게 되죠. 약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20곽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 10세트부터 용 좋습니다. 예, 오늘이 결정해서 난 사겠다,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고서리 사겠다 이런 분들은 또 공장 측에서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 10세트도 내고서리 30세트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약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60곽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리면서 공장 측에서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6세트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 16세트 돈만 내게 되면 50세트, 즉 다시 말해서 100곽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네, 예, 엄청 좋죠.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고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왜 고분기를 걸는가? 기술은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따라 못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릴 수 있고, 그러면 점점 외지밭으로 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료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뇌경색이라면 온 분들, 옛날부터 혈압이 낮은 사람들한테서 뇌경색이라는 게 자주 옵니다. 예, 그리고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또 어째 뇌경색이 자꾸 오는가? 일단 혈압이 높게 되면 많은 분들은 제일 먼저 선택한 약이가 뭐인가? 혈압약을, 혈압 공제한 약을 자꾸 쓸 수 있습니다. 혈압이 왜서 높아지는 원인을 모르고 계속 무작정 혈압을 낮춘다. 잘못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약계에서 말하는 게 뭐인가? 사실은 이거는 일반 로백성들이 잘 모르죠. 혈압이 왜 높아지는가?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나 중2를 배웠는데 뭐 간열이 세서 혈압이 높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간열이 왜서 세집니까? 이건 대답하기 바쁘죠. 기질은 이 혈압이라는 거는 사람 몸에서 평형해주는 이런

기지가 한 가지입니다. 예, 어떻게 변경해 주는가? 우리 머리의 높은 곳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추병이 있다. 그러면 우리 경추구짝에 경락이 통하지 않아서 막혔다. 예, 예를 들어서 어째서 막혔는가? 우리 일상생활에

비공급이 아니죠. 그럼 사람은 비공급이 아니죠. 가만히 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비공급 해주기 위해서 가슴 노력을 다합니다. 이럴 때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제는 혈압은 올라가는 것은 사람이 자기절로 자기를 구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혈압 높으면 뭐 뇌출혈 옵니다. 뇌경색 옵니다. 제가 옛날도 말씀드렸죠. 뇌출혈 옵니다. 뇌경색 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개념 바꿔놓고 말한 겁니다. 무슨 뜻인가? 혈압약을 오래 써가지고 혈관 탄력이 못해져서 뇌출혈 오는 게지 절대 혈압이 높아져서 뇌출혈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데서 많이 검증된 겁니다. 우리 환자들은 대부분 다 혈압약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혈배관 가지고 혈압 조절합니다. 그 혈압 조절할 때 어떻게 하는가? 혈관이 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어떤 때는 올라가도 자연적으로 다시 반탄해서 내려옵니다. 어제 그런가? 혈액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혈전을 한쪽으로 녹이면서 압력을 낮춰주고 그리고 천연적인 이런 리뇨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혈압약은 단 리뇨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곰팡이를 해치는 그걸 대가해가지고서 리뇨를 해버립니다. 마지막 곰팡이 점점 나빠지게 되면 혈압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기존 혈압이 올라가는 게 다 곰팡이 나빠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관 가지고 혈압 조절하게 되면 어째 안전한가? 첫째는 혈배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급치료약 무슨 것입니까? 보통 단선 디와를 쓰지 않으면 무슨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수저 주심활 이런 거 쓰죠. 그 안에 처방이 주요하게 무슨 처방입니까? 단선 디와르는 거기에 단삼, 삼칠, 빙페알의 주요 성분입니다. 예,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저 주심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천궁하고 빙페알 들어갔죠. 이 처방이 우리한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500도든 작은 분자로 나와서 입안에 들어가는 즉실로 흡수된다 그 뜻입니다. 입안에 구강 점막, 점막 조직이 구멍이 어느 만큼 큰가? 1300돌든입니다. 이건 과학가들이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그럼 뭐 설명하는가? 1300돌든 작은 분자면 무조건 입안에서부터 흡수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단선디왈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심장이 막 바쁠 때면 단선디왈 혀 밑에다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차 거기 구강 조직을 통해서 흡수돼서 그래서 우리 사람이 심장이 편안해지는 게지 않습니까? 구급치료약으로 쓰는 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방이 다 들어가 있고 500도를 눈을 댔고 이랬거나 그거 대체해서 할 수 있다고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데 우리 이 또우디라는 건 무슨 뜻인가? 제 약에 대해서 신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우디란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심장 주사라는 사람들 리비글레이, 아스피린, 뭐 타딘가이, 이나플리, 뭐 사탈레 이런 약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혈압약들 또 혈당약들 이런 것들을 직접 끊을 수 있다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한테 온 사람들은 제한테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제가 직접 또디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알츠하이머증 이거 말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알츠하이머 되게 되면 연세 많으면 다 이런 병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연세 많으면 다 이런 병이 오게 되면 그럼 누구나 다 알츠하이머증 와야 되죠. 뭐 70, 80되게 되면 다 치매 와가지고 완전히 집도 찾지 못하고 막 그래야 되죠.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뭐 100살까지도 정신 올돌해서 사는데 그 소부분 환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알츠하이머증 어떻게 돼서 왔는가? 정적으로 머리에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머리의 것이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을 해주는 주요 장기가 누구인가? 사실은 심장이죠. 네. 근데 왕왕 병원에 가 검사해 보게 되면 신전투를 하게 되면 심장 정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왜 알츠하이머증이 나오는가? 사실은 이것이가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심장이가 양기가 부족하고 심장이 뛰는 것이 맥이 없고 심장의 피가 항상 모자라고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머리에 충족한 피를 보내 못 줍니다. 여기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가? 충족한 피를 보내 맞춘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 심장이 톡 뛰게 되면 충족한 피를 보내주는 거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이 맥이 좋아서 피 공급해주는 거 하고, 맥이 없어서 심장에 신지 출혈이 생겨서 피가 모자라서 머리에다 피 공급해주는 게 하고,

0: 완전히 틀립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심장 한번 탁 뛸 때면 머리의 끝에까지 100%로 피를 공급해줘야 된다. 그런데 심장이 약하게 되면 예, 50%밖에 공급 못해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혈배강 씨는 환자입니다. 저는 머리가 흐릿허분하고 예, 그런 게 대서 말해도 놀라고 열쇠를 열어도 놀라고 이렇게 집에서 예, 소리해도 놀라고 뒤에 전화 소리에도 막 놀라고 예, 그저 두근두근 거리고 예, 어님에서 떨군 것처럼 이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머리가 항상 흐릿허분하고 맑은 날씨 보여주지 못하고 네. 저가 말아야 되겠어. 예, 자꾸만 트림하면 식은물이 자꾸만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네. 그러던 사이 선생님과 이 헬배가 어제 석 달 썼는데 예, 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2: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머리가 흐릿허분하던 게 맑아지고 놀라던 게 예, 그것도 어제 많이 좋아지고 있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잘 먹고 그 몸이 헷갈아집니다. 천구만구 이런 게 예.
0: 네.
2: 그리고 손발이라면 예, 그렇게 차던 게 그래도 많이 따뜻해오고 있습니다.
0: 네.
2: 그래 예. 그래 값이 올리기 전에 또 배달 받았거든요.
0: 아, 이번에 우대 활동에 엄청 네. 많이 드리죠.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288-0018번 전화 치시.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재변합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네. 저는 가슴 침침하고 머리가 이렇게 불어나 빙빙하면서 그 시사 안 나오고
0: 네.
3: 그리고 자꾸 밤에는 졸음약이 깨나오고
0: 예, 예.
3: 어쨌든 아주 불편합니다.
0: 아, 심장이 나빠 그렇습니다.
3: 저는 이제 오라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심지어 이가 시작한지 얼마 해야 되는데
0: 예.
3: 그 가슴이 크게 침침하다는 게 좀 고정되는 것 같고
0: 예.
3: 그리고 예, 그렇게 이렇게 방향 이렇게 비틀기 같은 게 좀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0: 예.
3: 그리고 이 밤에 깨난 차수가 좀 적어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0: 예.
3: 좀 효과를 봤으니까
0: 예.
3: 좀 이야기를 좀 더 쓸까 하는데 이제 활동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0: 예예 예. 그리고 아버님은 혈배강하고 근심고를 같이 쓰는 분이지 않습니까?
3: 예.
0: 그리고 기억력도 지금 많이 돌아선다 했지 않습니까?
3: 예.
0: 예.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값이 오르기 전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제일 마지막 우대 활동입니다.
3: 예.
0: 그래서 우리 공장 측에서 또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또 약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3: 예.
0: 이번 활동 참가하시.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3: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3: 수고하세요.
0: 예,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어제 찾아온 그 환자분이 그랬습니다. 아, 지금 불쇠로 이런 유경 세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반신이 막 마모기하고 이럴 때 병원에 가서 구급 치료를 했답니다. 이게 지금 많이 좋아졌답니다. 근데 지금 맥을 쑥 보일까나, 맥이 뛰는 게 넘어와야 됩니다. 맥이 뛰는 게 벌써, 뛰다가 중간에 자꾸 서고, 우리 이거는 중의학에서 뭐이라는가 지에다에마이랍니다. 지에다에마이란 게 뭐인가? 맥이 뛰다가 중간에 선다. 그 다음에 중간에 서는 이런 차수가 규칙적으로 됐다. 예, 이거 가지고서리 지에다에마인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기질은 지에다에마이의 몽땅 중풍맥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맥이 뛰다가 중간에 섰습니다. 설 때마다 머리에다 피를 공급 못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1분이 뭐 60차, 80차 이렇게 뛰어야 되죠. 그런데 1분이 50차, 40차밖에 못 뜁니다. 이렇게 되면 매번마다 머리에 피를 충족하게 공급 못해주게 되면 예, 공급 못해준 그 짝의 혈관은 다 막혀버립니다. 도랑물 강아지입니다. 도랑물이가 무리가 계속 아예 가게 되면 예, 도랑물이 다 막혀버립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우리 가정에서는 예, 혈배강 쓰는 가정입니다.
0: 예.
2: 예, 그래서, 특히 예, 나는 예, 심혈이 낮고, 그 다음에 혈압이 상하고, 둘의 차이가 세게 높아서 예,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예. 그 다음에 잠 제대로 못 자고, 예, 실면도 많이 할 때가 많고, 예. 굉장히 골이 아프고, 예, 맥이 없어서 영 바빴습니다. 근데 이게, 혈압약을 이 직접 왜 중약재가 이 혈배강이 들어가 그런지 전에 혈압약은 잘 말 안 듣고 얘 아이 먹으면 아이 되고 이래고 그래고 콩팥을 상한다니까 항상 근심했는데 이 혈배강이 이 혈압 예, 혈압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조절하는 그 약재가 들어가 그런지 영 네. 조절 잘 되고 예.
0: 조절 잘
2: 영 얼마 안 돼서 인차에 정상됐습니다.
0: 네.
2: 진율도 올라가고 예. 깨끗하게 해였고 머리가 네. 어지럽고 예. 악몽이 많고 이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남편은 예. 또 이래 쌍거가 있어서 그 뭐 심장 조절하라는 것도 선생님께 가서 자세히 이렇게 진단받고 혈배강이 꼭 된다고 해서 이러니까 어 이거 쓰고 있는데 까딱 일 없습니다. 다 정상을 됐습니다.
0: 네, 조절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예. 혈전들을 다 녹이고 녹여서 작은 문자를 예. 만들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예. 심장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 약입니다. 예.
2: 야, 그게 대단하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효과인가. 우리
0: 예.
2: 집에서 또 기적이 아니고 뭔가, 예. 심장 조절 했을까나. 예, 나는, 예, 다, 예, 비위도 좋아져서, 어, 밥을 잘 먹고, 그 다음 설사가, 그 다음에, 그, 뭐, 변비를 그냥 하던 게 이것도 나사지고, 꿈이 없어지고,
0: 네.
2: 다 좋아졌습니다.
0: 예.
2: 그게 나는, 예, 항상 말하고 싶은 게, 전 선생님은, 예, 내 생애에서만 한, 가운데서 선생님 가운데서 어땠는다.
0: 네.
2: 정말 중의학을 전전하면서 예, 자기 일치는 예, 환자들이 예, 병을 치료한다는 이념이 딱 머리에 뱉게 그런지 예, 환자들 언제나 친가족처럼 대하고 예,
0: 맞습니다.
2: 박 선생님도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 우설이 항상 예, 어느 때나 태도도 좋고 마음 상해서 편하게 일에 대하고 성격도 좋고 예, 환자들이 깨라면 정말 환자들이 일이라면 예, 다 제쳐놓고 어느 때 뭐 성취라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예, 정말 대단한 분이다. 깨나는 예. 만나던 가운데서 정말 전 선생님과 같은 그런 좋은 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약 마셨죠. 어제 나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0: 네,
2: 그만
0: 바뀌려니까
2: 혈배강도 쓰고 풍수빵도 쓰고 건신거도 쓰고 여러 가지를 등등 이랬는데 다 좋아져서 어전 정말 잘 살게 됐습니다.
0: 네, 네.
2: 항상 고맙고 항상 이런 이득을 가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계속 건강한 상태로 환자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 마음을 항상 찬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0: 네.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4: 제가 진짜 당신을 한단다.
0: 네.
4: 이 약속이 전에는 이게 색도 오고, 근데 이 투정이 20년 넘었습니다.
0: 네.
4: 영영 너무 없어. 전화로 보니까 뒤로는 전화를 찾고, 문 두고 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0: 네.
4: 이 약순간부터는 영영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0: 네.
4: 무엇이나 이렇게 생각납니다.
0: 네.
4: 그리고 이 혹시 이게 색이 있었는데, 사진이 왔어요. 직관은 이렇게 들어서, 손을 바로 쓰지 못하고 그런 걸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을 쓰면서 선생님 친구를 계속해서 있는데 육관은 좀 돌아오고 그리고 좀 나가졌습니다.
0: 예.
4: 예. 그리고 지금 복종하고 회사가 있으니까 정말 속았습니다.
0: 네.
4: 인약 끝나면 심장도 좋아지고 머리부터 바로 끝까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4: 예, 이렇게 하고 좋은 양은 처음입니다.
0: 네.
4: 정말 좋은 양입니다. 계속 드리고 합니다.
0: 예.
4: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나무에다 물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무에 무리가 그 영양가가 총적으로 몽땅 이렇게 공급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제일 꼭대기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집에서 화분이랑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꼭대기 잎이가 벌써 누렇게 되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꼭대기까지 이런 물 공급이 수분 공급이 안 됐다 그 뜻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심장도 그렇습니다. 심장에 뛰어서 맥이 좋게 되면 머리의 끝에까지 혈액 공급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매번 뛸 때마다 50%밖에 못 해준다. 그럼 이거는 어디면서 우리 볼 수 있는가 하면 혈액 공급을 머리에다 충족하게 하는가 아야 하는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손발 끝에까지 피를 공급해주는가 이걸 보면 딱 판단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 손발이 시련하고 벌써 절이 나고 마목이 오고 내 발 같지 않다. 예, 해면 디딤 같다. 당뇨도 없는 기신은 당뇨병도 다 한 가지 도리죠. 당뇨병도 그 혈당이 높아서 뭐 그자까지 혈액 공급이 안 된다. 총적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게죠. 그럼 그까지 혈액 공급 못한다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머리에도 충족한 피를 보내 못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5: 예, 나도 이 혈액암이 안에 없었습니다.
0: 네.
5: 예, 이것을 이전에는 폐에도 결절도 있었고요. 예.
0: 네.
5: 그다음에 심장도 아주 나빴습니다.
0: 네.
5: 그리고 위궤양도 있고 그다음에 담양염도 있고 엄청 고생만 했습니다.
0: 네.
5: 예, 그리고 항상 사람이 그래서 우울하고 예.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0: 네.
5: 선생님 데가서 진단받기 전에는 항상 이랬습니다. 그래서리 약 쓰다 못해서리 약을 써도 어째 잘 하지 않고 점점 계속 더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0: 네.
5: 예, 그래서 마지막에 방송에서 선생님 강의용 맹심에 들어본 게 별로 딱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가본 게 그다음에는 진단을 내는 게 벌써 좀 다릅니다.
0: 아,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5: 예, 나는 벌써 진단부터 다르고 이래 할 아이 내 나도 병원에 아픈 사람들 병원 아이 댕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0: 네.
5: 예, 다 댕겨봐도 시원한 답보고는 못 받고 그래서 어렵다며 좀 치료하기 곤란하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5: 예, 그래서 선생님께 가서 진단받고 이런 게 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리 그 날부터 그 친구 거서 하고 한 게 저리 친구 거서 할 거나 효과 저리 알기 때다.
0: 바랍니다. 예.
5: 예, 오시럽고 싱하고 하던 게 예, 정신 말 쓰겠지. 예, 그 다음에는 오시럽던 게 그게 도리 이뤘었대다.
0: 침구 가지고 경락을 열어주면서 약 쓰는 거하고 맨 약 쓰는 거하고 예, 예 효과 예. 완전히 틀립니다. 예.
5: 맞습니다. 네, 이때 가서 맨 약만 쓰고 이러고 했는데 예.
0: 네.
5: 아무리 좋다니 약 써도 예, 아이래더라 말입니다.
0: 네.
5: 예, 그래서 선생님 네가 진단 받고 이래고 한 게 선생님 네가 아이가 벌써 진단부터 틀리지. 그래서리 그런 그날부터 친구를 맞고 이런 게 아, 계단도 숨이 차고 올라오면 모든 게 아, 그날에 벌써 돌이 올라오더라 말입니다. 사투 거든도.
0: 네.
5: 예, 숨이 아이 타고 야 이게 무슨 거짓말 같더라 말입니다.
0: 네.
5: 다시 내려갔다가서리 다시 올라와 봤습니다. 그런 것도 무슨 또양 한 가지더라 말입니다.
0: 네.
5: 야 이게 이렇게 친구 효과가 이렇게 대단한가 이랬습니다 나도.
0: 네.
5: 예, 너무 신기해서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친구를 맞네 효과 영상당한 효과 봤습니다.
0: 네.
5: 그 머리에 땀이 탕탕 떨어지는 것도 신발 나빠 그런지 그래 땀 흘리고 나면 막 나쁘고 맥였고 심하고 이렇던 게 그 증상 지금 거서 아예 반복합니다.
0: 네.
5: 예, 그리고 얘 밥은 이내 먹지 못해서리 거서 물 한 술 먹어도 물을 조금 한 모금 먹어도 막 얼리 밀고 이래면 거서 행편없이 거서 얼리 밀고 용밥 없대라.
0: 네.
5: 그러면서리 친구를 하면 이런 게 내 그 독인지 뭐든지 한 그게 다 본래 없습니다. 지금 얘 선생님 한테서 그 친구를 맡고 한 게 그 뭐시겐가 밥을 용달 먹습니다.
0: 네.
5: 네, 예, 여지껏 고기를 먹은 소화에 대해서 먹지 못했습니다, 원래.
0: 네.
5: 그런데 고기도 예, 저번에도 먹어봐도 어렵습니다. 소화 다 됐습니다.
0: 맞습니다.
5: 예. 예, 그리고 저리 그 다음에는, 예, 무수경과 담낭이 더 나쁜 것도 그게 다 좋아졌길래 쓰러운 것도 없습니다.
0: 그렇죠. 담낭이라면 다 좋아집니다. 예.
5: 예.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위궤양도 있다든지 뭐고 뭐 이렇습니다. 뭐 밥 먹은 다음에 뭐 아픈 증상이고 뭐 없습니다.
0: 네.
5: 예, 용서 효과도 예, 용서 잘 봤습니다. 네, 그래 선생님께서 그 무슨 그니까 그 달걀을 가지고 한 게 있잖아요.
0: 네, 예.
5: 야, 그게 용 신기합대다. 예.
0: 신기합니다.
5: 예, 그 달걀을 선생님이 아껴둔 비법에다가 그래 그래 혈대강에 친구를 이려고 한 게 놀라시다 않고 그게 또 선생님 그렇게 하면 잠이 잘 올까?
0: 네, 잠 잘 옵니다. 예.
5: 잠은 잘 잡니다.
0: 예, 예.
5: 예, 내 그래 너무 좋아서 야, 이게 정말 신기하고 신기하다고 내설로도 자꾸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 놀라지 않습니다. 네.
0: 예.
5: 네, 예, 내 봤다, 소리에도 가다가도 걸다도 몇 번씩 놀란 적도 있습니다.
0: 예.
5: 예, 그런 적이 없습니다.
0: 다 심장 문제입니까? 예.
5: 예, 대담해지고, 어서는 예, 어, 뭐서, 어, 말, 아니, 하던 게 내 말이 좀 자꾸 하기 쉽고, 예.
0: 네.
5: 예, 그래, 어디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내 선생님인데, 예,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 아, 예.
5: 예, 정말 좋은 효과 봤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내 정말 감사 또 드립니다, 예.
0: 예. 네.
5: 예, 안녕.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 머리에 피공급이 아예 되는 데는, 그 다음에는 다 막혀버리고, 특히 우리 기억력을 관할해주는데, 그 다음에 우리 언어를 관할해주는데, 여기면서 알츠하이머증이라는 게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분토에다 물을 줘서 충족하게 거기에 맨무리가 가지 못하게 되면 가지 못한 데는 다 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누런누렇게 되고 떨어지는 것처럼. 예, 가을철 되게 되면 뭐 다 이 나무 잎이 떨어지죠. 예? 한 가지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츠하이머증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서부터는 병원에서 내 진단을 통한 게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기억력이 못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심장이 그 양기가 모자라고 머리에다 충족한 피를 보내 못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족하다는 게 뭐인가? 100%로 피 공급이 돼야 됩니다. 벌써 매그저에서 심장이 뛰는 게 못하고 늦게 뛰고 예, 그다음 뛰다가 중간에 서고 그 어떻게 충족한 피를 보내주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기억력 감퇴라는 게 뭔가 자꾸 열대를 어디다 놨는지 생각이 안 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익숙한 곳을 그 길이라면 자꾸 엇기고 예를 들어서 집을 가는 길을 다 찾지 못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던가 참 조수에 가서 무슨 물건 사고서 기회사에 잘 알려주든가 말이란 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요쿵치 하게 되면 요쿵치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서 그 댄스 빈도를 바꾸는 그 물건 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이 다 그 알츠하이머증 전조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과 접촉하기 싫어하고, 예, 밤과 낮이가 막 바뀌어지고, 낮에 자고 밤에는 자지 않고, 이것이 다 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본 원인 해결할 수 있으면 일단 먼저 심장부터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이 우리 혈배 강의가 제일 좋죠.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수와에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연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노래한 가요죠. 한동해 작사, 렴종성 작곡의 임향수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좋아라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연변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 하나하나를 우리의 가슴속에 조용히 새겨주는 가요죠. 한하나 작사 리룡해 작곡의 박경숙 가수가 부른 그리워라 나의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정겨운 가요와 함께 그리운 고향의 품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추억의 향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추억 속 향기를 조용히 일깨워줄 것입니다.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김혜연 가수가 부른 추억의 향기를 전해드립니다.

어릴 적 함께 자란 누나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진솔하고 감동적인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김동호 작사, 안홍천 작곡의 장호 가수가 부른 누나를 전해드립니다.

이생의 여정에서 만난 동반자와 함께 웃고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시간들을 노래한 가요. 이문숙 작사, 강효식 작곡의 윤경학 가수가 부른 우리는 동반자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 그것은 마치 알콩달콩한 행복의 연속입니다. 김광룡 작사, 최룡훈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함께 부른 알콩달콩을 전해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 등 지도일꾼들이 주정무 중심에서 대회의 시방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스품형 종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 사명을 깊이 터득하고 분진의 역량을 섭취했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우리조 각계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 연변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 특별음악회가 6월 30일 저녁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중공중앙 총석이고 국가주석이며 주앙 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평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중요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임 주석

0: 주금성 등 지도일꾼들이 주 정무 중심에서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습금형 종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력정을 돌이켜보는 가운데서 초심 사명을 깊이 터득하고 분진의 역량을 섭취했습니다. 오전 10시 경축대회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모두는 단정한 복장에 당원 휘장을 달고 7일 훈장 수여와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실황을 참답게 시청하면서 공훈 모범과 선진 전형들이 초심을 굳게 지키고 사심 없이 헌신한 감동적인 풍채를 느꼈습니다. 뜨거운 박수 소리 속에서 습금형 총서기가 중요 연설을 발표하자 모두는 정신을 집중해 경청하면서 기록했습니다. 모두는 습금형 종석의 중요 연설은 높은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사상이 심오하며 내포가 풍부한 바 105년대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빛나는 역정과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깊이 회고하고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휴양을 이룩할 수 있었던 우수한 특질을 깊이 밝혔으며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계속 분투하는 데서 반드시 틀어줘야 할 다섯 가지 면의 중요 요구를 깊이 있게 논술해 신시대의 새 로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실현하는데 방향을 일층 명확히 가르쳐주고 준칙을 제공했다고 일치하게 인정했습니다. 모두는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둘이에 더욱 굳게 뭉쳐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면서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발전 중림을 용감히 짊어지며 신심을 견정해하고 계속 분투해 연변 고품질 발전의 세상을 힘써 엮음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데 연변의 힘을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들이 집중 시청에 참가했습니다.
1: 1일 우리 조 각계 당원 간부와 대중들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100년 분투 로종을 돌이켜보고 시대의 분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대회의 정신 내포를 터득했습니다. 모두는 자신의 일터에 입각해 난관을 공략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아름다운 연변 건설에 힘을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주생태환경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습금평 종석의 중요 연설을 참답게 경청하면서 당의 분투 로종을 되새겼습니다. 모두는 대회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이를 사업 동력으로 전환시켜 변강의 록수 청산을 수호하련다고 밝혔습니다. 주 생태환경국 기관 당위 책임자 왕광흠입니다. 기관 당위 책임자로서 저는 이번 대회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선진에 비추어 직책을 리행하며 오염 예방 퇴치, 환경 치리 재반 사업에서 앞장서 나아가고 책임을 다해 실제 행동으로 아름다운 연변 건설에 힘을 기여하렵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100년 분투 로정을 돌이켜보고 시대의 분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전주 삼농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강대한 함력을 응집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청년사업위원회 주임 장흥입니다. 당중앙은 시종 삼농 발전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먹고 입는 문제 해결로부터 전면적인 빈곤 해탈에 이르기까지 또 향촌진흥 전면 추진에 이르기까지 이는 당이 인민을 위하는 초심의 생동한 증견입니다. 청년 간부로서 저는 사명을 명기하고 실속 있게 담당하면서 농업농촌 현대화를 위해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 흥변부민촉진국에서는 전체 기관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습금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참답게 경청하고 중국 공산당 창건 105년 내에 빛나는 로정과 위대한 성과를 함께 돌이켰습니다. 주 흥변부민촉진국 흥변부민합작처 서장 양효단입니다. 흥변부민촉진국의 간부로서 저는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본보기를 따라 배우며 시대적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렵니다. 변경촌 건설을 다잡고 주민들의 수요를 생각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흥변부민 사업에 저의 힘을 기여합니다.

하겠습니다. 공청단 연변주의에서는 기관 전체 당원 간부 및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대표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대회 정신을

0: 하고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는 신념과 결심을 견지하렵니다. 공청단의 주요 책임과 주요 업무에 입각해 성심성의로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정확한 실적관으로 사업 창업을 이끌며 더욱 포만된 정신 상태와 더욱 실속 있는 담당으로 연변 공청단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왕청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이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아가 전국 우수 당사무 일꾼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던 장령가도 기관 간부들과 관할구역 주민들은 이를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청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주민 리흥록입니다. 습군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여러 민족 대단결, 전국 인민 대단결, 전체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사회구역 공공봉사시설이 점점 완성되고 주민들의 생활질이 점점 높아지며 민속 문화가 점점 흥성해지고 민족 단결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저는 당의 령도 하에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한마음이 되면 앞으로의 날들이 갈수록 흥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1: 연변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특별음악회가 6월 30일 저녁 연변 노동자문화궁에서 개최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추정엽 주석 주금성 등 지도 일꾼들과 전주 간부대중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붉은 선율 속에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함께 되새기고 당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했습니다. 음악회는 관해나 홍기송의 웅장한 선율로 막을 올렸습니다. 여성 독창 영산홍은 가야금의 은은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어우러져 혁명 전쟁 연대 군민이 한맘 한뜻으로 뭉친 장엄한 광경을 되새기게 했고 남성 독창 중화는 웅장하고 깊이 있는 음색과 진실하고 강렬한 표현으로 신시대 중화의 아들 딸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손잡고 분진하는 앙양된 자태를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여성 중창 당마크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브로치는 서정적인 목소리로 광범한 당원들이 시종 당과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확고한 신앙을 노래했고 관해낙 풍수는 경쾌하고 소박한 선율로 당의 령도하에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인 우리는 나날이 번창하고 융성 발전하는 행복 화폭을 생동하게 그려냈습니다. 여성 독창 당예 드리는 산노래는 소박한 노래소리로 당예 말을 듣고 당예 은혜에 감사하며 당을 따라 나아가려는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초심을 진지하게 표달했고 남성 독창 붉은의 변강 비춘에는 앙양되고 호방한 선율을 통해 당의 빛나는 햇살 아래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산을 일구고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뜨거운 장면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여성 독창 잊을 수 없는 그날은 진실한 감정과 섬세한 노래소리로 당의 핵심 인민의 령수 군대 통수에 대한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의 진심 어린 추앙을 절절히 노래해 공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바 현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오래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악회는 대합창 나와 나의 조국의 격앙된 선율 속에서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전반 음악회는 주제가 선명하고 다채로웠으며 독창, 중창, 합창, 관현악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을 취하고 독창적인 음악 편곡과 훌륭한 표현을 곁들여 중국 공산당의 105년 비바람 속 분투의 역정을 생동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 음악회는 당에 대한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무한한 열애와 감언의 정을 표달했으며 전주 상하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분발 자귀하고 개척 진취해 연변에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힘써 개척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주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대표, 주 직속기관 당원 간부 대표, 사회 각계 대중 대표들이 음악회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0: 주당위 선전부, 주총공회, 주당위 당사연구실에서 공동 주최한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6월 30일 연변 노동자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전주 각 분야, 각 전선의 간부와 종고본 대표들이 활동에 참가해 모리

0: 입식 수업 속에서 백년 당사를 체득하고 분진의 힘을 섭취했습니다. 이번 사상청취 수업은 전통적인 강의 모식을 타파하고 사회사 강술, 영상 방영, 전경 연출, 가모 공연, 모범 인물 인터뷰, 집단 당독, 대합창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중국 공산당 탄생, 홍군 장정, 항미 원조 등 중기한 역사 전경을 생동하게 재현했으며 위대한 창당 정신, 장정 정신, 항미 원조 정신, 로령 모범 정신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연변에서의 중국 노동자 대사상 정치 수업 혁신 실천으로서 이번 활동은 연변의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변강의 홍색 혈맥을 이어가면서 우리주 각 시기마다 용서 숨쳐 나온 전국 노령 모범과 선진 일꾼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홍색 유전자를 깊이 전승하며 분진의 힘을 응집하기 위해 우리 주 각 단위들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7월 1일 당 창건 105주년 경축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 및 정확한 실적권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 주제 당 수업 활동을 가졌습니다. 회에서는 당 연안이 50년이 넘은 로 당원들에게 기념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정확한 실적권 수립 및 실천을 인솔로 주류 매체의 체계적 변혁을 다그치 추진하자를 주제로 한 주제 당 수업을 들었습니다. 당 수업은 전체 당원 간부들이 사상 토대를 다지고 우수한 능력을 연마하며 착실한 작품과 뛰어난 실적으로 방송국 재반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 기자 산지화입니다.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일선 당원 기자로서 저는 시종 당성을 첫 자리에 놓고 뉴스 취재의 기층 일선에 불이내리며 마음을 다해 연변 발전과 민생 실사의 생동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원의 표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고 매 한 편의 뉴스 보도를 착실하게 잘해나가겠습니다. 6월 30일 연변박물관 림시전시청에서 펼쳐진 철골주사나 중국인민해방군 기본건설공정병 휘황세월 전람이 많은 퇴역, 제대 로병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퇴역 로병들이 무상으로 기증한 근 100점의 귀중한 사료와 실물을 모아는 바 군복 장비, 시공기계, 방호용구, 립공증서, 영예 메달, 손글씨 원고 등 물품을 망라해 기본건설공정병들이 열혈로 산하를 건설한 빛나는 로성을 전방위적으로 재현했습니다. 당 창건 105주년 생일을 맞아 심수, 안산, 당산의 기본 건설 공정병 제대 로병들과 연변 본지 기본 건설 공정병 퇴역 로병들은 연변 박물관에 모여 기억을 되새기고 분퇴의 조심을 추억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사료와 옛 물건을 기증한 로병 대표들에게 소정 증서를 발급했으며 퇴역 로병 대표들은 박물관의 기념 깃발을 증정했습니다. 퇴역 기본 건설 공정병 주순빈입니다. 우리가 기본 건설로 변강을 지키고 분투했던 세월을 다시 돌이켜보니 더없이 격동됩니다. 그때 우리는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변강이 뿌리 내려 혹한과 무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난관을 공략하면서 전력으로 수변 건설 임무를 완수하고 군인의 초심을 실천하며 입당 사명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날에 이런 귀중한 분투 사료들이 영원히 소장되고 대대로 전해지면서 기본 건설 철군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사심없이 기여하는 정신이 계속 전승되는 것을 보니 우리는 깊은 위안을 느낍니다. 생동한 실물 사료와 건설 이야기는 많은 당원 간부, 청소년 학생, 주민 관광객들을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두는 몰입식 홍색 교양 속에서 로일대 건설자들의 사심없는 기여, 간고 분투, 조국에 보답하려는 숭고한 정신을 느꼈습니다. 이번 전람은 8월 9일까지 지속되며 전 과정 사회 무료로 개방됩니다. 6월 30일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홍색 국문정치생활관 현판 제막식 및 연합주제 당일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및 공동건설단위의 당원 대표들은 해설원을 따라 100년 당사를 몰입식으로 참관하고 도문 통상구의 당사 이야기를 깊이 료했으며 당원 정치생일쇄기 활동을 펼쳐 입당선서를 되새기고 입당 조심을 명기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정치처 사무

0: 일꾼 리목연입니다.
1: 홍색
0: 공문 정치 생활관의 정식 사용은 도문 출입경 변방 검사소 당건설 사업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이 홍색 교양 담체를 충분히 활용해 당사 교양, 당성 교양을 조직 전개하고 공동건설 단위와 상시적으로 연합학습 공동건설 활동을 펼쳐 홍색 교양이 불러일으키는 분진의 역량을 변경을 지키고 개방을 위해 봉사하며 지방 고품질 발전을 조력하는 실제 행동으로 전화하려 합니다. 용감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4회 향촌 특세 우세산업 발전대회가 일전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기간 우리주는 1억 2천만 원 인삼계를 제품 구매 주문을 성공적으로 체결해 연변 인삼 산업의 고급화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2: 그일 길림 연길공동문화연구발전중심에서는 공고를 발표해 원 연길모아산 공동문화관광구를 연길조선족 민속관광구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풍경구 경영관리 범위, 주소, 운영주체, 재반봉사 기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0: 연결시 국자거리 도로구간 시공의 순조로운 진행과 시공기간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관련 부문에서는 해당 도로구간의 교통관제 시간과 관제 조치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자거리 융성국제동문부터 우이로 구간에서 자동차가 국자거리에서 북쪽으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좌회전해 우이로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금철이었습니다.
3: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셨습니다.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동충하초 발효 경보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9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물냉각 타워 선풍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상당하는 고급 차향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초본 차향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본 이벤트는 단 열흘만 진행하며 가전제품 사은품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은 반드시 7일부터 10일 전에 전화로 예약 접수하셔야 합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정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이번 우대 활동은 좀 더운 여름을 잘 지내게 도와주는 이런 우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새곽을 살 때게 되면 우리 여름 이불 들게 된데 한으로 말하게 되면 찬스 빼를 말합니다.
0: 네.
1: 그리고 천이 질이 아주 유연하고 피부에 부드러운 감이 있고 가볍고 신체를 압박하지 않고 공기가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여름에 덮는 이불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인데 또 이런 길을 이용할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6곽 살 때 우리 매트를 드리게 되는데 이건 우리 중앙 테레비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1: 시원한데 또 차가운 감은 없고 공기가 잘 통하고 특별시 시원한 감을 주는 여름용 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9곽 살 때 드리는 선풍기. 이건 그 베개에다 붙여놓는 거 아니고 그냥 집을 갖고 가게 되면 세워놓고 쓰는 겁니다.
0: 아, 네.
1: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덥고 차다는 걸 다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드리게 되고 베개는 또 시원한 감도 주면서 수면 질량을 제거하는 이런 제품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18곽 살 때 우리 공기 정화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제품은 중앙 테레비 3테널에서 추천하는 제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사용이 아주 간편하고 강대한 공능 효과를 갖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도 말했지만 우리 이번 활동은 열흘밖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 알다시피 우리 약이란 건 먹어서 없어지지만 이런 제품은 내가 한 번에 사놓게 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이런 특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제품도 직접 사리한다게 되면 참지 하게 하는 제품들 약을 살 때 면비로 그냥 드리고 있는 이런 괴를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나도 어떤 상황이 있는가 뭐 예, 나 공세 부주의 고에서 동맥경화 있답대다.
1: 예.
2: 예, 그래, 그런지 늘상에 머리도 많이 아프고, 뒷머리 줄이 뻗칩니다, 그냥. 이게 펑치에도 되면,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어지럼증이, 심할 때는 막, 누워서 이러도 못 나오고, 집이 막, 까꿀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0: 어제 병원에 가서 조금씩 점수 사람 맞아 조금씩 한 몇씩 났더라 말도 근데 이게 자꾸 반복이 나타납니다.
1: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지금 예 선생님 강의라는 방송 듣고서 동충하도 지금 먹었는데 생각 밖으로 효과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맞지요. 그러니까 손님이 예. 지금 나타나는 그 증상들 모두가 우리 공혈 부족이라는 게 있었다지 않습니까?
0: 네네.
1: 예, 이 공혈 머리에 공혈 부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는 동맥경화도 있다지 않습니까?
0: 예, 예.
1: 동맥경화가 하나는 원인으로 되고 있고 심장병. 예. 심장이 우리 피를 예. 나눠주는 그 장기가 아닙니까? 근데 예.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가 되면 예. 자기 자체가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머리랑 우리 심장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렇다 하더라도 머리에 대한 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정신이 나지 않거나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머리가 아플 때 뒷머리가 뽀뽀대 난다게 되면 예. 혈압도 맞습니다. 높습니다. 혈압도 높게 되는데
0: 예. 높고 혈압이 있습니다. 원래는.
1: 맞죠? 이런 증상들이 예. 다 예. 우리 동청하초 발효구문에 심장도 치료해주고 동맥경화를 치료해주기 때문에
0: 네.
1: 그 원인을 추적해주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꼭 나아질 수 있습니다.
0: 네. 예. 요즘에는 대대 좋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1: 맞죠. 예.
0: 무슨 증상으로 팔이 그냥 팔다리 그냥 내리 저리고 예. 이사 올라왔댔습니다. 근데 저리던 게 많이 나아지면 지하에 올라온다 지금.
1: 맞죠. 예.
0: 하루 전에가 그냥 심할 때만 세 번씩 올라오고 지금 요즘에는 혹간가다 올라온다만 안 올라온다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1: 비상하고도 관계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예. 심장이 딴 속 가네. 허리 놀란다. 저녁에 사자면 자꾸 허리 놀라 깨나고, 무슨 꿈기다 뭐, 꿈기라도 깨나서 막 허리 놀라면 자꾸 이런 앉아있어도 놀라서. 그래도 또 막 공포증을 느낀다 말하겠는데.
1: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알고 약을 쓰시라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0: 예.
1: 내가 지금 무섭다. 놀란다. 예. 무서운 꿈을 꾼다. 이거는 심장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라 신장. 콩팥자 관계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근데 우리 동청하초 발효기문은 심장하고 신장이 교대가 잘 되면서 예, 심장도 치료가 되고 신장도 치료하기 때문에 손님 예. 심장이면 문제 있는 거 아니라 콩팥지도 문제가 있는 것이 동청하초 발효기문은 두 개 장기가 서로 교환하면서 예, 우리 치료가 된 걸 말합니다. 예.
0: 이게 두 가지 다 치료해준다 말이 맞죠.
1: 맞죠. 예. 예.
0: 그러던 게 그다음에 숨이 좀 차서 관심병이 있거나 숨이 차서 어디 멀리 댕기서 걸지 못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숨이 쫄차니까 씩씩거리만 멀리 잘 걸었습니다.
1: 맞죠, 예.
0: 이 생각밖에 뭐, 정말 믿음직한 이야기 맞습니다. 먹어보니까 알리더라 말입니다.
1: 맞죠, 예.
0: 예, 그리고 나도 계속 먹자고 하는데 지금 요 시간에 활동이 너무 좋습니다, 예.
1: 예.
0: 욕심도 안 납니다. 이불도 욕심나지, 뭐 또, 매트 욕심나지, 뭔가. 공기 청정기도 역시 나셔서 우리 집에 아저씨가 둘이 같이 먹어도 양도 부부총이 남도 둘이 같이 먹으니까는
1: 아 예
0: 예 그래 오늘은 열려두고 사는 활동에 참가해서 예. 나는 무슨 영감이 공기 청정기가 매트로 좀 배달 더 좋으니까 역 배달받겠어 욕심 나서
1: 예 그러십시오 그 이번에 우리 그 드리는 제품들은 우리 생활에 예. 쓰는 또 여름에 쓰는 이런 제품들 아닙니까 예,
0: 예
1: 그리고 우리 공기 정화기란 거는 뭐 여름뿐만 아니라 그냥 또 우리 집안에 예. 이런 공기를 정화해주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0: 예.
1: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오랫동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 맞습니다.
0: 얼마에 사겠습니까, 그치?
1: 네, 이게 하나에 1,980원입니다.
0: 예,
1: 예. 예. 예
0: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283-0666번에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네, 283-0666번입니다.
1: 예,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내 전화입니까?
1: 예.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나는 예, 선생님 동충하토수 용도수입니다. 우선 먼저 혈압이 정상이 되었지. 예, 어느 틈도 제가 1대 20에 80. 예.
1: 정상이죠, 예.
3: 예. 그랬지, 심다리 예, 75. 이렇지?
1: 심률 그러죠, 예?
3: 예, 심률.
1: 예, 예, 맞습니다, 예.
3: 예.
1: 정상입니다.
3: 예, 그래는 어찌도 오늘은 좋은지, 강동무 출라랑 심장지지. 어쩌든 예, 이 뼈랑 아야 파노가 예, 어디나 다 탐발해서 댕깁니다, 예.
1: 기분 좋지요?
3: 예, 기분 좋다 못해 말이 없으면서 그게 다 또 말할 게 없지. 그래, 선생님, 예, 전번에 쌌는데 안중 좀 있어서 아홉 가구 싸면 무서워집니까? 앞터 싸면?
1: 아홉 가구 살 때 선풍기 선풍기를 줍니다. 이 세워놓고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3: 예.
1: 기다 상계에
3: 예. 예.
1: 그걸 드립니다.
3: 나는 그게 집에 있어서 싫은데 다른 거 알고.
1: 아 이제 가서 283-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바꿔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수여되는 거 예.
3: 예.
1: 예.
3: 그래 선생님 내에 이렇게 불쾌마다 빵한 게 조그만 게 찐득찐득한 게 예. 두문두문 자꾸 나온 게 그게 좀 편지.
1: 그러니까 지금 나쁜 그 나쁜 폐물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그 말입니다.
3: 예.
1: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그게... 코인 문제는 것도 폐하고 관계했습니다. 근데 폐광능이 해결됐다는 걸 말하는데, 그 해결되는 과정에 그 나쁜 노폐물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좋은 현상입니다. 예.
3: 글쎄, 나올까, 영 좋지.
1: 맞죠, 예.
3: 오른 짝에서, 지금은 또 왼 짝에서 또 검신 나온다고 합니다.
1: 아, 예. 일 없습니다, 그러다가.
3: 어쨌든 이야기에 특별하지, 예.
1: 맞죠, 영도, 예.
3: 예. 어머니 다 정화시킨다고 합니다. 울다리 앉았다는데, 어머님, 그 약이 싹 통통 하서 다 없애버리는 모양이다.
1: 맞죠, 예.
3: 그래, 나는 영 기분이 좋습니다. 이 나는 선생님 우선 먼저 예, 고라이 시원해야 좋단 말입니다. 통통 하서 먹고.
1: 맞습니다, 예.
3: 골이 예? 이렇게 가볍지 뭐. 어떤 사람들은 골이 무겁다지. 나는 골이 가볍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래, 난 선생님 약은 있지만 예, 아홉 터졌다.
1: 네, 그러십시오. 283-0666 번호 연결해가지고 예, 요구되는 예. 걸 말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된다.
3: 예,
1: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네.
4: 예.
2: 네.
4: 네. 우리는 예, 동충 하초 발효분 위해 부부간이 다 먹고 있습니다.
1: 예.
4: 어제는 먹은 지 한 3년 넘어 됩니다.
1: 예.
4: 오래도록 먹는 거는 예, 약이 하도 좋으니까 예, 에, 놓기가 싫습니다.
1: 맞죠.
4: 예, 그래서 예, 이 약을 예, 매일 한 봉다리씩 먹고는 예, 먹기만 하면 예, 정신이 나고 힘이 나거든요.
1: 맞죠. 예.
4: 예, 그래서 예, 계속 그거 예, 먹고는 운동하려 다니고 기분 좋고 정신이 나고 이렇습니다.
1: 맞습니다.
4: 예. 원래 예, 나와 우리 아저씨는 예, 원래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예, 비달비달 했습니다. 그런데 예, 나는 예, 먼저 몸이 좋아지고 우리 아저씨도 예, 지금 몸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예, 혈압도 잘 되지 않아가지고 예, 어째 그런지 나도 저혈압이고 우리 아저씨도 저혈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맥이 떨어진다 뭐 죽은 맥도 없고 이랬는데 예, 이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후로 혈압이 예, 정상으로 됐지 않습니까?
1: 맞지요. 예.
4: 예, 그래가지고 예, 정신이 나지 힘이 나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4: 그리고 예, 우리 아저씨는 심장도 나쁘고 폐도 나빠서 예, 젊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 후유증로 예, 그게 어째 예, 그렇게 한꺼번에 예,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선택했는데 예, 아이 지금은 심장도 좋아지고 예, 폐도 좋아져서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지요.
4: 네, 그리고 예, 위가 나빠서 십이지장 위염으로 예, 위로 수술했대는데 예, 그 후유증로 예, 계속 설사하고 배 아프고 예, 그다음에 예, 배니 예, 쫄쫄쫄쫄 조금씩 나가고 이래서 예, 정말 고사마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 어느 때인가 이 저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한 1회 두 달 먹으니까 이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1: 맞죠, 예.
4: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예, 그래 식사도 잘하지 그다음에 예, 아이 정말 정신이 나하지 하니까 예, 나도 기쁩니다.
1: 맞죠, 예. 예.
4: 그리고 예, 전립선 비대에 있어서 예, 고사해서 예, 밤잠은 못 자던 게 그것도 예, 지금 해결됐습니다.
1: 꼭 해결됩니다, 예.
4: 예. 그래서 예, 우리 부부가는 예,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나날을 보내는데 예, 전번에 예, 아우과를 샀는데 예, 그것도 동서에 오대니만 어, 이 좋은 약은 내 먼저 가져간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예, 그 우대 활동도 또 특별히 좋습니다. 예.
1: 맞습니다.
4: 공기 청정기를 예, 그거 가지기 싶어서 예, 요래드까지 사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십시오. 283-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선생님 네.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도 동충하초 쓰고 있는 가족입니다. 저는 원래 냈었댔습니다. 저는 너무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예, 특히 그 혈압도 높고 혈지도 높고. 전 이게 다 나쁜 것도 그렇지만 변비가 아주 심했습니다. 저는 있기 때문에 정말 약다.

0: 알고 살았습니다. 약은 먹기만 하면 괜찮고 약 안 먹기만 하면 사흘이고 나흘이고 예, 일주일이고 변을 못 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배도 나와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변을 보지 못해 애나고 우리 남편은 또 설사해서 그래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둘 다 용 우리 남편은 또 저혈압이 된 게 고혈압이 되고 별 혈압 조절이 아예 되고 예. 그리고 저기 심율이가 둘 다 심율이 100이 넘어 110, 111 이렇게 됐습니다. 인사에 다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 동성화처럼 먹으니까 지금 이 심율도 다 정상이다. 70, 80, 82 이어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
1: 맞죠.
0: 심사 네. 이러니까 얼마 더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농염이 있어가지고서 귀에서 그냥 지물이 나고 그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던 게 그 지물이 묻었습니다. 오, 그래 얼마 더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 자꾸 깨나면 배에 이렇게 물이 나오고 예 그랬습니다. 좀 이따 오시오.
2: 네 그래요.
0: 예, 그래서
2: 네.
0: 저기 그런 예 그래다가 그랬는데 지금 그게 기 먹고 예 그리고 둘 다 예 어디서 감기 하면 감기를 했습니다. 그게 며느리 나으니까 이렇게 좀 예 감기를 달고 사니까 사람 사는 게 정신에 나고 예 우리 아침에 혈압 조절이 아예 돼서 이 홍애를 먹었습니다.
1: 그랬겠죠.
0: 지금 혈압도 예 그냥 정상이고 얼마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번에 약을 쌌는데 내 동생이 왔다 갔더래. 언니 나도 좀 이거 약소 먹어보게 하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동생도 주고 나도 먹고 둘이 먹으니까 18갑 주문하겠습니다. 서비스도 좋고 할 때.
1: 맞습니다. 예. 공기 정화기란 걸 주는 때 이런 건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오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약이란 건 먹어 없어지지만 또 그러니까 약도 예. 사게 되고 이런 제품도 면비로 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선게 예. 좋습니다. 2832-06 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3: 예, 동충하초 발효균 파는 집이요.
4: 예.
3: 예, 저도 이 동충하초 발효균을 접수해서 먹은 지 좀 1년 넘어 1년 거의 되는데, 제가 제일 난제했던 그 어지럼증을 하고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게 발달한다 하면, 그저 평상시에는 그저 머리 흉하고 아프면 종종 배워 먹으면 이랬는데, 그게 갑자기 발달하면 막 어지러워, 미술갖고 토하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꼼짝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병원 댕기니 조언하고 그래서 이랬는데, 지금 이 동충하초 발효균을 먹기 시작해서 그 증상이 지금 발달 아예 하고. 그러니까, 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거저 아이 댕기고
4: 맞죠, 예.
3: 머리 흉하고 어지럽고 거리 막 해서 종종 배 먹더니 그것도 저는 아이 먹고 이래고.

0: 지금 위가 영 나빠서 한국 갔다가 일하다가 위 달라가지고 바로 먹지 못하고 식물이 비네 소화해야 되면 미리 가야 되는데 조그맣게 먹어도 그 위가 막 올리뽀치면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랬던 게 가끔 이렇게 소화를 시키길래 아무래도 먹은 게 내려가길래 무슨이나 못 입은 게 없던 게 조금씩 먹을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먹어도
1: 그 우리 동청하초 발효 위원이 알파 분해매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위병으로 고생하든지 간에 이게 다른 위약에는 없는 이런 물질입니다. 동청하초 발효 위원에서 축출해낸 건데 그 작용을 해서 알파의 작용을 해서 내가 어떤 위병으로 인해서 음식을 못 먹거나 뭐 미스겁거나 토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다 해결됩니다. 예.
0: 그래서 그 다음에 먹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밥 먹어도 그 다음에 이게 소화되길래 그 다음 때 먹을 생각 원래 맞습니다. 밥이라고 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러던 게 지금 자츰자츰 이래면 어떤 밥이 예, 정말 제대로 무슨 그 정말 어떤 뭐 많이도 못 먹지 그런데 지금 그래 먹어도 그게 소화되길래 다음 때 예, 먹을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1: 꼭 됩니다. 예.
0: 기대면 딱 먹기 싫고 정말 그것도 억지로 지내 어떻게 공 깨는가 약 먹기를 해서라도 조금씩 술질 했는데 어서는 그래도 제대로 먹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아무리 내게 막고 내가 이거 먹어서 이 동충하초발이를 먹어서 이 몸이 이렇게 조금 회복되는데 계속 어서는 이걸로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 게 정말 그래서 약은 어디 갔으나 좋다는 약, 좋다는 의사 다 댕기면 그래서 배우고 약 써도 어째 그랬던 효과가 없었습니다.
1: 그랬겠죠.
0: 예. 동청서 바르게 먹기 시작해서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회복되고 좋아지니까요. 지금 저는 이걸로 계속 내가 저는 선택을 이래야 되겠다. 다른 필요 없다. 이 뭐 한 가지 먹어도 여러 가지 다 지금 좋아지니까.
1: 맞지.
0: 그래서 이 활동이 참고해서 계속 먹다 그래서 이건 뭐 다른 것도 무슨 다 타는 이사고 약이고 무슨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더 먹다 그래서.
1: 2832-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이분은 우리 가정에서 쓰는 이런 일용품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사놓게 되면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예약하고 같이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맞습니다.
0: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여름에랑 와서 우리 지금 좀 음식과도 관계가 많은데 위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랑 우리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위축소염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위가 쫄아든 걸 말합니다. 그러게
2: 네,
1: 되면
2: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3: 네 저도 동순하초 발효견본을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네 저는 신장이 항상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수면상에도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충하초 발효견본을 먹으면서부터 한 석 달이 지나니까 좀 수면상에도 좀 해결이 왔습니다.
1: 맞지요.
3: 잘 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가 안 좋아가지고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도 좋아지고 예, 밥도 밥 생각도 나고 밥도 잘 먹습니다.
1: 맞지.
3: 예. 그리고 저기 목에 카레가 계속 이래 붙어가지고 소리 영 저기 고통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는새 지금 계속 먹고 나니까 목에 카레가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너무도 좋습니다. 이 아이. 예. 그리고 설자도 먹고 예. 여러 면에서 이거 아이 조리해 주어서 그러는지 저기 용 여러 면에서 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동순하수 발효견부는 정말 좋은 약입니다. 이게 뭐 고 4500 무슨 밑에 고원에서 살아서 그러는지 용 효과가 빠르고 예 그리고 우리 친구도 소외해서 이거 지금 뭐

0: 먹고 있는데 지금 설사도 먹고 지금
1: 맞죠. 예,
0: 지금
1: 예.
0: 효과가 좋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1: 맞죠. 예. 예.
0: 이런 좋냐고 알선해줘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0: 먹겠습니다.
2: 네, 네,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어떤 두 사람이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해도 어색하지 않다는 건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답니다. 하나는 서로에 대해 잘 모를 때, 또 하나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을 때, 정말 친한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서 화제를 찾으려 노력하지 않으며 침묵의 시간마저 편안함으로 느껴집니다. 긴 세월을 들여 서로에 대해 잘 안다는 것, 서로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맞는 소리만큼은 확실히 들려오는 건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0: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구름이 많은 날씨에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6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4도입니다. 공기 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한 권 읽어볼 만한 책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삶을 마냥 물 흐르듯이 흘러보내고 있는 무기력한 방관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에는 무기력함의 변두리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위한 개입의 기술, 게리 비숍이 쓴 내 인생 구하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원한 즉석적 화법으로 인상 깊은 게리 비숍의 속 시원한 쓴소리. 저자는 책에서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을 들려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먹는 헛짓거리. 저자는 강한 어조로 그동안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했던 헛짓거리들을 일깨워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지 하고 좌절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으로는 자신을 위로하며 속여왔던 마음을 건드리며 그것들은 쓸데없으며 그 모든 것은 결국 내 탓이라고 꾸짖습니다.

헛짓거리에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실체를 까발면서 책에서는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기계적인 반복하에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회방을 놓고 있는지를 알게끔 하며 스스로 초래한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이는 잠재의식 속에 내가 주동성을 발휘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은 인생의 진정한 돌파구란 인생이 내던지는 것들에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끼어들 때에만 마련된다고 합니다.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

아직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자기 방에 덫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인데요. 인간은 예측과 생존에 몇 만년 동안 길들여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강한 욕망이 있기에 변화가 가져올 혼란과 불확실성을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바라보면서도 익숙한 것에 중독된 상태, 이게 우리가 살아온 삶입니다. 이걸 깨려면 반드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문에 내 인생의 회방꾼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았을 뿐인데도 시도 때도 없이 잠재의식은 자기 방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네, 익숙함에 안주하는 인간은 나를 방해하는 늪에서 벗어나 원하는 삶을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핵심을 짚어주는 책, 계속하여 게리 비숍이 쓴 내 인생 구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전반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무척 많은데요. 이를 저자는 내 던져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발언권을 무시한 채 내 삶은 채운 것들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바꿀 수 없고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요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그건 객관적인 평가보다 자신들의 시각에 느껴지는 것에 불과하다로 알려줍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보다 내가 선택하고 믿고 싶은 진실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나 자신에게 그려나온 한계를 드러내도록 끊임없이 파헤치며 왜 우리가 스스로를 망쳐왔는지 알게끔 합니다.

제게서는 애쓰고 버둥대기보다 관찰자가 돼서 내 삶을 바라보라고 전합니다. 부정, 회피, 끝없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무언가를 바꾸려고 했던 헛짓거리는 그만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핵심을 짚어주는 책. 이상 오늘의 추천도서 내 인생 고하기였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소음 공해와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피해 중 하나가 빛 공해라고 합니다. 도시의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들은 우리들의 생활과 생산에 큰 도움을 주지만 신체의 휴식을 방해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일상 꿀팁은 수면 시 불을 완전히 끄는 것으로 생기는 이로운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켜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사실 불빛은 인간의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전에 많은 빛에 노출되면 몸의 생체 리듬이 깨져서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로 됩니다.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침실은 은은한 조명이나 보조등을 설치해 잠자기 전 빛의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암막커튼은 사용해서 외부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것이 좋습니다.

불을 켜고 자면 눈에 극심한 피로감을 줘서 근시 혹은 난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형광등은 눈 건강에 큰 영향을 줘 근시나 난시가 있는 분들은 더욱 심해지게 한다고 하니 잘 때는 눈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빛을 차단하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기 전에 어두운 곳에서 환한 핸드폰을 보는 습관은 눈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핸드폰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을 방해하므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불을 켜고 자는 습관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인간의 수면 시간은 우리가 하루의 피곤을 해소하고 이튿날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재정비의 시간입니다. 잠을 푹 자지 못하면 다음날 피곤으로 이어지고 몸의 고단함은 우울증을 초래하고 이겨내는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자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은 밤부터 새벽까지의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데요. 간혹 어두운 것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어 불을 켜고 재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습관은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빛에 민감한 중추신경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신경 호르몬 분비 이상을 초래합니다. 어두운 것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불을 켜두는 것보다 빛이 약한 야광 스티커나 약한 불빛을 내는 수면 보조 등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서서히 어둠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불을 끄고 자는 습관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빛이 완전히 차단된 장소에서 숙면을 취할 경우 우리 몸의 신진대사 활동이 평소 수면보다 활발해져 몸의 열량 소모가 커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는 시간에도 열량을 소비하게 되니 다이어트 효과가 배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불을 켜고 자는 습관의 해로움과 불을 끄고 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좋은 잠은 마찬가지로 생체 리듬을 정상으로 만들고 신체의 상태를 조화롭게 해서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의 건강과 직결되는 좋은 잠을 위해서 잘 기억하셨다가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핵심을 짚어주는 책 게리 비숍의 내 인생 구하기, 그리고 꿀팁 시간에는 불을 꼭 끄고 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맞는 소리는 높게 들려옵니다. 좋은 친구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선 좋은 친구가 되라는 말처럼 오늘에는 소홀했던 친구에게 먼저 따뜻한 안부 인사 전해보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0: 개수는 상강 서쪽 높은 강기슭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남쪽으로 흥안과 30리쯤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모두 4,500가구쯤 될까 하였다. 마을은 푸른색 키와 집들로 빼곡했다. 홍군은 수많은 나룻배를 이어 여기에 다리를 놓았다. 홍군대호가 줄을 지어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주울레와 주덕은 대호 쪽으로 걸어간다. 부교 들머리는 사람들의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와 말이 힝힝 울부짖는 소리, 어지런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몹시 우수소네다. 강기슭 높은 곳에는 양끝이 건듯 달린 바람벽에 삼관당이라는 현판을 매단 으리으리한 집 한 채가 보이었다. 몸집이 커다란 군인 하나가 뒷짐을 진 채 그 사당 앞을 서성거리었다. 부교를 건너는 부대를 살피면서 곁에는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다. 주울려는 그가 백독해임을 금방 알아보았다. 그는 참모들과 함께 도우강을 지휘하고 있었다. 팽독해도 주울레와 주덕을 보고 걸음을 멈추더니 원망하듯 말했다.
1: 당신들 왜 이제 오는 겁니까? 올 수 있어야지요.
0: 주덕이 대답하며 주울레와 함께 기슭에 올라섰다.
1: 이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싸우라니 말이 됩니까?
0: 팽독해는 좀 화가 난 듯 말을 이었다.
1: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너무 큰 대가를 냈습니다.
0: 주울레는 깊이 동감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팽독해를 바라보며 물었다.
1: 그런데 박고동지는 지나갔습니까?
2: 지나갔습니다. 리덕도 아까 갔어요.
0: 팽독해가 시답지 않게 말했다.
1: 모주석은요?
2: 못 봤습니다.
0: 팽독해가 고개를 저었다.
1: 뒤에 있는 것 같은데?
2: 왕가상 동자고 락보 동지는?
1: 둘 다 못 봤습니다.
0: 주울레의 눈빛이 어두워지면서 얼굴에 걱정이 가득 찼다.

0: 구독도 어딘가 조급해서 모른다. 팽동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북쪽에서 하근이 두세 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개자식. 팽독회가 사납게 욕을 해야 된다. 금방 림표 서병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힘드나 봅니다. 한 개 단이 적에게 포위를 했답니다. 그중 두 개 영이 포위를 뚫고 나갔다가 다시 적들한테 돌려쌓였다 하는군요. 사상자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 탄의 간부들이 다치고 전사했답니다. 지금은 전화선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남쪽은 관행에서도 치료랍니다. 사상자도 많을 겁니다. 팽덕회는 서남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흥안쪽은 좀 나을 텐데. 백송이는 아주 약해 빠진 놈입니다. 졸래가 웃으며 말했다. 놈은 광설을 지키려는 생각뿐이지요. 홍문이 들어오는 게 싫다면서 장계석에 조항군이 오는 것도 그린다니까요. 공급 나팔이 울리더니 사람들이 놀라 외치는 소리가 잇따라 들려왔다. 적기가 온다! 적기가 온다! 어느새 비행기 몇 대가 낮게 날았다. 귀청을 찢는 소리가 들리더니 부교 양쪽으로 높다란 물기둥이 치솟았다. 달이 우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말이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서로 먼저 다리를 건너려고 밀쳐대다가 적지 않은 사람들의 물이 빠지고 말았다. 곧이어 적기가 기관총으로 사격을 퍼부었다. 홍군 전사들이 쓰고 있던 동근 삿갓이 순식간에 물으로 동동 떠올랐다. 어서 저쪽으로 가세요. 팽덕회는 주덕과 조울대를 북쪽에는 버드나무 숲으로 밀면서 아래쪽을 보고 소리를 쳤다. 밀지 말아요. 멈추면 안 됩니다. 비행기가 사람을 잡지는 못합니다. 조울대와 주덕도 강기슬게 서서 손을 내줘며 소리를 쳤다.
1: 동지들 어서 걸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0: 땅에 엎드려 서둘러 숨을 곳을 찾던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히었다. 두두두두 기관총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지만은 하나 둘 주춤주춤 일어났다. 총에 맞은 사람들도 온 힘을 다하여 일어나 서로 어깨를 긋고 절름절름 걸어갔다. 전사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핏자국이 얼룩덜룩하였다. 포연이 사라지자 물 위에는 또 홍군 전사들의 시체와 둥그런 삿갓, 오각비리 달린 모자, 서류와 조앙소베트 구역에서 쓰던 종이톤들이 동동 떠올랐다. 팽덕현은 낮게 날아다니는 적기를 보며 욕을 퍼부었다. 개같은 놈들! 그러더니 참모장을 보며 소리를 쳤다.
1: 공격하라는 신호는 왜 보내지 않은 겁니까? 어서 보내세요.
0: 나팔 소리가 세 번 길게 울리자 강변에 숨어있던 경기관 총 사수들이 비행기를 겨누고는 사격을 퍼부었다. 적기는 다급하게 높이 날아올랐다. 도강하는 홍군은 더욱 침착하게 걸음을 옮기었다. 하지만 북쪽에서 들려오는 포성이 점점 가까워지는가 싶더니 종소리도 더 자지러지었다. 진지가 남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았다. 팽덕회는 불안한 얼굴로 주울래와 주덕을 보았다.
2: 저 종사령, 어서 부주속과 떠나십시오.
0: 그러자 주덕이 말했다.
2: 원래 당신이 먼저 가세요. 나는 일군단에 가봐야겠습니다.
0: 주울래가 말을 받았다.
2: 그만두세요.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0: 주덕이 포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주울래가 더 말을 하자 주덕은 손을 저으며 간곡하게 말했다.
2: 원래 당신이 먼저 요차평에 가세요. 무전기를 설치하고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0: 조울래는 하는 수 없다는 뜻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0: 독해를 보며 정중하게 말했다. 행동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오후 5시까지는 이곳을 지켜내야 주황홍군이 모두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모두 속과 다른 사람들이 모두 건넌 다음에 몸을 베야 합니다. 후퇴하기 전에 군사위원회 보고하세요. 백덕회가 노련한 군인답게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받았다. 조울래는 조덕 백덕회와 헤어져 일행을 거느리고 강을 건넜다. 서쪽에 있는 큰 산들은 모두 자욱한 구름에 쌓여 있었다. 홍군이 광서로 들어가려면 청평계, 삼천계 아니면 타조계 가운데 하나를 넘어야 했다. 이 세 고개는 모두 높고 험했다. 조항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삼천계 쪽으로 전진하였다. 조례는 앞선 대우를 따라 걸었다. 높은 곳에서는 북쪽현에서 포탄이 터져 뭉게뭉게 피오르는 연기가 훤히 보이었다. 적들은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다. 멀어야 20리 거리를 사이두고 있었다. 남쪽으로는 불과 2, 3리쯤 떨어져 있는 작은 산등성에서 홍군 3군당과 광서군대가 맞서고 있었다. 이렇듯 좁다란 통로에서 전군만마가 서쪽으로 지쳐 나갔다. 가장 힘든 사람은 부상병들이었다. 재팽이를 짚고서도 뛰다시피 걸어야만 하였다. 점심 무렵, 조울래는 삼천계 꼭대기에 올랐다. 서쪽으로는 눈앞으로부터 아득한 곳까지 푸른 산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 산들은 하나같이 우중충했다. 산이라면 지난 몇 해 강서에서 적지 않게 누비었지만 이렇게 높은 산은 본 적이 없었다. 동쪽으로 5, 60리쯤 떨어진 삼토에서는 여전히 쿵쿵 포성이 울리고 포연이 자욱하였다. 발밑에 산강이 띠처럼 구불구불 뻗어 있었다.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니 개수나로 터 있던 주왕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대부분 건너왔고 뒤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흩어진 채 뒤쳐져 있었다. 봉황치와 태평 나루토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울래는 마음이 좀 놓이었다. 하지만은 뒤따라오던 5군단과 8군단이 건너왔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자 마음이 또 무거워졌다. 강물 우로는 아직도 홍군 전사들의 시체가 떠내려가고 있었다. 주부주석 동지, 여기서 좀 쉬어갈까요? 호위병 홍국이가 물었다. 조울래는 대꾸도 없이 한쪽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았다. 검은 신 한쪽을 벗어 흙을 털려고 보니 신발바닥에 다 달아서 구멍이 나 있었다. 다른 쪽 신도 마찬가지였다. 발밑이 왜 딱딱한가 했더니 졸래가 웃으며 중얼거리였다. 아유, 주부수석 동지,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홍고기가 나무랐다.
1: 며칠 동안 신을 못 벗고 잤으니 알 수가 없지.
0: 참 제 잘못입니다. 홍고기 얼른 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더니 주머니에서 집신을 꺼내 주울래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달아빠진 신을 멀리 산 아래로 던지며 말했다. 국민당 놈들아, 옛다 기념품이다. 홍국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울래와 호위병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리었다. 모처럼 경쾌한 웃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리었다. 골짜기 아래는 크고 우중충한 숲이 우거져 있었다. 숲 어디선가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암만 들어봐도 무슨 일로 다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조울래는 몸을 일으켜 가까이 다가갔다. 작달막한

0: 키에 도수 높은 안경을 쓴 당주왕 총석이 박구가 얼굴이 붉게 진 채 몹시 흥분해서 서 있었대. 그 옆에는 한 부상병이 머리와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들것에 누워 있었다. 주왕 직속기관 사람들과 행군을 하던 전사들이 도로 둘레에 모여 기웃대고 있었다. 그 부상병은 달아오른 얼굴로 끊임없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를 지었다.
1: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갈 게 아닙니까?
2: 그런 무례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0: 박구도 화가 나서 소리를 치었다. 얼굴에 땀이 나서 안경이 자꾸 아래로 흘러내리는 통에 부지런히 주워 올려야 했다.
1: 아니, 왜 무례한 질문입니까?
0: 보상병이 팔을 휘두르며 말했다.
1: 당신은 총석이고 저는 당원입니다. 저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알고 있습니까? 주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피를 흘리든 목숨을 바치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늦장을 부리는 바람에 우리 탄이 깡그리 날아갔습니다. 우리 정치비원과 몇몇 영장들이 다 희생이 됐습니다. 1800명이나 되던 우리 탄은 지금 500명도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나는
0: 부상병은 감정이 북받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결국 눈물 범벅이 되어 울음을 터뜨렸다. 작달막한 키에 근시 안경을 건 주왕국 서기는 더 참지 못하고 성큼 담갑으로 다가섬에 꾸짖었다.
2: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당정이 민주를 짓누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언제 의견을 내놓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1: 의견이 있어도 감히 말할 수나 있었습니까?
0: 보상병이 되물었다. 그는 격분하여 말했다.
1: 좋습니다. 오늘 의견을 말하라니 하지요. 저는 1928년에 참군하여 다섯 차례 반포위 토벌에 모두 참가했습니다. 앞에 네 번은 잘 싸웠는데 왜 당신들이 오니까 이 꼴이 되었습니까? 에? 근거지마저 다 잃지 않았습니까?
0: 부상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구는 싸움에 나선 수탉처럼 목을 쭉 빼돌고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쳤다.
2: 이건 당주왕을 의심하는 겁니다. 당의 노선을 반대하고 제3국 제당을 반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동지가 다 직기망정이지. 이건 호된 비판을 받을 일이에요. 당장 동지한테 책임을 물었을 거란 말입니다.
0: 여기까지 들은 주울레는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갔다.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2: 동지들 어서 돌아가세요. 어서 뭐 구경거리라도 났습니까?
0: 사람들은 주부주석의 낯빛을 살피더니 흩어져 돌아갔다. 주울레는 부상병의 곁으로 가서 조용하면서도 엄숙하게 말했다.
2: 우리 당에서는 누구나 의견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처럼 흥분해서 총석이를 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0: 그러고는 말투를 누그러뜨리며 물었다.
2: 동지는 어디 소속입니까? 무슨 일을 맡고 있죠? 일군단에서 탄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뭐지? 한동정입니다.
0: 한동정. 조울래는 문득 뭐가 생각난 듯 말했다.
2: 그럼 4차 반포위 토벌 때 적군사장 진시기를 사로잡은 부대가 동지의 탄입니까?
1: 그렇습니다. 동지는 전에 아원탄광에서 광부로 일했지요.
0: 한동정이 고개를 끄덕거리었다.
2: 그러면 참군한 지 정말 오래됐군요. 그런 사람이 이러면은 도가 안 되지.
0: 조울래가 말을 이었다.
2: 동지가 말한 것은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왕에서 잘 토론한 다음에 결정을 줄 수가 있는 일이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이 하는 일과 공산주의 사업에 대해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상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뼈저린 교훈을 얻었죠. 하지만 건너왔으니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오늘 민요광장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및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특별 기획, 변강에 울리는 민요 향기 제2부와 함께하겠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강의에 베개 된 빛나는 려상은 민족 부흥과 인민 행복을 향한 굳건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강에 올리는 민요향기 특별기획을 통해서 변강 각 민족의 단결된 마음을 노래하며 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유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00여 년간 우리 당은 굽이굽이 휘황한 려성을 걸어왔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민족의 부흥,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앞장서 왔고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네, 지난 영광의 길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진 길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연변라디오 소선호 방송 민요광장 프로그램은 스튜디오를 벗어나 연길시 북산가루 판사처와 손잡고 다양한 문예활동을 펼쳐서 주민들과 마음을 나누고 진정한 소통과 문화교류의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번 활동을 계기로 나라 사랑을 한층 더 다져가고 중화의 우수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및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특별기획 변강에 올리는 민요향기 지금부터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무대는 여성종창 살기 좋은 내 고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날의 우리는 당의 민족 정치에 가해 병강각 민족 군중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건국 후 연변의 농업과 마을 건설이 급속히 발전하며 대중들의 당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당을 따라 살아가는 각 민족의 행복한 단계를 찬양한 노래가 있다면 바로 이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인민들은 당의 빛발 안고 삽니다. 네, 남성 중상으로 마련된 무대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영배를 찾는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 독특한 조선족 민속 문화 체험, 미식 체험 등을 통해서 연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연변의 매력을 마음껏 느끼게 된 것입니다. 네, 문화 관광 열기 속에 전국 각지 관광객들을 반겨 맞이하는 상징적인 노래, 연변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리순희 여사의 노래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조선족의 생활 정서를 담은 중요한 문화 상징 낙기가 있는데요. 바로 2008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 죽관악기인 통소가 되겠습니다. 네, 통소는 최근 연변 문화관광 열기 속에서 민속 풍경을 보여주는 대표 악기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통소 악기를 가까이서 친해져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네, 김미화 여사의 무대를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근래 연변은 문화관광 열기 속에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독특한 조선족 민속문화, 매력적인 민속, 미식, 생태, 홍색 관광이 어우러져 전국 각지 관광객들을 흡인하고 있는데요. 네, 당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변강이민의 마음을 담은 유옥순 여사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부르실 곡목은 사랑하는 연변이요. 여러분 좀 박수 크게 부탁드릴게요.

0: 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및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 특별 기획, 변강에 올리는 미녀 향기. 계속해서 오늘의 초대 가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1급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렴수원 가수를 모시고요. 흥겨운 노래 정리해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데 심장병의 핵심은 부정맥, 그러니까 실리부치를 말합니다.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라 했죠. 그리고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하면 되는데요. 너무 늦게 돼서 40몇 차, 빨리 돼서 100, 20, 30차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부정맥, 이제 것은 그러니까 실리부치를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신저통이 잘 생깁니다.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 왼쪽 앞가슴에는 내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뒷잔등이가 아프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어떤 분들은 뒷잔등에 찬물질하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뒷잔등에 완전히 뜨거운 물질하는 같은 이런 감을 느끼는 것은 모두 심장열로 인해 나타나는 구체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걸 모두 써 협심증, 신저통이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심장병의 핵심 가운데서는 심근경세, 심지경세라 하죠. 심장근육은 심장 주먹만한 그 안에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상동맥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심장근육을 정상으로 자기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이래서 지금 관상동맥이 제대로 혈류를 심장근육이, 그러니까 판막까지 포함해서 관상동맥이 기본으로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기본으로서 지금 심근경색 가운데서 중도로 막힌 경우, 중하게 막힌 경우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중도로 막힌 경우는 100분의 40%에서 절반 그 좌우가 막혔을 때는 40% 그 이상, 제일 낮은 40%입니다.

0: 그리고 70%까지에서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힌 경우는 70이 벗어져서 90%까지. 이때 되면 병원에 실려가게 되면 주자를 권연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주자하게 되면 국한성을 많이 받자 MRI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의료법 가운데는 초음 청심환이 아주 중요한 좋은 제품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시름 없이 쓰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은 100% 권상동맥이 막혔다면 주자는 못합니다. 그럴 때는 카이슝하는 가슴을 가르고 하는 직접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수료법에서 저래 해결하는 것이 기본인데 보수료법 가운데는 초음 청심환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고 습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참답게 경청하면서 당의 분투 로정을 되새겼습니다. 모두는 대회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이를 사업 동력으로 전환시켜 변강의 록수 청산을 수호하련다고 밝혔습니다. 주 생태환경국 기관당위 책임자 왕광흠입니다. 기관당위 책임자로서 저는 이번 대회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선진에 비추어 직책을 리행하며 오염 예방 퇴치, 환경 치리 재반 사업에서 앞장서 나아가고 책임을 다해 실제 행동으로 아름다운 연변 건설에 힘을 기여하렵니다. 주 농업농촌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100년 분투 로정을 돌이켜보고 시대의 분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전주 삼농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강대한 함력을 응집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청년사업위원회 주임 장흥입니다. 당중앙은 시종 삼농 발전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먹고 입는 문제 해결로부터 전면적인 빈곤 해탈에 이르기까지 또 향촌진흥 전면 추진에 이르기까지 이는 당이 인민을 위하는 초심의 생동한 증견입니다. 청년 간부로서 저는 사명을 명기하고 실속 있게 담당하면서 농업농촌 현대화를 위해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주 흥변 부민 촉진국에서는 전체 기관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습군평 총석이 중요 연설을 참답게 경청하고 중국 공산당 창건 105년 내에 빛나는 로정과 위대한 성과를 함께 돌이켰습니다. 주 흥변 부민 촉진국 흥변 부민 합작처 서장 양효단입니다. 흥변 부민 촉진국의 간부로서 저는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본보기를 따라 배우며 시대적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렵니다. 변경촌 건설을 다잡고 주민들의 수요를 생각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흥변 부민 사업에 저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공청단 연변주의에서는 기관 전체 당원 간부 및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대표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

0: 농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대회 정신을 사업 동력으로 전화시켜 전주 여러민족 청년들을 단결 인솔해 변강에 뿌리내려 기여하겠다고 표했습니다. 공청단 연변주의 기관 당총지 간사 곽흠입니다. 청년 당원이자 공천단 간부로서 저는 당의 100년 분투 력정에서 지혜와 힘을 섭취하고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는 신념과 결심을 견지하렵니다. 공청단의 주요 책임과 주요 업무에 입각해 성심성의로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정확한 실적관으로 사업 창업을 이끌며 더욱 포만된 정신 상태와 더욱 실속 있는 담당으로 연변 공청단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왕청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아가 전국 우수 당사무 일꾼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던 장령가도 기관 간부들과 관할구역 주민들은 이를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청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주민 리흥록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여러민족 대단결, 전국 인민 대단결, 전체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을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사회구역 공공봉사시설이 점점 완성되고 주민들의 생활질이 점점 높아지며 민속문화가 점점 흥성해지고 민족 단결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저는 당의 령도 하에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한마음이 되면 앞으로의 날들이 갈수록 흥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1: 연변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특별음악회가 6월 30일 저녁 연변 노동자 문화공에서 개최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추정엽 주석 추금성 등 지도 일꾼들과 전주 간부대중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붉은 선율 속에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함께 되새기고 당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했습니다. 음악회는 관해나 홍기송의 웅장한 선율로 막을 올렸습니다.

0: 여성 총장 당마크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브로치는 서정적인 목소리로 광범한 당원들이 시종 당과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확고한 신앙을 노래했고 관현악 풍수는 경쾌하고 소박한 선율로 당의 령도화에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누리는 나날이 번창하고 융상 발전하는 행복 화폭을 생동하게 그려냈습니다. 여성 독창 당에 드리는 산노래는 소박한 노래소리로 당의 말을 듣고 당의 은혜에 감사하며 당을 따라 나아가려는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확고한 신념과 초심을 진지하게 표달했고 남성 독창 붉은의 변강 비춘에는 앙량되고 호방한 선율을 통해 당의 빛나는 햇살 아래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산을 일구고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뜨거운 장면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여성 독창 잊을 수 없는 그날은 진실한 감정과 섬세한 노래소리로 당의 핵심 인민의 령수 군대 통수에 대한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의 진심 어린 추앙을 절절히 노래해 공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바 현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오래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악교는 대합창 나와 나의 조국의 격앙된 선율 속에서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전반 음악회는 주제가 선명하고 다채로웠으며 독창, 중창, 합창, 관현악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을 취하고 독창적인 음악 편곡과 훌륭한 표현을 곁들여 중국 공산당의 105년 비바람 속 분투의 역정을 생동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 음악회는 당에 대한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의 무한한 열애와 감언의 정을 표달했으며 전주 상하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분발 자귀하고 개척 진취해 연변에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힘써 개척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주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대표, 주 직속기관 당원 간부 대표, 사회 각계 대중 대표들이 음악회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1: 주당위 선전부, 주총공회, 주당위 당사연구실에서 공동 주최한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6월 30일 연변 노동자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전주 각 분야, 각 전선의 간부와 종고본 대표들이 활동에 참가해 몰입식 수업 속에서 100년 당사를 체득하고 분진의 힘을 섭취했습니다. 이번 사상정치 수업은 전통적인 강의 모식을 타파하고 사회사 강술, 영상 방영, 정경 연출, 가모 공연, 모범 인물 인터뷰, 집단 당독, 대합창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중국 공산당 탄생, 홍군 장정, 항미 원조 등 중대한 역사 전경을 생동하게 재현했으며 위대한 창당 정신, 장정 정신, 항미 원조 정신, 로령 모범 정신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연변에서의 중국 노동자 대사상정치수업 혁신실천으로서 이번 활동은 연변의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변강의 홍색 혈맥을 이어가면서 우리 주 각 시기마다 용서 숨쳐 나온 전국 노력모범과 선진 일꾼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홍색 유전자를 깊이 전승하며 분진의 힘을 응집하기 위해 우리 주 각 단위들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7월 1일 당 창건 105주년 경축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 및 정확한 실적권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 주제 당 수업 활동을 가졌습니다. 회에서는 당 연안이 50년이 넘은 로 당원들에게 기념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정확한 실적권 수립 및 실천을 인솔로 주류 매체의 체계적 변혁을 다그쳐 추진하자를 주제로 한 주제 당 수업을 들었습니다. 당 수업은 전체 당원 간부들이 사상 토대를 다지고 우수한 능력을 연마하며 착실한 작품과 뛰어난 실적으로 방송국 재반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 기자 산지화입니다.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일선 당원 기자로서 저는 시종 당성을 첫 자리에 놓고 뉴스 취재 기층 일선에 부리내리며 마음을 다해 연변 발전과 민생 실사에 생동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원의 표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고 매 한 편의 뉴스 보도를 착실하게 잘해나가겠습니다. 6월 30일 연변박물관 림시전시청에서 펼쳐진 철골주사나 중국인민해방군 기본건설공정병 휘황세월 전람이 많은

0: 퇴역 제대 로병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퇴역 로병들이 무상으로 기증한 근 100점의 귀중한 사료와 실물을 모아는 바 군복 장비, 시공 기계, 방호 용구, 립공 증서, 영예 메달, 손글씨 원고 등 물품을 망라해 기본 건설 공정병들이 열혈로 산하를 건설한 빛나는 로성을 전방위적으로 재현했습니다. 당 창건 105주년 생일을 맞아 심수, 안산, 당산의 기본 건설 공정병 제대 로병들과 연변 본지 기본 건설 공정병 퇴역 로병들은 연변 박물관에 모여 기억을 되새기고 분투의 초심을 추억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사료와 옛 물건을 기증한 로병 대표들에게 소정 증서를 발급했으며 퇴역 로병 대표들은 박물관의 기념 깃발을 증정했습니다. 퇴역 기본 건설 공정병 주순빈입니다. 우리가 기본 건설로 변강을 지키고 분투했던 세월을 다시 돌이켜보니 더없이 격동됩니다. 그때 우리는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변강에 불이 내려 혹한과 무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난관을 공략하면서 전력으로 수변 건설 임무를 완수하고 군인의 초심을 실천하며 입당 사명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날에 이런 귀중한 분투 사료들이 영원히 소장되고 대대로 전해지면서 기본 건설 철군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사심없이 기여하는 정신이 계속 전승되는 것을 보니 우리는 깊은 위안을 느낍니다. 생동한 실물 사료와 건설 이야기는 많은 당원 간부, 청소년 학생, 주민 관광객들을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두는 몰입식 홍세 교양 속에서 로일대 건설자들의 사심없는 기여, 간고 분투, 조국에 보답하려는 숭고한 정신을 느꼈습니다. 이번 전람은 8월 9일까지 지속되며 전 과정 사회 무료로 개방됩니다. 6월 30일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홍세 국문정치생활관 현판 제막식 및 연합주재 당일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및 공동건설 단위의 당원 대표들은 해설원을 따라 100년 당사를 몰입식으로 참관하고 도문 통상구의 당사 이야기를 깊이 료했으며 당원 정치생일 쇄기 활동을 펼쳐 입당 선서를 되새기고 입당 초심을 명기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정치처 사업일꾼 리목연입니다. 홍색 국문 정치생활관의 정식 사용은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당건설 사업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이 홍색 교양 담채를 충분히 활용해 당사 교양, 당성 교양을 조직 전개하고 공동건설 단위와 상시적으로 연합 학습 공동건설 활동을 펼쳐 홍색 교양이 불러일으키는 분진의 역량을 변경을 지키고 개방을 위해 봉사하며 지방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는 실제 행동으로 전화하려 합니다. 용감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4회 향촌 특색 우세 산업 발전 대회가 일전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기간 우리주는 1억 2천만 원 인삼계열 제품 구매 주문을 성공적으로 체결해 연변 인삼 산업의 고급화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1: 그날 길림 연길 공룡문화연구발전중심에서는 공고를 발표해 원 연길 모아산 공룡문화관광구를 연길 조선족 민속관광구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풍경구 경영관리 범위, 주소, 운영주체, 재반 봉사 기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0: 연결시 국자거리 도로구간 시공의 순조로운 진행과 시공기간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관련 부문에서는 해당 도로구간의 교통관제 시간과 관제 조치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자거리 융성국제 동문부터 우이로 구간에서 자동차가 국자거리에서 북쪽으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좌회전해 우이로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금철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절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인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량 심리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7월 10일까지 딱 하는 우리 활동인데 열흘 동안만 가성용 전기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 진행합니다.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이번 가성용 전기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침대 위에 펴는 건데 아주 고급적인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건강 웰빙 매트입니다. 이 넓이가 1m80이고 길이가 2m 됩니다. 그리고 시원하면서도 편안한 숙면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베개 두 개를 증성해 드립니다. 침대에 펴는 이 매트는 양 옆을 다 그 뽀별했습니다. 앞면 뒷면으로 양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기순환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매트인데 아주 시원한 감을 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100원이 달하는 고급 독수리 벨리 전기 압력솥을 드리는데 양시 치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사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한 요리 필수 제품이죠. 찜을 한다거나 조림하거나 할 때도 편리하고 아주 빠르게 물 한 방울을 사용하지 않고도 찜닭을 맛있게 해드실 수 있습니다. 이 압력솥은 여러 가지 공능을 구비한 우수한 제품이고 옆에서 불이 센가 약한가도 지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무슨 요리를 하려면 버튼만 누르면 완성됩니다. 그리고 낮에 출근하면서 저녁 6시에 와서 찜닭을 먹겠는데 이렇게 잡수겠는데 이런 분들 예약을 눌러놓으면 저녁에

0: 어김없이 찜닭도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실용적이면서 아, 과학기술감이 아주 강한 이런 제품이죠.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아, 기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기카노 공기청정기는 아,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예, 예, 사용이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이죠. 예, 강대한 공농 효과가 있고 아, 이모콘으로 아, 역공지로 조절을 하면서 쓰는 게입니다. 예, 예, 3단계 공기를 정화해주고 아, 시간을 설정해놓고 조사해도 되고 심도 있게 요구하는 기술로 아, 빠르고 확실하게 오염을 제거해준다. 예, 대형 디스플레이로 상태 확인까지 해주는데 예, 여러분들이 예, 집안을 공기 좋게 해주는 고급적인 공기청정기입니다. 예, 이 공기청정기를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예, 알 수 있는데 한참 커팅이 공기청정기를 켜놓고 사파에 앉아있다가 침실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대비가 크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온밤 침실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가 커팅에 나오게 되면 커팅이 공기 희박한 감이 또 확실하게 알립니다. 예, 예, 집에서 애완공룡을 키우는 이런 분들은 아마도 아실 겁니다. 예, 공기청정기를 켜놓은 칸에서 그 애완견이 근본 나오려고 안 합니다.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은 36곽을 사시는 분들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아, 그 고도한 공기청정기를 한 대 증송해 드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주 좋죠. 예, 이번 우리 활동은 딱 열흘만 진행하기 때문에 절대 연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에, 저도 장량을 이렇게 복용하고 있습니다.
0: 예,
2: 예, 복용하기 전에는 경기도 있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예. 잠도 못 자고
0: 예.
2: 그래서 가끔 고생하다가 약을 그래도 정말 여러 가지 약을 다 써봤대야 정말 먹을 때뿐이지 그 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런간에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0: 예.
2: 에, 이 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벌써 복용하니까 이 에, 경기도 해결되고 특히는 잠이 잘 오고
0: 예.
2: 잠 잘 온다. 투에서도 얻은 거 기다려
0: 좋은 일입니다. 예.
2: 저녁에, 예, 저녁에 탁 누우면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저녁에 탁 누우면 온 동네 생각을 다 하고 그것도 탑 생각이 가득 들어왔죠. 근데 이 약을 먹은 뒤 지금 저녁에 탁 누우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0: 폭잠이 든다, 그래미. 예.
2: 예, 예. 잠도 잘 자고, 골관절도 예. 좋고, 밥도 잘 먹고,
0: 예.
2: 그래서 나는 좀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0: 예.
2: 죽을 때까지 이 약을 복용하겠습니다.
0: 아유, 그래도 됩니다. 아유, 예. 건강하십시오.
2: 그럼 선생님 수고하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대전합니까?
0: 예, 맞습니다.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하십니다.
0: 예.
3: 두 분이 당뇨 심리방 어서는 5년 3개월 채 복용하는데 약을 써보다 정말 이처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목숨 구할 수 있는 약은 이 약 오직 내 이 약 5년 이상 냉기 먹으면 정말 봐도 병하고 중풍에는 이 약을 처가할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약 여기서는 정말 이 약처럼 이렇게 딱 소리나게 치료되는 약은 드문 것 같습니다.
0: 아하.
3: 이건 또 이 약대에 온도도 태풍이
0: 그렇죠. 예.
3: 이 암이란 지구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가져온 야생약대로 만든 약이지 과학가들이 5년도 아니고 15년 연구를 했지
0: 맞습니다. 예.
3: 거기 연한금이 소방에서 연한금으로 불리는 약이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지.
0: 예.
3: 그 다음에 이게 비순 국가에서 비순한 국 제2 20으로 된 약이지.
0: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아이 그런 돈 약재가 돈 효과도 나타낸다고.
0: 그렇죠. 예.
3: 또 아직 수밖에 없대.

0: 그러니까
1: 예, 예,
0: 이하고는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용해시고
1: 통화하기하고 예.
0: 이 세계상에서 제일 좋은 활동산 효소요 아이 신경대생제요 수복제요 요런 게 들어간 게 아이 중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대 그모니까
1: 저는
0: 어젯밤에도 막 처음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두 번 태워오니까 진행 완료해서 막 반신지우지 굽고 다니고 병원에서 금방 나와서는 옆팔에 도움이 없으면 출입도 불가능했는데 하도나 그래서 약을 쓰니까 그래서 그만큼 더 치료가 되고 치료 안 돼가지고 아이 또 다른 병원 다 다니고 또 다른 약을 다 써봐도 그래서 얼마쯤 치료되고 치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요약 쓰고 지금은 내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아예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막이 어느 장애에 약이나 뭘 먹자 태우 떨고 밥이나 먹자 뭐 제 버릇이 때문에 아예 제 혀를 씹어가지고는 정말 피가 좀 내려오고 이러면 너무 고생하다가 예. 요약 만난 덕에 지금은 모든 게 정상이 됐대 그러니까 뭐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야 정말 이건 또 이 신호시과의 병만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어당육부에 구석구석에서 아이 일 그런 뭐니까 저는 소화계통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래서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용 고생했는데 지금 그것도 다 밥도 잘 먹고 잘 소화되고 머리 맑아졌지 기울 부족을 해서 정말 이 여름에는 해 딱 비치고 온도 높아가면 숨이 뚱 원래 심장도 나쁘고 아까 숨이 꽁꽁 맥히네 야 얼마나 고생했어요.
1: 요 기혈 부족을 딱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적혀 있지 그모님.
0: 예 그래 놓으니까 기혈이 부족하고 하니까 빈혈이 심하고 아까 영양 실종이 와가지고 사람이 정말 사는 게 말이 아닌데는데 이 약 덕에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정말 수분 하나 섞이지 않고 그래서 막 딱 한자들이 입장쳐서 한자들 생각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1: 아이고.
0: 그래서 예. 이번 활동에도 난 전부 활동에도 싸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청정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딱 수요되니까 요거 공기 청정기를 그래길래 해서 배달받았다 전화드린 겁니다.
1: 야, 예, 이번에 1980원짜리 요 공기 청정기가 이게 아주 고급적인 이런 공기 청정기입니다. 예, 아주 예. 이런 게 한 대 있어야 됩니다. 집에.
0: 예, 예, 예.
1: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저녁에도
0: 예,
1: 배달됩니다.
0: 예.
1: 예, 됩니다.
0: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상약 식내방을 먹고 소리에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3: 그래도 소리 안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 예, 혈압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그러다가 예, 방송을 듣고 소리에 장날 식내방을 예,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 몇 달이 약을 먹고 소리에 또 선생님이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또 예.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예, 유지량으로 예, 먹었는데 예, 혈압 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된다 말입니다.
1: 잘 된다 원래.
3: 예, 이 예, 장약 식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원래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예, 많이 저기나 뭔가 숨이 차고 또 네 갱색이 와서 머리가 어지럽고 잠이 아여오고 또 말하나 웃거나 해도 얘 당기우고 눈이 부들부들 돼가지고 얘 고생했는데 얘 8개월 저기나 4후에 먹었는데 얘 너무 저기나 뭔가 좋아졌습니다.
1: 예.
3: 예, 이 약은 이 서장이 저기나 뭔가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에서 자란 야생 약재들로 제소한 저기나 무슨 겸가 우수하니 약을 써서 그렇는지 약 효과가 예, 다른 약보다 다릅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우리 저희 남은가 부부는 예, 이 장약식 내방만 먹으면서 예, 저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런데 예, 하나 문의합시다.
1: 네.
3: 우리 예, 동생은 예, 배신병이라 합니다.
1: 예.
3: 예, 이런 사람이 저희 남은가 이 약을 쓰면 어떻게 효과 있겠는지 그래서 문의합니다.
1: 예, 예 효과 있습니다. 예. 이 예, 우리 몸을 예,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눈다. 예. 상초에 심장하고 폐가 있죠. 예. 심장이라는 거는 혈액 순환을 책임진 장기고 폐라는 거는 호흡을 책임진 장기입니다. 예. 이런 중요한 장기가 둘 다 문제 생겼다 할 때 환자 본진은 매우 바쁩니다. 예. 예, 숨이 많이 차면서 바쁘지요. 예. 예, 배심병이라는 거는 폐하고 심장이 동시에 병이 든 걸 말하는데 먼저 폐동맥이 굳어집니다. 예. 그러면 심장에 피가 들어가지 못하죠. 예. 예, 폐동맥이 압이 높아지면은 심장에서 특히 우심실이 피가 심장에

0: 들어가지 못하는데 들어간다 해도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우심실 비대가 온다. 예, 두꺼워진다. 이 말이죠. 예, 예, 정상적인 상황에서 원래 심장 두께가 제일 두꺼운 거는 좌심실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심실 비대가 오면서 심장에서 충분한 혈액을 내보낼 수 없게 되죠. 예, 그러면 심장은 전력을 다해서 폐에다 혈액을 수출해서 아, 내보내기 때문에 폐에 나갈 때는 까만 피입니다. 예. 그런데 정맥이 피가 우심실에 폐에 나가는 순서인데 예, 그 여기서부터 저해를 받습니다. 예. 폐의 제일 기본 단위 예, 작은 단위 제일 작은 단위가 이 배포이죠. 이 배포의 섬유변이 오면서 아 그에 따르는 그 심장에 그에 따른 혈관도 굳어집니다. 예. 그리고 동맥경화가 있고 혈압이 높기 때문에 예, 그 아, 심장이 폐에다 아, 피를 보내는 순간 아, 폐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성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심장이 비대가 온 걸 말합니다. 예. 예, 이런 걸 폐심병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아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장약 심리방에는 예, 홍경천이라든가 서홍화, 당귀라든가 지룡, 아, 소목이 심장경락에 들어가가지고 심장 기능을 높여주고 예, 심근세포를 격화시켜준다. 예. 그러면서 네. 심장을 치료해주죠. 예. 그리고 황계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아, 네. 지룡이라든가 또 홍경천이 폐경락에 들어가가지고 폐를 깨끗이 해주고 폐를 윤활하게 해준다. 예. 그리고 송열도 풀어주고 폐음이 허약해서 열이 난다거나 마른 기침이 난다거나 아, 또 가래가 많고 아, 이런 그 염증도 없애주면서 폐열도 내려주기 때문에 예, 그 숨이 찬 이런 증상들이 또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맞는 약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 예, 된다면, 예, 오늘이 배달 받아서, 이나 뭔가 쓰겠단다.
0: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장약 심내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저는 심장병이 심하고, 또 거기다가 내경 세수 두 번 나와서, 예. 어, 이 장약을 쓰기 전에는 요한링에 실려서 그거에 1년에 몇 번 씻어서 입원을 하고, 이게 이 병이 심할 때는 어지럼증이 나지, 그 다음 심장이 통쇄나고, 뒷잔등이 아파나고, 숨이 차면서 땀은 얼마나 흘리지 모른다. 아. 아파놓고 그러지. 그럴 때마다 병원에 입원해 막 있고 하는 놓고 했는데, 예,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장약 심내방을 먹은다면은, 지금 입원을 모르고 삽니다.
0: 아, 예.
3: 야, 입원을 안 했는데. 더 설레야지.
0: 예, 이 약을 드시면 입에 나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3: 그렇지만 그리고 난 또 고혈압 환자다 나서 고혈압 약이 한 30년 소약을 먹었단 말입니다. 어, 이 약 먹으니까 먹어도 그냥 혈압 조절 알지 그러던 게 이 장약을 먹으면서 어, 장약신 예방을 먹으면서 선생님이 지도에 따라서 이틀에 한 번, 세월에 한 번, 다섯에 한 번씩 이 혈압 약을 감량하면서 선생님 먹었는데 어, 그리고 또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어,
0: 방법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3: 이 방법 먹은 게 아홉 달 만에, 장약 신내방만 먹은 것도 용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0: 예.
3: 아, 이 약은 정말에 해발이 높은 소장이 절상고원에 사람이 약자, 생략쟁이고, 그 중에서 홍경초는 또 5,400m에서, 어, 거기서 죽던 사람, 고산지구에서 사는 약자이고, 서장에서 연홍짐으로 불리우는 약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가 그런지 이 혈액이 영 강렬합니다.
0: 예.
3: 예, 그래가 나와서, 야, 나는 이 약을 좀 먹고서 좀 너무 혈액이 호가가 좋으니까, 정말 나는 궁둥이 간단 말인데, 이 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궁둥이 간다. 그래서 예. 그모에 이번에 또 활동해서 우리 아발가 둘이 먹길래서 또 배달을 받은, 이번에 그 뭐 공기청정기가
0: 예, 공기청정기를 주지 않을까.
3: 그 약이 그 어, 공기치기시리가 그 일천구역 하시면 딸 그게 얼마나 좋았을까요?
0: 맞습니다.
3: 원래. 예. 그래 약이 조금 있긴 있지만 그 그걸 하기 전에 또 배달 어느 정도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3: 오늘 한 가지 문의할 것은 우리 이모님이 있는데 어쩌서 그냥 다리가 아파하던 게 병원에가 검사한 정말 지장이랍니다.
0: 아, 예.
3: 이게 정말 지장이 약을 먹어 어떻게 하는가 자꾸 문의해달랍니다.
0: 이 정맥 걱정.

0: 이라는 거는 이 정맥 혈전이 형성된 후에 정맥 판막 공능이 손상을 받으면서 혈액이 원래 정상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맥 꼭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 예, 이 정상이라 할 때 다리 혈관이 뿔룩뿔룩 튀어 올라오면서 꼬불꼬불해지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정맥 꼭장이 온 이런 분들 보면은 다리 피부가 차갑고 또 붓기입니다. 예. 그리고 다리가 무거운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돌발성적으로 통증이 또 나타납니다. 예. 또 피부가 붉어지고 열이 나죠. 예. 예, 중이는 정맥꼭장을 기혈이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예, 차가우면서 피 흐름을 막아놔가지고 어혈이 생기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예. 예, 다시 말해서 피를 잘 순환시켜서 아, 그 어혈을 풀어주고 찬 기운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치료해줘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피를 잘 순환시켜주고 기혈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어혈을 풀어주고 찬 기운을 몰아낼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소홍화라든가 또 이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또 당귀라든가 우슬이라든가 또 황기라든가 담남성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신이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어혈을 풀어줘가지고 찬 기운을 몰아내주기 때문에 예, 정맥꼭장 치료에 치료작용이 좋습니다. 예,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1: 예, 그리고 당금, 얼른 당금 싸야죠.
0: 예, 당금 싸시려면은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241-7979번이에요.
0: 맞습니다. 예.
1: 예, 알았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다이아구나 먹고 혈압을 조절해야 돼서 고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장약 심리방 강의를 들으면서 이 약을 지금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다음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 적게 먹게 되었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잘 돼서 6달 만에 어떤 장약 심리방을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완도에 기름 나도 될 것 같습니다.
0: 예.
3: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0: 그렇죠. 예.
3: 그리고 얘도 그런 다각성적인 세계선호가 계속 머리 어지럽고 안개 낀 것 같고 아침이라면 정시 흐리멍텅하고 머리에서 소리 나오는데 그 증상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0: 예.
3: 뭐라는 말씀을 주는데 그러니까 정신하고 그리고 관절이 아이가 평형성 관절이고 또 관절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다리 붓기고 다리 무겁고 무릎 꺾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다리가 엄청 가벼워지고 붓은 게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걷기 정신이 쉬워지고 그래서 이번에 애는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예.
3: 예, 그래도 우리 친구가 예, 주자를 두 개나 해서 2년이나 되는데 왼쪽 가슴이 통신하고 뒷장중도 키우고 예, 숨이 차단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 약 먹으면 주제를 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는지 문의해달랍니다.
0: 예, 그분이 심장이 지자를 두 개 넣었는데도 지금 왼쪽 가슴이 통쇄나고 또 그 뒷잔등도 켜오고 숨이 찬다, 잼까. 예, 예, 이런 분들이 지자를 넣었는데 그때 당시 관상동맥이 그 지자를 이 넣은 분들 보면은 심장 안이 그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그 어느 그 혈관 하나를 예, 구해냈을 뿐이지. 그니까 그 두 개를 구해냈죠. 예, 다른 혈관이 앞으로 절대 막히지 않는다. 이 보장이 없습니다. 예. 앞으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더 넣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이런 사람이죠. 예. 예, 그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혈전을 그 녹여주고 어혈도 풀어주고 또 관상동맥이 막혀 있는 흐뜰흐뜰한 잡질들을 녹여낼 수 있는 성분으로 해서 예. 그 지룡이라든가 소목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우슬, 소홍화가 들어갔습니다. 예. 현대 의학에서는 관상동맥이 70% 이상, 한 75% 이렇게 막히게 되면 저자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예. 그런데, 에,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관상동맥 경화를 딱 치료해준다고 약과기 치료범이 딱 그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에,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그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해주죠. 예. 에,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에, 그 치료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때문에 에, 그분이 에, 쓰시, 이 약을 쓰시면은 어, 그 이 지자 이 변두리에 갔던 분들

0: 또 이제 지금 지자를 두 개나 했는데 또 앞으로 더 해야 될 확률이 이렇게 높은 분들 계속 이야기 쓴다 할 때 그 관상동맥경화도 다 치료해 주면서 아 주치공릉에 이렇게 딱 소리나게 딱 적혀 있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골라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 그 지자의 변두리에서 해탈될 수 있죠.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희가 더 상세하게 그분한테 말씀드려 주겠습니다. 예.
1: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예, 이 장약 심리방 이제 열흘 먹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한 해내 담을 하겠죠.
0: 예.
3: 이거 이제 열흘 딱 먹었는데, 이 위가 지내 좋지 않아서 이 주름염이 돼서 오늘이 그런 초약을 재워왔습니다.
0: 예.
3: 이 심리방 먹으면서 이 초약을 함께 두 가지 다 먹어 이렇겠습니까?
0: 이렇습니다. 반 시간 뛰어서 잡수시오. 이게 예. 뭐 그 열을 이렇게 잡쌌는데 우리 이하고 열을 잡쌌 때 해서 이 병이 중요해진 게 아닙니다. 예.
3: 예.
0: 원래 있던 병입니다. 예, 이게 다 예.
3: 예, 예, 원래 그랬습니다.
0: 예. 예, 원래 있던 병인데 예. 그거 지금 더 빨리 이렇게 잡수려면은 이 우리 약을 어느새 잡사도 그만한 증상이 많이 완화될 수 있는데 그런데 예. 지금 아 열을 잡쌌는데 조금 바쁘지 않습니까? 예, 그럴 예. 때 이제 지금 첨약을 재서 아 이거 드시겠다는데 예, 반 시간 거서 뛰어서 같이 잡사도 이롭습니다. 약.
3: 예. 예. 그리고 예 언니가 지금 이 약을 또 잡수고 있는데 이거 세알 씨 하루 세 번 먹자니까. 좀 시끄럽단다 해서 예, 네 알씨 하루 두 번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물어봐.
0: 그거는 하루에 거서 예, 세 알씨 거서 거기 바보 세 번 잡수는 게 시끄럽습니까? 밥을 세 번 잡수는 거 시끄러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밥 잡수고서 30분 후에 딱 시아시 잡수는데 그게 무슨 꼴이 시끄러운 일이래. 또 한시 그렇게 많이 잡수겠다고 자꾸 그럽니까? 예, 계속 그렇게 시아시 하루에 세 번 그렇게 잡수셔. 예,
3: 예
0: 그래야 효과를 봅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몇 백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상약입니다. 예,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르지요. 예,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가 빠릅니다. 예, 특히는 약재들 자체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아 서상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이 홍경청 같은 약재는 5,400m 이상에서 자란 이런 약재고
2: 네.
0: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2: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프로그램 출발 라디오 속으로입니다. 저는 리봉입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길이 물에 잠기기 시작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피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 오늘은 바로 홍수 방지와 응급 대처법을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다가 도나 안도 지역은 큰 비가 내리겠고 기타 지역은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5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6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여름철 오는 날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곳곳이 물에 잠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네, 침착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기상통계에 따르면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성 폭우는 예측이 어려워서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주거지, 도로, 산책로까지 순식간에 위험지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매년 홍수로 인해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홍수로 위험에 처하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 홍수방지 지식과 응급대처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평소 작은 준비 하나로도 자기 자신은 물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즉슬은 폭우로 홍수가 발생했을 때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하고 조치를 취한다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반면 상황을 늦게 파악하거나 대피를 지체할 경우 금도에 휩쓸리거나 건물이 침수되는 등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재난안전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소 홍수안전교육을 받고 방지 준비를 갖춘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피해 규모가 60%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홍수 징후를 먼저 발견하고 이웃에게 알려 함께 대피했을 때 인명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기상예보와 홍수 징후를 파악하여 잘 대처한다면 능히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폭우가 시작된 직후 홍수 발생 징후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인침 대피하며 침수 지역에서는 올바른 행동 수칙을 지키는 것이 홍수 피해를 막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자 자연재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변에 홍수 위험이 다가왔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다음 세 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상 및 재해 알림을 확인합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스마트폰 앱,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호우경보, 홍수주의보, 태풍예보가 발령됐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비가 아니라 시간당 강수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집중호우예보가 나왔다면 즉시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음은 주변 자연환경과 수위 변화를 관찰해야 합니다. 집 근처 하천, 계곡, 배수로의 물 색깔이 탁해지고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평소보다 물 흐름이 빨라지고 흙탕물이 쓸려 내려오거나 하천 주변 땅이 무너지는 징후가 보이면 홍수가 임박했음을 의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시설과 집안 상태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상류에서 내려올 물은 시간차를 두고 도달하기 때문에 비가 멈춰도 한동안 안전상태를 유지하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 가정과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홍수방지 및 응급대처 5단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재난안전관리의 기본 순서는 사전방지 준비, 그 다음 위험 징후 파악, 그 다음 신고 및 도움 요청, 그 다음 안전 대피, 마지막으로 침수 시 행동수칙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 이어서 아래의 단계별 행동 요령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홍수 대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을 꼼꼼히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집 주변 배수구, 하수구의 낙엽, 쓰레기, 흙 등이 쌓여 배수가 막히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지하실 반지하 공간 저지대 창고에는 중요 물건을 낮은 곳에 두지 말고 높은 선반으로 옮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용 비상가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인데 비상가방에는 휴대용 손전등, 예비 배터리, 휴대용 물, 간단한 식량, 구급약품, 휴대폰 충전기, 신분증과 중요 서류 사본을 넣어 언제든지 들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해둬야 합니다. 만약 거주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라면 건물 출입구에 방수판을 설치하거나 모래주머니를 미리 준비해두어 물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홍수 징후를 발견했을 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변에 홍수 위험이 감지되면 먼저 이웃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함께 대피를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 상황이 심각하다면 즉시 110, 119, 120, 122에 전화를 걸어 현재 위치와 상황을 자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침수 범위, 인명 피해 여부, 고립된 사람 유무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전달하면 구조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현장에 혼자 있거나 거동에 불편하신 어르신, 어린이와 함께 있다면 먼저 신고를 마친 후 안전한 곳으로 함께 이동해야 합니다. 침수 지역에서의 이동과 보행 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이 고인 도로나 골목을 지나야 할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성인 기준 허리 높이 이상의 물이 고인 곳은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물의 깊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을 수 있고 물 아래에는 맨홀, 파인 구덩이, 무너진 도로 등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속을 걸을 때에는 긴 막대기나 우산을 앞에 세워 바닥 상태를 확인하며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흐르는 물은 정체된 물보다 훨씬 위험하므로 물의 흐름이 빠른 급류 구역은 어떤 류가 있더라도 진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행할 때에는 발을 완전히 디디고 이동하며 갑자기 뛰거나 달리는 행동은 삼가야겠습니다. 실내가 침수됐을 때 전기와 가스시설을 차단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집안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집안 분전함의 전원을 차단하고 가스 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물이 있는 공간에서 전기 제품을 사용하거나 콘센트에 손을 대면 감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전원 차단 시 물이 닿지 않는 마른 공간에서 작업해야 하며 이니 물이 깊게 차서 전기시설에 물이 잠긴 경우에는 함부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스 냄새가 감지될 때에는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하고 성냥을 캐거나 스위치를 조작하는 행동을 절대 금해야 합니다. 침수된 실내에서는 가구나 높은 물체 위로 올라가 물이 차오르고

오르는 높이보다 높은 곳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차량 이용 시 홍수 대처 요령이겠습니다. 운전 중 도로가 침수된 것을 발견하면 절대 억지로 통과하려 하지 말고 즉시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한 후 하차해야 합니다. 차는 물에 뜨기 쉽고 급류에 휩쓸리면 통제가 불가능해지며 문과 창문이 물 암벽으로 열리지 않아 차 안에 사람이 고립될 위험이 큽니다. 이미 차 안에 고립된 경우 물이 차오르기 전에 창문을 깨고 탈출하거나 지붕 창문에 있는 차량은 지붕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침수 지역 주차장에는 차를 세우지 말고 낮은 지대 도로를 운행할 때는 속도를 낮추고 주변 수위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역시 홍수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이므로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가급적 차량 운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수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황 판단이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응급 대처 수칙이므로 잘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린이,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은 일반 성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피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혼자 남겨두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하고 더욱 세심한 보호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대피 및 보호 방법입니다. 만 8세 이상 어린이는 성인과 함께 대피할 때 손을 꼭 잡고 이동하도록 해야 하며 물이 고인 곳에 호기심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에게는 홍수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평소부터 잘 알려주고 비상시 어른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한다는 규칙을 숙지시켜줘야 합니다. 만 1세부터 8세 유아 및 어린아이는 혼자 걷게 하지 말고 안아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속에서는 아이의 몸이 급류 휩쓸릴 수 있으므로 성인이 몸으로 아이를 보호한 채 이동해야 합니다. 만 1세 미만 영아는 항상 성인이 품에 안고 이동해야 하며 물이 닿지 않는 상단 부분이 우로 가도록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는 침수된 건물, 놀이터, 그리고 하천에 절대 접근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비상시 울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안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고령자 및 거동불편자 대피 방식입니다. 일반 성인은 스스로 판단하고 걷고 대피할 수 있지만 고령자나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이동 속도가 느리고 넘어지기 쉬우므로 보호자가 곁에서 부축하며 이동해야 합니다. 넘어지면 물속에서 일어나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발걸음을 천천히 맞추고 미끄러운 바닥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들것이나 휠체어를 이용해 안전한 지대로 이동시켜야 하며 휠체어 바퀴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경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말투로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시켜줘야 합니다. 자, 이어서 실내 침수 시 사회적 약자 보호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은 스스로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어린이와 고령자는 보호자가 직접 높은 가구나 2층 이상 고층 공간으로 이동시켜줘야 합니다.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빠를 경우 가장 먼저 취약계층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그 뒤에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와 전기시설 이용 시 연령, 상황별 주의점도 다릅니다. 어린이가 차 안에 혼자 남아있는 상황은 절대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주차한 후 반드시 모든 가족이 함께 하차해야 합니다. 고령자는 전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원 차단과 가스밸브 잠그기 등 위험한 작업은 젊은 보호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부터 고령자 가정의 전기, 가스, 그리고 많은 시설 위치를 파악해두면 비상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답니다.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평소 홍수 방지 지식과 응급 대처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생활 속에서 철저히 준비한다면 위기 상황에도 능히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안전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나 자신부터 지켜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 아름다운 석양 시간 따뜻한 인생의 아름다운 석양 시간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채워드립니다. 석양을 행복으로.

연계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계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방송 이효지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건강 궁금증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영길시 현대병원은 그렇게 너무 엄청 큰 병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국 각지 3급 병원들에서 치료하기 어렵다 하는 예, 난치병, 만성질병 치료에 그 중점을 두고 치료해 드리는 것이 독특한 예, 우세이고 특점입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자체의 또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얻어낸 방법도 아니고 수입해온 방법도 아니고 현대병원에서 몇십 년 동안 연구 개발해낸 면역각성요법과 부강수사료법에 병행해서 총 30가지 난치 만성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예, 치료만 한다 하고 책임지지 않고 그저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꼭 그 치료 효과를 예, 책임지는 것으로서 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 말은 현대병원에 찾아가면 꼭 났을 때까지 책임져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 난치병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예, 뭐 그런 병이 아니고 어려운 병들, 약을 아무리 썼지만 잘 해결이 안 되는 병들을 가리킵니다.
0: 네, 류마티스 환자분께서 문의 주셨는데요. 류마티스로 장기 호르몬 약을 먹다가 호르몬 유발성 대퇴골두 허혈성 괴사가 생겼습니다. 류마티스 약을 줄이면 관절통이 심해지고 줄이지 않으면 뼈 괴사가 진행되는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양쪽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이 류마티스라는 것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확실한 원인도 밝혀지지 못한 채 증상만 공지하는 것으로서 처음에는 좀 약한 소염 지통제 같은 걸 쓰다가 또 후에 너무 안 되면 격소, 호르몬 그 격소 치료를 가리킵니다. 부신피질 호르몬, 이 호르몬은 당장에서는 지통도 되고 소염도 되고 또 일정하게 탈과민 작용도 있고 좋은 점이 있지만 문제는 장기 사용해서 이게 또 몸에서 다른 불량 반응을 일으킵니다.
0: 네.
1: 예, 이제처럼 뼈 괴사, 뼈가 약해지는 문제, 이 호르몬 사용으로 인한 문제로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또 이런 병이 장기 병이기 때문에 장기 치료하지 않으면 또 안 됨으로 해서
0: 네.
1: 예, 환자는 참 예, 진퇴량난에 빠졌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이런 약물을 장기적으로 쓰는 과정에서 이 그 첫째 호르몬의 용량을 과학적으로 점진적으로 조절해서 관절이 염증 재발을 막고 그리고 면역력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퇴골두에 막힌 미세혈관에 대퇴골두의 혈액순환이 차단되면 그 대퇴골 모혈 괴사라는 것이 생깁니다.
0: 네.
1: 이 혈관, 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적 그 치료로서 예, 그 혈관을 개통해서 뼈의 재생을 촉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방 즉 서약 그 치료로 류마티스 병세를 예, 잡고 그리고 대퇴골두의 뼈를 수복해 고관절 교체를 최대한 피하고 예, 예, 누구나 어떻게 그 수술한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두 가지 만성질환, 정말에서 류마티스 관절하고 대퇴골 괴사, 예, 이 두 가지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해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은 별로 없습니다. 예, 영길시 현대병원의 265-2120에 265-2120에 연락을 하셔서 더 상세한 문의도 하시고 또 예약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중후기 류마티스로 확진받은 환자입니다. 관절이 붓고 아파 구부리기 펴기가 힘들고 여러 병원에서 관리했어도 면역수치는 계속 높아지고 관절 파괴는 심해집니다. 병을 멈추고 또 장애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1: 이 류마티스 관절의 문제는 예, 그저 염증, 통증뿐만이 아니라 이게 일부 환자는 관절이 굳어지면서 변형이 생겨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염증도 없애고 예, 통증을 없애주는 예, 이런 호르몬제를 장기 복용한다 하는 것이 예, 아무래도 예, 불량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염증, 통증은 잠시적으로 증상을 공제해 줄 뿐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0: 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0: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잘 낫지 않는 병으로서, 예. 그래서 보통, 이 소염제, 진통제, 예, 이건 보통 초기에 사용하는 것이고, 후에 가서는 거진 다 격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격소, 이것이 처음에 또 일정하게 효과 괜찮으니까 모두 여기에다가 재미 붙이고 많이 사용하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 나중에 가서 변형이 되는 핵심 원인은 그 관절 활막이 염증이 계속되다가 섬유화되고 증식하고, 예, 이래서 그 점점 관절 변형도 생기고 관절에 또 뼈까지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호르몬제, 항염증제, 장기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 탕 비즈 지수라고 한으로 하는데, 우선 얼굴이 반달 모양으로, 살이 오릅니다. 격소 맞고 난 사람들이 다 알립니다. 갑자기
0: 살이 찌죠.
1: 둥글둥글해지고, 네네. 예, 뒷잔등에도 그와 같이 그 지방이 쌓이고, 복부 지방도 쌓이고, 이러니까 당연히 혈지도 높고, 혈압도 올라갑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문제는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0: 네.
1: 예, 대퇴골 괴사도 생기고, 아까 예, 류마티스하고 대퇴골 괴사, 예, 그 사람도 역시 계속 이 호르몬제를 복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예.
0: 네.
1: 예, 그러니까 골다공증이라는 게 바로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0: 아, 네.
1: 살짝 넘어졌는데도 다른 사람은 조금 넘어져서는 큰일이 없습니다. 누가 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0: 그렇죠. 예,
1: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골다공증이 있으면 큰 충격이 아닌데도, 예, 심지어는 기침이나 재채기 하면서도, 예, 뼈가 부러집니다.
0: 네.
1: 예. 그뿐이 아니라 위염의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의 위도 손상 주고, 문제는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예? 면역 억제제 작용하기 때문에.
0: 네.
1: 면역이 떨어지면 감염이 또, 예,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를 잘 이겨 못 내면 쉽게 감염이 생기고, 그 다음 어디 상처가 생기면 또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예?
0: 네.
1: 그뿐이 아니라 또 백내장도 일으킬 수 있고, 예,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시력이 자꾸 떨어지는데,
0: 네.
1: 백내장도 일으키고 또 안압이 오르면서 녹내장도 일으킵니다.
0: 네.
1: 예, 이래서 격소의 사용에 대해서는, 예, 신중해야 됩니다. 예, 이래서 장기 복용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 이래서 연결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관절의 국소 재생과 그리고 전신 자가 면역 균형을 바로 잡아서, 예, 이중 관리로서 손상된 활막을 수복해주고 혼란된 면역을 조절해 관절의 변형 속도를, 예, 최대한 늦춰주고 관절의 기본 움직임을 보호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곳을 전전근근 다니면서 이제는 진짜 치료 못하는가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모두 265-2120에, 예, 265-2120에 연락해서, 예, 좋은 해답 받으시고 좋은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0: 네, 류마티스 환자분께서 또 문의 주셨는데요. 손가락, 발가락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아침에 관절이 굳는 증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항염 진통제 소량 호르몬제를 장기 복용해도 관절은 해마다 변형되고 움직임이 제한되는데요. 약으로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이 관절염, 예, 그저 다 같지 않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예, 또 적지도 않습니다. 예, 퇴행성 관절염 다음으로 흔한 관절병. 예, 문제는 이게

0: 장기 지속되면서 관절에 변형이 생기고 굳어진다는 문제. 아무리 약은 썼지만 이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 예? 내 몸에 염증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뭘 아는가 들여다볼 수는 없는 게고.
1: 그렇죠.
0: 예, CRP라는 예, 피에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염증 수치 검사.
1: 네네.
0: 아, 그래서 이런 지금은 이 CRP 검사 광범위하게 합니다.
1: 네.
0: 혈관성 질병, 뭐 심장, 심근경색이라든지 이것도 다 사실은 만성 염증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어디에 벌겋게 붓고 열나고 아픈 이건 보이는 염증만 염증인 게 아니고,
1: 네네.
0: 예, 몸속에 있는 이 염증 알려면 CRP 수치 예, 이걸 보완해야 되는데 이 오랫동안 류마티스 앓는 분들은 이 수치가 계속 높아집니다.
1: 네.
0: 그러니까 관절이 파괴가 더 심해지고 예 그래서 예, 점점 그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 환자분이 문의한 것 같은데 이 기존이 이와 같은 서약 치료에 소염 지통 격소 이거는 증상을 잠시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 이 면역이 혼란에 이게 자가 면역성 질환 면역이 혼란이란 말이 면역이 자고적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1: 네.
0: 네, 이거 바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이와 같은 환자들이 찾아오면 특히 지금 외제 환자들도 이 병이 어디 가나 해결 잘 못합니다.
1: 아, 난치병이라서. 네.
0: 외제병원에 갔던 환자들 고칠 수 없어서 현대병원을 찾아왔는데 모두 초기인 것이 아니라 중기나 후기 환자들.
1: 네. 네.
0: 이런 환자들을 접수해서 치료해드리고 있는데 맞춤성 있게 자가 면역 기초 관리로부터 신체 면역 균형을 예, 재구축하고 그리고 면역이 뼈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합니다. 예, 현재 영길시 현대병원에 치료받은 환자들은 기본상의 병세가 다 안정화됐고 관절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예, 사지 움직임의 기능을 예, 보존해서 후기의 관절 강직이나 장애를 예방하고 예방해 드립니다.
1: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네, 강직성 척추염 환자 문의하셨는데요. 매일 아침 허리와 등이 단단하게 굳고 구부릴 수 없으며 일어나서 40분 이상 움직여야 겨우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아침 경직 증상은 나아지지 않는데요. 경화된 인대를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1: 이 강직성 척추염의 외관상에 볼 때 진행이 다 예, 좀 후기 환자들 놓고 말하면 허리가 대나무처럼 앞으로 구부러드는 예,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되는데 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 오랫동안 예, 경직돼서 예, 척추인데 섬유화되고 예, 그리고 석회화되고 예, 유착이 된 대표 증상입니다. 진통제라는 것은 통증만 없앨 뿐 예, 이미 경화된 척추 인대를 부드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척추의 골화융합을 더욱더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척추 주변의 경화 그리고 근막의 유착의 인대를 이완하고 표적 면역 조절을 병행해서 예, 아침에 경직되고 예, 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허리나 등의 예, 그 굽힘 움직임을 회복시켜줍니다. 예, 척추가 마치 대나무 마디처럼 굳는 예, 이 진행의 속도를 늦춰서 척추 움직임을 예, 많이 보호해서 기능을 회복되게 합니다.
0: 네, 강직성 척추염은 허리 통증 외에 전신 큰 관절이 번갈아 아프고 또 계절 변화 추위와 피로 시에 또 바로 재발한다고 합니다. 양약 용량을 조절해도 반복되고 면역 억제제를 오래 먹어 체력이 약해지고 더 자주 감기에 걸리는데요. 해결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1: 예, 우선 강직성 척추염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는데 예, 이것도 역시 면역 기능 문란으로 발생하는 예,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예. 이 병은 사실 아직까지 잘 해결이 안 되는 병. 예. 그런데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바로 예, 잘 낫지 않은 이런 면역성 질환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 척추의 인대와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0: 네.
1: 예,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관절 질환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 강직에 딱 붙인다. 예. 뭐 그리고 요통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항상 뻐근하다고 느낄 정도의 불쾌감으로 시작돼서 오전과 오후에는 그러니까 좀 예, 움직인 후에는 증상이 완화되는 현상이 예, 만약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또 가벼운 운동 후에는 좋아지는 느낌이 있고 휴식 뒤에는 관절이 또다시 뻣뻣해져 통증을 느끼는 것이 반복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이 아프다 하는 것은 많이 쓰고 나면 아픈데 예, 이 병은 아침에 일어나거나 휴식한 후에 증상이 더 나타납니다.
0: 네.
1: 그리고 척추뼈와 함께 척추 전체를 지나가고 있는 인대에 점점 석회화로 굳어져서 예, 이 대나무 척추라고도 표현합니다. 예, 이런 증상이 심화되면 이 머리가 바닥을 향하고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허리만 문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0: 네.
1: 예, 척추 이외에 무릎에도, 턱에도, 발목에 예, 등의 다른 관절 부위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심하게 붓거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그 좀 성별과 발병 연령에 따라서 증상은 약간씩 다른데 남자일 경우는 주로 골반과 척추 예, 주로 영향받게 되고 때때로 가슴뼈나 어깨, 발 등 주변 관절이 포함됩니다. 예, 여자 어린 애들, 이게 좀 젊은 어린 애들 중에 많이 발생합니다.
0: 네.
1: 예, 척추의 상태는 남자보다 덜 심각한 대신에 주로 골반이나 무릎이나 손목, 발목에 이상이 생깁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장기, 예, 눈에도, 예, 심장에, 폐에, 피부, 위장관, 예, 뼈 이외 기관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0: 네.
1: 예, 특히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한 40%는 한 번 이상 홍채염이나 보도막염 같은 눈병에 걸립니다. 예, 이 같은 경우에, 예, 눈에 홍채나 보도막염이 걸리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한쪽 눈이 흐려지면서, 예, 충혈, 눈이 피지고 날카로운 통증이 동반됩니다. 그 외에도 폐섬유화증이나 심장이나 폐동맥 부전증과 전도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아주 미약해서 환자들 자체가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채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10% 정도는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주로 발병하고 16세 이하 어린이에게서 더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10대 청소년이 그렇게 무리하지 않았는데 무릎이나 발목 관절이 아프고 붓고 움직이면 좀 덜한 증상이 나타나면 이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래서 그 류풍습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 드렸는데 류풍습 관절염은 좀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 예?
0: 아,
1: 예.
0: 네.
1: 한 4대 1 정도.
0: 네, 차이가 근데, 엄청나네요.
1: 예, 근데 강직성 척추염은 또 반대로 남자의 병이라고까지 불리는데 그러나 여자도 있지만 그 비례가 다시 보면 그 숫자가 적다 하는 뜻입니다.
0: 네.
1: 예, 이런 강직성 척추염 그 발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주로 호발 인자가 있는데 예, 세균이 감염이나 또 혹은 다른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또는 대부분이가 유전 인자의 백혈구 표면에 있는 항원 HLA-B27이라는 유전자에 관계된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축역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북경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0: 습금형 국가주석이 6월 29일 콜롬비아 대통령 당선자 데라 에스프리아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1: 습금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이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중앙텔레비전 방송국이 세 가지 반드시를 명기하고 빛나는 역사의 세상을 힘써 펼쳐 나가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인 습금평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종량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정석에는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시종 중국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고수하고 끊임없는 분투 속에서 역사의 길이 빛날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요정에서 전당 동지들은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계속 분투하면서 시대와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공장 총축 상무위원인 리강, 조락재, 왕호녀, 재기, 정설상, 리희, 국가보조석인 한정희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오전 9시경 7일 훈장 수상자들이 단 레빈 차가 레빈 오토바이 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인민대회당으로 향발했습니다. 인민대회당 북문 밖에는 레이병들이 도로 양측에 나뉘어 섰고 청소년들이 열정적으로 환호하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7일 훈장 수상자들은 붉은 주단을 따라 계단을 올라 인민대회당에 들어섰습니다. 당과 국가 공훈 용예 표창 사업위원회 관련 지도 동지 등이 수상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인민대회당 대회장은 성대하고 열렬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주석단 우편에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라는 대회 마크가 걸려있었고 뒤막 한 가운데에는 반짝이는 중국 공산당 당휘장이 걸려있었으며 당휘장 아래에는 1921-2026 좌표가 걸려있고 붉은 깃발 열폭이 량견에 라열됐습니다. 2층 조망대에는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두루에 굳게 뭉치고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정면적으로 관찰하며 위대한 당창건 정신을 고양하고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하자란 표가 걸려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리강이 경축대회 시작을 선포하자 장례에서 조논이 기립해 국가를 높이 불렀습니다. 재기가 7일 훈장을 수여할 때 권한 중공장의 결정을 선독했습니다. 결정은 장기간 기층에 뿌리를 내리고 당을 위해 사업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며 두드러진 기여를 한 공훈 모범 당원을 성대하게 표창하고 전당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분발 진취하고 용감하게 전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당정은 마선상, 왕우창, 리련성, 오하스 순례만, 오아금, 진준모, 조아보, 종굴 동지에게 7일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기수 두 명이 단기를 높이 들고 레병 한 명이 두 손으로 7일 훈장을 들고 힘찬 발걸음으로 의식 현장에 들어섰습니다. 조국의 영웅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옹연 악곡 속에서 습금평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일일이 훈장을 수여하고 그들과 친절하게 악수하고 축하를 표했습니다. 이어 7일 훈장 수상자들이 주석단에 착석했습니다. 장례에서 열렬한 박수 갈채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기가 전국 우수 공산당원, 전국 우수 당무일꾼과 전국 선진기층 당조직을 표창할 때 권한 종공장의 결정을 선독했습니다. 석금평 등이 표창을 받은 전국 도가지 우수 한계 선진 대표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장례 열렬한 박수 갈채 속에서 석금평 정석이가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석금평은 오늘 우리가 성대한 집회를 열고 전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는 우리 당이 걸은 비나는 로정을 되돌아보고 당과 인민 사업의 밝은 앞날을 전망하며 전 당과 여러 민족 인민이 신심 가득히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옹단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매진하도록 동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금평은 당정을 대표해 전체 중국 공산 당원들에게 명절 문안을 전하고 7일 훈장 수상자 표창을 받은 전국 우수 공산 당원 우수 당무일꾼 선진기층 당조직이 열렬한 축하를 전했습니다. 석금평은 105년 전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각성 속에서 막스 레닌주의와 중국 노동운동이 밀접하게 결합하는 과정에 중국 공산당이 탄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이 가장 믿음직한 기동을 갖추고 국내외 우환과 빈약에 시달리던 중국은 천지개벽의 역사적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석은평은 지난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단합 인솔해 본발 정치라면서 신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수천 년 역사에서

가장 거창한 소사시를 쏘내려왔습니다. 105년 동안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중국인민의 전도와 운명을 근본적으로 개변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개척했으며 막스주의의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세계사 진척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강대한 중국 공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올바른 당임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석근평은 중국 공산당이 105년 동안의 분투 속에서 끊임없이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와 인민이 중국 공산당을 선택한 근본적 원인은 기타 정당과 정치 역량과 비교할 때 우리 당이 비할 바 없는 우수한 특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종 진리를 추구하고 존재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며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은 역사적 사명을 과감히 짊어지고 시종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발전 대세에 순응하며 시종 시대의 선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투쟁에 능하고 필승의 신심을 유지하고 자체의 건설을 강화하면서 항상 생기와 활력이 차넘쳤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실정에 따라 당의 우수한 특질을 부단히 발행하고 장대시키고 당의 본색을 영원히 유지하며 항상 강대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석근평은 신시대 새로정에서 당의 사명과 임무를 실현하려면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이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투하며 시대와 인민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투하려면 반드시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방침을 견제하고 당의 전면적 영도와 당정의 집중 통일 영도를 견제하며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와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다지고 선인들의 사업을 전승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바른 것을 지키고 혁신을 도모하면서 난관 속에서 전진하는 과정에 방향을 잃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인민의 의지해 역사적 유혹을 창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실천하며 소인민의 적극성과 능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오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견제하며 네 가지 조민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고 정면적으로 관찰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진의 길에서 닥칠 위험 부담과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우한 의식을 증강하며 최저선 사유를 견제하고 투쟁 정신을 발행하고 투쟁 능력을 키워 국내외 두 가지 국면 그리고 발전과 안보를 총괄해야 합니다. 반드시 인류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류의 공동가치를 선행하고 글로벌 발전장애, 글로벌 안전장애, 글로벌 문명장애, 글로벌 관리장애를 관찰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반드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시대 당건설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체계를 보완하고 당의 정치 건설에 따라 당의 모든 면의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패 적결 투쟁의 공략전, 지구전, 총력전을 단호히 관찰하고 당의 정치 지도력, 사상 인도력, 군중 조직력, 사회 호소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석근평은 나라가 강성하려면 반드시 군대가 강해야 하고 군대가 강해야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신시대 당의 강군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인민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견제하며 정치 강군, 개혁 강군, 과학기술 강군, 인재 강군, 법치 강군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질적으로 추진해 건군백년 분통 목표를 기한 내 실현하고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다그쳐 육성해야 합니다. 석근평은 향안과 오문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촉진한 것은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의 내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 두 제도, 향안인이 향안관리, 오문인이 오문관리, 그리고 고도의 자치 방침을 전면적이고 종합하고 확고부동하게 관찰해 향안과 오문의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향안과 오문의 국가 발전의 전반 국면에 더 잘 용합하고 국가 발전을 지원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석근평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한 것은 우리 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과업이자 전체 중화 아들딸들의 공동 소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시대 대만 문제를 해결할 때 대한 당의 정치적 방침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0: 박은하 자만의 전진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우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본토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기하며 겸손하고 신중하고 간고분투하며 과감하게 투쟁하고 투쟁에 능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의지하고 이들을 단합해 새로 정에서 분발 정진하고 신시대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으면서 새로운 빛나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게야 합니다. 대회를 주재한 이강은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연설은 105년 내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비난은 로정과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회고하고 총화하고 중국 공산당이 비난은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연마할 수 있는 원인을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세로종에서 전체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신심을 다지고 계속해 분투 활대관에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고 총력을 다해 새로운 역사적 휘황을 창조할 것을 전당에 호소했습니다.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연설은 높은 견지와 심오한 사상, 풍부한 내포를 담고 있으며 신시대 세로종에서 당의 중심 과업을 실현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전당 동지들은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터득하고 재반 사업에서 확실하게 관찰하고 실시하며 위대한 당건설 정신을 선행하고 초심과 사명을 실천에 옮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풍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7 훈장 수상자 대표이며 기림성 장춘시 관성구 장산화원 지역사회 당면의 제일석인 오아금이 발언했습니다. 대회는 국제가 속에서 폐막했습니다. 북경에는 중공중앙정치국위원, 중앙서기초석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공무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총력부주석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중앙당정군과 군중부문과 북경시 주요 책임동지, 각 민주당파조항과 전국공상업자연합회 책임자와 무소속인사대표, 7.1훈장 수상자 친족대표, 소속단위대표, 이왕의 공훈영예표창 수상자대표, 로당원과 로간부대표, 표창을 받은 전국 우수 공산당원과 우수 당무사업일꾼, 선진기층 당조직 대표,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외국 전문가 대표, 수도기층 당원과 각계 군중대표, 북경초둔부대 장병대표 등 3천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6월 29일 콜롬비아 대통령 당선자 데라 에스프리아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전략적 동반자인 양국은 수교 46년 동안 국제정세의 시련을 이겨내고 시종 좋은 발전세를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다지는 과정에 양국 인민의 친선이 갈수록 돈독해지고 높은 수준의 1대1로 공동건설 협력도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국 관계 발전을 깊이 중시한다며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과 함께 양국 간 재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심화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며 양국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한정 국가부주석도 콜롬비아 부대통령 당선자 레스 트레포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0: 초심은 반석과 같고 사명은 횃불과 같습니다. 습금형 종소기가 중국 공산당 장군 105주년 경축대회산 종료연설은 새로운 로정에서 품발 정진하고 신시대에서 새로운 업적을 쌓도록 옥만인민의 방대한 힘을 응집했습니다. 대중들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도리에 굳게 뭉쳐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투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풍의 위협을 위해 힘을 이바지하린다고 다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금형 정석이는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후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연설은 현장에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감격에 찬 움직이 했습니다. 7일 훈장 수상자 오아금은 7일 훈장은 영예자 책임과 사명이라며 감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석이는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인민의 립지에서 함께 사과하고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

세계 전진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기층에 뿌리를 내리고 큰 소리나 빈말을 하지 말며 대중이 반기는 실제적 일에 몰두할 것입니다. 7훈장 수상자 정굴은 이날은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의 령도 하에 우리나라가 이처럼 거대한 성과를 거둔 것을 보면서 신심이 더 커지고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같이 다음없는 노력으로 국가를 건설해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도록 할 것입니다. 7훈장 수상자 리련성은 총속이는 시종 대중을 마음속에 두고 농촌의 농민들을 항상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훈장은 결코 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공산당원으로서 향촌진흥에 발벗고 나서고 솔선수범하며 실무적 자세로 일하면서 현지 농민들이 더욱 많은 획득감과 행복감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흥룡강 마카에서 해남 3사까지 향촌진흥 1선에서 개혁개방의 최전방까지 대중들은 대회 성황을 진지하게 시청했습니다. 지난 105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인솔에 꾸준히 분투하면서 중화민족의 수천년사에서 가장 장대한 서사시를 적었습니다.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연설은 중국 공산당이 빛나는 우수한 특질을 부단히 단조할 수 있는 것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새로운 빛나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것을 존당에 호소했습니다. 안유성 만산시 화산구 강동가도 사회관리방공실 부수인 변효우는 당을 창건하기 전에 중국은 열강이 침입하고 사회가 극히 불안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중국 인민을 이끌고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는 빛나는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했습니다. 우리는 일떠서고 보유해지고 강성하는 위대한 비전을 실현했습니다. 당정의 강력한 용도 하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필코 실현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목건성 영덕시 하당향 당륜의 서기 유엽씨는 총속의 중요한 연설을 경청한 후 오늘날 하당의 록수 정산을 보면서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 극빈향이었던 하당향은 현재 전국 농촌관리 시범향진이 되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이는 당의 인솔하에 오랜 공을 들인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는 총속의 당부를 명기하고 산업의 소득 증대, 주거 개선, 편민 봉사를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라싸 닝다스 철도 기관사 차단 자신은 대회 실황을 시청한 후 격동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령도 하에 설상고원은 천지 개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복흥호렬차가 성공적으로 고원에서 달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민과 목주민들의 출행이 편리해지고 특산품의 판로를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우리는 단호의 당을 따르고 일태의 뿌리를 내리며 소장의 발전, 고향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105년이라는 파란만장한 로성을 걸어온 중국 공산당은 억만 인민을 이끌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로운 로성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인도로 위대한 당 창건 정신을 선행하고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며 시대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기 위해 힘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상인 타바제크 에크바이르는 습금형 종속이가 2022년에 신성 서문촌을 찾았다며 현장에서 습금형 종속이 중요한 연설을 경청하고 무한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우리는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기반을 자랑하는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행하며 고향 사람들의 돈 주머니를 더욱 도둑하게 하고 조력을 더욱 다질 것입니다. 당에 좋은 정책이 있고 모두가 하나같이 지속적으로 단결 분투한다면 생활은 갈수록 더 행복할 것입니다.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상 반동은 표창은 하나의 용렬뿐만 아니라 새로운 로정에서 분발 정지라는 새로운 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석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실제와 결복해 당의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지속적으로 깊이 배우고 터득하고 6대 우수한 특질에 따라 자신의 운행을 바로잡고 고운 지질 탐사라는 일퇴 차관에 국가 자원안전병풍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힘달 것입니다. 습금형 종속이는 오늘날 중국인민의 운명을 자신의 수중에 단단히 장악하고 자신, 자립, 자강의 자세로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해시 보동신구 과학기술경제위원회 부주임

0: 능강은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이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다지며 두 가지 수호를 드팀없이 견제하고 혁신 동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자원 배치를 강화한 남편 신질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현대화 산업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것입니다. 사자양 통로 프로젝트 건설 지휘부 현장 책임자 리검은 당의 강력한 용도하에 우리나라의 교통기초시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발전 노정의 증견자이고 더욱이는 건설자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새로운 노정에서 분발 정진하면서 신시대를 건설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바통을 이어받아 광역 도시권의 또 하나의 슈퍼 공정인 사자양 통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설자들은 예정대로 고품질 건설 임무를 완수하고 교통 인프라를 통해 광동 향강 오문 광역 도시권이 세계 인류의 광역 도시권으로 발전하도록 활력 넘치는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북경시 동주구 중창가도 당사위원회 서기 우자양은 총소기 중요한 연설은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하는 관건적 코드를 깊이 있게 해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석금형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 실시하고 북경 도시 부중심 건설과 당건설의 기층 관리를 이끄는 실천 속에서 비할 바 없는 우리 당의 우수한 특질을 한층 더 발향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시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군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증강시킬 것입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국이 세 가지 반드시를 명기하고 빛나는 역사의 새 장을 힘써 펼쳐 나아가자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최근 세계 각국 정당과 정부 지도자들이 중공조항과 습금형 총소기에게 축전과 사안을 보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영도해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중화민족 발전사의 빛나는 장을 엮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용도 아래 중국 인민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 건설과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위한 노정에서 계속 빛나는 업적을 쌓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도네시아 대인도네시아 행동당 총주석 프라보오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이끌고 빈곤 해탈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는 대인도네시아 행동당이 본받아야 할 본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디브 인민국가대회당 지도자인 무이즈 대통령은 인민국가대회당은 중국 공산당과의 오랜 친선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며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정세에서 양당 간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정의발전당 주석 에르도안 대통령은 세계 안정과 번영을 위한 습금형 총소기 창의와 염원을 높이 평가한다며 정의발전당은 중국 공산당과의 당적 교류를 밀접히 하고 양국 협력의 심층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팔레스티나 해방기구 집행위원회 주석 아바스 대통령은 민족의 합법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팔레스티나 인민의 정의로운 사업을 장기적으로 확고하게 지지한 중국의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호적인 중국이 더 큰 번영을 이루고 중국 인민과 중국 공산당이 부단히 새로운 진보를 이룩하길 기원한다고 표했습니다. 케냐 연합 민주동맹 지도자인 루토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이룩한 성과는 글로벌 남방 국가로 하여금 자국의 발전과 관리에 대해 건설적 사고를 하게 했다며 케냐는 변혁 성장의 길에 대한 의지를 더욱 다졌다고 표했습니다. 벨라루시 루카셴코 대통령은 습금형 총소기가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 도상국의 역할을 증강하며 보다 공정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데 요소하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인솔해 민족 부흥과 강국 건설의 길에서 새로운 성공을 거두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세르비아 모치치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보여준 불굴의 투쟁 정신은 평화 발전,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철같이 튼튼한 우정을 갖고 있는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우루 아디앙 대통령은 지난 105년 동안 중국을 이끌고 괄목할 만한 변혁과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 중국 공산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국가 번영과 인민 행복을 위해 큰 기여를 했다고 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민공정당 주석 안화르 총리는 습금형 종속의 령도 아래 중국 공산당은 중화 문명의 자양분을 논리 흡수하고 초월학 이념, 도덕 질서와 유관 역사를 용납시키는 등 문명을 존승하는 중책을 짊어졌다고 표했습니다. 싱가포르 인민행동당 총비서이며 정부 총리인 황순재는 지난 한 세기 남짓한 동안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이끌고 심각한 변혁을 진행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집권 리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누아투 수령당 주석이며 정부 총리인 나파트는 105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이끌고 거대한 변혁을 가져오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표했습니다. 사모아 신앙 통일당 당수이며 총리인 라울리는 습금형 종속에는 시종 강인함과 락관적 정신으로 중국의 발전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 공산당이 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국가 정당과 정치 조직 지도자들이 축전과 축하 사안을 통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1: 향항 특별행정구 정부가 7월 1일 금자경 광장에서 국기 개항식을 진행하고 향항 조국 복귀 29주년을 경축했습니다. 향항 특별행정구 리가초 행정장관, 향항 주재 주황기구 책임자 등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국기와 향항 특별행정구 깃발을 단 직승 비행기가 빅토리아항 상공을 날아예고 해상에서 소방함이 분수를 뿜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향항 주재 중앙인민정부 연락판공실, 향항 주재 국가안전공서, 향항 주재 외교부 특파원공서, 향항 주둔 중국인민해방군 부대 등도 7월 1일 국기 개항식을 진행했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이 7월 1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교섭하에 간접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에서 양해 각서의 관철 문제를 둘러싸고 동결된 이란의 자산을 풀어주고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전을 확보하는 등 의제를 토론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일 관련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강설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류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 령도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브라질 룰라 연구소 실바 주석이 중국 공산당은 경제발전과 사회공정을 계속 추진해왔다고 평가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페루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케이코 후지모리가 페루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 령도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확실히 그렇습니다. 강거 목장해야만이 전당이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당정 군민화 동서 남북 중에서 당이 모든 것을 병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의 병도를 견지하는 중요한 의의는 무엇일까요? 첫째, 당의 병도를 견지하면 근본적으로 당과 국가 위협에 번영과 발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는 신시대에 접어들면서 당중앙이 시기적절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과감히 결정을 내렸으며 분발 진취하고 난관을 극복하면서 전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힘차게 나가며 비바람을 무릅쓰고 많은 새로운 역사적 특점을 가진 위대한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당과 국가 위협에서 역사적인 성과와 변혁을 이루어냈다고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2021년 5월 15일 우리나라 첫 화성 탐사 임무를 맡은 천문1호 탐사기가 화성에 착륙하여 처음으로 중국인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천문1호가 정상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이날을 위해 중국의 첫 화성 탐사과업 총설계사 장영교는 장장 2000여일간의 노력을 경조했습니다. 화성은 지구에 가까운 이웃입니다. 현재까지 화성 탐사선 착륙의 성공률은 약 40%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화성 탐사과업은 화성 순회, 착륙, 순찰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는 더없이 어렵고 위험 부담이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 완성의 배후에는 장영교와 같은 우주비행사들의 10년간 한 우물을 판 노력이 있고 더욱이는 중국 공산당의 확고한 영도가 있었습니다.
6: 우리에게는 26개월마다 한 번씩 기회가 옵니다. 한 번 기회를 놓치면 2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사전에 북경시, 해남성, 운수 부문, 민항 부문들에서 적극 나서 우리를 도와 준비하고 조율했습니다. 만약 힘을 모아 큰 일을 성사시키는 이런 거국체제의 보장이 없고 공산당의 확고한 영도가 없었다면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5: 이같이 오랜 과학연구 공략 과정에서 당 조직은 매번 난관을 극복하는 전투 보루가 되었고 당원들은 선봉 모범적인 인솔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관건적인 순간에 필사적으로 뛰어드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조국을 위해 과감히 우주공간을 상대로 도전장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우주비행사들은 당의 확고한 영도 아래 하나 또 하나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 완강하게 분발 진취할 것입니다. 일련의 대국 종기의 설치와 장비는 당의 영도를 견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안정, 경제 발전, 민족 번영, 사회 안정의 근본으로서 그 어느 때도 동요해서는 안 된다는 도리를 심각하게 천명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당의 영도를 견제함으로 하여 근본적으로 당의 단결 통일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사방에 있지만 핵심은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 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이고 설립된 지 100여 년이 된 가장 큰 막수주의 집권당입니다. 시종일관 단결과 통일, 선진성과 순결성을 보장함으로써 하나의 단단한 강철로 되게 해야 합니다. 단결은 곧 힘입니다. 단결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의 역사와 새 중국 발전의 역사는 우리의 이 대국을 잘 다스리고 우리와 같은 대당을 잘 다스리려면 당의 단결과 집중 통일을 보장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고 당 중앙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이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0: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룰라 연구소 실바 주석이 중국 공산당은 경제발전과 사회공정을 계속 추진해왔다고 평가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뉴스 추적

브라질룰라 연구소 이보니 실바 주석이 얼마 전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새 중국을 창립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건 이래 줄곧 경제 발전과 사회 공정을 추진해왔고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부흥을 위한 중국 공산당의 초심과 사명은 인민 생활의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과 구체적인 조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실바 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내후 외환 속에서 탄생해서부터 불굴의 투쟁 정신을 보여준 장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리정표적 의의가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중국을 진정한 번영과 부강의 길로 이끈 개혁개방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은 중국 공산당의 강인성과 도전에 직면해 끊임없이 스스로 조정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실바 주석은 중국의 빈곤 해탈 실천을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역 발전과 상호 연통을 촉진했고 농촌 지역의 실정에 맞게 발전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직업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경제 발전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실바 주석은 중국의 경험은 확고한 정치적 언약과 전략적 계획을 통해 빈곤 해탈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면서 브라질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자국 실정에 맞춰 중국의 경험을 참고하면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10월 실바 주석은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하남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전면적인 향촌 진흥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실바 주석은 무인기, 스마트 관계 시스템 등 첨단 농업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은 농업 생산 효율을 크게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발전 결책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조치들이 농민들의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보장하였습니다. 실바 주석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발전 사상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깊이 있게 이해했다면서 룰라 연구소는 이런 경험을 적극 연구해 브라질의 빈곤 해탈과 향촌 진흥 정책에 접목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룰라 연구소는 중국 여러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바 주석은 이러한 협력은 국제사회가 새로운 글로벌 발전 경로를 모색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면서 중국은 브릭스를 비롯한 남남협력 기제에 적극 참여해 발전 도상국이 국제 무대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갖도록 조력하고 국제 질서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0: 파도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 엄마, 배가 아픈데요?
0: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1: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0: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1: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0: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1: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0: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페루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케이코 후지모리가 페루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루 국가선거 절차 판공실이 6월 29일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우파 정당 인민의힘 당 후보 케이코 후지모리가 좌파 연합 함께 페루를 위하여 당 후보 로베르토 산체스를 꺾고 페루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51세인 케이코 후지모리는 페루 전 대통령인 알베토 후지모리의 딸입니다. 분석가들은 후지모리의 질서와 안전 공약이 도시 유권자들의 관심사와 맞아떨어진 것이 승리의 중요 요인 중 하나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페루의 경제사회가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고 의회의 대통령 견제도 만만치 않아 후지모리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이번 승리가 라틴 아메리카 정치 구도의 무경화 수세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기간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박빙이었고 치열한 접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올해 4월 1차 투표에서 후지모리는 득표를 17.19%로 산체스는 득표를 12.02%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해 2라운드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페루 선거법상 결선 투표에서는 득표수가 많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6월 7일에 2라운드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23일 국가선거절차판공실의 잠정 개표 결과 후지모리의 우세가 뒤집기 힘든 정도로 굳어졌으나 산체스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결과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개표 결과는 6월 29일에야 공식 발표됐습니다. 두 후보의 표 분포는 도시 향촌 대립 구조를 뚜렷이 보였습니다. 후지모리는 수도 리마 연안 도시와 제외 국민 투표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고 산체스는 남부 고원지대, 내륙, 농촌, 원주민 지역사회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화 지향을 유지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경제정책과 강경범죄 단속을 내세운 후지모리의 공약이 도시 유권자의 경제성장, 사회안정과 부합하면서 선거 승리에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마 산마르코스 국립대학교 알레한드로

메히아 교수는 두 후보의 득표율이 비슷하고 지지층이 팽팽한 데서 유권자 입장에 심각한 분열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지모레의 향후 집권이 다음과 같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첫째, 정치 환경이 지속적으로 불안할 것입니다. 2016년 이후 페루는 8명의 대통령을 교체했고 민생 대통령 중 5년 임기를 채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잦은 정권 교체로 페루는 영구 선거 관리 불가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메히아 교수는 전국의 불안으로 의회의 정치적 주도권이 커진 만큼 신임 정부는 반대파와 소통 협력 기제를 구축해 관리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치안 정세가 장기적으로 심각합니다. 최근 디마, 트루히오, 카야 오항구 등지에서 살인, 납치, 마약 거래가 급증하고 불법 광산 채굴은 마약, 돈세탁과 결탁해 암시장을 형성했습니다. 호지모리는 군경 협력 강화, 국경 통제 강화, 정보기관 확대를 재개하고 인공지능으로 치안에 에너지를 부여한다고 약속했으나 관련 개혁이 기득권을 건드려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도 페루의 경제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의 심화로 북부는 홍수, 남부는 가뭄이 발생하고 연안 해수 온도의 상승이 어군 이동을 초래해 농업과 어업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페루 사회학자 마르티네스는 차기 정부는 자연재해 대응 보건력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이래 에콰도르, 볼리비아, 온두라스,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나라에서 선거를 진행한 결과 우파 공고화, 좌파 퇴조 대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라틴 아메리카 각국에서 우파가 득세한 것은 내부와 외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요인은 경제성장 부진, 민생 개선 지연, 치안 악화로 좌파 집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데 있고 외부 요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라틴 아메리카 우파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심지어 일부 국가의 선거에까지 개입하는 데 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라틴 아메리카 사회 전반의 의식 형태 색채는 짙지 않고 대다수 국민은 고착화된 정치 성향이 없다면서 최근 1년의 선거 결과는 진정한 리념 변화라기보다 정당의 집권 성과, 선거 전략, 정치 전파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아니라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재벌을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1: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갖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2: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3: 저의 라이프 링컬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 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인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인이 돼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4: 지금까지 심층 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이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

0: 바랍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 6시 1분인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가지 질병이나 궁금증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영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덕길장약방은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는 민족의학유한회사입니다. 그리고 전주 연변주 내에서는 감로장약 영업 독점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덕길장약방의 장약이 특징이라 할 때에는 전통적인 장의학 이론하고 현대상업을 결합한 장의학 체계에서 유래한 특색이 있는 장약만 판매합니다. 즉 일반 약방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하기 때문에 약품의 효과라든가 약품의 질이가 현저한 이런 효과로 봅니다. 그리고 장약품의 독창성이라든가 문화적 배경 등 이런 특별한 자연 조건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갖춘 정기화한 장약방으로서 또 치료 과정 환자분들이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지도해드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또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장약품이 다 구조나게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소화계통 질병이라든가 신경계통 질병에서는 불면증이라든가 혹은 심내혈관질환, 변비라든가 두통, 어지럼증, 관절통, 눈질환 등 각종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품들이 다 구조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덕길 장약방에서는 환자분들이 과도한 치료라든가 불필요한 치료를 피면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덕길 치료 과정에 덕길 장약방에 찾아오셔서 또 상세한 자문을 받으시면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주요하게는 여름철에 쉽게 발생하는 이 방광염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은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죠. 이런 덥고 습한 여름에는 세균 번식이 왕성하면서 방광염이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흔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감기만큼이나 여름철 방광염은 여성분들이 흔히 겪는 이런 질환입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네.
2: 예, 저는 예, 빈간이 있었어요. 빈간. 그리고 간 수치가 전에 높다 나가 예, 강경화도 10도 되고 예, 단남도 나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 아침에 일어나면 늘상 거저 예, 몸이 항상 무시감해서 예, 무슨 먹기 싶은 게 하나도 없고 예, 배고픈 줄 모르고 거저 저기 때는 이 조금 힘들면 눈에 피도 설고 그럴 때는 이 옆구리도 켜고 예, 코피도 막 흐르고 예, 이러면서 밤낮이 똑 떨어지고 그래서 온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방송을 통해서 예, 그 주간 전에다 런지망제를 먹은 지 어떤 한 석 달 됩니다.
1: 네.
2: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1: 네.
2: 우선 먼저 예, 밥이 그래서 막 당깁니다.
1: 네.
2: 그리고 나면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영몸이 거뿐하고 정신나고 예.

0: 힘이 나고, 예. 그래서 모든 기름진 음식도 먹지 못하고, 계란도만 먹었는데, 오전에 그래서 막 당긴다. 그래서 예, 병원에 가 검사한 게, 간 수치도 정사해도 너무 많이 도와줬습니다. 예, 내가 강경화 식토라고 이렇게 말할까, 예. 선생님들도 그러는 거 다시 진단해 보자는 이름에 보던 게 그것도 옛날 말하는 그렇게 잘 알기지 않는다는 이름이다. 예,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하고 조금 더 무료 계속 먹겠습니다.
1: 예, 우리 수관 전황 보면은 모든 간병 치료 약을 종합해서 새롭게 발명한 이런 장약입니다. 그래서 국제 발명 금상도 있고 국가 특허도 있고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약품이고 중국 약 사전에 기재된 약품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특별히 병독성 간염이라든가 또 이 간 수치가 나쁜 이 간경화가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관 전환하고 어느 거 같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두 가지 같이 쓰셔. 그리고 석 달을 써쓰고 함해서 나선 다음에 또 장 대표님 한번 가셔. 그래서 상담 받고 그 다음에 약을 또 조합하면 됩니다.
0: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저는 어디 몸에 있었는가 하면 눈이 항상 깔깔하고 무슨 눈앞에 뭐이 시운 같은 뭐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어쨌든 이렇게 정신이 났단 말이에요.
1: 네.
0: 그게 이 선생님 강의도 듣고 그래서 이 지금 강약방에 가서 어느 거 저 사기 받아는 가면 민무 수류의원.
1: 네.
0: 예, 거기다 예 홍화진강원 잘 썼습니다.
1: 네.
0: 그래 이제 지금 먹은 지 이제 한 달 채 아이 됐습니다.
1: 네.
0: 그랬는데 별로 눈이 많이 별로 예, 훤한 것 같고 좋아진 것 같고
1: 네,
0: 맞습니다. 깔깔하고 눈도 뜨기 싫고 이렇던 게 예, 지금 좀 정신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번에 이 활동이 어쨌든 이 민무 수료의관도 저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면 수량도 한 달씩 더 주고 예.
1: 네.
0: 거기에다가 지금 이 홍화 진강만 한 대 먹으니까 효과가 영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바자당 좀 치료를 잘해야 되겠어요.
1: 예. 이 주요하게 눈질병은 간과 관계됩니다. 간열하고 예. 간열하고 그다음 혈열. 예, 몸의 열독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약을 같이 쓰면은 열독 제거하면서 간열도 제거하고 눈이 많이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활동에 지금 이용하시면은 예, 그것도 한계료정 쓸 수 있고, 예. 그래서 508-9929번에 연결하십시오.
0: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나도 요즘에는 뭔가 위가 좀 좋지 않아서 지금 런칭 상주에다가 조주다시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위궤양이 있으면서 그냥 위가 쌀쌀하고 예, 새벽이면 그냥 이거 아리다 했으면 또 괜히 가봐야 무슨 배고프다 했으면 또 이런 그랬을 때다.
1: 네.
3: 그래서 뭔가 뭐 뭔가 새벽에도 자지 못하겠으면 자꾸 쌀쌀한지 그래서 일어나서 물을 다 먹고 먹어야 또 누워서 이랬습니다.
1: 네.
3: 그리고 또 예전에는 위출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그냥 밥을 먹지 위가 조금 먹으면 먹지 못하고 뭐 내분 건 더 못 먹었습니다. 찬 것도 원래 채소를 많이 먹었지 채소 같은 것도 먹어도 위가 차면서 자꾸 알더라 말입니다.
1: 네.
3: 음식값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어 먹고 살긴 살았는데 역시 그래도 요즘에는 너무 안 돼서 특히 장약방에 지금 가서 장대편에서 뭔가 물이라고 지금 두 가지 약 먹고 있는데 한 50 먹은 효과용 좋습니다. 그 생각밖에 효과용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 네.
3: 요즘에 이제 죽만 먹던 거 쌀밥 먹으니까 예, 사람이 많이 부듭니다.
1: 네.
3: 여유였던 것도 막 부들고 예, 기운이 납니다. 땡이 납니다.
1: 네.
3: 어떤 그럴 때문에 다리 매고 그냥 다리도 들지 마서 꾹꾹 막 댕겼어. 어디 멀리 가지 못해도 가사배송 그랬단 말입니다.
1: 네.
3: 깻잎에 어떤 고추 같은 걸 조금 먹을 수 있고 차가운 거 채소 같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1: 어느 약 썼습니까?
3: 런칭 창제에다가 조주 다시 먹었습니다.
1: 예.
3: 굉장히 여전히 위도 아프지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예. 새벽에도 아니 자꾸 잠을 잘 잠도 그러니까나 세 번 깨나던 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여전히 아프도 무슨 완전히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데 뭔가 더 공부를 하자고 내 지금 내일에 가서 뭔가 반대편 돼서 두 문이

0: 많이 근원을 치료한다. 아, 그리고 면역력도 아, 높여주고, 예. 예, 어, 예 그래, 세 가지 같이 쓰셔, 예.
1: 예, 아, 그러겠습니다.
0: 예.
1: 당대표도 갔다 오겠습니다.
0: 예.
1: 네, 예, 감사합니다.
2: 아,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시소에 전주 하나고, 예, 바위 천시향 하나고, 예, 화신 그 후유증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예, 너 그 경우지 1년 전인데 그 후유증을 해서 그냥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머리 힝하면 머리 아프고 잠도 잘 오고 심장도 자꾸 두근거리며 그래서 뒤에서 뭐 자꾸 쫓아다니는 것들이 심장이 영 빨리 뛴다 지금.
0: 네.
3: 그래 나니까 맥이 쭉 빠지고 예. 그래 지금 이 세 가지 약을 예. 어서 한 달 싸워 먹은 게 지금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심장이 빨리 뛰던 게 예. 온정되고 예. 잠을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네.
3: 예. 이래 효과 시대 더 먹으려고 예. 오늘 또 배달 갔어 그런다.
0: 예. 화신 커피에는 한 개 료정이 두 달입니다. 예. 그 두 달 씻으면서 그 다음에 이 장약방에 가서 지도를 받으면서 또 쓰십시오. 예? 이 네. 화신코프이가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이 혈압 네. 조절뿐만 아니라 예? 어지럼증 타거나 또 불면증이 있거나 경추병이 있거나 예? 그리고 지금 노궁실부주 있거나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거나 경력이 감퇴되거나 영양실조 있거나 이런 분들이 다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치수의 전조와 같이 결합해 쓰면서 한 열흘이면은 모두 바쁜 증상들이 해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쓰는 가운데에서 예, 우리 그 약방에 그냥 자문하면서 쓰십시오. 예.
3: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이거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그러면서 잠까지 떵떵하고, 지옥을 타서 올라오고, 그럼 날씨가 추우면, 예. 아, 무릎 관절이 저리고, 여기 다리 내리 아픕니다, 이래.
0: 네.
4: 예. 예, 특히 앉았다 일어설 때부터 영, 영 힘든다. 뭐, 짚고 일어서지. 아, 그러다 내 지금, 차환, 치수호의 전조환, 두재환, 이 세 가지하고 40일을 먹으니까 효과가 좀 알립니다. 예, 다리 그리 무겁고 다리 가벼워지고, 예, 아, 이 저린 증상하고 좀 지어올라오는 게 이거, 이렇습니다. 아, 약이 효과가 빠르지. 나는 이게, 이 약을 좀 더 먹자고 그랬는데, 이거.
0: 예, 그 대합이 용 잘 됐습니다. 이 두재환이가, 아. 예, 스파의 두재환이가 이 풍습을 제거한다. 그리고 아. 이 풍한 습열로 인해서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개선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면서 혈액순환을 시킵니다. 예, 그리고 아. 이 신경세포도 활성화시키고 이 작용 많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같이 결합했으면은, 아, 이 일반적인 그 풍수골병이라든가 또 오래된 풍수골병이라든가 이런 증상 특별히 통증이라든가 마비되거나 저리거나 이런 거 다 해결합니다. 예.
4: 그래 내가 이거 이번에도 또 찾아가 받아봤겠습니다.
0: 그러니까 몇 달을 썼단가?
4: 40일 좀 넘었습니다.
0: 아, 예. 그러면 3개월을 쓰고 그 다음에 찾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또 3개월 쓰고 예, 6개월 예. 정도는 쓰십시오. 그게 뭐 풍수골병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몸의 풍한습이 다 개선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
4: 아, 그래서 예. 예. 잘 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0: 꾸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예, 그리고 방광염이라 할 때는 세균이 요도를 통해서 방광으로 침범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질환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 본 후에 시원하지 않거나 혹은 소변 볼 때 아랫배가 저리거나 요도가 좀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소변 좀 엄중하면은 급성일 때에는 소변에 피가 또 나오는 이런 현상도 있고 소변이 뿌옇거나 또 심한 분들은 이 염증이 많이 알기는 이런 부연 이런 소변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면에서 좀 몸이 불편한 감을 또 줍니다. 그리고 방광염이 주요한 원인은 서의학에서는 면역력 저하라든가 과도한 피로로 봅니다. 하지만 중의학에서는 방광염을 선천적으로 몸이 허약해서 생기는 신장이 허약하고 방광이 습열로 봅니다. 때문에 이 방광이 습열은 여름에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허약은 원기하고 면역력이 저합니다. 지금 우리 같은 연령에서 같은 여름철에 이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나는 왜 걸리는가 이럴 때에는 선천적으로 몸이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몸에 습열이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대하시면 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소변이 온 거에 어쨌든 저리고 잘라 아이가 허리도 아프고 어디 병원이라 얘네 손 화무하면 조금 이렇게 단백이 조금 나간다 이렇게 미녀하라고 망세를 먹은 게 한 어느 두 달 썼는데 소변도 잘라고 가서 두 달 어디 그저께가 검사할까에 단백이 나가든지 이렇다 됐다.
2: 예, 그렇게 효과 좋습니다. 그두 가지 약.
3: 예, 정도 얘기라 약이 좀 좋다든지 감사장이 좋다든지 정말 좋구나 이렇게 생각된다 말입니다. 그래 뭐니까 이게 허리도 예. 허리 아픈 것도 다른 아이랑 사소에 감소됐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이렇게 허리 이렇게 든든해서 소비 잘할까 다리 또 기지성에 그것도 없어서 다리 맥이 난다 말이죠.
2: 다리 붓긴 거라 다 내립니다.
3: 예, 좀 내렸습니다.
2: 얼굴이 붓긴 거라 또 내리고.
3: 예, 발목이 좀 붓겠습니다. 다리는 안 붓기고.
2: 예.
3: 이렇게 거기 좀 내렸습니다. 소비 잘할까. 우리
2: 학생이
3: 조금 더 싸워서 좀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2: 예. 이 스파워의 허즈 리뇨와니가이 열도 내리고 리뇨 작용도 있고 여도도 깨끗하게 하고 부종도 내려오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광염, 여도, 간염, 신염, 부종, 비뇨기 질환에 아주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거기다가 망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변 문제 때문에 계속 몸이 퉁퉁 붓기면서 오랫동안 고생하던 분들도 이 두 가지 약을 쓰고 다 이롭습니다.
3: 예, 예. 하긴 정말 확실히 좋습니다. 좋다 뉴스를 냈어볼까 형 좋습니다.
2: 예.
3: 병원 딱딱 맞게 나는 그 장대표를 가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2: 네, 사실. 맞습니다. 지금 어째 자꾸 가서 보이라 하는가 하면 예. 지금 증상이가 소변 문제 있다 하면 소변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이 환자분들이 이 내세가 있으면서 발생하는 이럴 때는 혈압도 문제 있고 관절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로 다 문제 있습니다. 그래 자꾸 가시라 합니다.
3: 알겠습니다.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방광염이라 할 때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으로 또 넘어갑니다. 우리 1년에 3회 이상 발생하는 만성 방광염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제때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원에 오면은 작년 이때도 나는 이 발작 했는데 또 금년에 이뤘어 하는 분들은 이미 만성으로 된 거 말합니다. 그리고 방광염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종합적인 치료를 받아서 쉽게 재발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에.

0: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런칭 망제하고 허즐리네 완도 같이 있습니다. 그 몸이 너무 이 신장 기능만 허약한 게 아니라 이 그 양이 좀 부족해서 추위를 많이 타는 이런 분들도 지금 우리 허즐리뇨완하고 런칭망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스류르르완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쓴다 할 때에는 효과로 또 더 잘 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특별히 노인분들을 보면은 이 방광염이가 면역력 저하하고 노화로 인한 방광 기능이 저하하고 또 관계됩니다. 예, 그리고 각종 만성 종합증으로도 인해서 방광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듣길 장약방에는 이렇게 기저 질환이 있으면서 특정적인 이런 증상들이 잘 낫지 않는 분들은 종합적인 대응합료법으로서 치료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방광염이가 좀 급하게 저리거나 너무 힘들다 이럴 때에는 서약도 같이 결합합니다. 지금 이 장약에 대해서는 서의들이 관심이 더 높으면서 장약하고 서약을 같이 결합했으면서 원인하고 증상을 동시에 지금 치료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노인 방광염이라 할 때에는 재발도 쉽고 만성화되기 쉽기 때문에 제때에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원인까지 철저하게 치료해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발생했을 때에는 더 힘듭니다. 예, 그리고 노인 방광염은 어떤 분들은 이게 방광염인지 어저는 내세에 있어서 이런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우리 자가진단법이란 게 있습니다. 예, 자가진단법에서 첫 번째가 소변을 하루에 8번 이상 본다 할 때에는 염증, 방광에 염증이 있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밤에 특히 더 마렵고 급한 소변을 자주 봅니다. 이 뜻은 소변 마렵다 하면 참지 못한다 이래는 노인분들이 있죠.
1: 네네.
0: 이것도 여전히 방광염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볼일을 마쳐도 시원하지 않고 배출 시에 소변 누를 때 요도에 쓰린 느낌이 있거나 또 짜릿한 느낌이 들 때는 방광염을 또 고려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혈뇨도 생기고 혈뇨 생기는 분들도 있고 소변 색깔이 탁하거나 혹은 소변에 냄새가 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요즘 같은 이 계절에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소변 보기가 또 힘들거나 혹은 소변에 냄새가 나거나 이런 분들은 덕길 장약방에 찾아가셔서 이 허즐리뇨완하고 런칭망제 그리고 스류르르완도 같이 고려하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방광이라든가 요도에 위치한 이 아랫배 혹은 회음부에서 좀 뻐근한 통증이 느껴진다 할 때에도 방광염을 고려해봐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노인 방광염은 만성화되거나 증상이 또 명확하지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어떤 분들은 고조선 연세가 있어서 지금 나가겠지 이런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1: 네.
0: 때문에 이런 증상에 이미 또 익숙해져서 나는 이런지 오라다 이렇게 익숙해져서 방치하게 되면은 심각한 합병증도 발생하고 전신염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1: 네.
0: 단순히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국부적인 염증, 이 치아의 염증이 있거나 혹은 방광의 염증이 있거나 이래 염증이 있을 때에는 처음에 오랫동안 방치하면은 이것이가 전신염증 혈액을 타고 염증이가 전신에 퍼지기 때문에 제때 국부적인 염증이 있더라도 제때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스파의 허즈리뇨완을 보면은 단순히 열을 내리우고 소염하고 리뇨하는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을 보양도 해주고 신정을 공고하게 해주면서 이런 만성 방광염이라든가 급성 방광염 치료합니다. 특별히 남성분들이 전립선 질환하고 방광염에서 특효인 이런

0: 장애하게 속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허즐리뇨와는 쓰면서, 이 혈당이 조절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혈당도 공제하고 또 당뇨병 합병증도 예방하고 치료하면서 신장이 허하거나 신정기 부족한 예, 이런 환자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합증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별현이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현이에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현이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소첩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희망을 담은 창작 동화가 기다리고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바른 생활 자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한준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밤에 반딧불이 빛을 내는 비밀을 탐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해볼까요? 동요 어깨 동무를 들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기슭 바위 틈에 작은 나무 씨앗이 떨어졌어요. 바위 사이는 햇살도 적고 물도 잘 닿지 않아서 다른 풀들도 자라기 힘든 곳이었죠. 주변 풀들이 여기는 자라기 너무 힘들어 그냥 포기해 라고 말했지만 작은 씨앗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비가 올 때마다 물을 모으고 작은 햇살이라도 받으며 꾸준히 자라나기 시작했죠. 바람이 세게 불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가뭄이 들 때는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고 버텼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작은 씨앗은 키 큰 나무로 자라나 산기슭에서 가장 푸르고 멋진 모습으로 서 있게 됐어요. 작은 나무는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꾸준히 노력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줬답니다.

네, 정말 마음에 남는 의미 있는 이야기죠. 희망을 잃지 않고 끈기 있게 꾸준히 노력하는 작은 나무가 너무나도 멋져 보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푸르른 동산을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바른 생활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평소 책상에 앉아 공부할 때나 텔레비전을 볼 때, 그리고 스마트폰을 볼 때 앉은 자세에 신경 쓰고 있나요? 허리를 구부리고 구부정하게 앉거나 엎드려서 책을 보는 자세는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나쁜 자세로 앉으면 척추가 휘어서 바르지 않게 자라고 어깨와 목도 자주 아프게 된답니다. 또 눈도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도 점점 나빠지기 쉬워요. 그럼 올바른 자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똑바로 펴고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두 발은 바닥에 편안하게 디뎌주세요. 책은 눈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고개를 너무 숙이거나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이런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척추도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할 때 집중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 하나가 우리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오늘부터 스스로 바른 자세를 지키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오랫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앉으면 가장 나쁜 영향을 받는 우리 몸의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공개해 볼게요. 동요 즐거운 우리 생활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오랫동안 나쁜 자세로 앉으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바로 척추입니다. 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한준 친구의 진솔한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한준이에요. 평소 같이 놀던 단짝 친구와 요즘 서먹해졌어요. 작은 오해 때문에 말도 잘 안 하고 같이 놀지도 않아서 너무 속상하고 외로워요. 먼저 다가가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용기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친구와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네, 한준 친구. 소중한 단짝 친구와 서먹해져서 속상하고 외로운 마음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친구 사이에 작은 오해로 마음이 멀어지는 일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다가가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친구한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 난 계속 내 생각만 했어. 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오해가 있다면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풀어나가면 된답니다. 친구 사이는 솔직한 대화와 배려로 더욱 돈독해지는 거거든요. 한준 친구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별이 언니가 응원할게요.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밤에 반딧불이

스스로 빛을 내는 신비한 비밀에 대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여름밤 숲속에서 반딧불이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며 날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반딧불은 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네, 반딧불은 이 몸속에 특별한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물질이 공기 속 산소와 만나면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내는 거랍니다. 이 빛은 열이 전혀 나지 않는 차가운 빛이라서 반딧불 몸에 전혀 해가 없습니다. 그럼 반딧불은 왜 빛을 낼까요? 그것은 짝을 만나기 위한 신호이기도 하고 적에게 자신이 위험하다고 알려서 쫓아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작은 곤충이지만 몸속에 신기한 과학 원리를 품고 살아가는 반딧불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우리 친구들도 여름밤에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면서 반딧불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반딧불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함창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당요 우리는 행복합니다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전역 공생문화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공생교양과 문화관광 융합발전 모식을 혁신해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강을 다루고 변강을 지키고 공고해 하며 단결분진하는 강렬한 함력을 모았습니다.
1: 1일 거행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우리조 당원 간부 군중들 속에서 여전히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조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조민족사무위원회와 손잡고 계열 활동을 펼쳐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우리조에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함력을 형성했습니다. 습금형 총세계는 공색 자원을 잘 보호 활용하고 혁명 전통과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해 광범한 간부 대중이 우량한 전통을 발행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시대의 새 풍모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전역 홍색 문화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홍색 교양과 문화 관광 융합 발전 모식을 혁신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몰입식 홍색 견학, 당성 실천, 애국주의 교양 등 특세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홍색 정신 전승과 민족 단결 교양을 깊이 융합시킴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가곡 정회를 일층 두텁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수립하면서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다루고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함력을 모았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결시 조양천진 대흥촌입니다. 이곳은 중공 동만특위가 탄생한 곳이며 연변 초기 혁명투쟁의 핵심 발원지입니다. 100년 전 혁명이 불식

이곳에서 동만돼지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홍색 향초는 당사 교양, 홍색 기원화, 민속 체험을 일체화한 홍색 문화 관광세 명소로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많은 당원 간부, 사생 대중, 수변 장병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홍색 발자취를 따라 분투의 초심을 되새기며 몰입식 홍색 교양 속에서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여름 태흥초는 홍색 분위기가 짙고 견학 열조가 뜨겁습니다. 마을의 홍색 주제 기치 조각 앞에서 길림성 직업기술학원 사생들과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장병들이 정년이 줄을 서서 입당 선사를 되새겼습니다. 태흥촌 홍색교양기지의 역사전시관에는 진귀한 사료가 진열됐고 생동한 주제 벽화는 분투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담채는 벅찬 시대를 입체적이고 완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설원의 해설을 따라 모두는 중공 동만 특유의 당건설, 군대 건설과 연변 여러민족 대중의 단결에 항일하고 피 흘려 싸운 혁명 역사를 상세히 묘했습니다. 그들은 몰입식 당성 교양과 애국주의 교양 속에서 변강 여러민족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따르고 서로 지켜주며 도와온 가국 정회를 깊이 느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지도원 하인장입니다. 중공 동만 특유 예터를 참관하고 동만 혁명 열사를 되새기면서 혁명 선배들의 간관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영용하게 투쟁한 벅찬 시대를 느꼈는데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과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신시대 소방구조 기동대호의 한 당원으로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면서 시종 변강이 뿌리 내리고 변강을 지키며 여러 민족 대중들과 한 마음이 되어 단결 전진하렵니다. 연변 홍색문화 관광의 진주로서 태흥촌에서는 홍색 자원과 혁명 역사를 깊이 발굴하면서 홍색문화 전승과 홍색 교양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태흥촌 향촌진흥 전문간사 리창입니다. 홍색 관광 자원에 의탁해 우리는 주제 당일 홍색 기원화, 실경 당수업, 민족 단결 선전 강연, 청소년 홍색 실천 등 여러 가지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몰입식 홍색 교양 체험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해마다 각종 홍색 교양, 민족 단결 실천 활동 360여 차례 접수하고 있으며 연 평균 기원화 관광, 당사 학습 대중 연 2만 8천 명을 접대해 홍색 진지를 활 성하고 홍색 문화 전승에 일조하며 민족 단계를 실제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기본 건설 공정병 주제 전시와 여러 민족 아들 딸 피어린 항전 주제 전시청이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전시된 사료와 옛 물품들은 변강 건설자들이 간과하게 창업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 건설하며 한 마음으로 변강을 지켜온 분투 역정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연결 조선족 기업가 련합회 조직위원 김걸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는 5.1대 기본건설 공정병들이 나라를 위해 변강을 개척하고 인민을 위해 건설해온 간관 역정을 직관적으로 묘했습니다. 그들은 당과 인민의 중탁을 저버리지 않고 땀방울과 견지로 변강을 건설하고 발전시켰는데 우리는 이런 사심 없는 기업, 실무 담당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신시대 기업 경영자로서 우리는 홍색 정신을 전승하고 초심 사명을 명기하며 일퇴에 입각해 분발 정진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당 창건 105주년에 헌상하렵니다. 연변 박물관 관장 손미옥입니다. 연변 박물관은 우리 주의 홍색 교양과 민족 단결 교양을 일체화한 종합성 교양 기지로서 관내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 피어린 항전 주제 전시청을 설치했습니다. 전시청에는 수백 점의 혁명 문물과 진귀한 사료를 소장하는 바 전방위 다각도로 배겼는데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당의 령도하에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손잡고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해온 분투 역정을 생동하게 재현해 여러 민족이 서로 지켜주고 도우며 한마음으로 단결한 가국 정회를 깊이 해석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2024년에 홍색 핵심 전시청을 새롭게 승격해 개방하고 250여 점의 혁명 문물을 전시했으며 몰입식 관람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선으로 여러 차례 홍색 주제 전시를 내놓고 류동순의 전시와 홍색 선전 강연 5가지 진입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했으며 온 오프라인에서 표준화, 견학 과정과 특색 사상 정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변은 로형

0: 있는 근거지로서 풍부한 홍색 유적과 생생한 혁명 사료를 보존하고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분투한 홍색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들어주고 항전 역사, 수변 문화, 민족 단결 등 특색 요소를 통합했으며 홍색 교양 기지와 홍색 문화 관광 대상 승격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홍색 자원, 민족 문화, 문화 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을 주동해 홍색 유적의 생명을 불어넣고 홍색 문화를 활성화해 변강 여러 민족 대중이 변강을 지키고 흥성시키며 단결 분투하는 강대한 정신 역량을 응집했습니다.
1: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전조 당원 간부 군중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적으로 청취,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신심을 굳건히 하며 지속적으로 분투해 당의 우량 전통을 부단히 발양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새 장을 힘써 엮어가겠다고 표했습니다. 7월 1일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모두는 초심 사명을 명기하면서 당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시장 질서 수호와 경영환경 최적화의 실무 담당으로 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시장감독관리국 계량처 4급 주임과원 강남입니다. 스푼평 총석의 간곡한 당부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큰 보물을 받았고 더없이 격동됐습니다. 시장 감독관리 부문의 청년 간부로서 저는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리상 신념을 굳건히 하며 스푼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일상 감독관리 사업에 융합시키겠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지도부, 기관 당원 및 소속 각 단위 중간층 간부들을 조직해 대회 실황 중계를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습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큰 고무를 받았다면서 주류 매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연변 이야기를 잘 전해 실속 있는 성과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 주소방구조국 500여 명 구조일꾼들도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백년의 풍우 역정 속에서 우리 당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종 인민 대중의 안위를 첫자리에 놓았는 바 이러한 충성 담당 사심 없는 기여의 홍색 정신은 전체 소방 구조 일꾼들이 영광 매진하도록 이끌고 격려해왔다고 표했습니다. 주 소방 구조국 판공실 주임 왕선영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를 보며 더없이 격동됐고 깊은 고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앞장서 돌진해 더욱 범한된 상태로 화재 예방 통제와 소화 구조 사업에 뛰어들어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서 당과 정부의 나사로움을 전하고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분투하렵니다. 연변 대학 교직원들은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한 후 사상 공감대를 응집하고 변강 고등교육 본직에 입각해 학습 성과를 사업 창업에 강대한 동력으로 전화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 대학 외국어 학원 당위서기 김명호입니다. 스푼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듣고 더없이 격동됐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당 건설 인솔을 학교 운영 및 학원 관리, 인류학과 건설, 인재 양성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홍어 수변 특색 발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는 전국 모범 당지부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건설하고 전국 번복이 학부 건설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당일 각 현시의 당원 간부들은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대회 실황 중계를 진지하게 시청 청취하면서 스푼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했습니다. 용정시 당위 당학교 부교장 김문걸입니다. 당 학교는 당원 간부 교양 양성의 주진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스푼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전체 교수 배치에 전면 융합시키고 수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교수 내용을 갱신하고 교수 모식을 혁신해 당원 간부들의 리론 무장과 당성 단련을 착실히 잘 들어줘

정치 수준이 뛰어나고 능력이 강하며 작풍이 우수한 자질 높은 전문화 간부 대우를 힘써 단련하겠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길 감옥 탈옥 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열사대를 재조직했습니다. 그들은 단호기간 감옥의 수비가 해이해진다는 정보를 탐지한 뒤 행동계획을 확정했습니다. 1935년 6월 7일 17명 용사들은 간수들을 제압하고 적 군간을 격살했으며 무기를 탈취하는 한편 감방문을 부수고 100여 명 수감자들을 구출해 탈옥했습니다. 이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포위를 뚫고 나갔고 소분대는 남아 추격병들을 저격했으며 여러 대원들이 장렬히 희생됐습니다. 최종 근 50명 탈옥 인원들이 항일 근거지에 성공적으로 도착해 항일 대오에 편입됐습니다. 연길 감옥 탈옥 투쟁은 동북 항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탈옥 행동으로서 동만 민중들의 항일 사기를 크게 북돋아 주었으며 동북 항일 사이 빛나는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법치 역량으로 민족사무 지리 현대화의 에너지를 부여하기 위해 주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주민족사무위원회와 손잡고 계를 활동을 펼쳐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으로 민족단결을 수호하는 능력과 수준을 1층 제고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우리 주에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합력을 형성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처음으로 검찰기관의 민족단계를 파괴하고 국가와 공공의 리익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직권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민족사무를 치리하는 데 명확한 법치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주인민검찰원에서는 주민족사무위원회와 연합해 연변주 민족단결진보 법치보장협력제도를 내와 행정감독관리 플러스 검찰 공익소송 법률감독 상시와 협력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구축했으며 검찰기관의 법률감독 직능을 줄선으로 민족 분야 위험경계 해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변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든든한 법치보장을 제공했습니다. 활동에서 주민족사무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전주 량급 검찰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법치선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은 시대발전 대세와 변강치리 수요를 둘러싸고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 배경, 시대적 의의, 기틀체계와 핵심 요지를 체계적으로 해독했으며 민족단결진보사업에서의 검찰기관의 법정 직책, 직책리행 경계와 사업 중점을 해석했습니다. 선전 강연이 끝난 뒤 검찰기관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전문 시험을 진행해 전주 검찰 일꾼들이 법치 방식으로 민족단결을 수호하고 민족 발전에 봉사하는 직책리행 능력을 전면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주인민검찰은 당조 서기이며 검찰장인 리헌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연길 수상시장 신축 대상 건설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길의 대표적 아침 시장으로서 연길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는 옛 시장이 곧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연길 수상시장 신축 대상은 연지파 강반 동쪽 삼꽃거리 서쪽에 위치했고 총 투자는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주체는 3층 건축으로 총 건축 면적이 12,000평방미터입니다. 1층과 2층에는 상가가 들어서고 3층은 도서 간행물 쉼터로 조성됩니다. 건물은 조선족 전통 처마와 문양을 융합해 민속 정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2025년 6월 착공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길림성 도시투자 흥성건설유한회사 부총경리 왕효박입니다. 현재 수상시장 건설 대상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공은 전부 끝났고 대문, 외림면 시공도 전부 마무리됐으며 건축 주체 초보적 검수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마지막 단계 소방 시스템 시험 조정, 경관 조명 배치, 주변 환경 정돈 등 마무리 작업을 전력 추진해 공사가 순조롭게 준공 인계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 능력 등급을 높이고 민생봉사 공급을 최적화하는 중점 대상으로서 연결 수상시장 대상 건설은 현대화 시장 안전규범에 맞추고 본토 시장의 생활정치 특색을 이어가는 도대에서 현대화 상업 부대 시설과 문화관광 기능을 전면 승격시켰습니다. 대상은 안전하고 쾌적한 민생 구매와 관광 소비 시장 공간을 힘써 구축해 조선족 특색 농산물 전시 판매, 본토 민속 음식 체험, 문예휴식 소비, 문화관광 방문을 일체화한 종합성 편민 상업관광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0: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 민속 문화를 체험하는 새로운 창구로 될 전망입니다. 용감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이틀간 우리 주에 두레타는 강수 날씨가 있겠으며 천둥과 번개, 단시간 폭우, 강풍 등 강대류 날씨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는 주로 3일 오후부터 밤까지와 4일 밤에 집중되겠습니다. 각지에서는 단시간 폭우로 인한 도시 침수, 저지대 농경지 침수와 중소하천 범람, 산사태, 지질재해 위험을 예방해야겠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매일매일의 소중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듣는 저 새소리를 내일 또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들은 저 새소리는 우리 생애 가장 아름다운 새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하다고 느끼는 오늘의 모든 순간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엄마 아빠의 말, 푹 잘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 인생이 힘들 때 힘이 되는 명언,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다섯 가지 생활습관, 여름철 면역력 지키는 제철 음식 등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즐거운 라디오 여행 떠나봅시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공부, 재능, 아니면 레이범절. 물론 모두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부모의 대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울지 마라는 말 대신 속상했구나, 엄마가 알아 라고 말해보세요. 아이가 화가 났을 때 왜 화가 났는지 말해줄래?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감정을 부정당하지 않은 아이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다음,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세요. 100점 맞아서 정말 기쁘다 보다는 열심히 공부한 내 노력이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해주세요. 아이가 노력한 과정을 인정받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나중에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작은 결정부터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입을 옷, 간식으로 먹을 과일

일, 주말에 하고 싶은 활동까지 선택의 기회를 자주 경험한 아이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책임질 줄 아는 어른으로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부터 자신의 자존감을 챙기세요.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더 많이 보고 배웁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엄마, 아빠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대화 속에서, 작은 습관 속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오늘부터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뒤척이다 30분,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경험 다들 있으시죠? 수면 부족은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 심지어 우울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과학적인 숙면 방법 6가지를 소개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규칙성입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전문가들은 주중과 주말의 취침 시간 차이를 1시간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취침 한두 시간 전에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2시간 동안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50% 이상 감소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가 최적입니다. 수면에 가장 적합한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입니다. 잠들 때 체온이 살짝 떨어지면서 수면 상태로 진입하는데 방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타이머를 설정하거나 선풍기를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낮잠은 20분을 넘기지 마세요. 낮잠은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분 이상의 낮잠은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게 만들어 일어났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한 수면 관성 상태를 유발합니다. 낮잠은 오후 2시 이전에 끝내며 밤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섭취하지 마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오후 4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은 밤 10시가 돼도 체내의 절반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 커피, 녹차, 콜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수면의 공식을 기억하세요.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일을 하면 뇌가 침대 수면이라는 공식을 잊어버립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세요.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서 조명이 어두운 거실로 이동해 책을 읽다가 졸릴 때 다시 침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웃음이 건강에 좋은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웃으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10분간 웃으면 30분간의 명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웃음은 자연 사례세포의 활동을 증가시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웃고 난 후 몇 시간 동안 면역 글로불린 수치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웃음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여 자연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본 후 통증 내성이 10%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5분이라도 억지로 웃어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하하하 소리내어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몸은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웃는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뇌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크게 한번 웃어보는 건 어떨까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가슴에 와닿는 한 문장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선배들이 남긴 명언들을 모아봤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 글귀들에서 힘을 얻어가세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은 있다. 라마나 마하르시.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순간입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보세요. 새로운 길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별이 빛나려면 어둠이 필요하다. 아인

아인슈타인. 누군가는 이 말을 아인슈타인의 명언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어두운 순간이 있기에 빛나는 순간의 가치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다. 소렌 키르케고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장의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이다. 올리버 웬델 홈즈. 과거의 실수나 현재 위치에 연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옳다. 헨리 포드. 믿음이 현실을 만듭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모든 성공의 시작입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마하트마 간디. 오늘에 충실하면서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행복은 언젠간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든다. 버트랜드 러셸.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새벽이 온다. 토마스 풀러. 지금이 가장 힘들다면 곧 좋은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또한 지나갑니다. 힘들 때마다 명인들의 이러한 명언을 되새기면서 힘내봅시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타인 의식은 우리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진정한 자아를 숨쉬게 만듭니다. 오늘은 심리학이 알려주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포트 라이트 효과를 이해하세요.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타인의 주목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스포트 라이트 효과라고 합니다. 연구 참가자들에게 약간 낯선 옷을 입고 방에 들어가게 한 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옷을 알아챘을지 추정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약 50%가 알아챘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0% 미만만이 알아차렸습니다. 즉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타인은 당신에게 훨씬 덜 관심이 있습니다. 인지적 편향을 인식하세요.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긍정적인 피드백보다 3배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이것은 부정성 편향이라고 불리는 진화적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한 번의 실수나 창피한 순간이 10번의 성공보다 더 크게 각인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편향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과도한 자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세요. 심리학자가 제안한 사회 비교 리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상향 비교가 자신감과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교는 오직 과거의 나와만 하세요. 자기 련민을 실천하세요. 텍사스 대학교 크리스틴 네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불안이 40% 낮고 회복 탄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자기 련민이란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 지금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죠. 거울을 볼 때 자신에게 오늘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

반복하면 뇌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대화하다 보면 항상 어색해져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대화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우는 기술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50대 50 대화 법칙을 소개합니다. 50대 50 법칙이란 대화에서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을 50대 50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자신이 말할 내용을 생각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의식적으로 듣는 시간을 늘리면 대화의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자의 70%는 듣기에 집중하고 30%만 말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좋은 경청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세요. 둘째, 상대방의 이야기에 따라 표정을 자연스럽게 변화시켜주세요. 셋째, 아 그래요?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같은 간단한 리액션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이 세 가지만으로도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어 라고 느낍니다. 질문의 힘. 열린 질문 대 닫힌 질문.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보다는 상대방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을 사용하세요. 열린 질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좋은 질문 하나는 열 마디의 내 이야기보다 더 강력합니다. 공감을 표현하는 PEAR 법칙을 사용하세요. 심리학자들은 효과적인 공감 표현으로 PEAR을 제안합니다. P.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E.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라. A. 경험의 중요성을 인정하라. R. 적절히 반응하라.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네 가지 행동은 관계를 해치는 대화의 4대 독입니다. 비난, 방어, 경멸, 냉담. 특히 경멸은 관계 파괴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라고 합니다. 대화할 때 이 네 가지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개선됩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을 소개합니다. 하루 2리터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지 않으면 만성 피로와 두통이 찾아옵니다. 생수만 마시기보다는 이온 음료나 보리차를 번갈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후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몸을 깨워줍니다. 가벼운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더워지면 움직이기 싫어지지만 아침 30분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햇볕을 쬐며 걸으면서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돼 우울감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로 면역력을 챙기세요. 쑥갓, 상추, 오이, 도마도 등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재료가 제철입니다. 특히 도마도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시원한 샐러드 한 접시가 더운 계절 건강의 기본입니다. 일교차 대비 옷차림을 잊지 마세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낮에는 더운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겉옷 하나를 챙겨서 체온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감기 예방의 핵심입니다. 얇은 가디건이나 셔츠 하나를 가방에 넣어 다니는 습관을 들이세요. 충분한 숙면으로 피로를 회복하세요. 여름의 긴 낮과 짧아진 밤은 수면 패턴을 흐트러뜨리기 쉽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실내 온도를 22도에서 24도로 유지해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숙면은 면역력의 70%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름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로 인해 면역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름철 면역력을 지켜주는 제철 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돼서 여름철 탈수 예방에 탁월합니다. 또한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수박의 붉은 색을 내는 라이코펜은 도마도보다 1.5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는

블루베리만으로도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균작용을 하여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하여 면역 반응을 강화합니다. 하루 두 쪽에서 세 쪽의 마늘을 섭취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최적화합니다. 또한 비타민D가 풍부하여 면역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2회 정도 연어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비타민E가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특히 시금치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아 살짝 데쳐서 먹으면 더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을 여름철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면 면역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네, 오늘 볼 수 있는 파란 하늘과 들이쉬는 맑은 공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행복을 마음껏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오늘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이끌어 독립, 부강, 번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발전과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당 창건 105돌을 축하하며 중국과 중국 인민의 밝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금입니다.

매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돌보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가끔 작은 고민,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시죠. 부부간의 소통, 자녀 양육, 가정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한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인데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 정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알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과학적인 식습관으로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비결인지 지금 시작할게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 바로 아이의 집중력입니다. 공부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거나 행동이 과도하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이죠.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는 과학적인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약칭 ADHD는 아동기에 흔히 나타나는 신경 발달 장애인데요. 주 증상으로는 집중력 저하, 과잉 행동,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학업 성적은 물론 아이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광주 적십자병원 수학과 주임의사 라리병은 많은 부모님께서 ADHD 치료를 오직 약물과 행동치료에만 의존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사실 이 식이요법도 매우 중요한 보조수단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식단은 뇌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신체 대사를 안정시켜 아이의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는데요. 그럼 일상 식단에 꼭 포함해야 할 음식 함께 알아볼까요?

번째,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기본 재료로 뇌의 경계

심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생선, 가금류, 계란, 살코기, 콩 제품 등을 매 끼니마다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오메가3 속 DHA와 EPA는 뇌세포막의 핵심 구성성분으로 신경신호전달 효율을 높이고 뇌염증을 개선해줍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ADHD 증상을 보이는 아이의 뇌전두엽 피질 속의 DHA 수치가 건강한 아이보다 38%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메가3를 꾸준히 보충한 뒤 아이들의 집중력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심해생선, 아마씨유, 호두 등의 오메가3가 풍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셋째 복합탄소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 빵, 과자 같은 정제 탄소화물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밀빵, 현미, 귀리, 고구마를 선택하세요. 이 음식들은 포도당을 천천히 배출해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당의 급등, 급락을 막아주며 포만감을 높여 아이가 단 음식을 찾는 습관도 줄여줍니다.

대체는 주요 미네랄과 비타민입니다. 철,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9는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 수용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아연 결핍은 집중력 저하와 직결되죠. 동물의 간, 살코기, 견과류, 짙은 녹색 채소, 잡곡류 등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여 영양 균형을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네, 작은 식습관 하나가 아이의 성장을 좌우합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식단으로 아이의 집중력을 키워보시기 바랄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을 준비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AI로 숙지하는 우리 아이 이대로 괜찮을까?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들어보시죠.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부모님들의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AI를 이용해 숙제를 하는 우리 아이들 때문인데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곧바로 AI의 도움을 요청해 작문은 순식간에 완성되고 수학문제 답안도 금방 받아오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죠. 아이가 학습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아이가 직접 고민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대신해 주다 보니 많은 학부모와 선생님께서는 아이의 독립적 사고 능력이 사라지지는 않을지 또 앞으로 어떤 지식과 능력을 길러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교육은 전 학습 단계로 널리 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AI는 학생들의 창의적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에 발을 맞춰 국가기술 발전에 더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중소학교 인공지능 통합교육 지침 2025년판과 중소학교 인공지능 사용 지침 2025년판을 발표해 사용 기준을 명확히 했고요. 또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AI가 만든 내용을 그대로 베껴 숙제를 끝내는 습관을 버려야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생성형 AI를 수업을 대체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AI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순히 답을 베끼는 도구로 쓰면 AI는 그저 답안 생성기에 불과하지만 올바르게 활용하면 아이의 사고를 자극하고 창의력을 돕는 든든한 학습 파트너가 되겠죠.

다양한 해결 방향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 해결 방법은 어떻게 나왔을까? 뒷받침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다른 풀이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유도하며 변증법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또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위를 가리고 편견을 바로잡는 능력도 함께 키워주는 게 중요하겠죠.

AI 시대에 맞는 가치관과 핵심 역량을 기르는 건 모든 교육 관계자의 몫인데요. 선생님은 AI로 수업을 최적화하고 학생의 학습 상황을 분석할 수 있고 부모님들은 아이의 숙제 지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는 행정과 교육 업무를 더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 간의 교류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AI가 대화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얼굴을 마주보며 나누는 그 따뜻한 미소와 공감은 담지 못하고요. 답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함께 탐구하며 느끼는 마음의 교감은 재현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가족 간의 대화, 친구들과의 토론, 다양한 사회활동이 바로 아이의 감정과 가치관 그리고 사고가 성장하는 토대입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술을 막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AI와 함께 올바르게 창작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즐거운 음악과 함께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양육 고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많은 부모님께서 아이가 자주 꾀병을 부린다는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한 학부모님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5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분은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 매일 아침이면 가방이 무겁다고 투정 부리고 시험 전 틀린 문제 정리를 도와주려고 하면 아이는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듯 옆에서 휴대폰만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방과 후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떠들다가도 부모를 보기만 하면 몸이 나른하다며 병원에 가자고 하는데 정작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부모로서 화가 나고 무기력한 기분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아이의 행동 왜 생기는 걸까요? 예, 전문가는 이렇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활기차게 놀 수 있다는 건 몸과 마음에 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부모 앞에서만 꾀변형을 부리는 건 부모가 양보할 것을 알고 일부러 보이는 행동인데 이를 일종의 정밀공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본 원인은 잘못된 생활습관과 부모의 과도한 대리 행동인데요. 평소 부모가 아이의 일을 모두 대신해준다고 하니 아이는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아이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아이에게 책임감을 되돌려주는 실용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명확한 선을 긋고 자기 일은 스스로 하게 하세요. 오늘부터 분명하게 가방 메는 건 내일이야. 이제부터 혼자 메야 돼. 라고 알려주세요. 아이가 애교를 부리거나 투정을 부리고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건 내일이고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 라고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방을 맡긴 뒤 자리를 떠나는 게 중요한데요. 기댈 것이 없다는 걸 알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행동하게 되죠. 밥 먹기, 오답 정리, 방 정리, 숙제 검사 등 모든 일을 아이 스스로 하도록 하고 부모님은 대신 해주기보다 완료 여부만 확인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초래된 결과를 아이에게 직접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가 꾀병을 부려 학교 가기 싫어한다면 병원 진료를 본 뒤 의사가 이상 없다고 하면 반드시 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학교에 가도 괜찮다고 하셨으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세요. 선생님과 미리 소통한 뒤 아이를 교실에 들여다 보내고 부모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만약에 학교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집에 머물게 하되 휴대폰과 TV 사용을 금지하고 누워서 쉬는 것 외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도 스스로 챙겨 먹도록 하세요. 잠시 지루함을 느끼면 다음 날부터 자발적으로 학교에 가려 할 거예요.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여기에서 핵심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가 선을 넘을 때 단호하게 태도를 보여 마지노선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가 억지를 부리고 고의적으로 반항하며 부모의 한계를 시험할 때에는 엄숙하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멈춰! 내 행동은 잘못됐어. 나는 네 화풀이 상대가 아니야. 할 말 있으면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마음이 가라앉은 뒤 다시 대화하자. 이 말을 통해 아이에게 불만을 표현할 순 있지만 반항하고 떼쓰는 방식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실히 알려주세요.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아프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잖아요.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지금 책임감을 길러주지 않으면 아이는 평생 의존하고 회피하는 습관을 안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올바른 훈육으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육아 과정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한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는 식습관, AI의 올바른 사용법, 아이의 책임감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용한 생활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때론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 상대방을 숨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깨달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오늘은 한 포기 군자란이 전해준 삶의 지혜, 그리고 모녀 사이의 성장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문화산책입니다. 송련분의 군자란의 인생수업. 딸애가 고중에 입학하던 해 자식을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킨 동료가 이 식물이 우리 집에 행운을 안겨줬소. 당신 딸에게도 같은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오 하며 나에게 군자란을 한 포기 선물했다. 창가에 모인 햇살 속에서 윤기 나는 잎사귀가 반짝이는 군자란은 단순한 실내 장식물이 아니라 딸의 대학 입시를 축복하는 행운의 상징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품게 되었다. 실내 환경 적응력이 일반 식물보다 좋아 특별한 관리가 없이 물만 적당히 줘도 혼자서 잘 자라오라고 하던 직장 동료의 말을 명심하며 나는 군자란을 창가에 두고 적당한 관심은 주었다. 이듬해 따뜻한 봄 햇살이 창가를 적시던 어느 날 나는 군자란의 잎사귀 사이로 주황색의 꽃망울이 얼굴을 살짝 내비친 것을 발견했다. 와, 군자란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구나. 나는 군자란 꽃이 만발하게 피어난 모습과 딸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기쁨을 머릿속에 상상하며 마음이 들떴다. 동시에 나의 관심이 부족해 꽃이 온전히 피지 못할까봐 조바심이 났다. 그때로부터 평소보다 물을 더 자주 주고 영양제도 듬뿍 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군자란의 널따른 잎사귀를 살며시 벌려 속에서 자라나는 꽃봉울의 모습을 확인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가로 달려가 보니 이제 조금 키도 드물한 주황색 꽃봉오리가 누렇게 시들어가고 있었다. 왜 이런 걸까? 뭐가 잘못된 걸까? 속상한 마음에 동료한테 허겁지겁 전화를 걸었다. 그의 답변은 나를 놀라게 했다. 물과 영양분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준 것 같소. 과한 관심에 독이 되었구만 하고 하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들어가는 꽃잎을 바라보다가 문득 고중에 입학한 딸에게 지나치게 간섭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고중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모임에 참가했는데 모두 자식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고중 3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무조건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등 말들로 시끌벅적했다. 오랜 기간 해외에서 일하던 부모들조차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귀국해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나는 비교되는 마음에 조바심이 밀려왔다. 나는 너무 무관심한 부모가 아닐까. 내 태도 때문에 딸의 공부에 차질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자책하면서 불안해졌다. 그때부터 나도 딸한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딸이 괜찮다고 말리는 것도 무시하고 등하교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학교 근처에 월세집을 구했다. 걸어서 10분 거리임에도 딸이 친구들과 함께 걷고 싶다는 것도 마다하고 억지로 차에 태워 등하교 시켰다. 또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지쳐 돌아온 딸이 화장실에 조금만 오래 있어도 빨리 나와서 공부해라며 재촉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신경을 쓸수록 딸은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고 마치 내게서 멀어지려는 듯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나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오랫동안 나오지 않기에 뭘 그렇게 꾸물거리나 하고 잔소리를 했더니 딸이 화장실 문을 쾅 차며 뛰쳐나왔다. 눈에는 빗발이 서 있었다. 엄마,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실에서 숨막히게 공부만 하다 왔는데 친구랑 수다를 떨며 걷는 10분조차 다 빼앗기고 화장실에도 마음 놓고 있지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숨막히게 억제는 거예요? 엄마 눈엔 내가 그냥 공부하는 기계로밖에 안 보여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바락바락 내뱉는 말들에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가슴 한복판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딸의 말과 표정이 며칠 동안 눈앞에서 맴돌았다. 혹시 내가 너무 몰아붙여서 딸 마음에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온종일 걱정만 했다. 창가에 놓인 군자란의 꽃봉오리가 시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내 과도한 관심이 꽃의 독이 된 것처럼 내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딸을 숨막히게 하는 짐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자유롭게 호흡할 공간을 빼앗긴 딸은 이 꽃처럼 시들어가고 있었던 게 아닐까. 어릴 적부터 스스로 해내는 데 능숙했던 딸인데 엄마로서 나름으로 좋은 것을 다 갖춰주려다가 오히려 믿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영양분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군잘 안에 시든 꽃은 마치 나에게 적당한 사랑과 적절한 거리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경고 같았다. 더 큰 실수를 미리 막아주려는 삶의 스승처럼 느껴졌다. 나는 딸에 대한 관심의 강도를 서서히 낮추고 딸의 공간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다.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딸의 의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혼자 등하교하게 하고 가기 싫어하던 보습반도 그만두게 했다. 딸이 하학하고 집에 돌아오면 미소를 지으며 반겼다. 오늘도 수고했어. 너무 힘들지 않았어? 공부는 꾸준히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나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딸은 처음에 당황하며 어안이 봉봉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눈치를 살피며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신중한 거니? 너도 벌써 고중학생이니 엄마는 내 의사를 존중하고 싶어. 딸은 조금 더 용기를 내요. 올해 반에서 129 운동 기념 활동을 하는데 선생님이 나에게 현대춤팀 팀장을 맡기겠대요. 근데 엄마가 공부에 지장된다고 반대하실까 봐 라고 말하며 말끝을 흐렸다. 나는 오랜 기억이 떠올랐다. 딸은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 성격이 활발해서 친척들의 결혼식에서도 멋진 현대춤을 선보이곤 했고 나는 그때마다 뿌듯해서 딸의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공부를 강요했으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취미마저도 내가 박탈하고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걱정할 정도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켠이 저리게 아파왔다. 나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반성한 뒤 말했다. 딸아,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너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공부만 강요해서 네가 춤을 추는 모습을 정말 멋지게 보았는데 네가 하고 싶다면 해도 좋아. 다만 공부와의 균형을 잘 맞춰주면 좋겠어. 나의 답변에 딸은 눈을 크게 뜨고 벌떡 일어나 나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엄마, 정말로요? 나 엄마가 반대하실까 봐 너무 걱정했어요. 딸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들렸다.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서먹한 분위기가 무너졌고 우리는 서로를 포옹했다. 그 후로 딸은 집에 돌아오면 예전처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 자세히 이야기했고 때론 엄마 오늘 공부 너무 힘들었어 피자 한판 시켜줘 하며 응석을 부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는 응, 엄마는 너의 든든한 후원단장이야. 너의 뒤에서 항상 무조건 너를 응원할게 라고 말하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딸은 내가 재촉하지 않아도 스스로 방으로 들어가 공부에 열중했고 성적도 차츰 제자리를 찾아가며 꾸준히 상승선을 그었다. 군잘 안에 시든 꽃은 나에게 사랑에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고 인간관계에서 믿음이 소중한 영양분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다. 딸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행운의 화신이라고 안아온 군잘 안은 나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주었고 나와 딸의 관계를 더욱 성숙되게 이끌어주었다. 동료의 조언대로 물 주기를 적당히 줄이고 영양분도 필요할 때만 필요한 양만큼 주었더니 그 다음에 봄이 되어 두 달이라는 긴 시간이 거쳐 여유롭게 꽃봉오리를 키우면서 드디어 우아한 주황빛 꽃잎을 한껏 펼쳐 보였다. 그 꽃은 단순한 화초의 꽃이 아니라 나와 딸 사이의 관계가 겪었던 시련과 회복 그리고 성숙된 사랑의 결실을 상징했다. 그 이듬해에도 군자랑 꽃은 어김없이 우리 집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군자랑 꽃이 활짝 피어나던 그 여름에 딸은 자신이 꿈꾸던 대학에 붙었다. 입학 통지서를 받은 날 딸과 함께 군자랑 꽃 앞에서 기뻐하며 울었다. 지금도 군자라는 우리 집 창턱에서 해마다 꽃을 피우고 있다. 나와 딸의 관계도

그 꽃처럼 견고하고도 아름답게 이어져 가고 있다. 때론 우리 삶에도 군자랑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어떤 조언일 수도 있다. 그것들은 우리를 때때로 시험에 빠지게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나의 경우 군자라는 단순한 행운의 상징 이상으로 나에게 사랑이란 과도한 간섭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적당한 거리 두기와 그 사이에서 자유롭게 성장하는 여지를 주는 것임을 가르쳐준 소중한 스승이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내가 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지혜롭게 적용될 것이다.

송명분이 글 군자란의 인생 수업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포기 군자란이 피워낸 꽃은 단순한 식물의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과도한 사랑이 빚어낸 시련과 깨달음, 그리고 딸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은 때론 독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 자유롭게 호흡할 공간을 허락하는 것임을 이 글은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시들어 가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군자란이 꽃잎처럼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깨달음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게 피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축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5대 활동이 있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네,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운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청심환은 청심치명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자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전추광 복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를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에 힘든 여러 가지 종합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 경락은 폐 경락을 절대 홀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준다는 것은 심장병 환자들이 보편적으로 범하는 문제가 심폐열이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심폐열이 심해서 그 구체 증상은 일단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구체 학설에 속합니다. 한계 이런 체계에 속한다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림상 주요한 표현은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한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잇습니다. 가래가 성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요한 핵심은 기침을 잘 잇습니다.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지켜보세요. 본인도 지켜보세요. 기침을 잘 잇습니다. 그리고 가래가 많이 생할 뿐만 아니라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칠하죠. 이런 건 모두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중요한 몇 가지 증상 가운데 핵심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초운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입에 냄새가 자기도 모르서 한 두 달, 석 달 그간에 집에 식구들하고 같이 해서 냄새 맡아보라면 아무런 냄새도 없는데 기침을 그렇게 대고 하던 게 기침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가래 뱉는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거의 기침을 기지 않는다는 분들이 한 두 개로 정도 견제한 분들은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제품 초운청심환의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약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우대 정책이 실행되는데요. 3곽을 싸면 1곽을 물어라 드립니다. 그리고 9곽을 싸면 3곽을 물어라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각의 한각은 한 달 반 좌우, 9각의 세각은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지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주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드케 헨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으로서 판매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실 놓고 살 수 있습니다. 배달 전화도 가능한데요.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32-5개 5번 연락하며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나오기 불편하거나 혹은 편리하게 사는 걸 원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전화번호를 332-5개 5번 연락하셔서 직접 앉아서 문전 배달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환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 심장병을 관리하면서 증상에서 많은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른 특점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정심한 그 고용하는 고객입니다.
1: 아, 그래요? 어떠세요?
2: 예, 저는 예전 50대 거의 가까워져가지고 예, 맥이 없어서 예, 저 그 저는 정심한으로 먹는데 기존에는 좀 이렇게 승계람 이렇게 운동하면 얼어 내리고 하면 숨이 계속 차고 예, 그리고 또 잠 잘 못 자고 예, 이게 그런데 이 저는 정심한은 이제 한 3개월치 먹었는데 예, 효과가 좋습니다.
1: 이제 예, 50대가 예. 거의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성들이 예. 40대 말 50대 초가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올 때입니다. 이때 심장병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이때 잘 관리하게 되면 그런 다음에 그 후는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2: 예. 예. 이거 저는 4개월 치료 한 개 요정 다 먹고 계속 먹어도 괜찮지예.
1: 그렇죠. 예. 예.
2: 예. 예. 예. 이게 또 주문하려고 합니다.
1: 예.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인데 지금 정도에 자기 이미 두 번씩 복용해서 괜찮다면 차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하고 한 번이 20알 내지 25알 가운데서 20알 밑으로 떨어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2: 네.
1: 됩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네.
1: 건강기원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좋은 정신원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게 세 개월째 심장에 두 달을 두 개 넣었는데 몇 년이 되니까 또다시 가슴이 키우고 숨을 찾는데 지금은 가슴 키우자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 혈압이 높은 게 이전에 자살을 했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게 지금 잠을 잘 잡니다.
1: 아, 그럼요.
3: 그리고 이빨이 아프던 것도 지금 아프지 않고
1: 예.
3: 입안에서 냄새 나던 게 냄새 나지 않습니다.
1: 예.
3: 회원이 이렇게 해봐도니까 오늘 배달받아 더 쓰다 그랬네.
1: 예, 배달 전화번호 332-5개 5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지금 1년 장례를 좀 잘 됐어요.
1: 아, 그래요. 예.
4: 모든 면에서 내가 좀 효과 많아요.
1: 그래요.
4: 예. 이래서 냄새나던 이거 어떤 냄새나던
1: 거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4: 완전히 없어졌어요.
1: 아, 예.
4: 이건 없어진 지 오래.
1: 오래죠. 예.
4: 그리고 밥 살 먹고, 안에, 설골 안에 4-5번 갔다 왔어요.
1: 예. 심장 약하면 네. 컴파치 하고, 컴파치 하면 심장 약해지고, 네. 그게 호상 영향 주는 기관입니다. 예.
4: 예, 그래서 극상한 거, 3번 한 거 2번 가면 돼요.
1: 정상입니다. 정상. 예, 너무 정상.
4: 밥도 잘하고, 예.
1: 예.
4: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 내일이나 그 난 이 약 오늘도 사자고 그래.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하시게 되면 확실한 효과성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특점이 있어서
4: 네, 부작용이 없어요.
1: 예, 그렇죠. 예. 이미 1년 한 차후 그렇게 견제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예. 부작용이 없다는 거 확신하게 되었지.
4: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아무것도 저번에 좀 어제 바카라 선할까 그래 어제 15일 동안 두 번씩 먹은 게 지금 그 정도
1: 또 눌렀죠. 예.
4: 거의 다 없어졌어요.
1: 예, 이 보험 잡아서는 많은 질병들이 새롭게 또 다시 발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봄엔 특히 가강하는 게 더 필요하니까 예. 선택이 잘 됐습니다.
4: 예, 지금 하루에 두 번씩 먹어요.
1: 아, 잘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
4: 건강하시오.
1: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심장병의 핵심으로 놓고 말하면 부정맥, 실리부칠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심근이라 하죠. 이 몇 가지를 모두어서 심장병 핵심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하나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실리부치가 보통 용허 범위는 1분의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평균 심률은 1분의 60차가 벗어져서 7, 80차 잡으면 됩니다. 벌써 90차 벗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좀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이러면서 너무 늦게 떼서 40몇 차 1분에 너무 빨리 떼서 1분에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있으니까 꼭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말해서 부정맥이라 하게 되어있는데요. 협심증, 신저통 말하는데 심장은 왼쪽 앞가슴에 있게 되어있으니까 왼쪽 앞가슴에 아프면 내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작아진다를 합니다. 근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룩걸까지 아파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심장병이 아니고 다른 문제인가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고 자가 진단 가운데서는 이거 심장병하고 뭔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지만 해도 이제 몇 가지 후에 이런 상술한 증상들은 협심증, 신저통 일종,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행으로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내 들어보게 되면 내 소음 주먹만한 게 내 심장의 크기입니다. 거기에는 판막까지 포함해서 심장 근육은 비교적 눈으로 보는 그 주먹만한 그 크기뿐만 아니라 판막을 포함해서 누가 이 전반 심장 근육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이 심장 근육을 관리합니다. 근데 이 심장 근육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관상동맥이 일단 막히게 되면 어느 정도 막히면 벌써 증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가 하면 중도로 그 이상으로 막혀야만이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중도로 막힌 경우는 관상동맥

0: 절반 40% 그 이상 40 내지 70 이 정도 막혔을 때고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막에 막힌 경우는 70, 90%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70 이상 90% 좌우 100%라는 것은 절대 이것은 뭐 주저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100% 막힌 경우는 중막에 막힌 경계는 100% 막혔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뭐 이 칼슘 하지 않으면 따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다른 그 이식을 해야 되지 심장 이 앞 가슴을 해치고. 그런데 보통 중막에 막힌 경우는 100분제 70 내지 90 막힌 신경을 중막에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0까지 막혔을 경우에는 보수료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료법으로 하게 되면 약물요법으로 하는 건데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죠. 번지품 처음 청심하는 부신몽약 유한예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몽약에 속하는 약 힘이 좋고 희귀약재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초원에서의 약재들은 아주 특수성이 있습니다. 초원이라면 망망초원에서 충분하게 양광을 흡수하고 그리고 기후조건이 저기 총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그 위도가 높고 이런 데서 자란 이런 약초로서 조성된 성분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환을 비롯해서 제가 평소에 제거하는 몇 가지 보조제품 있죠. 이 보조제품은 40대 중후반부터 제일 늦어서 50대 50 미국 발전한 나라에서는 이 몇 가지 제품 50 플러스라고 쓰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50세 그 이상부터 시작해서는 몇 가지 약품은 기본으로서 매일 견지하는 보건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2: 네, 그 심장이 아픈 것도 아니고 답답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전화기 닫지 못하고.
0: 아, 심장으로 인해서 저녁에 잠을 잘 못 잘 수 있습니다. 혹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거는 아닌지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이게 직접 심장병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잠자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잠을 못 잔다 100% 심장병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도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는 분들이 밤잠을 자기 힘들어집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에 있는 분들은 심율이 좀 빠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2: 아, 그건 잘 모르겠고
0: 예. 혈압을 잴 때 그게 나옵니다. 예.
2: 심장이 뛰는 거 거의 만져서 가슴을 만져서 잘 알리지 않습니다.
0: 아, 그런 거 하셔. 혈압 잴 때 그다음 그게 나옵니다.
2: 아,
0: 혈압계를 사시오.
2: 초원 청심환 먹으면 어떻습니까?
0: 초원 청심환은 지금 예시가 어느 정도 계세요? 40, 50 어느 됩니까? 60 어느 대?
2: 아, 50 매치 같은데.
0: 예, 50대. 그러게 되면 이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대학방에 가면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다음은 예, 세곽삼의 한각을 드리게 돼서 제가 생각한 데는 당전에 그 나이에 되면 50대 초반, 특히 남성들이라면 50대 초반에 꼭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건강에 상당한 이상을 초래하는 것 자기도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나이에 되면 바로 심장병, 지금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오기 시작하는 그때에 속합니다. 이때에 되면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다만 한각이라도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세각삼 한각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복용하면 많이 알릴 겁니다. 잠도 잘 오고.
2: 몸이 아이도 와서 내려가기 힘든데 이거 배달해 줄 수 있습니까?
0: 배달 전화번호 있습니다. 33-5입니다.
2: 33-5. 네,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면 안 된다.
0: 아, 그래요? 예, 어떠세요?
3: 예, 나는 예, 저기 심장에 넣지 못해서 저녁이게 다음에 이 약 쓰기 전에 저녁이게 다음에 몇 번씩 깨어났댔어.
0: 아, 잠자기 힘들어졌다.
3: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쓴 다음에 지금 많이 좋아졌었다.
0: 아, 그래요?
3: 예.

0: 나는 신도에 좋지만 왼쪽 가슴이 아프고 뒷좌동이 개우고 이러던 것도 많이 났고
1: 예.
0: 심혈이 100이 넘던 게인데 지금 정사로 80이 됐습니다.
1: 아, 예, 100이 넘던 게 80 됐으면 너무 좋은 효과입니다. 예.
0: 예. 그래서 내가 이 청집을 사는데 저기 청집에 올라갈 적에도 이 약 쓰기 전에는 몇 번씩 쇠됐었어요.
1: 아, 예, 숨이 찼어. 예.
0: 예. 근데 이거 쓴다네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럼요.
0: 어전 예. 녹달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래서 내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예. 시간적인 너무 엄격한 국가성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뇌정을 따라서 견제하는 게 아주 필요할 겁니다. 열심히 잘 쓰시기 예. 바랍니다.
0: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참 정신 안 짐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어떠세요?
3: 예, 뭐, 기분 좋습니다.
1: 아, 예.
3: 예, 이거 먹기 전에 숨이 차서 그저 꼼짝 못했습니다.
1: 아, 예.
3: 예, 그리고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냥 골이 아프지, 골이 무겁지, 그저 정신 없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혈압이 정살로인데 그래도 아침에 혈압 길에서 댕기면 100, 한 30도 되나마나 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1: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3: 예, 용도사. 예,
1: 리상적인 예, 혈압입니다. 리상적인, 예. 정상일 뿐만 아니라 리상적인 혈압으로 돌아왔습니다.
3: 예, 용도습니다. 예. 그래 없으니 지금 밥도 용살 먹습니다.
1: 그렇죠.
3: 예, 소화에 대해서 흥 힘이 들었는데 밥도 잘 먹고 또 입에서 흥 냄새식이 납니다.
1: 예, 그렇죠.
3: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많이 나고 숨이 차는 거는 용 이렇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바깥으로 못 나갔습니다.
1: 숨이 차서?
3: 계단
1: 내리시기 힘들어. 예.
3: 예, 계단을 내려가다가 후들거려서 자꾸 떨기 나서
1: 예.
3: 그리고 구부러서 너희 발이 서울로 다 끌려가지고
1: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3: 예. 예. 그래서 미들이 팔에 사르면서 뭐 바깥으로 못 나가던 게 지금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1: 그래요. 그래야죠.
3: 예. 예. 나가서 두드러도 걸어다니고 영 활동도 잘합니다. 지금.
1: 예. 예.
3: 예. 영 효과 많이 봤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렇게 효과 많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계속 또 먹어야 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제 예. 원래 그 상태에서 지금 회복을 가져오는 계단에 계시니까 그럴 때서 또 끊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도에서 하루에 두 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일정한 시간을 견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3: 예.
1: 예.
3: 예. 예, 그냥 먹겠습니다, 선생님.
1: 아, 예.
3: 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3: 이렇게 말씀합니다.
1: 예.
3: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움직이면 숨이 차고 반드시 누워자기 힘들고 즉 심혈이 고르지 않고 가슴이 늘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혈압이 높아서 이제 왜 어느 분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고혈압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직접 심장 功能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이 정상으로 수축이완한다면 심장이 정상으로 수축이완한다는 것은 모든 심장으로 통하는 이 동맥혈이 혈관이 충분하게 수축이완 정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의 혈전이 뇌에 올라가면서 뇌 혈전으로 되면서 동맥경화를 형성할 수 있는데 100분제 92 심장병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이 해결되게 되면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너무 뚱뚱하거나 이러한 분들이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쭉 하면 뭐 숨이 차고 하품이 많던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품이 적어지고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프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0: 때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 공능이 이상이 있는데 소화가 잘 되지 않는가. 심장하고 소화 공능은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변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드시는 방법으로서 전반 면역계통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모든 순환장애를 포함해서 힘있게 혈액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갔다 왔다 할 수 있자면 음식을 제대로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상동맥이 이상이 있어서 심장 공능의 약화가 직접 위동맥에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가 자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안에 음식을 아침에 내가 8시 반 자, 7시 반 자에 위에다 담았다면 그게 온 하루 동안 위에 담긴 데를 있으니까 부딪히고 억지로 위에다 힘줘서 강태림을 하게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에서 위 동맥에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게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서 소변 차수가 작고 소변에 늘 문제가 생기고 이럴 수도 있는데 심장에서 콩팥에 들어가는 혈액량은 1분의 2근능이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피가 제대로 들어가서 거기 뇌가 돼서 좋은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고 노폐물이 노도를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었는데 이 공능이 심장 공능이 약화로 콩팥 공능이 약화, 콩팥 공능이 약화가 심장 공능이 약화를 부르게 허성 변대성이 강한 이런 장기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분이 말씀 주시다시피 밤중에 몇 번씩 일어나 다섯 번 화장실 놔두다 보면 뭐 하루 종일 잠은 풀치게 되고 이튿날에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고 정신이 흐리고 혈압은 올라가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가 총체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심장 관리가 여러 가지 장기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적지 않은 분들은 소화가 잘 되지 않던 분들이 지금 소화가 잘 되고 원래는 이리적으로 자꾸 소화되지 않을까 위에다 인위적으로 힘줘서 강태림을 하게 돼 있고 입금이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고 치아통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던 분들도 보온 제품을 드시면서 해결 가져오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쉽게 놀라고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발목 그 아래를 해내서 우리말로 말하는 장단지를 하는데 쇼트의 그짝을 해서 부종이 생기거나 혹은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서 올라오고 근육경련을 말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심장 공능과 많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제하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복강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다리를 그 고동맥에 꾸구터 그 상해서 병원에가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서는 전반 검사를 하고 나서 꼭 수혈 하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이 당장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혈액이 있어야 되는데 혈액이 모자란다고 이래서 수혈 하라 하게 되는데 좋기는 그때는 되지만 해도 장기적인 방법 가운데는 칭단바이 도타이, 청단백 도타이란 거 함께 쓰게 되면 조혈 공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0: 개수는 산강 서쪽 높은 강기슭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남쪽으로 흥안과 30리쯤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모두 4,500가구쯤 될까 하였다. 마을은 푸른색 키와 집들로 빼곡했다. 홍군은 수많은 나룻배를 이어 여기에 다리를 놓았다. 홍군 대호가 줄을 지어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주울레와 주덕은 대호 쪽으로 걸어갔다. 부교 들머리는 사람들의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와 말이 힝힝 울부짖는 소리, 어지러운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몹시 우수소했다. 강기슭 높은 곳에는 양끝이 건듯 달린 바람벽에 삼관당이라는 현판을 매단 으리으리한 집 한 채가 보이었다. 몸집이 커다란 군인 하나가 뒷짐을 진 채 그 사당 앞을 서성거리었다. 부교를 건너는 부대를 살피면서 곁에는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다. 조련은 그가 팽독해임을 금방 알아보았다. 그는 참모들과 함께 도우강을 지휘하고 있었다. 팽독해도 주울레와 주덕을 보고 걸음을 멈추더니 원망하듯 말했다.
1: 당신들 왜 이제 오는 겁니까? 올 수 있어야지요.
0: 주덕이 대답하며 주울레와 함께 기슭에 올라섰다.
1: 이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싸우라니 말이 됩니까?
0: 팽독해는 좀 화가 난 듯 말을 이었다.
1: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너무 큰 대가를 냈습니다.
0: 주울레는 깊이 동감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팽독해를 바라보며 물었다.
1: 그런데 박고동지는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습니다. 리덕도 아까 갔어요.
0: 팽독해가 시답지 않게 말했다.
1: 모주석은요? 못 봤습니다.
0: 팽독해가 고개를 저었다.
1: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왕가상 동지하고 락보 동지는? 둘 다 못 봤습니다.
0: 주울레의 눈빛이 어두워지면서 얼굴에 걱정이 가득 찼다. 조덕도 어딘가 조급해서 물었다.
1: 팽동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북쪽에서 하근이 두세 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개자식.
0: 팽독해가 사납게 욕을 해댔다.
1: 금방 림표 서병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힘드나 봅니다. 한 개 团이 적에게 포위를 했답니다. 그중 두 개 영이 포위를 뚫고 나갔다가 다시 적들한테 돌려쌓였다 하는군요. 사상자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 탄의 간부들이 다치고 전사했답니다. 지금은 전화선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0: 남쪽은?
1: 관행에서도 치열합니다. 사상자도 많을 겁니다.
0: 팽덕희는 서남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흥안쪽은 좀 나을 텐데.
1: 백성이는 아주 약해 빠진 놈입니다.
0: 조울레가 웃으며 말했다.
2: 놈은 광수를 지키려는 생각뿐이지요. 홍군이 들어오는 게 싫다면서 장계석에 조항군이 오는 것도 그린다니까요.

0: 들려왔다. 적기가 온다! 적기가 온다! 어느새 비행기 몇 대는 낮게 날았다. 쾅쾅! 곧 귀청을 찢는 소리가 들리더니 부교 양쪽으로 높다란 물기둥이 치솟았다. 다리우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말이 울부짖는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서로 먼저 다리를 건너려고 밀쳐대다가 적지 않은 사람들의 물이 빠지고 말았다. 곧이어 적기가 기관총으로 사격을 퍼부었다. 홍군 전사들이 쓰고 있던 동근 삿갓이 순식간에 물으로 동동 떠올랐다. 어서 저쪽으로 가세요! 백독회는 주덕과 조우례를 북쪽에 있는 버드나무 숲으로 밀면서 아래쪽을 보고 소리를 쳤다. 밀지 말아요. 멈추면 안 됩니다. 비행기가 사람을 잡지는 못합니다. 조울레와 주덕도 강기슬게 서서 손을 내저으며 소리를 쳤다.
1: 동지들 어서 걸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0: 땅에 엎드려 서둘러 숨을 곳을 찾던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히었다. 두두두두 기관총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지만은 하나 둘 주춤주춤 일어났다. 총에 맞은 사람들도 온 힘을 다하여 일어나 서로 어깨를 긋고 절름절름 걸어갔다. 전사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핏자국이 얼룩덜룩하였다. 포연이 사라지자 물 위에는 또 홍군 전사들의 시체와 둥그런 삿갓, 오각비리 달린 모자, 서류와 주황소베트 구역에서 쓰던 종이톤들이 동동 떠올랐다. 팽덕현은 낮게 날아다니는 적기를 보며 욕을 퍼부었다. 개같은 놈들. 그러더니 참모장을 보며 소리를 쳤다. 공격하라는 신호는 왜 보내지 않은 겁니까? 어서 보내세요. 탈 소리가 세 번 길게 울리자 강변에 숨어있던 경기관 총 사수들이 비행기를 겨누고는 사격을 퍼부었다. 적기는 다급하게 높이 날아올랐다. 도강하는 홍군은 더욱 침착하게 걸음을 옮기었다. 하지만 북쪽에서 들려오는 포성이 점점 가까워지는가 싶더니 종소리도 더 자지러지었다. 진지가 남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았다. 팽덕회는 불안한 얼굴로 주울레와 주덕을 보았다.
2: 저 종사령, 어서 부주석과 떠나십시오.
0: 그러자 주덕이 말했다.
2: 원래 당신이 먼저 가세요. 나는 일군단에 가봐야겠습니다.
0: 주울레가 말을 받았다. 그만두세요.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 아니,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0: 주덕이 포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주울레가 더 말을 하자 주덕은 손을 저으며 간곡하게 말했다.
2: 원래 당신이 먼저 요차평에 가세요. 무전기를 설치하고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0: 주울레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팽덕회를 보며 정중하게 말했다.
2: 팽동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오후 5시까지는 이곳을 지켜내야 주황홍군이 모두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모두속과 다른 사람들이 모두 건넌 다음에 몸을 베야 합니다. 후퇴하기 전에 군사위원회 보고하세요.
0: 팽덕회가 노련한 군인답게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받았다. 조울레는 주덕 팽덕회와 헤어져 일행을 거느리고 강을 건넜다. 서쪽에 있는 큰 산들은 모두 자욱한 구름에 쌓여 있었다. 홍군이 광서로 들어가려면 청평계, 삼천계 아니면 타조계 가운데 하나를 넘어야 했다. 이 세 고개는 모두 높고 험했다. 조항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삼천계 쪽으로 전진하였다. 조울레는 앞선 대우를 따라 걸었다. 높은 곳에서는 북쪽

0: 에서 포탄이 터져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연기가 훤히 보이었다. 적들은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다. 멀어야 20리 거리를 사이두고 있었다. 남쪽으로는 불과 2, 3리쯤 떨어져 있는 작은 산등성에서 홍군 3군당과 광서 군대가 맞서고 있었다. 이렇듯 좁다란 동로에서 전군만마가 서쪽으로 지쳐 나갔다. 가장 힘든 사람은 부상병들이었다. 재팽이를 짚고서도 뛰다시피 걸어야만 하였다. 점심 무렵, 조울래는 삼천개 꼭대기에 올랐다. 서쪽으로는 눈앞으로부터 아득한 곳까지 푸른 산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 산들은 하나같이 우중충했다. 산이라면 지난 몇 해 강서에서 적지 않게 누볐지만 이렇게 높은 산은 본 적이 없었다. 동쪽으로 5, 60리쯤 떨어진 삼토에서는 여전히 쿵쿵 포성이 울리고 포연이 자욱하였다. 발밑에 산강이 띠처럼 구불구불 뻗어 있었다.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니 개수나루터에 있던 주왕종대와 군사위원회 종대는 대부분 건너왔고 뒤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흩어진 채 뒤쳐져 있었다. 홍황치와 태평나루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울래는 마음이 좀 놓이었다. 하지만은 뒤따라오던 5군단과 8군단이 건너왔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자 마음이 또 무거워졌다. 강물 우로는 아직도 홍군 전사들의 시체가 떠내려가고 있었다. 주부주석 동지, 여기서 좀 쉬어갈까요? 호위병 홍국이가 물었다. 조울래는 대꾸 없이 한쪽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았다. 검은 신 한쪽을 벗어 흙을 털려고 보니 신발바닥에 다 달아서 구멍이 나 있었다. 다른 쪽 신도 마찬가지였다. 발밑이 왜 딱딱한가 했더니 조울래가 웃으며 중얼거리였다. 아유, 조부수석 동지,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홍고기가 나무랐다.
1: 며칠 동안 신을 못 벗고 잤으니 알 수가 없지.
0: 참 제 잘못입니다. 홍국이 얼른 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더니 주머니에서 집신을 꺼내 조울래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달아빠진 신을 멀리 산 아래로 던지며 말했다. 국민당 놈들아, 옜다, 기념품이다. 홍국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울래와 호위병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모처럼 경쾌한 웃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리었다. 골짜기 아래는 크고 우중충한 숲이 우거져 있었다. 숲 어디선가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암만 들어봐도 무슨 일로 다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조울래는 몸을 일으켜 가까이 다가갔다. 작달막한 키에 도수 높은 안경을 쓴 당주왕 총석의 박구가 얼굴이 벌게 진 채 몹시 흥분해서 서 있었다. 그 옆에는 한 부상병이 머리와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들것에 누워 있었다. 주왕 직속기관 사람들과 행군을 하던 전사들이 도로 둘레에 모여 기웃대고 있었다. 그 부상병은 달아오른 얼굴로 끊임없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를 지었다.
2: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갈 게 아닙니까?
1: 그런 무례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0: 박고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지었다. 얼굴에 땀이 나서 안경이 자꾸 아래로 흘러내리는 통에 부지런히 주워 올려야 했다.
2: 아니, 왜 무례한 질문입니까?
0: 보상병이 팔을 휘두르며 말했다.
2: 당신은 총석이고 저는 당원입니다. 저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알고 있습니까?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피를 흘리든 목숨을 바치든 다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늦장을 부리는 바람에 우리 团이 깡그리 날아갔습니다. 우리 정치위원과 몇몇 영장들이 다 희생이 됐습니다. 1800명이나 되던 우리 단은 지금 500명도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나는 부상병은 감정이 북받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결국 눈물 범벅이 되어 울음을 터뜨렸다. 작달막한 키에 근시 안경을 건 조한국 서기는 더 참지 못하고 성큼 담가프로 다가섬에 꾸짖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당정이 민주를 짓누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언제 의견을 내놓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의견이 있어도 감히 말할 수나 있었습니까? 보상병이 되물었다. 그는 격분하여 말했다. 좋습니다. 오늘 의견을 말하라니 하지요. 저는 1928년에 참군하여 다섯 차례 반포위 토벌에 모두 참가했습니다. 앞에 네 번은 잘 싸웠는데 왜 당신들이 오니까 이 꼴이 되었습니까? 에? 근거지마저 다 잃지 않았습니까? 보상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구는 싸움에 나선 수탁처럼 목을 쭉 빼돌고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쳤다. 이건 당중을 의심하는 겁니다. 당의 노선을 반대하고 제3국 제당을 반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동지가 다 직계망정이지. 이건 호된 비판을 받을 일이에요. 당장 동지한테 책임을 물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주울레는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갔다.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손을 저으며 말했다. 동지들 어서 돌아가세요. 어서 뭐 구경거리라도 났습니까? 사람들은 주부주석의 낯빛을 살피더니 흩어져 돌아갔다. 주울레는 보상병의 곁으로 가서 조용하면서도 엄숙하게 말했다. 우리 당에서는 누구나 의견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처럼 흥분해서 총서기를 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고는 말투를 누그러뜨리며 물었다. 동지는 어디 소속입니까? 무슨 일을 맡고 있죠? 일군단에서 团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뭐지? 한동정입니다. 한동정. 조울래는 문득 뭐가 생각난 듯 말했다. 그럼 4차 반포위 토벌 때 적군사장 진시기를 사로잡은 부대가 동지의 단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지는 전에 아원탄광에서 광보로 일했지요. 한동정이 고개를 끄덕거리었다. 그러면 참군한 지 정말 오래됐군요. 그런 사람이 이러면은 더 안 되지. 조울래가 말을 이었다. 동지가 말한 것은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항에서 잘 토론한 다음에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일이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이 하는 일과 공산주의 사업에 대해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상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뼈저린 교훈을 얻었죠. 하지만 건너왔으니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의 동력과 바라는 목표가 다름에 따라서 다양한 인상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을 그린 수필 몇 편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선 씨의 수필 불우합통에서 주운 도를 감상해보겠습니다.
1: 불우합통하에서 주운 돌, 리혜선. 연길 도심의 불우합통하는 강변 공원으로 탈바꿈을 하더니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잃었다. 말 그대로 자연강이 아닌 인공공원이 됐기 때문이다. 어느 날 도심 밖에서 자연의 모습이 많이 남은 불우합통하를 만나니 무척이나 반가웠다. 옛날에 진주를 채집하던 포주하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위가 있고 조약돌이 있고 모래불이 있어 이 조화로운 사중주가 좋았다. 다른 물길을 따라가다가도 어느 물길목에서 만나 서로 합치고 작은 물길에서 흘러가는 물은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큰 물길에서 흘러가는 물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가담가담 여울 소리도 섞여서 서로 다른 소리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낸다. 다양한 지리 환경 때문에 다양한 소리를 내는 물소리가 좋았다. 푸른 이끼가 보이는 바위도 좋았다. 운동화 밑바닥으로 자갈밭이 발바닥을 짱짱 마사지하는 느낌도 좋았다. 신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가끔은 신을 벗고 몸을 휘청이며 털어내는 느낌도 좋았다. 무엇보다도 모양이 다양한 돌멩이를 보니 더욱 좋았다. 가끔 마음에 드는 돌을 주었다. 하나 둘 줬다 보니 무거워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남기고 다른 것은 내려놨다. 그 대조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돌이 없는 사실을 알아채고 괜히 감상에 빠져들었다. 사람만 인생이랴. 돌도 석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라는 생각을 했다. 돌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랴. 또 저렇게 모양이 다른 것으로 깎이고 닳고 풍화되면서 자연의 조각을 받은 것이 어찌 쉬웠으랴. 불우합통하가 자연의 선택에 적응하며 자신의 모습을 만들었듯이 돌도 불우합통하의 선택에 적응하며 그 어느 돌과도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결이 닿을 때마다 자신을 갈고 닦고 파도가 칠 때마다 뒹굴고 엎드리며 홍수가 칠 때마다 몸을 도사리고 적응하면서 그런 모습이 됐을 것이다. 문득 부모님과 우리 자매를 떠올렸다. 부모님의 인생이 저 불우합통하라면 우리 네 자매의 인생은 저 돌들이 아니겠는가. 같은 불우합통하에서 살면서 같은 햇빛, 공기, 물결을 받으면서도 똑같은 모양이 없는 저 돌들. 그렇게 우리 형제도 같은 부모님 쓰라에서 자라면서 각각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 2006년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중국 작가 대표단 일원이 돼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다. 우리 대표단은 유명한 작가 장자룡, 장항항, 리경택, 류건희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일중우호협회의 중국 전문가들, 대학교의 중국어, 중국 문학 분야 교수들과 함께 좌담회를 갖게 됐다. 그때 나의 발언 요지는 부모의 콤플렉스가 자녀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과 문학에서의 반영에 관한 것이었다. 아마도 나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공동 관심사였던 것 같다. 상상외로 반응이 좋아서 꽤 많은 대화를 했다. 이 문제는 내가 장편소설 빨간 그림자를 쓰면서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했다. 우리 내 삶에는 불화통화의 물결과도 같은 부모님의 똑같은 영향권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불화통화의 서로 다르게 생긴 돌처럼 인생 또한 제각각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를 통상적으로는 붕어빵이라고 비유하지만 그것은 겉모양뿐이다. 속에 다 같은 팥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 까닭이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반려를 잃은 사건과 첫 아들을 잃은 사건이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 지질이 눌러오는 생활의 억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패가 필요했다.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이 두 사건이 튀어나오곤 했다. 상황은 대충 이렇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 신혼 1년 만에 반려를 잃었다. 두 분 다 전반려를 끔찍하게 사랑했다. 어머니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이 말을 달고 사셨다. 사람도 똑똑하고 연길에서 두 번째로 잘났다고 하면 서러울 것이니라. 아버지는 워낙 과묵하셔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전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내가 다 성장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뒀던 80년대의 어느 날 아버지는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처음으로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 그때 나는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 그분이 고왔습니까? 고왔지. 그렇게 고운 사람은 없었느니라. 내가 좀 언짢아서 우리 어머니도 고운데 그럼 아버지는 정말 고운 여자복을 타고났은다에 그런 모양이다. 두 분 다 이러하였으니 비록 운명에 의해 부부로 살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자신의 전 반려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 균열 자체가 우리 자식에게는 상처였다. 어머니는 과묵한 아버지와는 반대로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영옥이 오빠는?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를 졸졸 외울 수 있었다. 그 이야기가 나올 때면 언제나 생활에 힘든 일이 닥쳤을 때였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어머니의 원망처럼 들렸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우리 자식에 대한 원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 아버지도 힘들 때에는 전 부인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현실을 헤쳐나갈 수 없을 때면 흔히 이를 해소할 방어 기제가 발동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건은 당신들의 첫 아들 동원이를 복막염으로 잃은 사건이다. 엄청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다. 아버지는 역시 한 번도 당신 입으로 아들을 떠올린 적이 없었다. 속으로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늘 떠올렸다. 우리 동원이는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뒤의 내용을 졸졸 외울 수 있었다. 이 사건을 말씀할 때의 그 리면에는 항상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위기감이 있었다. 큰 집, 작은 집 모두 아들이 넷, 셋이 있었고 유독 우리 집만 아들이 없었다. 딸만 넷이었다. 할아버지의 인내심은 나의 언니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넉넉했다. 우리 마을 사투리로 죽던 찌트러기라고 이름도 벼슬관자에 한산리씨 여자돌림자 옥을 따라 관옥이라고 지어주셨다. 그러나 둘째인 내가 태어나자 그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유독 우리 한산리씨 돌림자를 하사받지 못했다.

사도주임이 수양딸을 삼겠다며 지어준 이름이 혜선이다. 셋째가 또 녀자였다. 그때는 할아버지도 기력이 많이 쇠하셨는지 화는 내시면서도 이름은 지어주셨다. 돌림자 한자 달랑 오기였다. 넷째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먼 길을 떠나셨다. 또 딸인 줄을 아셨더라면 아마도 기절하셨을 것이다. 남존여비의 시대는 대개 물질 문명이 후진 때라 남자의 뚝심이 없이는 살기 힘든 일이 많았다. 할아버지의 태도가 그러하셨으니 어머니가 당시에 받은 억압이 얼마나 심했을까. 당시에는 딸만 나오면 다 여자가 박복한 탓으로 돌렸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질이든 압력이 오면 능동적인 방어기제가 발동된다. 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게 아니라 잃었다는 것이 무기였다. 어머니는 시집으로부터 오는 압력, 생활에서 오는 압력을 아들의 죽음과 연결시켜 떠올렸다. 그 이야기에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었다. 우리를 겨눈 화살도 있었다. 똑똑한 거는 다 죽고 묵각지만 라는 말이 가끔 나왔다. 가끔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그 뜻을 알아챘다. 그 경우는 대개 우리 중에 누가 잘못했거나 어머니가 딸만 낳으셨다고 차별을 당하셨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였다. 동원이란 이름이 지칭하는 함의가 우리에게는 큰 상처였다. 우리는 부모님의 슬픔 속에서 묵묵히 성장했다. 그러다가 사춘기 반항기에 와서는 생각이 달라졌다. 이 두 사건 모두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특히 오빠는 본 적도 없고 딸만 낳은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개 사건으로 상처를 받는 것에 반발했다. 부모의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대물림 됐다. 방어 기제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도 작동됐다. 불화통화가 자연의 선택을 당하고 또 자연의 선택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응해왔듯이 우리 부모도 천재지변이거나 어려운 일에 힘없이 당했을 때에는 방어 기제가 발동돼 그 압력을 해소했다. 그 파동이 자식에게로 전달됐을 때 자식 역시 방어 기제가 발동돼 각기 최선의 행동으로 그 억압을 해소했다. 그렇게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 네 자매는 불화통화 물결 속의 돌멩이처럼 각기 다른 인생길을 나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달라졌다. 언니의 선택은 복종이었다. 언니는 항상 부모를 속썩인 적이 없었다. 집안의 권력층 구조에서 언니는 부모 밑에 중층 간부, 사무국장 신분이었다. 부모에게는 훌륭한 딸, 동생들에게는 훌륭한 언니였다. 어머니가 외지로 일하러 가신 뒤면 언니의 역할은 더욱 컸다. 겨우 나보다 두 살이 더 많았다. 그러나 역할 분담에서는 언제나 나보다 열 살 더 많은 것 같았다. 열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도 개학이 오면 우리 동생들의 바지를 모두 뜯고 뒤집어 미싱에 박은 다음 까만 물감을 들여 새 것처럼 만들어 입히곤 했다. 소풍철이면 그 작은 손으로 밀가루 기름떡을 만들고 반찬을 해 새 동생의 도시락을 싸주곤 했다. 시집간 후에도 집의 모든 일은 언니와 형부가 도맡았다. 동생들의 일도 언니는 언제나 자신의 몫처럼 생각했다. 부모에게 언니는 아들의 대리인이었고 우리에게는 오빠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언니에게 기댔다. 그래도 언니는 한마디 불평이 없었다. 어머니가 하도 언니를 집에 호출하니 어느 날 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감옥에 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지금도 내 귓가에 남아있다. 나는 둘째였으니 언니처럼 힘들지는 않았다. 공부를 잘해서 부모에게 남의 아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드리는 것이 꿈이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작가의 인생을 살았다. 셋째는 우리 네 자매 중 키도 가장 크고 얼굴도 가장 크다.

항상 예뻤다. 보는 사람마다 에구 저 체격 저 인물에 하나 좀 달고 나오지 그랬느냐 라고 했다. 그것은 셋째 무의식에서 깊이 뿌리를 내렸다. 셋째는 성격도 활동적이고 무슨 일을

20의 아들이라고 올리쳤다. 그 칭찬은 더욱 그의 아들적인 역할을 부추겼다. 사회에 나오자 곧 음식점 미장원도 운영했고 백산호텔 프런트 매니저도 했고 무역도 했다. 돈을 크게 벌어서 이 집의 경제 기둥이 되겠다는 게 목표였다.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넷째는 결혼 수십 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어머니는 부모를 모실 수 없는 딸만 낳은 것이 한이었다.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 부모님의 따뜻한 소모시 되었다. 대꾸 한번 하지 않고 효성을 다했다. 나는 어머니의 최후 3년만을 모셨지만 넷째는 어머니가 90세가 되도록 모시고 살았다. 제부 역시 그러는 아내를 이해해주고 따라줬지만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넷째는 직장에서도 여러 직무를 훌륭히 수행했고 아라수는 번역가로 성장했다. 어머니는 밖에 나가면 우리 딸들은 아들보다 낫다라는 자랑을 입에 달고 사셨다. 그것 역시 우리 네 자매의 분투 목표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늘 곱게 차려입고 우리 네 딸과 네 사위, 손주들까지 총동원시켜 줄느러니 거느리고 동문이요, 계산툰이요, 안도요 하며 친척 나들이를 다녔다. 어머니는 남들에게 아들보다 더 나은 딸을 두었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의 콤플렉스에 길들여졌다. 부모님의 붕어빵이면서도 손은 다른 각자의 인생을 걸어갔다. 어찌 우리 네 자매뿐이랴. 부르하통화의 물결 속에서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돌처럼 세상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렇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삶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개개인의 삶의 동력이 다름에 따라 다양한 인생이 만들어질 뿐이다. 불화 통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는 돌멩이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작자는 같은 부모술에서 자라나 다른 인생을 사는 자식들을 부르하통에서 뒹구는 도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돌들은요, 부르하통하의 선택에 적응을 하며 그 어느 돌과도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면서 자기네 형제도 같은 부모님 쓰레에서 자라면서 각각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에게 가장 합당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었나요?

이어서 최균선 씨의 수필 못생긴 나무에 걸어둔 잡념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못생긴 나무에 걸어둔 잡념 최균선. 산에 가면은 늘 미끈한 나무보다 아픔을 먹고 어렵게 자란 못생긴 나무에 더 정이 걸린다. 보잘것없는 못생긴 나무가 저 큰 산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릿하다. 사람들이 귀염귀석에 찬탈할 때 험한 바위 틈에서 용케도 살아남은 나무가 내 심원을 바로잡는다. 바람에 함부로 내던져져서 저 바위 틈에 언제 움트고 뿌리를 박게 됐는가. 무색한 수리막으로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바위 위에 위태롭게 자란 못생긴 나무 한 그루, 사나운 비바람 속에 자라며 눈보라를 이겨온 나무다. 바위에 짓누리는 그 억압이 과연 무엇인지 알 것 같다. 홀로 산을 지키는 나무는 바위하고만 대화를 하면서 살아왔으니 스스로 하늘을 지르는 낙낙장송이 아님을 알면서도 홀로 서기를 하여 왔으리. 자신이 키워가고 있는 꿈을 먹으면서 살아왔으리. 다른 나무들이 겪지 못한 역경을 이겨왔기에 다른 나무들이 볼 수 없었던 새의 잔등을 보면서 컸을 게다. 못생긴 나무는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 찬 저 세상보다도 청정한 무주 공산의 아침이슬을 머금고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을까. 부러운 것이 없이 그러는 동안에 이 산에서 하나를 배웠을 게다. 하나의 목숨으로 일편단심 마음속에 묻어둔 청산도 뒤틈없이 하나였을 게다. 아픔을 이기고 고통도 삼켜온 나무이지만은 자신을 이기지 못한 것은 아닐까. 바위에서 악착스레 자란 나무를 차가운 나무라고들 하더라만 차가운 나무에 못생긴 그 모양 때문에 더 많은 눈길을 끄는지도 모른다. 차가운 나무는 베어지고 끌려내리는 수많은 형제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정이 못 이겨 차가운 나무에 참된 시가 있고 선경의 그림이 있다. 차가운 나무, 못생긴 나무의 뜨거운 사랑이여. 새벽녘 찬바람이 꿈을 깨면 참이슬 한 모금 머금고 밝아오는 아침에 나름대로 기지개를 켰을 게다. 못생긴 자신만큼 홀로 서기에 본보기로 되어 못생긴 그대로 홀로 푸른 산을 지키니 외롭지 않느냐. 나무에 기대앉아 나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싶다. 산사나이는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하던 선인들의 얘기도 깡그리 잊은 채 이 산에 뿌리 내리게 된 이야기랑 목숨과도 바꿀 수가 있는 그 존재의 이유와 의미랑 아침 몽몽한 안개 속에서 겨우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또 햇살과 함께 밝아져오는 잎새의 흐느낌도 듣고 싶다. 속 깊이에서 무언가를 꿈틀거리고 있는 것도 느끼고 싶다. 가진 것 하나 없고 보잘것없는 못난 나무, 다른 나무들처럼 어엿한 자태도 없고 무성한 잎사귀도 없음에 장래 기둥감이 될 자신이 아님을 슬퍼하지는 않았을까. 못생긴 나무가 산을 통째로 바친다는 진솔한 내용의 시집일지 어이 알랴. 산만을 알고 산만을 지켜왔던 못생긴 나무, 산을 선택한 몸이고 산에 선택된 몸이기에 아마 가진 것은 산의 넓은 품일 게다. 못생긴 나무, 산의 공기처럼 정신하고 극한 잎내엄이 폐부에 스며들어 주었다. 새소리도 더욱 귓맛 좋고 산속의 겨울물도 전보다 더 달콤하다. 그날 이후 나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봉우리 하나 더 넘어 못생긴 나무가 선 그 바위를 누가 부르는 듯 누가 기다리는 듯 허위 단심 찾아가기 시작했다. 산을 지키는 나무들은 결코 잘난 나무들이 아니다. 잘난 나무는 일찍 베어지지만은 못난 나무는 못난 탓에 끝까지 남아 푸른 산을 지키고 있다.
나물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허리 굽어질 못난 나무가 푸른 산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눈물겨운가. 나도 못난 나무가 되고 싶다. 고향은 자고로 고향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굴에 깊은 저을 가진 못나고 미련한 자들에 의해 고향이 지켜졌다. 너무 못생긴 탓에 저 큰 산을 저렇게 틈틈없이 지켜서 나무처럼. 산의 잡목들을 하찮게 여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실제적으로 산을 지키고 산사태를 막고 산홍수를 말리는 등 녹색댐의 역할은 잡목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 못난 나무가 없는 산은 골짜기가 없는 산을 찾는 것과 같을 것이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속담에는 오묘한 인생 천리가 처세의 묘리가 담겨져 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더 많은 것일까? 아니면 바보가 더 많은 것일까? 암투와 이기로 시끌벅적한 인간 존에는 잘난 사람이 더 많은지 모른다. 가령 가장한 바보들이 있다면은 그냥 바보들로 부어서는 아니 될 일이다. 박학다제하고 명지하던 정판교가 난득호도라는 절창을 내놓았을 때는 이만저만한 숙고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어리석은 채 얼떨떨한 채 하는 사람은 바보일지라도 거룩한 바보들이다. 바보끼리 대화를 하면 편안하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과 간능한 사람과 이를 도모하면 파탄날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는 오묘하기 그지 없다. 쾌적하게 살고 싶으면 방법이 있다. 바보가 되면 된다. 적당히 속아주고 적당히 넘어가주면 된다. 바보 같은 수화가 되면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 그러나 너무 똑똑하면 도무지 정문의 사다리를 끝까지 오를 수가 없다. 험난한 인간 세상을 헤치고 나가는 비결은 큰 능력을 나타낸 데 있지 않다. 너무 드러나서 먼저 썩는 석가래가 되지 않으려면 매사에 근신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면 흥

하고 그 역하면은 폐망하게 하는 칼자루를 쥐고 있고 그것을 능란하게 휘두를 줄 안다. 나는 오늘도 못생긴 나무처럼 살아간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살아간다. 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며 질그릇에 금은 보배를 담듯이 나의 못생긴 운명의 그릇에 나름껏 개어내는 정신적 보물을 담으면서.

그래서 책자는요, 정직하고 우직하게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산을 지켜선 못난 나무의 비유로 하면서 비록 눈앞에 이익에 흔들리는 약삭빠른 일부 사람들처럼 소총명하지는 않지만 제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울고둔 인간으로 되리라는 각오를 나타냈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운명이 달라도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만 말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개척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아버지의 고향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오신 아버지. 그분이 걸었던 고향길에는 어떤 추억과 어떤 그리움이 담겨 있을까요? 배소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구련옥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고향길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같은 책상을 나누던 그 친구,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함께 하던 그 얼굴,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그 시절, 여러분은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를 말입니다. 김철아 작사, 장영남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동생을 보듬어주던 그 손길, 야단치시면서도 걱정 가득했던 그 눈빛.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가슴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그리운 얼굴, 바로 누나입니다. 리금덕 작사 남희성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누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기적이 되는 순간이 있지요. 김인덕 작사, 김미란 작곡의 량순아 가수가 부른 그대는 나의 기적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명견라디오 소선호 요소종합 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결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소선어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소선어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노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꿀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MP 더불어 세신이로 그리고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은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우대활동은 며칠 진행하지 않은 우대활동에 속하면서 특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한 가게 498원인데 15각을 사면 15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또 그 세신이로는 10각에 10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명서방은 12각에 12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도대체 홍남강 치료이기란 게 뭐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지게 되실 겁니다. 우리 지금 홍남강 치료이기는 홍광 치료이기 두 배의 효과를 본다 이렇게 얘기 설명서에 저희들한테 위탁이 왔습니다. 그럼 무슨 효과를 보게 되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면역계통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세포의 새로운 아주 활성화를 촉진시켜주는 새로운 세포가 우리 노년에 들어와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게 더디고 낡은 세포가 빨리 떨어지게 되는 탈락되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노폐물을 쭉쭉 빠지게 하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면역계통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종양세포가 나거나 암세포가 나는 것도 그것도 유전인자가 돌변하는 그 제길에 바르셔 놓는 이런 역할까지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600 내지 700남이 그 파수를 주파를 이용해서 우리 세포에 착착착착 쉽게 뚫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이걸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정상 공능을 유지해주게 돼 있고 특히 남성들이 전열선, 전열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콤파포이다 이거 딱 그게 그 고중소 이렇게 그게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새로운 세포, 새로운 대사를 이용해서 내가 젊었을 때 그 기분으로 돌아가는 심지어 암세포가 나가는 것도 그것도 억제 공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게 그 모든 공능을 비뚤게 나가는 거 바로 잡아서는 이런 그 좋은 홍강과 남강 이걸 이용해서 우리 지금 인류가 장수를 보증하는 데 새로운 계기를 풀어주는 좋은 이력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파라는 것은 립자입니다. 벌이 얼샹싱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파리 그 두 가지 상태로 가는 게 되어 있는데 이게 파는 거 광파로 되어 있는데 이 광파는 일종 립자다. 이 립자는 우리 세포에 빨리 투과 됩니다. 600남이 내지 700남이 이런 그 작은 광파를 이용해서 빨리 침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세포를 모든 머리끝부터 발

0: 끝에까지 5장 6부의 세포는 모두 세포로 조성되는데 이 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시켜주는 데는 홍당강 치료액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이용하고 약 안 드시면 안 돼.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이거 종합을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저도 전혀 박사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이거, 그냥 그, 녹궁수 부재라서 머리 아프고, 어지럼 찌나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전혀 박사 쓰고 있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부터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 찌아이 납니다, 지금.
0: 아, 그럼요.
2: 예. 그래갖고, 그냥 깜빡깜빡 하면 경력이 없던 게 경력이 또 많이 좋아지고, 그냥 가슴이 홍황하고 불안하면, 예, 전화, 저기, 전화기나 잠 못 자는데, 집 예약 쓴 다음부터 마음이 영 편안한, 잠을 잘 자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맑아지고 예,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0: 그럼요. 예, 예.
2: 예. 그래, 예, 이게 세심히로는 우리 남편이 쓰고 있는데, 예, 우리 남편은 그냥 위 아파서, 예, 소화제에서, 예, 밥 얼마 못 잤었는데, 이 약 쓴 다음부터 위 아프지 않고 하니까, 예, 소화 잘 되니, 예, 밤이 영 마신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2: 예, 계속 이게 전립성 비달려서, 예, 소변복이 영 힘들어 해서, 예, 정말 약은 여러 가지 약 많이 써도, 예, 안 되던 게, 이게 세심히로 쓰고서, 예, 지금 소변형 시원히 잘 나가니 영 살 것 같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예.
2: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활동에 참가하니까, 예, 홍남광 치료 기계를 가졌는데, 야, 이 기계 정말 좋습니다, 이
0: 그렇죠.
2: 기계가.
0: 예.
2: 예. 어디 아프면 어디에 되면 통증이 감 없이 싹 사라지고, 아, 정말 신기한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0: 세포에 빨리 흡수가 되게 돼 있으니까 효과가 빠르고, 비교해서 효과에 대해서 믿음성이 가는 이런 좋은 의료 기계입니다. 이게, 그 어느 큰 병원에 리더실에 가도 이 기계만한 거 쓰게 되면 큰 돈 내야 되는데, 이리 우리 이번에 무료로 쓰게 되었으니까 기회입니다.
2: 예, 그래, 우리, 그, 뭐, 그, 시동생도 울지 왔다가 놀러 왔다가 이 기계 써보고, 소리. 야, 이 기계 정말 이렇게 효과 좋은가, 예? 대보던 게 아픈 부위야, 부부 대보던 게 기계 효과 좋다며. 자기들도 혈지 넣고, 혈압도 넣고.
0: 순환장애를 풀어줍니다. 예.
2: 예. 여러 면이 이렇게 좋지 않은가. 기계도 역시나고, 약도 싸고, 이게 얼마 좋은가 하면, 오늘 지금 전이 박사를 배달받겠다면 그럽니다.
0: 그렇게 하라 하셔. 이번에 기회입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저는 세신 2월 지금 시문인데, 나는, 이게 항상 그래서 손나고, 그래, 그, 소변이 같이 되게 빈번하고, 예. 그래, 어디 출장하다 하면, 잠자리를 가다 하면, 정말, 이게, 골머리 아프다만 합니다. 벌써 어디가 주수할 게가 막아져야, 그 위부터 소변 지내시면 할까네. 그래서 어디 땡기를 바꾸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런 참에 또 이렇게 약이, 그, 세진이로 나와 방송 통해서 듣고 지금 썼는데, 얼마 애썼는데 지금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예.
0: 그렇죠.
3: 어디는, 그, 소변이가 지금, 예. 어제 지금 벌써 한 달 쓰니까 아닌데 어제 지금 반년 썼는데 기본상 어제 해결 받았습니다.
0: 예.
3: 그래도 나는 만족해. 계속 꾸준히 쓰면서 한 달 더 보자. 천이 박사는 집사람이가 항상 머리가 띵하고 그리고 기억력이란 거 어째 그런지 빙산에 가서 아 기억력 빙산에 갔다가도 꺼내라 갔다가도 좀 까부닥 잊어버리면 그런데 이게 세수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하더라만 합니다. 이
0: 병사가.
3: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방송을 통해서 천이 박사 이게 나온 다음부터 이거 썼는데 야 앵게라에 어제는 기억력이 그래 안 돼가도 무슨 저기 갔던데 아 아색이 딱 어디 중간에가 멈춰서다서 갔던데 가면 그 좀 진짜 가져온다만 기억력이 이게 빠르다만
0: 그렇죠 예예
3: 예. 예. 이러니까 이거 피면 못한다만 이 약은 어제는 맞으니까 나 내세가 스스로 자꾸 병이 들어온데
0: 그렇죠
3: 예, 지금 왔을 때 예, 꾸준히 메탈을 그 좀 보게 하면 어제 이 논의는 나가서 정말 대세라만
0: 그렇죠
3: 대승사에 예. 예. 이래서 우리는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게
0: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노인성 여러가지 질병 해결해주는 데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번에 또 무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수고하십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저는 이 맹소방눈 약을 네, 5달 썼습니다.
0: 네. 아, 예.
4: 예, 5달 쓰고 예, 많은 효과도 봤습니다. 특히 내 이모는 농내자입니다, 나는.

0: 그러니까 이게 원래 1년 전에 수술해가고 자꾸만 안압이 자꾸만 올라가고 내가 이랬거나 수술하라는 거 내가 수술 안 하고 그냥 이때까지 약을 그래 이래 지내왔는데 내 다른 약을 찍어도 이게 안압이 그래도 두분두분 있다 그냥 올라가고 했는데 이번에 내 이 약을 다섯 달 쓰면서 안압이 한 번도 올라요.
1: 이 제품이 바로 그런 효과입니다. 많은 네. 분들이 인정합니다. 예.
0: 완전히 이게 안압이가 정상 부분도 딱 있고요. 내 예, 그냥 한 사나흘 한 번씩, 나달 한 번씩 하는데, 검사를
1: 하면. 예.
0: 예, 기본 검사입니다.
1: 안압이 농내장에서는 제일 기본입니다. 안압이 공제되게 되면 농내장은 많이 기본 해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0: 예, 예. 그리고 눈에 자꾸만 피도 지고, 이 눈알에 자꾸만 어떻게 깔깔하네. 그리고 눈에 눈곱이가 많이 지고 나오는 것. 지금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내절을 봐도 이 눈자시가 봤어요.
1: 예. 자기절 알리죠. 그걸 봐도. 예.
0: 눈자시가 많이 맑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그게 맑아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애들하고 어른들 대비해보면 애들은 뭘 알같이 아주 투명한데 어른들은 흐리멍텅한데 예. 그게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요. 예.
0: 예. 그래, 내 이학수술을, 아, 이 시력도 좋아지고 올라가는구나. 내 지금 예. 이학수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얼마나 좋은 약, 이때까지 내 약, 어제는 한 2년 어간에 많이 썼습니다.
1: 농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예.
0: 아, 늙으면 아이 되지 않습니까?
1: 예, 아이 되죠. 예. 예.
0: 이번에 그래, 이 약 쓰면서도 특히 이렇게 효과 좋고, 또 시력까지 올라가니까, 내 점에.
1: 예. 시력이 올라가면 지럽니다. 예, 예. 안과의 질병 많이 갖고 있으면 시력 올릴 수 없습니다. 예. 지로니까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0: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약 만나고, 이렇게 예, 효과 좋을지게, 예, 저에 바짝 쓰려고, 이번에 오늘 15개니까 얼마입니까? 그게 12각이 주니까 이거는.
1: 지금 12각에 12각을 주고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립니다.
0: 아, 그럼 저 12각을 오늘 대답하겠습니다.
1: 눈병치료에서는 이걸 드시게 되면 간이 좋아지고 담낭이 좋아지고 상처열, 폐열하고 심장열까지 쳐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눈이 좋아진다는 게 단순 눈에서 눈 치료가 아닙니다. 어떤 기관을 통해서 눈에 영향을 주면 그 근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쓰시고 깡군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이런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제품이 명서방 이 제품입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예, 저는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썼습니다.
1: 예.
3: 이 쓰기 전에 눈이 깔깔하고 예. 아프고 피가 지금 바람 아래 눈물 났단 말인데.
1: 예.
3: 그런 게 이거 쓰니까 피지는 게 없어 지금 눈물이 많이 나고 그리고 그것도 백내장에도 있어 물체가 희미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1: 예.
3: 근데 지금 물체가 좀 빤하게 보입니다.
1: 아, 그게 다른 약으로는 대체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백내장이 그게 수정체 혼탁이 벗겨진다는 게 이 제품입니다. 바로 예.
3: 그래도 야맹증이 밤에 잠 못 봤으면 있으기 전에는
1: 야맹증이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는데 네. 기초병이 야맹증입니다.
3: 이게 지금 밤에 잘 보이는데
1: 그래요?
3: 시력이 많이 올라가서 이 약 쓰니까
1: 예예
3: 이 능력 중에서 이 약이 좀 최고 약이 같습니다.
1: 아, 예.
3: 건강 치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뒀을 때다
1: 예. 좋습니다. 예.
3: 예, 어디 아프면 어디다 어깨 아프자 여기다 지금 허리 아프다, 허리든 무릎이 아프, 관절이 아프다, 거기다, 거기, 대다, 좀.
1: 간이면 간에다, 콤파체면 콤파체, 폐면 폐에 다 됩니다. 그거, 네. 강중약, 이거 조절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딱 떼게 되면 아주 편합니다. 빠른 속도로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3: 천이 봐서 물어봐도, 저희 어머니가 중풍 환자는, 이 중풍 환자였으면 어떻겠습니까?
1: 중풍 환자한테는 이게, 어떻게 말하면 아주 잘 어울리는 좋은 제품입니다. 예, 노벨상까지 수여받은 CAMP 이술이 거기에 투입됐기 때문에 이건 노벨상 받았다는 게 CAMP 그 이술이 발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가 천희 박사 본신이 CAMP에 의한 이학 학술의 상품에 속합니다. 그 중풍에는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이 제품은 기본으로 아주 아주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3: 지금 방송 듣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그래. 전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이게, 전이 방송하고, 저는 명서 방송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수고하세요.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지금 우리 이모가 중풍이 와서 예, 전이 박사가 세심히 1월에 지금 같이 쓰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당강 기계를 쓰니까 아주 좋습니다. 정신이 이후에 쓴 후에는 정신이 나고 힘이 나고 잠을 잘 잔답니다. 그리고 몸이 아주 가볍고 경력이 돌아온다.

0: 자기 배달 받겠답니다, 오늘이. 근데 우리 지금 오늘이 배달 받으면서 이 그런 손님도 같이 배달 받겠다, 그래 전화 드립니다.
1: 그렇게 하셔. 그런 분한테는 전희 박사에다가 지금 홍남강 치료기까지 사용하게 되면 정선이 벌떡 날 겁니다. 와, 이제 감동 받는 것처럼 확실한 치료 제품이니까 이런 제품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딱 사실에 부합되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제가 선희 박사를 먹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3: 소변이 작아요. 잠도 못 잤는데 자궁과 수가 줄어드니까 다음부터 잘살까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신납니다.
1: 그렇죠.
3: 혈압과, 예, 혈압과 심장이 엉망한 데서 항상 어지럼증이 나고 그러던 게 지금 혈압이 엉망이 되니까 어지럼증이 안 나고 경액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1: 예.
3: 좀 심장이 항상 두근두근거리고 황황거리고 이러던 게 이것도 좀 이렇습니다.
1: 예.
3: 제가 위가 나빠요. 소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소화가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예.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저도 몸이 잘 걷지 못하던 게 좀 잘 걷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원래 이렇게 뒷다리가 용심했습니다.
1: 예.
3: 이것이 어느 때 나섰는지 모르겠지만 떠나서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3: 예. 약이 먹어보니까 예, 확실히 예, 여러 면으로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세심히로는 우리 남편이 전립선 미달러설이 소변이 자꾸 때론 저리고 아프기도 하고, 예. 단잠도 자지 못해서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흐리멍텅해 그러고 예. 거기다가 또 허리 아파서 기빠빠하고 이유가 나빠서 예. 소화 안 되고 간도 나쁘지 해서 저기 꼬리도 키운다지 항상 맥이 없다지 해서 이런 데는 좀 이야기 어떻게 하든 나냐 좀 문의합니다.
1: 그런데 쓰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복용하시고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홍남광 치료기까지 쓰게 되면 낫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대활동 기한을 잘 이용하시면서 이제 그런 증상 개선에 있어서는 이 보온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모두 천희 박사, 세신이나 이런 제품들 자체는 중코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원사의 처방이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 어느 만큼 효과를 보는가. 내 같은 병 정도에 따라 특히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빠른 속도로 이걸 쓰게 되면 더욱 좋은 효과가 빨리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알았습니다. 할 거면 잠가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이미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좋은 효과를 거두시게 되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곰팥을 씻어주는 제일이란 하는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이 일을 많이 합니다. 심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건 누가 그 일을 많이 하게끔 도와주는가 하면 곰팥입니다. 우리 모든 심장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은 곰팥이 아니면 심장은 하루도 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심장

0: 해리 몽땅 그 콤파체 들어와서 사구체 백만 개, 백만 개, 양백만 개 있는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 재빨처럼 재빨이 그 구멍 해게 자면 아마 양백만 개, 양백만, 백만 개, 백만 개 그렇게 잘 돼.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체질합니다. 이래서 좀 피는 심장에 돌려보내고 노폐물을 하고 독성물질 같은 거 그거 합해서 노도를 통해 방광을 통해 체에 배출하게 돼 있는데요. 세신이로가 이렇게 콤파체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중의학설에서는 콤파츠는 오장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콤파츠 든든하지 않게 되면 모든 공능은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다 하게 됐는가 하면 8, 90세이 되는 분들이 오늘 복용해서 내일부터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도 일정한 백날차의 료성을 따라서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녹혈증, 사슴의 피가 빨리 면역계통을 개선해줍니다. 빨리 조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빨리 허리가, 다리가 시끌고 콤파츠 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 콤파츠 양을 돋아주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는 데는 이 세신 1호 가운데서 녹혈증이 빠른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특히 남성들의 양기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이런 데는 이 제품이 효과가 빠릅니다. 조혈 공능이 떨어져서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거나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해답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녹근하고 녹혈증으로 조성되었다 했는데 이 전녹근이란 거는 전이란 건 전반이란 전, 녹이란 건 사슴이란 말이고 근이란 건 말린단 말입니다. 사슴이 전반을 말려와서 다시 이것을 중약재로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주요한 역할 자체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사슴이 전반은 인류에게는 보배로 사용되게 되어 있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콤파츠 양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이 전녹근은 다른 처방에서는 얻기 어려운 우수한 처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간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 콤파츠를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는 성분, 토사자,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저실자, 모두 지간, 지양간선에 간과 콤파츠를 동시에 도와줍니다. 많은 우리 약품은 간에 들어가서 해리 됩니다. 그런데 간을 도와주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적지 않은 제품들은 간에 부담을 주게 돼요. 간에 들어가서 멍땅 해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제품들 자체는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모든 건강을 책임지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추위를 몰아내고 그리고 변이 잘 통하고 눈 잘 통변해지는 수양이라 성분 들어가서 이걸 드시면 변이 잘 통합니다. 이걸 드시게 되면 소화가 잘 됩니다. 닦은 백술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에 저황계란 성분도 들어갔고 네. 그리고 여기에 후루바란 성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를 촉진시켜주면서 흡수가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고 윤폐 역화하는 맥동이 네. 들어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3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5월 19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0: 결정을 줄 수가 있는 일이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해하는 일과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상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뼈저린 교훈을 얻었죠. 하지만 건너왔으니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동질의 탄이 손실이 크더라도 앞으로 메꿀 수가 있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 홍군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한동정은 졸레의 말에 마음이 풀려 고개를 끄덕이었다. 치밀었던 화가 반은 사라져버렸다. 졸레는 한동정이 좀 누그러든 것을 보고는 들것을 든 대원에게 말했다. 어서 대우를 따라가세요. 관장의 상처가 가볍지 않으니 길에서 조심해야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조부수석 동지. 그 얼른 나와서 부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한동정은 걸걸한 눈에 눈물을 매단 채 인사를 건넸다.

보상병을 보내고 박고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화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졸려는 박고의 어깨를 붙들고 큰 나무 아래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박고 동지, 상강을 건너면서 확실히 피해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 동지들이 원망을 하기도 하고 거친 말투로 내뱉기도 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동지도 너무 고깝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울레가 말을 채 맺기도 전에 박고는 또 수탉처럼 목을 빼들었다. 이건 말투가 걸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로설 문제란 말입니다. 당의 사중 전에 로설을 반대하고 제3국 제당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동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주울레는 박고를 매섭게 바라보았다. 걸핏하면 당의 로선을 반대한다고 몰아붙이면 어느 당원이 감히 말을 건네겠습니까? 당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당은 끝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화부터 낼 게 아니라 천천히 의논을 해야죠. 정중하지만은 따끔한 충고였다. 놀래 동지, 박구는 당내에서 높은 위망을 갖고 있는 주울레 앞이라 애써 부드럽게 대꾸했다. 오늘 일은 겉보기에는 나 한 사람을 모욕한 것 같지만은 기실 나 한 사람 모욕했다고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방금 그는 우리가 소베트 구역에 온 뒤로 일이 잘못돼서 소베트 구역을 잃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중전의 로서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사정전회가 끝난 뒤로 나는 제3국 제당의 로우선을 확고하게 집행했습니다. 그 성과는 누구나 보아왔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천천히 토론해도 됩니다. 게다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졸레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 어떻게 푼단 말입니까? 박고가 눈을 부릅뜨며 되물었다. 나는 당내 제3국 제당 노선을 거부하는 세력의 영향이 내내 컸고 오늘도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막스 레닌주의 사상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자 주울레가 담담하게 웃었다. 하지만 박고는 주울레가 끼어들 틈도 없이 말을 이었다. 동지가 보기에 한동정 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나는 강에서부터 출발해서부터 사람들의 뒷소리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오늘 상강을 건너고 나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글쎄 나와 이덕동지를 내놓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모르니까 걷는 내내 욕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부상병도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 부대 형편이며 이것저것 물었는데 남들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욕을 퍼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는 말할수록 열이 오르는지 얼굴이 새빨개 지었다. 모두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어찌 당을 이끌고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바람에 나도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열네 동지, 나는 이제 당과 제3국 제당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박고의 얼굴이 일그러지었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더니 다른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가 권총을 쑥 뽑아들었다. 이러면 안 돼요.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할 말 있으면 천천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주울레가 눈치 빠르게 권총을 빼앗아주고 말했다. 주울레가 권총을 호위병에게 건네는 사이에 박구는 맥없이 큰 나무에 기대서서 입을 다물었다. 박구가 좀처럼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주울레는 고개를 돌려 호위병에게 물었다. 홍국에 물통에 물이 있겠지? 홍국은 바로 물통을 건넸다. 주울레는 마개를 열어 박고의 손에 물통을 쥐어주며 따뜻하게 말했다. 물 좀 마세요. 박고 동지,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우리는 어서 유착평으로 가야 돼요. 맨 뒤에 오던 부대가 강을 건너는지 모르겠네요. 물을 마시더니 박고는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듯 하였다. 주울레는 호위병들로 박고를 부축해 말에 태우라고 하고는 함께 길을 떠났다. 산골짜기는 고요하기만 하였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에 말 밟고 소리만이 가끔
딸가닥 딸가닥 울리었다.

과약 연기가 자욱한 상강다리 우로 들끝 하나가 들까불며 건너왔다. 적기가 폭격해야 되는 동에 가다가 서기도 하고 대지어 전진하는 대오에 밀리기도 해가면서 들것은 갈수록 대오에서 뒤처지고 말았다. 호위병 네 사람과 적십자 가방을 맨 젊은 의사가 들것 뒤를 바짝 따랐다. 들것에 실린 사람은 28, 29쯤 돼 보이는 젊은이였다. 파리한 얼굴에 두꺼운 근시 안경을 끼고 있어서 점잖고 학자다워 보였다. 낯빛이 꽤 평온했지만은 사람들 앞이라 대언하고 조용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는 것일 뿐 자세히 보면은 이를 안 다물고 아픔을 참고 있었다. 그가 바로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이자 홍군 총정치부 주임 왕가상이었다. 작년 봄 작은 절에서 회의를 하다가 적기의 공습을 받아 다쳤는데 상처가 꽤 깊었다. 파편이 창자를 뚫고 지나가는데 상처가 골맞다. 마취제 없이 꾸박 8시간이나 수술을 받느라 얼굴이 콩알 같은 땀방울로 뒤덮였지만 아름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문약해 보이는 왕가상의 내면에 이렇듯 강한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파편을 끄집어내지 못한 데다가 썩은 뼈도 자르지 못해서 상처에서는 내내 고름이 흘러나왔다. 고무관을 끼워넣어서 고름을 밖으로 빼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고통은 더 심해지었다. 그런 몸으로 왕가상은 장정길에 올랐다. 그는 내내 대나무로 만든 들것에 누워 다녀야 했다. 그동안 2000열이나 되는 길을 걸어오느라 담가대원들의 옷은 담가에 걸리고 찢어지어 너덜너덜해진 지 오래되었다. 왕가상은 10년 전, 그러니까 19살 나던 해에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그의 운명은 당시의 보통 젊은이들과 별로 다르지가 않았다. 그는 무호에 있는 한 교회 중학교를 다니는데 중국 사람을 갈보는 외국인 교장이 눈꼴 사나워 양코백이 교장을 쫓아내려다가 되려 자기가 쫓겨났다. 그 뒤 3살 많은 여자한테 장가를 들었지만 그 혼인이 싫어서 상해로 도망치고 말았다. 거기에서 상해 대학 부속 중학교에 들어갔다. 국민당 원로인 우임이 교장을 하고 있는 이 학교는 이름난 공산당원 등중하가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 구추백, 심한빙, 시봉양과 같은 공산당원들도 그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왕가상은 그때부터 공산주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 청년단에 가입하였다. 1925년 10월 왕가상은 추천을 받아 모스크바 중산대학에 가서 공부했다. 정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데에다가 영어를 좀 알고 있어서 로도 빨리 배웠다. 두 해가 채 지나지 않아서 우등생으로 학교를 졸업하자 소련에서 막스 레닌주의 간부를 키워내는 최고 학부인 홍색 교수 학원에 들어가게 됐다. 시험이 워낙 어려워 동창들 가운데 장문천, 심택민과 같은 몇몇 사람들만 그와 나란히 거기에서 공부를 했다. 왕가상은 1930년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상해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간사로 일했다. 1931년 1월 6기 사중전회가 열리고 제3국재당 동방부 부장 파벨 미프의 지지를 받아 왕명이 권력을 잡았다. 왕명은 100% 볼셰비크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소비에트 구역에 전권 대표를 보냈다. 왕가상도 전권 대표를 만나 임필 씨와 함께 목사로 꾸미고 여러 곳을 애돌아 중앙 소비에트 구역에 들어갔다.
얼마 뒤 그는 조항소베트구역 조항청치국위원, 조항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과 홍군총청치부 주임을 맡았다. 뜻밖에도 왕가상은 모태똥과 손을 잡고 일한 뒤로 손발이 척척 맞았다. 그는 늘 모태똥이 하는 일을 감탄하며 따랐다. 그래서 때로 일이 복잡해질 때도 있었다.

들끓은 대우를 따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들어간다. 사람들은 적기를 피할 수 있게 되자 마음을 놓았다. 왕가상도 눈을 지그시 감고 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앞서가는 대우에서 몇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지만 꽤 또렷했다. 강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말했다. 왕참모장 동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웃군단과 합류한다지 않나? 폭군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대꾸했다. 이웃군단은 대체 어디 있답니까? 그걸 누가 알겠나? 아휴, 강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한숨을 쉬었다. 4차 반포의 토벌 때까지는 정말 멋지게 맞서 싸웠지요. 한 번에 몇 개 살을 무찌르고 수천 명이나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사장도 여러 놈 잡았고요. 그런데 5차 반포의 토벌 때는 소베트 구역마저 이뤘지요.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된 겁니까? 그거야, 이게 다 그 양옥 선생들이 해놓은 일이 아니겠나? 내보게도 그래요. 모스크바 양옥 선생에다 상해 양옥 선생까지 있었으니. 그러더니 강서 사람이 크게 웃음을 터뜨리었다. 거기다 나 홀로 집도 있잖아. 복권 사람도 따라서 웃어댔다. 여사이 나 홀로 집은 자주 만나세요? 그럼, 그런데 마주치기가 무서워. 에휴, 코가 좀 높다 뿐이지 뭐가 무섭겠습니까? 어이구, 그 노란 고양이 눈을 부릅뜨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럼 멀찍이 다니세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 사흘이 멀다 하게.

0: 불러다가 욕을 하는데 정말 시름들기 힘들어. 호위병도 키가 크고 잘생겨야지. 게다가 말은 세수핀으로 씻어줘야 해. 기껏 말을 준비해 놓으면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쓱 문질러보고는 먼지가 조그만 있어도 욕을 퍼붓는다고. 나도 한 번은 지독하게 욕을 먹었어. 아니 왜요? 내가 말을 타고 어느 지휘관의 집에 편지를 나르게 되었는데 말이야. 나 홀로 집이 집 앞에 서 있다가 멀리 지나가는 나도로 오라더니만 자네 헝군의 규례를 모르나? 하고 마구 욕을 퍼붓잖아.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네 집 문 앞을 지나면서 내가 말해서 안 내렸다고 그러는 거야. 소문을 듣자니까 나 홀로 집이 하루에 닭 한 마리씩 먹는다면서요. 닭 한 마리뿐인가? 커피도 맛있지. 담배도 골절하던데. 두 말하면 쫀소리지. 미르표 담배를 하루에 한 통씩 해준단 말이야. 저 앞에 그 사람 집만 한 집 메고 가는 전세가 보이잖아. 이건 해도 너무하네요. 모주석이나 주부주석, 주총사령관은 식사를 할 때 모두 대나무 그릇에다가 자기 몫만 드시지 더 드시는 일 없지 않습니까? 다들 호박에다 두부를 볶은 반찬을 좀 드시고 재물이 좀 남으면 뜨거운 물을 좀 부어서 후딱 마시면 그만이죠. 그런데 나 홀로 집은 왜 그 모양이랍니까? 정성은 왜 또 곁에서 말 한마디 없습니까? 강서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었다. 참, 잘해도 바랄 걸 바라게. 총석이는 나 홀로 집 말이라면 뭐든 고분고분이라고. 흥, 그렇지만 않으면 나 홀로 집도 그렇게 마음대로 못할 텐데요. 대화는 여기서 끊겼다. 조금 지나 강서 사람이 또 물었다. 모주석은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글쎄 통 못 봐서 말이야. 출발하기 전에는 산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은요? 사람들 말이 주황종들을 따라가는데 몸이 아주 말이 아니라고 하더군. 지금쯤 건너왔는지 모르겠네. 참 언제? 그러더니 더 말할 재미가 없었던지 곧 이야기가 끊겼다. 들것은 숲속을 나왔다. 길에는 또 행군하는 사람들이 물길을 이루었고 부연 먼지가 이리저리 흩날리었다.
1: 장편 소설 대장정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설,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태학절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장백산을 노래하시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자랑인 그 웅장한 장백산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겨운 강 해랑강을 노래한가요? 해랑강 물결을 전해드립니다. 오랜 세월 우리의 삶과 함께 흘러온 이 강.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해랑강의 푸른 물결을 따라 잠시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 하나하나를 우리의 가슴속에 조용히 새겼습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고향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잠시 눈을 감고 그리운 고향의 품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 그때는 모든 것이 단순하고 순수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들판, 해가 질 때까지 잊지 못할 그 기억, 그리고 어른이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아래 담연 작사, 류영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그리운 동년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리추리 작사 박성국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동행을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지금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분과의 아름다운 동행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아닌가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

0: 4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1: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숙충량 원장님이가 오늘하고 내일 성에 가서 학술회의를 합니다.
0: 네, 예, 좋은 일이죠.
1: 예,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숙충량 원장님을 찾아 진료를 받을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회를 빌어서 길태중이 문진부의 친구과 주임의 최영희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이 최영희 주임을 놓고 보게 되면 1987년도에 장춘중학원 친구전업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 끝에 주약에는 연길시 중요한 친구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다가 말레이시아 중예학회의 특별 요청을 받고 해외 의료 사업을 20년이나 해왔습니다.
0: 네.
1: 퇴직을 한 다음에는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중이방면의 기술을 익숙히 장악했습니다. 둔악한 친구료법이라든가 해열이 주사료법에 그리고 복침의 리료, 뜸의 추나 암마, 소전도라 하는데 칼침, 스쇠의 자혈료법, 과사, 부항 이러한 중이방면의 기술을 익숙히 장악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거기에 보게 되면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이런 병증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탄이라 하는데 우리 민족에서는 멘풍을 맞았다는 멘풍에 이러한 말이죠.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말이죠.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서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에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이러한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위통이라든가 복통, 두통에 완고성 실면증, 갱년기 종합증, 뇌실금증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제가 이런데 이야기되면 이 최영희 주임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찾아주시는 분들께는 면비로 한 차례 치료를 해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상술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내가 말이죠. 이 최영희 주임을 찾아서 친구료법으로 치료를 받겠다 하는 경우에는 최영희 주임을 찾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0: 네.
1: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연변의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더 한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는 장춘의 맹인 서장승 주임이사를 요청해가지고 문진을 합니다.
0: 네.
1: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날 때 중이 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병원에서 중이과 주임 사업을 합니다.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문진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 왔습니다.
0: 네.
1: 병을 말이죠.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말이죠.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해 오면

0: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체하는 방법으로 개체와 진료 모식을 채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확진률을 높였고 호전율을 높였고 치유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마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를 진단하는 과정을 우리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면 이분이 일반 중의사보다 좀 특수한 말이죠. 모습을 보입니다. 두 손으로 동시에 말이죠. 환자의 맥을 말이죠. 진맥하는데 환자나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말이죠. 이 진맥을 통해서 이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마저 파악합니다. 특히 보게 되면 우리 현대의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기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진단할 수 없는 종류성 병변이라든가 낭종성 병변, 결절성 병변 이 진맥을 통해서 이분이 마저 능히 파악하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상견 질병이 늘상 볼 수 있는 질병입니다. 다발성 질병, 이난잡병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현은증이라든가 두통증, 실면증, 흉비심통, 천식, 오랜기침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증부퇴의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 북노의 이러한 말이죠. 부인과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모종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 습진이라든가 소보짐이라든가 신마진이라든가 대상포진이라든가 초장이라는데 여드름이라든가 이러한 피부병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담낭결석이라든가 신결석, 소뇨관결석, 방광결석 그리고 말이죠. 결절성, 낭종성 병변도 잘 치료합니다.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결절, 폐내결절 난소낭종, 유선낭종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이런 말이죠. 국가 끝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료를 받으면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저도 이 가슴이 어제 맨안에 답답하면서
0: 예.
2: 숨이 올라요.
0: 예.
2: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 폐장하면서 숨이 타다 말입니다.
0: 예.
2: 이러면서 영, 뭐, 식사하기도 영 힘들고, 그가 자꾸 해서리.
0: 예.
2: 이런 주에 자꾸 나서리, 약은 먹어도 아이 되지. 어제 신당약도 쓴다 했는데, 잘 말을 듣지 않아 그러는데, 장춘에서 오시는 서주임이 용하시다는데, 어제 되겠습니까?
0: 예, 오늘 오십시오. 연계됐습니다.
2: 오늘이 옵니까?
0: 예, 오늘 아침부터 문진합니다.
2: 예. 그러면 오늘 여기 용서인데 그러면 오늘 가겠습니다.
0: 예, 일찍 오십시오. 예, 이분이 환자 많았어요. 예.
1: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허리하고 무릎이 많이 아파가지고 체중에게 신구 치료를 오늘 오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아, 예약이 됐습니까? 그러면?
0: 예, 됐습니다. 예.
3: 예, 오늘 오전에 가겠습니다.
0: 예.
1: 네.
3: 감사합니다.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아,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 최지민 치료를 받던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종아에서 치료받습니까?
4: 예, 허리 뒤꿈에서 한번 보인 게 많이 나서 좀 한번 또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다음 전화 받

0: 있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나갑니다.
1: 어머니가 2년 전에 뇌경색 유한데
2: 예.
1: 왔다 간데 자꾸 머리 어지럽고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2: 예.
1: 그래서 이 소중이가 용하다 했음 소중 치료를 받았는데 언제 좀
2: 오늘 오십시오. 연계 됐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2: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그러면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심뇌혈관 질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0: 네.
2: 우리나라의 등황을 보게 되면 심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의 3.3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이라든가 심근경색에 고혈지증, 심교통, 심력세갈증, 그리고 뇌졸중. 뇌졸중 놓고 본다 할 때 뭐 성명으로의 중풍이라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또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0: 네.
2: 하나는 출혈성 병변에 뇌출혈이라든가 조막막 하강출혈 이런 병변이 있고요.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전화입니까?
2: 예, 맞습니다.
3: 아, 요새 이 시간에 이 다리가 좀 무피 뚝뚝뚝 소리 나면서 막 저리 나고 아, 허리가 아예 아프든 허리가 아프지. 한번 원장 선생님 찾아서 좀 보이자고 그랬네.
2: 이번에 오늘하고 내일에 성에 가서 학술회의를 하는데 월요일에 오십시오. 예?
3: 예.
2: 예, 월요일에 예약합시다. 예.
3: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병병을 낳았길 때 주미 가자고 그랬다.
2: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4: 나는 예,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 배우겠는데
2: 예.
4: 오전에 원래 가자던데 오후에 가자 그랬다. 선생님이 오후에 계시는지.
2: 예, 이분은 예, 금요일까지는 오전 오후 다 문진을 합니다.
4: 그럼 오후에 아, 나 이 지금 예년이 있어서
2: 예.
4: 있어서 저번에가 배웠는데 내 오후에 상발하는가 물어봤단 말입니다.
2: 예, 오십시오. 지름 넣고
4: 예, 이게 예. 그때 저번에 중약 먹은 게 좀 예. 나았습니다.
2: 그렇죠. 예, 예.
4: 예. 밤에 지내 자지 못해서 그래서 깨깨깨깨 거리고 저 옆에 사람 다 구차하게 그랬댔습니다.
2: 예.
4: 예, 두 번 갖다 먹은 게 많이 났습니다. 걔네 지금 예, 아무래도 났을 때 그래야 되겠다.
2: 그렇죠.
4: 결심하고 예. 지금 이번엔 제대로 뿌리를 빼자고
2: 예.
4: 치료받자 겁니다. 네, 오늘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오후에 예약해 주십시오.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시름 넣고 예. 오세요.
4: 예. 예, 예.
0: 네.
2: 예, 건강하세요.
0: 치료를 잘하십시오. 네, 두 번째 증상은 무엇입니까? 네.
2: 예, 그러니까 예. 이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는 출혈성 병변에
0: 네.
2: 그러니까 뇌출혈이라든가 조막막 하강 출혈 이런 병증을 예로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췌쇄라는데
0: 네.
2: 결혈성 병변에 여기에 보게 되면 뇌혈전이라든가 뇌전색이라든가의 이런 병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0: 네.
2: 문제는 아주 내 진단을 받은 적은 없다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0: 네.
2: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혹은 심혈관 병변 혹은 뇌혈관 병변이 말이죠. 발생할 수 있는가 우리의 뇌를 해봅시다. 우리 뇌혈관 병변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본다 할 때는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어떤 분들도 어지러우면서 머리가 아픈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0: 여보세요.
5: 어지러우면서 머리가 네,
0: 라디오 꺼주십시오.
6: 여보세요.
2: 네, 네, 안녕하십니까.
6: 예, 네, 안녕하세요.
2: 예.
6: 고맙습니다.
2: 예.
6: 예, 저는 예, 이 위장 병으로 해가지고 위자가 좋지 않아가지고 예.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약을 쓰는 환자분입니다.
2: 네, 예, 예, 예.
6: 이제 예, 몇 번 썼는데 예,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2: 예, 예, 예.
6: 그래, 예, 또 오늘 예,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전 오후 시간 단에서. 예.
6: 네, 네, 알겠습니다.
2: 예.
6: 여기 계세요.
2: 예.
6: 네.

0: 말씀 주시죠.
1: 예,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고 귀에서 소리 나고, 예, 어떤 분들은 머리에서도 소리 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뇌혈관 병변으로 인해서 노궁쇄 부조의 뇌공열 부조 현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머리가 항상 무겁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길을 걸을 때 이런 감각이 난답니다. 허공에서 걷는 감이 난답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걷기 때문에 평형을 잡지 못하고 말이에요. 짤니 부어야란 말입니다. 똑바로 서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길을 걸을 때 보게 되면 환자분들이 말씀을 빈다게 되면 쓰레걸음을 한단 말입니다. 한쪽으로.
0: 네.
1: 심할 때는 말이죠. 이식상실 현상까지도 나타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2: 예, 저, 내일로 그 장촌에서 온 그 소진 좀 예약.
1: 예. 예, 연결됐습니다. 내일의 시간단에 오십시오. 예.
2: 네, 수고하세요.
1: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내전에 오십니다.
1: 맞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3: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1: 예.
3: 어제 자꾸만 방구 나간다.
1: 예, 예.
3: 그치, 예. 그러면 때론 그래서 소화도 조금 아이들이 소화지 뭐 이런데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1: 예, 이거는, 예, 전번에도 제가 이 라디오로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렸는데,
3: 예.
1: 예, 소화계통의 공능 문제로 말이죠. 공능이 문제 생길 때 방구를 자주 끼게 된단 말입니다. 소화계통에, 그러니까 소화계통에 무슨 병이 왔는가, 예, 꼭 의사선생님을 찾아서, 예, 진맥을 통하고, 병증을 말씀한다면 분석이, 예, 옵니다.
3: 그러니까 이것도 위에 문제가 있어요.
1: 예, 위에도 문제가 생겨요. 만성 위염이라든가에, 급성 위염이라든가, 위궤양이라든가에, 십이장 궤양이라든가, 혹은 결장염이라든가, 예, 이런 병증이 다 말이죠. 예, 그런 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이제 한번 그 박창호에서.
1: 예, 그렇죠. 예.
3: 예,
1: 진찰을 받으면 압니다. 어째서 그런가. 예,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 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제가 저번 주 그 박윤덕 선생님이 저기 뭔가 성약을 잠도 잘 안 나오고 머리가 계속 아프고 그래서 성약도 다 먹었는데 그래도 머리도 좀 많이 맑아졌고 잠도 좀 잘 오고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또 한 번 더 지어 먹으려고 지금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1: 지금. 오늘 오시겠습니까?
5: 예예.
1: 오전에
5: 예.
1: 꼭 예.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예.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약이 예. 됐습니다.
5: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아프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예,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예, 그리고, 예, 다음과 같은 증세가 또 생길 때, 꼭 말이죠. 내가 뇌혈관 병변이 오지 않았는가 상관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거울을 보도록 합시다. 거울을 보고, 예, 예, 웃어보게 되면 표정이 대칭되지 못하는 분들이 뇌혈관 병변이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좌우 쪽의 표정이

내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엔 말이죠. 생각대로 말씀이 쑥쑥 나갔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내가 말이죠. 누구하고 담화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자 했는데 사실 말이죠. 대화를 하자 그러면 말씀이 쑥 나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끊긴단 말입니다. 가능하게 뇌혈관 병변이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죽은 말이죠. 반신불수가 오지 않았는데 사지가 말이죠. 늘상 말이죠. 마비되고 저리고 심지어는 말이죠. 냉해지고 맥이 떨어지고 이럴 때는 말이죠. 꼭 상관된 뇌혈관 병변이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증세를 우리 중시를 말이죠.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출혈성 병변이라든가 혹은 결혈성 병변. 그러니까 중리학을 넣어놓고 본 날 때 중풍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신불수 현상, 펜탄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증상이 생기게 되면 심혈관 병변이 왔을 가능성이 있는가? 늘상 말이죠. 가슴이 무엇으로 짓눌러 놓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때 그냥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가슴이 몹시 답답해 나고 가슴이 아파 나고 심교통 현상이 있습니다. 이 심교통 현상을 보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말이죠. 증세를 보입니다. 방사성 그 통증이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왼쪽 어깨로 어떤 분들은 왼쪽 팔로 어떤 분들은 또 아래 턱으로 이 방사성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꼭 이걸 이 증세가 오게 되면 증세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어째서 맨 안에 말이죠. 아직 진단은 받지 못했는데 숨이 차단 말입니다. 이럴 때이게 되면 검사를 꼭 거쳐야 됩니다. 상관된 검사. 혹시 관심병이 왔을 가능성, 혹은 심근경색, 심지어는 심력세갈증, 심률실상, 이러한 말이죠. 심혈관 병변이 말이죠.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대를 했는데, 우리 이학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항상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병을 조기에 말이죠.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받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증세가 생기게 되면, 보통 자기절로 말이죠. 진단을 하시고 약방에 가서 약방에 말이죠 약을 말이죠 싸다시는데 이렇게 되면 어떨 때는 조기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는 확진을 하기 어렵습니다. 확진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확한 말이죠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에서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을 말이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말이죠. 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감기를 자주 하고 감기에 걸리게 되면 말이죠. 점적 주사도 맞고 점약도 쓰고 했는데 잘 낫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긴 하건대는 부지이빙, 즈어이빙의 중의 내경에서 한 말인데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말이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심뇌혈관 질병을 말이죠. 예방하자게 되면 어떤 말이죠. 조치를 강구하면 좋겠는가 우리 토론해 봅시다. 하나는 위험인소를 절대적으로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위험인소인가에 우리 현대의학에서 놓고 보게 되면 쌍고정이라 하는데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 이러한 말이죠.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은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중위도 좋고 서위도 좋고 그리고 말이죠. 체중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심뇌혈관 질병이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뚱뚱한 분들은
절대적으로 말이죠. 예, 음식이라든가, 예, 운동요법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0: 방법을 채용해서 체중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말이죠. 생활 습관상에서 특히 우리 민족 남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혹은 말이죠. 술을 많이 마시거나 이런 분들이 말이죠.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심내혈관 질병이 올 가능성이 말이죠.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습관상에서 말이죠. 음식을 말이죠. 고르게 드시고 너무 짜게 드시지 말고 그리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비계를 좋아하는데 늑신한 음식을 특히 우리 문진을 나가보게 되면 우리 민족의 말이죠. 자기 이학체계가 있는데 태아민 체질을 보게 되면 뚱뚱한 분들이 많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음식 습관을 보게 되면 나는 말이죠. 하루에 한 것이 말이죠. 돼지고기 흰살을 안 먹게 되면 썰썰이 난답니다.
1: 네.
0: 이시는 그분께 그분들께 태아민 체질을 보게 되면 돼지고기 흰살이 아주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 습관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 현재 보게 되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체질에 맞는 운동인가 이걸 꼭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체질에 맞는 운동을 사용해야 건강에 말이죠.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하단 말입니다.
1: 예. 네, 저는 어떤 체질인가요?
0: 내가 보건 데는 네. 태아민 체질 같은데 아직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네. 여러 가지 인서가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심내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고 또 위험성이 많단 말입니다. 발병률이 높은 데다가 심내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지만은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심내혈관 질병이 오지 않게끔 예방하는가 이런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전역 공생문화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공생 교양과 문화 관광 융합 발전 모시를 혁신해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한 마음으로 당을 다루고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함력을 모았습니다.
1: 1일 거행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우리조 당원 간부 군중들 속에서 여전히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주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주민족사무위원회와 손잡고 계일 활동을 펼쳐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우리조에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함력을 형성했습니다.

습금형 총세계는 공색 자원을 잘 보호 활용하고 혁명 전통과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해 광범한 간부 대중이 우량한 전통을 발행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시대의 새 풍모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전역 홍색 문화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홍색 교양과 문화 관광 융합 발전 모식을 혁신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몰입식 홍색 견학, 당성 실천, 애국주의 교양 등 특세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홍색 정신 전승과 민족 단결 교양을 깊이 융합시킴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가곡 정회를 일층 두텁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수립하면서 변강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다루고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모았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결시 조양천진 대흥촌입니다. 이곳은 중공 동만특위가 탄생한 곳이며 연변 초기 혁명투쟁의 핵심 발원지입니다. 100년 전 혁명의 불씨가 이곳에서 동만대지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홍색 향촌은 당사 교양, 홍색 견학, 민속 체험을 일체화한 홍색 문화 관광 새 명소로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많은 당원 간부, 사생 대중, 수변 장병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홍색 발자취를 따라 분투의 초심을 되새기며 몰입식 홍색 교양 속에서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여름 태흥촌은 홍색 분위기가 짙고 견학 열조가 뜨겁습니다. 마을의 홍색 주제 기치 조각 앞에서 길림성 직업기술학원 사생들과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장병들이 정년이 줄을 서서 입당 선서를 되새겼습니다. 태흥촌 홍색교양기지의 역사전시관에는 진귀한 사료가 진열되었고 생동한 주제 벽화는 분투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담채는 벅찬 시대를 입체적이고 완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설원의 해설을 따라 모두는 중공 동만특유의 당건설, 군대건설과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에 항일하고 피 흘려 싸운 혁명 역사를 상세히 묘했습니다. 그들은 몰입식 당성교양과 애국주의 교양 속에서 변강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다루고 서로 지켜주며 도와온 가국정회를 깊이 느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지도원 하인장입니다. 중공 동만특위 예터를 참관하고 동만 혁명 열사를 되새기면서 혁명 선배들의 간과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영용하게 투쟁한 벅찬 시대를 느꼈는데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과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신시대 소방구조 기동대호의 한 당원으로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면서 시종 변강이 뿌리 내리고 변강을 지키며 여러 민족 대중들과 한마음이 되어 단결 전진하렵니다. 연변 홍색 문화 관광의 진지로서 대흥촌에서는 홍색 자원과 혁명 역사를 깊이 발굴하면서 홍색 문화 전승과 홍색 교양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대흥촌 향촌진흥 전문간사 리창입니다. 홍색 관광 자원에 의탁해 우리는 주제 당일 홍색 견학, 실경 당수업, 민족 단결 선전 강연, 청소년 홍색 실천 등 여러 가지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몰입식 홍색 교양 체험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해마다 각종 홍색 교양, 민족 단결 실천 활동 360여 차례 접수하고 있으며 연평균 견학 관광, 당사 학습 대중 연 2만 8천 명을 접대해 홍색 진지를 활성화 하고 홍색 문화 전승에 일조하며 민족 단계를 실질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기본건설 공정병 주제 전시와 여러 민족 아들딸 피어린 항전 주제 전시청이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전시된 사료와 옛 물품들은 변강 건설자들이 간과하게 창업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 건설하며 한마음으로 변강을 지켜온 분투 역정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연결 조선족 기업가 연합회 조직위원 김걸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는 5.1대 기본건설 공정병들이 나라를 위해 변강을 개척하고 인민을 위해 건설해온 간관 역정을 직관적으로 묘했습니다. 그들은 당과 인민의 중탁을 저버리지 않고 땀방울과 견지로 변강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데 우리는 이런 사심 없는 기업, 실무 담당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신시대 기업 경영자로서 우리는 홍색 정신을 전승하고 초심 사명을 명기하며 일퇴에 입각해 분발 정진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당 창건 105주년의

0: 환상하랍니다.
1: 105주년
0: 연변박물관 관장 손미옥입니다. 연변박물관은 우리 주의 황색 교양과 민족 단결 교양을 일체화한 종합성 교양 기지로서 관내에 연변 여러 민족 아들딸 피어린 항전 주제 전시청을 설치했습니다. 전시청에는 수백 점의 혁명 문물과 진귀한 사료를 소장하는 바 전방위 다각도로 배겠는데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당의 령도하에 변강을 지키고 공고하며 손잡고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해온 분토 역정을 생동하게 재현해 여러 민족이 서로 지켜주고 도우며 한마음으로 단결한 가국 정회를 깊이 해석했습니다. 연변박물관에서는 2024년에 홍색 핵심 전시청을 새롭게 승격해 개방하고 250여 점의 혁명 문물을 전시했으며 몰입식 관람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선으로 여러 차례 홍색 주제 전시를 내놓고 류동순의 전시와 홍색 선전 강연 5가지 진입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했으며 온 오프라인에서 표준화, 견학 과정과 특색 사상 정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변은 로우혁명 근거지로서 풍부한 홍색 유적과 생생한 혁명 사료를 보존하고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 분투한 홍색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날에 우리 주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들어주고 항전 역사, 수변 문화, 민족 단결 등 특색 요소를 통합했으며 홍색 교양 기지와 홍색 문화 관광 대상 승격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홍색 자원, 민족 문화, 문화 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을 주동해 홍색 유적의 생명을 불어넣고 홍색 문화를 활성화해 변강 여러 민족 대중이 변강을 지키고 흥성시키며 단결 분투하는 강대한 정신 역량을 응집했습니다.
2: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전조 당원 간부 군중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적으로 청취,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신심을 굳건히 하며 지속적으로 분투해 당의 우량 전통을 부단히 발양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새 장을 힘써 엮어가겠다고 표했습니다. 7월 1일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모두는 초심 사명을 명기하면서 당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시장 질서 수호와 경영환경 최적화의 실무 담당으로 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시장감독관리국 계량처 사급 주임과원 강남입니다. 스푼평 총석이 간곡한 당부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큰 보물을 받았고 더없이 격동됐습니다. 시장 감독관리 부문의 청년 간부로서 저는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리상 신념을 굳건히 하며 스푼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일상 감독관리 사업에 융합시키겠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지도부, 기관 당원 및 소속 각 단위 중간층 간부들을 조직해 대회 실황 중계를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습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큰 고무를 받았다면서 주류 매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연변 이야기를 잘 전해 실속 있는 성과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 주서방구조국 500여 명 구조일꾼들도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백년의 풍우 역정 속에서 우리 당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종 인민 대중의 안위를 첫자리에 놓았는 바 이러한 충성 담당 사심 없는 기여의 홍색 정신은 전체 소방 구조 일꾼들이 영광 매진하도록 이끌고 격려해왔다고 표했습니다. 주 소방 구조국 판공실 주임 왕선영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를 보며 더없이 격동됐고 깊은 고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앞장서 돌진해 더욱 범한된 상태로 화재 예방 통제와 소화 구조 사업에 뛰어들어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서 당과 정부의 나사로움을 전하고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분투하렵니다. 연변대학 교직원들은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한 후 사상 공감대를 응집하고 변강 고등교육 본직에 입각해 학습 성과를 사업 창업에 강대한 동력으로 전화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대학 외국어 학원 당위석이 김명호입니다.

0: 10분 평송석의 중요 연설을 듣고 더없이 격동됐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당건설 인솔을 학교 운영 및 학원 관리, 인류학과 건설, 인재 양성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홍어 수변 특색 발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는 전국 모범 당지부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건설하고 전국 번복이 학부 건설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당일 각 현시의 당원 간부들은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대회 실황 중계를 진지하게 시청 청취하면서 습분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했습니다. 용정시 당위 당학교 부교장 김문걸입니다. 당학교는 당원 간부 교양 양성의 주진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습분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전체 교수 배치에 전면 융합시키고 수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교수 내용을 갱신하고 교수 모식을 혁신해 당원 간부들의 리론 무장과 당성 단련을 착실히 잘 들어줘 정치 수준이 뛰어나고 능력이 강하며 작풍이 우수한 자질 높은 전문화 간부 대우를 힘써 단련하겠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길 감옥 탈옥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초 위 연길 감옥에 갇힌 당원들은 옥중 당위를 설립하고 여러 행동 분대를 조직했으며 감옥 외 당 조직과 연락을 맺고 탈옥을 준비했지만 두 차례 행동이 모두 반역자의 밀고로 실패했습니다. 1934년 당 조직에서는 단식 투쟁을 발동해 승리를 거두었지만 적들의 보복을 초래해 김훈 등 여러 옥중 지도자들이 참혹하게 살해됐습니다. 그 후 김명주 등은 탈옥 지휘부와 결사대를 재조직했습니다. 그들은 단호 기간 감옥의 수비가 해이해진다는 정보를 탐지한 뒤 행동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1935년 6월 7일 17명 용사들은 간수들을 제압하고 적 군간을 격살했으며 무기를 탈취하는 한편 감방문을 부수고 100여 명 수감자들을 구출해 탈옥했습니다. 이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포위를 뚫고 나갔고 소분대는 남아 추격병들을 저격했으며 여러 대원들이 장렬히 희생됐습니다. 최종 근 50명 탈옥 인원들이 항일 근거지에 성공적으로 도착해 항일 대우에 편입됐습니다. 연길 감옥 탈옥 투쟁은 동북 항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탈옥 행동으로서 동만 민중들의 항일 사기를 크게 북돋아 주었으며 동북 항일 사의 빛나는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법치 역량으로 민족사무 지리 현대화의 에너지를 부여하기 위해 주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손잡고 계를 활동을 펼쳐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으로 민족단결을 수호하는 능력과 수준을 1층 제고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우리 주에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합력을 형성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처음으로 검찰기관의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국가와 공공의 리익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직권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민족사무를 지리하는 데 명확한 법치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주인민검찰원에서는 주민족사무위원회와 연합해 연변주 민족단결진보 법치보장협력제도를 내와 행정감독관리 플러스 검찰 공익소송 법률감독 상시와 협력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구축했으며 검찰기관의 법률감독 직능을 줄선으로 민족 분야 위험경계 해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변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든든한 법치보장을 제공했습니다. 활동에서 주민족사무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전주 량급 검찰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법치선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은 시대발전 대세와 변강치리 수요를 둘러싸고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입법 배경, 시대적 의의, 기틀체계와 핵심 요지를 체계적으로 해독했으며 민족단결진보사업에서의 검찰기관의 법정 직책, 직책리행 경계와 사업 중점을 해석했습니다. 선전 강연이 끝난 뒤 검찰기관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전문 시험을 진행해 전주 검찰 일꾼들이 법치 방식으로 민족단결을 수호하고 민족 발전에 봉사하는 직책 리행 능력을 전면 제고

0: 하도록 했습니다. 주인민검찰은 당조석이며 검찰장인 리헌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연길 수상시장 신축대상 건설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길의 대표적 아침시장으로서 연길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는 옛 시장이 곧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연길 수상시장 신축대상은 연지파 강반 동쪽 삼꽃거리 서쪽에 위치했고 총 투자는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주체는 3층 건축으로 총 건축 면적이 12,000평방미터입니다. 1층과 2층에는 상가가 들어서고 3층은 도서 간행물 쉼터로 조성됩니다. 건물은 조선족 전통 처마와 문양을 융합해 민속 정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2025년 6월 착공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길림성 도시투자 흥성건설유한회사 부총경리 왕효박입니다. 현재 수상시장 건설 대상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공은 전부 끝났고 대문, 외림면 시공도 전부 마무리됐으며 건축 주체 초보적 검수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마지막 단계 소방 시스템 시험 조정, 경관 조명 배치, 주변 환경 정돈 등 마무리 작업을 전력 추진해 공사가 순조롭게 준공 인계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 능력 등급을 높이고 민생봉사 공급을 최적화하는 중점 대상으로서 연결 수상시장 대상 건설은 현대화 시장 안전 규범에 맞추고 본토 시장의 생활 정치 특색을 이어가는 토대에서 현대화 상업 부대 시설과 문화 관광 기능을 전면 승격시켰습니다. 대상은 안전하고 쾌적한 민생 구매와 관광 소비 시장 공간을 힘써 구축해 조선족 특색 농산물 전시 판매, 본토 민속 음식 체험, 문예 휴식 소비, 문화 관광 방문을 일체화한 종합성 편민 상업 관광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 민속 문화를 체험하는 새로운 창구로 될 전망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이틀간 우리 주에 뚜렷한 강수 날씨가 있겠으며 천둥과 번개, 단시간 폭우, 강풍 등 강대류 날씨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는 주로 3일 오후부터 밤까지와 4일 밤에 집중되겠습니다. 각지에서는 단시간 폭우로 인한 도시 침수, 저지대 농경지 침수와 중소하천 범람, 산사태, 지질재해 위험을 예방해야겠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0: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 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이미란입니다. 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흐리겠습니다. 도나, 안도, 화룡은 비가 좀 많이 내리던 데로부터 큰 비가 내리겠으며 기타 지방은 적은 비가 내리던 데로부터 비가 좀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6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6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0: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

오늘은 보랏빛 영양에 보고 우리 식탁에서 자주 만나지만 그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채소, 바로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지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탐스러운 보라색과 부드러운 식감인데요. 알고 보면 이 보라색의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가지의 짙은 보라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의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지는 눈 건강 지킴입니다. 가지 껍질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이 일종인 나스닌은 눈의 피로를 회복하고 시력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없이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지는 또 혈관 건강과 혈압 조절에 유용합니다. 가지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다음으로 가지는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가지는 100g당 불과 16 내지 18칼로리에 불과할 정도로 열량이 매우 낮은 반면 수분이 94% 이상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가지를 고를 때 색상이 선명하고 윤기가 있으며 껍질이 얇고 과육에 탄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름철 더위를 식히거나 몸에 열이 많을 때 섭취하면 열을 내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드실 때는 기름을 많이 흡수하는 특징이 있으니 조리시 기름 사용에 주의하고 찜이나 굽는 방식으로 즐기시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또한 껍질의 영양소가 풍부하니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랏빛 건강의 비밀을 품은 가지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배려향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탈입니다. 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여행지에서 우리는 낯선 환경 속에서 더욱 나다움을 갈망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말했습니다. 이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여행 이미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곳에서 나를 더 빛나게 보이게 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장소와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여유로운 나의 태도입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단순히 잘 보이는 방법을 넘어 여행지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그 순간을 생생하고 아름답게 기록하는 이미지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함께 할 분 GFA 국제 이미지 관리사 림청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여행은 평소와 다른 환경, 일정, 기후, 식사 등으로 인해 피부와 컨디션이 쉽게 무너지기 쉽죠. 게다가 여행 사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만큼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였지

0: 하는 후회를 남기기도 하죠. 뢰행중 이미지 관리가 단순히 예뻐 보이는 것을 넘어 뢰행이 만족도와 자신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여행은 우선 예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한테도 좋은 기억과 또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이런 기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여행 중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 관리, 그리고 환경, 일정, 기후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네. 민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이런 분들은 특히 여행 시 기초 피부 관리 제품은 버스 위주로 챙기고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브랜드 제품은 삼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0: 네.
1: 어떤 분들은 여행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조금 더 고가의 제품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챙기려고 하는데
0: 네.
1: 이런 것보다 평소에 내가 사용했을 때 더 이상 과민을 안 하고 반응이 없는 가장 기초적인 제품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한 기능성 제품, 뭐 미백, 항노화 이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컨디션이 좋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질량입니다.
0: 그렇죠.
1: 예, 예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여행 사진 만족도와 자신감은 미소 아니면 우리가 좀 사지를 뚝 뻗어서
0: 네.
1: 움직이는 동태로 사진을 남기면 얼굴에 피부 뭐 세세한 그런 자국보다 표정, 동작, 배경에 의해 기억에 남게 됩니다.
0: 네.
1: 내가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남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리고 더 완벽한 여행 사진을 남기고 싶으면 목적지의 색상과 스타일을 지정하여 준비하면 더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를 들면 산에 갈 때는 등산 장비
0: 네.
1: 그리고 색상이 조금 더 화려하고
0: 네.
1: 쨍한 이런 옷을 챙겨주면 등산 그런 배경에 의해 더욱 사진이 잘 나오고
0: 네.
1: 바다나 이런 곳에 갈 때는 원피스,
0: 네.
1: 모자, 선글라스, 하늘하늘한 원피스 재질을 선택하면
0: 그쵸.
1: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바람에 따라서 그 원피스가 예쁜 라인에 사진이 담길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네요. 네, 우리 컨디션이 좋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수면 질인
1: 네.
0: 만큼 중심으로 해서 관리가 따라서면 꼭 좋은 추억 남기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습니다.
1: 네.
0: 여행 이미지 관리의 80%는 출발 전에 금방 결정된다고 말씀 주셨죠?
1: 네. 네.
0: 그 해변 리조트, 도시 여행, 비즈니스 출장 등 목적지와 여행 스타일에 따라 중요한 이미지 관리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목적지의 기후 문화 활동 계획에 맞춰 이미지 관리 계획들을 세우는 기본 원칙 무엇인지요?
1: 네, 일단 기후에 따라서 우리가 옷 두께 그리고 기장, 스타일, 뭐 색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기후가 건조하다 하면 우리가 좀 더 보습에 도움이 되는 옷 재질, 면,
0: 네.
1: 마 이런 것을 챙기고
0: 네.
1: 기후가 습도가 많다 했을 때 우리가 1년 사계절을 떠나서 습도가 강하면 가죽 재질, 통풍이 안 되는 재질을 피하면 우리가 여행이 좀 더 가벼워집니다.
0: 네.
1: 예, 그리고 기상은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뭐 자신한테 맞는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뭐 하루에 기온 차이가 심하여
0: 네.
1: 저녁에는 뭐 10도, 낮에는 뭐 20도, 30도까지 가는 지역이 있다면
0: 네.
1: 우리가 옷을 준비할 때 반팔부터 우리가 한층 한층 겹겹이 쌓여서 여러 가지를 얇게 여러 벌 준비하면 또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문화 같은 경우는 특히 연기로 오면 한복을 입듯이 다른 나라거나 다른 소수민족 지역에 가면
0: 네.
1: 지역에 어울리는 분위기 그리고 뭐 현지에서 구매를 하거나
0: 네.
1: 아니면 거기서 대여를 하거나
0: 네.
1: 아니면 집에 흡사한 어울리는 색상이 있었을 때 챙기고 가면 거의 그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0: 네.
1: 조금 더 이렇게 친근함을 이렇게 쌓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비즈니스 있는 분들은 직업에서 비즈니스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정장,
0: 네.
1: 캐주얼 정장, 화려한 정장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0: 네.
1: 예를 들어 변호사라 하였을 때 우리가 좀 더 정장 비즈니스를 준비하면 되고
0: 네.
1: 우리가 좀 더 뭐 패션 쪽 아니면 우리 디자이너라 했을 때 화려한 정장을 챙겨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0: 네. 네,
1: 그런 캐주얼 정장은 우리가 뭐 비즈니스가 너무 정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일정이 너무 많지 않았을 때
0: 네.
1: 우리가 살짝 캐주얼 정장, 우리가 면마로 된 정장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하고 여행을 겸해서 하는데 이런 분들은 여성분들은 특히 한벌 원피스로 류형을 바꿔서
0: 네.
1: 꾸미는 것이 찜도 좋고 가성비도 높고 효율적입니다.
0: 네.
1: 예, 원피스 하나에다 뭐 외투를 거치거나 아니면 액세서리, 신발만 바꿔주면 우리가 뭐 파티를 갈 수도 있고 도시로 바다 해변가도 갈 수 있고
0: 네.
1: 우리가 거기다 외투를 하나

0: 만청해주면 우리가 정상 비즈니스로 갈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찜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1: 그러네.
0: 예.
1: 네, 일회향 좋은 피부는 환경 변화에 특히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0: 예.
1: 일회향용 화장품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무엇인지요? 이 클렌징, 보습, 자외, 차단 이 3단계 공식 외에 우리 상황별로 챙겨야 할 필수 아이템 무엇인지요?
0: 예, 메이크업 하는 분들이나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을 무조건 챙겨야 하는 것이 클렌징하고 그리고 보습 제품 그리고 팩,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민약,
1: 네.
0: 그리고 일회용 세안 티슈.
1: 네.
0: 왜냐하면 뭐 문화가 바뀌거나 도시가 바뀌었을 때 음식 때문에 과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1: 네.
0: 이렇게 과민을 하였을 때 약을 좀 챙겨주었을 때 그것을 좀 더 빨리 완화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세안 티슈는 일회용을 챙기고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0: 예, 왜냐하면 수건을 여러 번 사용하였기 때문에 특히 민감하신 분들은 수건 때문에 얼굴에 과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본인이 사용하는 제품에 따라서 일회용 세안 티슈를 가지고 다니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찜을 많이 챙기고 싶지 않다. 그리고 여행이 짧은 분들은 립스틱 하나로 우리가 볼터치하고 아이 메이크업을
1: 네.
0: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때문에 제품 하나로 우리가 세 가지 부위에 우리가 메이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아이라인 제품 하나로 우리가 눈썹하고 아이라인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요즘 이 틱톡에서 보니까 요 립스틱으로
0: 네.
1: 여러 곳에 이렇게 네. 화장을 할 수 있는 네. 그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0: 네.
1: 얼굴도 환하게 보일 수 있고
0: 맞습니다.
1: 네, 색상도 네. 이쁘고
0: 네.
1: 그렇네요. 우리 여행 시에는 편하게 입어야지 하다가도 우리 도착해서는 그걸 보고 후회한 경험 대부분 있는데요. 여행 중에도 지나치게 편한 복장보다는 도착 후 바로 외출해도 될 만큼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노하우 무엇인지요?
0: 일단 편한 옷이랑 우리가 예쁜 옷, 우리가 편하면서도 예쁜 옷이 많습니다.
1: 네.
0: 때문에 구매할 때부터 우리가 편한 것을 중요하지만
1: 네.
0: 편하면서도 예쁜 옷을 골라보는 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비행시는 특히 바지가 편하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바지 재질에서 면이나 아니면 마로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무릎을 여러 번 폈다 했을 때 조금 더 편리한 바지를 챙겨주면 좋습니다.
1: 네.
0: 그런 애가 코디 능력이 너무 뛰어나지 않다 했을 때 우리가 아래 위로 세트로 되는 것을 구매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코디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세트를 입었을 때 우리가 안에 있는 그 뼈다리
1: 네.
0: 예, 그런 것을 색상을 바꿔서 입거나 아니면 안에 스카프를 대여하여서
1: 네.
0: 예, 입었을 때 여러 가지 스타일을 낼 수 있으면서 우리가 가방,
1: 그러네요.
0: 신발, 벨트로 센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옷이 편안하지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추가하면서 편하면서도 조금 더 센스가 있는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예, 그리고 선글라스, 모자.
1: 네. 네. 그러네요. 요즘에는 이 스카프 수건으로도 목에 사용할 수도
0: 맞습니다.
1: 있고 허리띠로도 사용할
0: 맞습니다.
1: 수 있고 네. 우리 허리에 장식으로도
0: 맞습니다.
1: 또 가방으로도 만들 수 네. 있더라고요. 선글라스
0: 머리.
1: 넣을 수 있는
0: 네,
1: 네, 머리도
0: 머리.
1: 네. 참 한 가지로 여러 가지 그 효과 또 기능을 가진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숙사에 돌아오면 지친 얼굴이 거울에 비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피로를 풀고 다음날을 준비하는 호텔방에서 간단한 관리 방법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일단 피곤했을 때 우리 비타민C를 많이 보충합니다.
1: 네.
0: 이런 거는 보건품으로 대체하거나 이렇게 과일로 흡수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1: 네.
0: 예, 저녁에 늦은 시간에 과일을 많이 흡수하였을 때
1: 네.
0: 수면하고 소화, 계통에 전부 다 이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이런 보건품을 대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1: 네.
0: 그리고 저녁에는 팩, 그리고 보습 스킨
1: 네.
0: 그리고 크림을 듬뿍 바르고 자면
1: 네.
0: 이튿날 아침 피부가 좀 더 촉촉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우리 건조 피부라면 우리가 그 오일을 사용하고
1: 네.
0: 우리가 유분기가 많은 피부는 그냥 보습 스킨에 크림만 아니면 로션을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튿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세안을 하지 않고
1: 네.
0: 얼굴에 팩을 15분 정도 한 뒤 세안하고
1: 아.
0: 기본 메이크업을 시작합니다.
1: 팩을 먼저 하라.
0: 네, 맞습니다.
1: 그 말씀?
0: 네. 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뭐 수면에서 이렇게 피부에다가 이렇게 분비물이 그것이 피부에 더 좋다고 합니다.
1: 네. 네.
0: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안을

0: 하는 것보다 반 시간 뒤 지난 다음에 세안을 하는 것이 피부에 더욱 좋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0: 예,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는 우리가 팩을 하는 것이 피부에도 좋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0: 예, 미용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이 방법을 오랫동안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1: 집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이죠?
0: 예, 맞습니다.
1: 아, 평소에도?
0: 예, 저도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안을 하는 거 팩부터 했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 그리고 복원품은 저는 오랫동안 복용합니다.
1: 네.
0: 예, 하루를 뭐 비타민C를 먹는다고 하여서 예, 뭐 정력이 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정력이 좀 더 나고 싶다면 우리가 뭐 기능성 음료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1: 네.
0: 예. 그래서 여행에 내가 좀 더 이렇게 체력이 좀 더 있고 싶다 하면 우리가 네. 슈퍼에서 기능성 음료를 하나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붓기가 심한 분들은 전날에 우리가 좀 더 짜거나 아니면 수분을 조금 더 절제하고
1: 네.
0: 아침에 깨어나서 붓기가 아직도 심하다 하면 얼음찜질이거나 냉장한 음료수를 붓기를 빼주면 좋습니다.
1: 아,
0: 그리고
1: 그렇네요.
0: 젊은 분들은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서 붓기를 빼는 분들도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요즘은 또 붓기를 빼는 기능성 팩이 따로 있습니다.
1: 네. 네,
0: 팩을 한 15분 하면 붓기가 내려가는 그런 기능성 제품이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네 붓기를 전문 빼는 팩. 네. 좋을
0: 맞습니다.
1: 것 같습니다. 일회행지의 습도, 염분, 건조한 공기는 머리카락을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휴대용 미니 드라이거나 고데기를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는 좀 팁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저는 출장이나 여행 중 샴푸하고 드라이는 꼭 챙기고 다닙니다.
1: 네. 네,
0: 머리가 깔끔하려면 사실 샴푸, 에센스, 드라이어, 미스트 제품이 엄청 많습니다.
1: 네.
0: 근데 여러 가지 제품 중 굳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머리카락 류형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1: 네.
0: 저한테는 드라이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네,
0: 샴푸는 뭐 현지에서 배달을 해도 되지만 드라이어는 네. 배달을 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꼭 그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이렇게 뭐 샤파
1: 네.
0: 우리가 좀 푸석푸석 하신 분들은 네. 오일을 챙기고 다니면 좋습니다.
1: 아, 오일.
0: 네. 네. 네. 그리고 습도가 강한 심한 이런 지역에서는 뭐 어떤 머리카락 스타일이든 전부 다 푸석푸석해지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네. 예쁘게 단장하여도 변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이럴 때는 우리가 그 파라방
1: 네.
0: 밤처럼 된 그것을 휴대도 쉽고 그리고 무게도 크지 않아서 우리가 손바닥만큼
1: 네.
0: 그런 립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좀 더 작은 것은 우리가 마스카라처럼
1: 네.
0: 아주 이렇게 연필 크기만큼 작은
1: 아.
0: 그런 것으로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고정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굳이 하나만 챙겨야 된다면 그것을 챙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1: 그렇죠. 간편할 것 같네요. 크지 않아서
0: 맞습니다.
1: 그냥 쉽게 챙기. 잊어만 안 먹으면 갖고
0: 맞습니다.
1: 갈 수 있는 물건이 되겠네요.
0: 맞습니다.
1: 네. 우리 여행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신발일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데 예쁜 신발은 발이 아프고 편한 신발은 스타일이 안 살고 편안하면서도 스타일을 살리는 여행용 신발 선택 방법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일단 여행이라면 운동화
1: 네. 네,
0: 필수이고 그 다음에는 저는 슬리퍼를 많이 사용합니다.
1: 네. 네,
0: 첫 번째 운동화는 우리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연회색, 회색,
1: 네.
0: 그리고 검정색,
1: 네.
0: 흰색 이런 색상 무난한 색상으로 했을 때 어떤 옷을 입어도 무난하게 우리가 코디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행 때문에 우리가 걸어다니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굽이
1: 네.
0: 낮고 미끌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1: 네. 네,
0: 그다음 우리가 좀 더 뭐 코디해서 이것이 더 예쁘지 않겠나 이런 것을 고민하면 좋습니다.
1: 네.
0: 일단 기능성으로 봤을 때 통풍이 되거나 두께 그리고 굽, 높이, 낮이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여름에 여성분들이 특히 더 예뻐 보이고 싶다면 우리가 뭐 힐을 신는 것보다 슬리퍼가 요즘에는 예쁜
1: 그렇죠.
0: 예, 디자인이
1: 너무
0: 엄청
1: 많더라고요.
0: 많습니다.
1: 네. 네.
0: 여름에는 저는 대부분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운동 슬리퍼도 있고
1: 네.
0: 뭐 원피스에서 라인이 길어 보이는 이렇게 신발 슬리퍼가 있다면 앞에 우리가 그 키가 좀 내가 차가서 고민이다 하신 분들은 발가락이 나오는 슬리퍼를
1: 네. 예,
0: 조금 더 단아한 그런 것을 사용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뭐 가방 해변가를 가거나
1: 네.
0: 라인이 전체 이어지는 것을 선택한다면 앞부분이 길쭉하면서도 우리가 좀 더 해변가에 맞는 그런 예,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예,
0: 그래서 여행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3cm

0: 이 정도 힐은 우리가 하루에 만 번을 걸어도 너무 힘들지 않기 때문에
1: 네, 그렇죠.
0: 예, 3cm 정도 힐을 좀 더 편리한 우리가 시근보다 추근
1: 네.
0: 예, 좀 더 묵직한 그런 네, 3cm를 네. 선택하면 거의 운동하시는 그런 편리성이랑 비슷합니다.
1: 그렇죠.
0: 예.
1: 평소에 굽 높은 그 신을 신다가 에이. 뭐 여행 갔다 해서 굽 낮은 걸 신으면 뒤로 젖혀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에이. 평소에도. 에이. 그러니까 3cm 정도가,
0: 3cm 정도가
1: 좋을 것 같습니다.
0: 5cm하고 7cm의 힘이
1: 좀 힘들죠. 에이. 네, 그리고 굽이가 좀 뾰족한 것보다도 좀 높고
0: 에이.
1: 무게감 있게 에이. 무게를 받을 수 있는
0: 맞습니다.
1: 이런 굽 높이 선택이 에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작은 액세서리 하나가 전체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데요. 대형용 스카프, 모자, 선글라스 등 액세서리를 최소한으로 챙기면서도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0: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카프가 우리가 뭐 옷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1: 네.
0: 머리띠로 사용할 수도 있고 벨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1: 네.
0: 그리고 가방에 뭐 이렇게 액세서리 그리고 손에 뭐 팔찌 이렇게 네.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스카프도 챙기고 선글라스도 챙기고 모자를 다 챙겼는데
1: 네.
0: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그 얼굴 주변에서 했을 때 조금 더 과하거나
1: 네.
0: 복잡하다는 느낌을 챙길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 가지 딱 세 가지만 챙겼을 때 내가 좀 더 다양한 스타일을 추구하고 싶다면 스카프 색상, 모자
1: 네.
0: 색상을 전부 다 다르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오늘에는 모자만 사용하고, 뭐 내일에는 선글라스만 사용하고,
1: 네.
0: 세 번째 날에는 우리가 뭐 스카프만 사용하고,
1: 네.
0: 네 번째 날에는 스카프하고 선글라스만 사용하고
1: 네.
0: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면 우리가 물건은 세 가지지만 여러 가지를
1: 그러네요.
0: 연출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선글라스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특히
1: 네.
0: 촬영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우리 평소 일반인들이 촬영에 내가 너무 과한 기교가 없다 했을 때
1: 네.
0: 선글라스를 우리가 뭐 머리에 얹거나
1: 네.
0: 뭐 정상적으로 착용을 하거나
1: 네.
0: 손에 지니고 다니거나
1: 네.
0: 아니면 옷에다 넣거나 아니면 뭐 선글라스 착용하는 그 순간이거나
1: 네.
0: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보조 액세서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네. 우리 그냥 보기에는 괜찮던 화장이 사진에서는 번들거리거나 밋밋해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0: 네.
1: 여행 사진에 특히 잘 받는 메이크업 포인트 무엇인지요?
0: 일단 색상입니다.
1: 네, 네. 색상. 네,
0: 우리가 옷은 과한 색상을 입었는데 얼굴이 밋밋하였을 때
1: 아,
0: 사진이 전체적으로
1: 네,
0: 조화롭지 않을 수가
1: 네네네.
0: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 옷을 입었을 때 빨간 립스틱을 네, 포인트로 해주거나
1: 네.
0: 아니면 볼터치거나 우리가 아이 메이크업
1: 네.
0: 전체가 어렵다면 한 가지만 우리가 얼굴에 색상이 살짝 윤기가 이렇게 색상기가 떠올게 되면
1: 네.
0: 우리가 사진에 좀 더 조화로울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메이크업을 전부 다 하였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조금 더 이상 하다 했을 때 번들거림은 우리가 분
1: 네.
0: 이런 것으로 우리가 쿠션이나 비비크림만 바르는 경우가 번들거려서 사진에 잘 안 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기름기를 제거하거나 예, 아니면 우리 분으로 그 사진을 찍기 전에
1: 네.
0: 예, 살짝살짝만 터치하여주면
1: 네.
0: 깔끔한 사진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전문 촬영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촬영했을 때 꼭 이렇게 기름기를 제거하고 사진을 찍어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1: 아, 그렇네요.
0: 네,
1: 네. 네 그러면 사진이 더 이쁘게 잘 나올
0: 네,
1: 수
0: 깔끔하게.
1: 있죠?
0: 네.
1: 네. 우리 여행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미지 관리 황금률 세 가지만 뽑아주시겠습니까?
0: 네. 일단은 머리 스타일.
1: 네. 네.
0: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배경 그리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서 머리 스타일이 따라가지 않았을 때 전체적인 이미지에 영향이 갑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머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곱게 풀거나 아니면 머리를 반듯하게 묶어주면
1: 네.
0: 전체적으로 깔끔한 것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글라스.
1: 네.
0: 우리가 머리 스타일 어렵다 했을 때 선글라스 하나로 메이크업을 안 했을 때
1: 네.
0: 선글라스 하나로 전부 다 이미지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가지로 중요한 것은 컬러를 챙기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1: 네.
0: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한 가지 컬러 포인트로
1: 네.
0: 예, 사진을 담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행을 했을 때 컬러로 우리가 좀 더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등산을 하였을 때 전부 다 검정 옷보다 조금 더 뭐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 뭐 녹색 이런 것을 입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운동 동력이거나 힘이 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네, 아무리 멋진 옷과 화장을 해도 불편하고 긴장된 표정은 이미지를 반으로 깎아내리죠.
0: 네.
1: 여행 이미지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멋져 보이는 것 아닐까요? 네, 아니면 이 려향 자체를 즐기는 것일까?

0: 될까요? 우리 진정한 여행 이미지 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단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는데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여행을 쭉 다녀보았습니다.
0: 네.
1: 어떤 한 10년 전? 네. 그때는 좀 더 여행에서 사진을 많이 담기고 싶고
0: 네.
1: 그리고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담겨가지고 연출을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네. 하였는데
0: 네.
1: 요즘에는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것이 뭐 어느 것이 더 옳다 뭐 이렇게 좋다 하기보다도 단계에 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만족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지금 저한테서는 여행 자체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0: 네.
1: 그 자체를 즐기는 순간을 담았을 때 가장 예쁜 순간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휴가니까 편하게 입고 다녀야지 하며 평소보다 관리를 소홀히 하기도 하는데요. 이 반대로 여행을 계기로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행 중 이미지 관리 적정선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과하게 꾸미는 것과 너무 대충 하는 것 사이 현명한 균형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1: 이것도 단계별로 다르기도 하는데 평소에 우리가 관리를 아예 안 하다가
0: 네.
1: 여행을 했을 때 우리가 관리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0: 네.
1: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든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
1: 네, 더 많은 정력을 꾸미는 것에 이렇게 투자했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평소 하던 대로 우리가 액세서리로 그냥 뭐 선글라스, 모자
0: 네.
1: 이런 것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꼭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 이런 편견도 버리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0: 네.
1: 왜냐하면 우리 3일간 우리가 등산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메이크업을 하기보다도 우리가 그냥 아침에 세수만 하고
0: 네.
1: 선크림만 바르고 등산을 하고
0: 네.
1: 그리고 등산을 하였을 때 우리가 선글라스하고 모자로 전체적인 그러니까 코디를 완성하였습니다.
0: 네.
1: 때문에 뭐 굳이 메이크업 아니면 뭐 옷을 과하게 꾸미는 것보다
0: 네.
1: 내가 좀 더 편리하고 여행을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네. 그렇네요. 우리 여행 가려면 장거리 비행도 있지 않습니까? 네.
1: 이
0: 장거리 비행 후 얼굴이 푸석하고 부어서 나 이 사람 맞아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기내는 습기가 20% 미만으로 사막 보다 건조하다고 하던데요. 이 장거리 이동 중에 피부를 지키고 도착하자마자 상쾌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장거리 여행에서는 우리가 기내 그 피부 관리가 중요한데
0: 네.
1: 이것도 피부류형에 따라서 건성 피부면 우리가 뭐 팩을 이렇게 하고 15분 뒤 뭐 세안을 하고 이런 팩보다
0: 네.
1: 한번 우리가 팩을 하고 밤을 자는 그런 팩이 있습니다.
0: 네.
1: 수면 팩이라고.
0: 네, 네.
1: 이런 분들은 우리가 요즘에는 휴대용 수면 팩이 이렇게 알맹이처럼 자그마한 손톱만큼
0: 네.
1: 있는 팩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럼 기내에서 이런 건성 피부용 수면 팩을 하였을 때 우리가 거의 12시간 이상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0: 아, 또
1: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0: 네.
1: 하지만 우리가 그 뭐 유분기가 많은 피부라 하였을 때 아까 얘기한 팩은 우리가 좀 더 그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더 막이
0: 네.
1: 없는 우리가 그 수분 팩이 있습니다.
0: 네네.
1: 예,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예, 기내에서는 화장실이거나 물 이런 체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쉽게 그리고 짐이 무겁지 않고 간편하게 사용하고
0: 네.
1: 버리고 내릴 수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0: 네. 이 시차 적응 실패는 푸석한 피부, 무기력한 표정으로 이어집니다. 도착 후 첫날부터 우리 생기 있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이동 중에 미리 할 수 있는 준비 무엇인지요?
1: 네, 일단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0: 네.
1: 피부 보습을 중요시하고
0: 네.
1: 그리고 수분을 많이 보충합니다.
0: 네. 네,
1: 음료수보다 우리가 그 따뜻한 물
0: 네.
1: 아니면 상온물을 많이 마셔주는 것이 수분
0: 네.
1: 보충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0: 네.
1: 네.
0: 그렇네요. 우리 여행 중에 피부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평소에 쓰던 제품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단계를 챙기려면 짐이 너무 많죠. 여행 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최소한의 스킨케어 루틴과 생략해도 되는 단계 무엇인지요?
1: 일단 우선 뭐 세안
0: 네.
1: 그리고 클렌징
0: 네.
1: 그리고 팩 이거
0: 네.
1: 세 가지는 무조건 챙겨야 하고
0: 네.
1: 우리가 스킨하고 로션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는 제품도 많습니다.
0: 네.
1: 그러면 이거 하나만 챙겨야 되는 분들도 있고
0: 네.
1: 아니면 그리고 우리가 건성 피부라 하였을 때 스킨하고 크림만 챙겨도 됩니다.
0: 네.
1: 왜냐하면 여행 자체에서 우리가 에센스가 뭐 영향이 과다하거나 이랬을 때 뭐 과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0: 네.

0: 요즘에는 피부에 많이 바르기보다 감소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제창하는 것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기초에서 이렇게 뭐 두 개 중 이렇게 겹쳐진 기능이 있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에서 나한테 더 중요한 것만 챙겨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이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는 이미지 관리의 적이죠. 네. 비 오는 날에도 젖지 않으면서 스타일리시한 아이템, 더운 날 땀에 지치지 않는 소재와 컬러, 추운 날 포근하면서도 날씬해 보이는 비법 무엇인지요?
0: 네, 비 오는 날 일단 젖지 않으면서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은 우리 일단 재질에서 옵니다.
1: 네.
0: 우리가 가죽 이런 제품, 그리고 뭐 운동화, 천 이런 재질을 떠나서 네. 우리가 뭐 고무 재질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탄탄한 재질, 비를 맞거나 아니면 그 바다에 들어갔을 때 나오자마자 금방 이렇게 물기만 빼면 네.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이런 재질이 많습니다.
1: 네. 네,
0: 이런 것을 선택하고 땀에 지치지 않는 소재와 컬러는 우리가 흰색, 우리가 하면 연한 색을 우선으로 고르고
1: 네.
0: 그리고 면, 마, 향은사 이런 재질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추운 날 포근하면서도 날씬해 보이는 비법은 우리가 기능성 옷이 많은데
1: 네.
0: 아주 얇으면서도 입어주었을 때 뭐 1도 내지 2도가 더 따뜻한 옷이 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예,
0: 그리고 양종 우리가 그 캐시미어
1: 네.
0: 예, 이런 것이 얇으면서도 더 따뜻합니다.
1: 그렇네요.
0: 예, 대신 결점이 그냥 고가인 것 빼고는 다 좋습니다.
1: 아, 그렇네요. 이 혼자 여행할 때는 셀카가 전부일 수 있지만 함께하는 여행에서는 누군가 찍어주는 사진이 더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죠.
0: 네.
1: 이 셀카와 타인샷 각각에서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한 기본 원칙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0: 일단 구조입니다.
1: 네, 우리가 구조.
0: 네, 뛰어난 기술이 없다 했을 때 우리가 아래 위로 공간을 여백을 남겨주고
1: 네. 예,
0: 인물을 중심에다 넣어주는 것이 방법이고 내가 조금 더 센스 있어 보인다 싶으면 우리가 황금 비율
1: 네.
0: 3대 7, 4대 6 이런 비율로 예, 넣어주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가 여행에서도 뭐 함께 가거나 아니면 혼자 가였을 때 좋기는 본인이 쓸 가방을 가지고 다녀서
1: 네.
0: 사진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거의 영상으로 기록을 합니다.
1: 아, 영상.
0: 네, 영상을 기록을 했을 때 그 영상에서 아, 나한테 가장 예뻐 보이는 순간을 우리가 캡처를 해서 사진으로 만들면 됩니다.
1: 네.
0: 네.
1: 그렇네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행 동안 자외선, 건조, 피로로 지친 피부, 이 돌아온 후에 한동안 회복이 필요하죠. 여행 후 피부를 진정시키고 원상 복구하는 디톡스 케어 루틴 무엇인지요?
0: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면비인 방법은 수면 보충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수면 보충을 한 2, 3일 정도 하면 피부가 금방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빠른 방법은 미용원에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 그렇죠.
0: 예.
1: 그렇네요. 우리 여행지에서 아침마다 오늘 뭐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 여행에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전날 미리 다음날의 룩을 준비하고 관광, 식사 등 활동 계획에 맞게 스타일을 조정하는 노하우 무엇인지요?
0: 대부분 우리 저희 학생분들은 여행을 떠날 때 짐을 이미 뭐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렇게 코디를 하고 떠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그것을 변동을 하지 않습니다.
1: 네.
0: 예,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3일 간다 하면 바지 한 벌에 윗도리 세 벌을 챙기고 갑니다.
1: 아, 바지에 윗도리 세 벌.
0: 예, 그러면 네. 바지는 그냥 한 벌이고 윗도리만 바꿔 입는
1: 경우. 그냥 옷만 바꿔 입고.
0: 예, 맞습니다.
1: 3일을.
0: 예, 맞습니다.
1: 지난다.
0: 예.
1: 그래서. 예. 네. 네. 그러면 사진 찍어도 이쁘겠죠?
0: 네, 맞습니다. 왜냐면 네. 아래 도리는 아무리 많이 바꿔 입어도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윗도리를 컬러풀하게 여러 번 바꿔 입고 머리 스타일을 조금 더 다르게 하면 좋습니다.
1: 아.
0: 그리고 특히 아침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을 느꼈다 했을 때 대부분 우리가 요즘 인터넷이나 틱톡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여서
1: 네.
0: 내가 뭐 운남을 여행을 간다 했을 때 운남 네. 여행 코디 검색을 하였을 때 거기에 비슷한 룩을 맞춰서
1: 예, 네.
0: 세트로 이미 캐리어를 준비할 때부터 세트로 뭐 1일, 2일, 3일 이렇게 나눠가면 효율적입니다.
1: 그렇네요.
0: 예.
1: 네, GFA 국제 이미지 관리사 우리 림청화 선생님을 모시고 여행 시 이미지 관리에 대해 얘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네, 진정한 여행 이미지는 외적인 완성도가 아니라 그 장소와 교감하는 나의 태도에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낯선 문화에 귀 기울이며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당신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미국의 작가 헨리 밀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난 이유는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하기 위해서이다. 여행의 끝자락에서 당신은 떠나기 전에 당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변화를 당당하게 기록하는 의미지. 이것이 진정한 여행 이미지 관리의 완성입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5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신뢰에 보답하고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